0: 보스! 여길 어떻게?
1: 미안해, 모두들. 너희가 너무 걱정돼서 가만히 쉴 수가 있어야지. 상황은 다 파악했어. 내가 저 전기 코어를 뜯어낼게!
2: 안 돼! 안 돼, 맥스! 그랬다가 팔을 영원히 잃게 될 수도 있어!
1: 내 팔을 잃는 건 어떻게든 견딜 수 있어. 하지만 너희를 잃는 건 절대로 견딜 수 없어! 시끄럽지!

0: 녀석이!
1: 안 돼! 맥스!
2: 친구들은 내가 지켜!
3: 팔을 못 쓰게 돼도 상관없어. 이 친구들을 구할 수가 있다면.
4: 안 돼, 맥스.
0: 이 녀석이.

0: 말도 안 돼. 카르노님의 장치가.
1: 블랙 해머.
0: 잠깐.
1: 용서 못해.

0: 나 성공한 거지?
1: 맥스, 팔은? 팔은 괜찮은 거야?
0: 그게...
1: 이럴 수가! 안 돼!
2: 짠!
3: 내 팔은 괜찮아.
4: 말했잖아. 나 아주 튼튼하다고.
5: 깜짝 놀랐잖아, 맥스!
6: 맥스! 장난칠 걸 쳐야지!
1: 그래!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6: 아, 그러니까!
4: 아, 야, 아파. 나 진짜 아프다고!
7: 치명적인 죽음의 그림자, 포이즈 나이트!
8: 카른 언님!
9: 카른 언님, 지시하신 대로 드디어 뭐든지 녹여버릴 수 있는 독을 가진 금속 포이즌 나이트를 가공하여 무기로 만들었습니다. 그 위력을 한번 보시죠!

0: 보이즈 나이트의 가고 갈 위력이.
1: 아주 만족스럽군. 역시 대계획대로다.
0: 이제 이 보이즈 나이트 무기로 다이노이드들을 모두 녹여버리고 그레이트 코인을 가져오겠습니다.
1: 좋다. 어서 가라.
0: 네, 카르노님.
2: 정말 예쁘다.
3: 그렇지. 가끔 이렇게 산책을 해줘야 스트레스도 풀린다고.
4: 맞아, 맞아.
5: 산책도 순료하니까 더 좋군.
6: 뭐야? 토끼잖아.
7: 근데 상태가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4: 얘들아, 저기 나.
5: 동물들이 대체 왜 이러는 거냐?
8: 느낌이 좋지 않군.
6: 이게 뭐지?

0: 레인저 블랙?
1: 괜찮아?
0: 괜찮아요. 구해줘서 고마워요, 레인저 블랙.
2: 야! 괜찮아? 넌 도대체 갑자기 어디서 나타난 거야? 니석함이 반말해. 레인저 블랙이 네 친구야.
0: 야! 그게 아니야!
3: 동물들의 이상 행동, 갑자기 쓰러지는 나무, 거기에 레인저 블랙까지.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4: 말보다는 직접 보는 게 좋겠군. 따라와라.
5: 이럴 수가, 숲이.
6: 이런 참혹한 일이 벌어지다니.
0: 동물들이 고통받고 있어. 너무 불쌍해.
2: 도대체 이 숲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4: 이 숲뿐만이 아니다. 지구 곳곳에서 똑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그래서 본부의 지시를 받고 사건을 조사하던 중에 너희와 마주친 거다.
0: 그랬군요. 꼭 동물들을 숲을 구해주세요. 부탁해요.
4: 이런, 독에 중독됐군.
0: 네? 그럴 리가.
7: 수지야!
4: 큰일이군. 이 독에 중독되면 며칠 내로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
6: 뭐라고? 그건 절대 안 돼! 수지야! 수지야!
3: 네! 독을 해독할 방법은 없나?
4: 오염의 원인을 찾기 전까지는 방법이 없다.
8: 지금 블랙소드가 블루시티에 나타났다. 즉시 출동하도록!
2: 네! 알겠습니다! 하필 이럴 때 쳐들어오다니! 카르노 군단 녀석들이!
4: 내가 수지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겠다. 그리고 반드시 오염의 원인을 밝혀 수지를 구해내겠다.
9: 부탁할게, 레이!
2: 최강 공룡 미니트 공대 변신!
10: 공룡 미니 특공대!

0: 너네야말로 그레이트 코인은 우리 카르노 군단의 차지다. 걸려들었군.
1: 렉스카이저의 왼팔이 오염됐어.
2: 회복 시스템은?
1: 분석 결과 녀석이 사용한 무기는 강력한 독성 물질인 포이즌 아이트로 만들어졌어. 독성 때문에 회복 시스템이 안 통해.
0: 아까 그 기세는 어디로 갔나?

저기다. 도대체 이게 뭐지? 이건

0: 호이즈나이트? 이걸 만드느라 숲이 오염된 거였군. 사령관님, 찾았습니다. 카르노 군단이 만든 포이즈나이트가 원인이었습니다.
1: 뭐? 포이즈나이트? 지금 블랙소드가 그 포이즈나이트로 만든 무기를 마구 휘두르고 있다는 거군. 너무 강력해서 막을 방법이 없네.
0: 사령관님, 어쩌면 그 무기를 막을 방법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맞는 거야!

0: 모두들 괜찮나? 녀석들의 잔치, 정화장치로 개조했다.
1: 고마워, 레이. 자, 이제 우리 차례다. 얘들아, 가자!
2: 오케이!
1: 넥스 카이저 D7!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제 팬미팅에 서준 씨를 한 분을 좀 뽑고자 이렇게 좀 마련을 해봤어요. 괜찮죠?
2: 그래, 계급장 다 뜨고 붙자.
3: 붙어, 붙어. 가, 가보자고, 가보자고.
1: 누가 먼저 불러보시겠습니까?
4: 아직 노래를 못 정했는데요.
3: 저도 불러야 되는데. 부담되네요. 아, 참. 내가 먼저.
1: 어? 야, 뽀뽀이 선배님. 오, 역시 선배님께서 한번 스타트를 끊어주십시오.
2: 와,
4: 경쟁자 화이팅. 오. 어? 똥발바네?
2: 쟤 뭐야?
4: 저 나도 처음 들어.
5: 똥 밟았네 똥.
2: 우와.
5: 밟았네 똥.
2: 쟤 뭐야?
5: 밟았네 똥. 똥 밟았네 똥.
2: 똥
5: 밟았네 똥.
2: 똥
5: 밟았네 똥.
1: 내 얘기는 아니겠지?

와, 뽀뽀이 선배님, 과연 점수는 95점!

0: 삐님 너무 잘하셨습니다.
1: 뽕뽕이가 95점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2: 저희가 춤춰줬으니까 점수 주세요.
3: 그래요, 저희 열심히 살잖아요.
1: 괜찮아요?
0: 먼저 선배님이 선창을 하셨으니까 그 다음은 저희 후배들이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 좋습니다.
0: 웅꼬리군 앞으로 나와주세요.
3: 도전. 야, 웅꼬라, 너 할 수 있다.
0: 자, 웅꼬리군은 오늘 어떤 노래를 한번 불러드릴까요?
2: 저는 오늘 진정성 있는 노래로 마음을 사로잡겠습니다.
0: 노래인데요, 어떤 노래일까요?
2: 그건 비밀입니다.
0: 이야, 신곡이 좋습니다. 웅꼬리군의 노래를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1: 박수.
0: 여기 있어요. 화이팅.
2: 감사합니다.
3: 웅꼬리 잘해.
0: 이 노래는 노래방 금지곡?
1: 야, 이거 노래방 금지곡 아니야?
0: 고해!
1: 겐지 맞아?
3: 잘해라!
2: 야!
1: 잘하는지?
2: 어찌하니까?
1: 멋지다.
0: 좋은데?
2: 어떻게 할까요? 감히 제가 감히 그녀를
3: 나 노래 골라야지.
2: 사랑합니다. 조용히 나조차 나조차 또 모르게
3: 좀 치자 노래 좀. 예.

0: 하신다면.
1: 아, 뭐야 이거. 저 뭐, 음악 음악이 끊겼어. 아니, 음악이 끊겼어.
2: 아니 그 나
0: 저 바보.
2: 아니 거 아니 그 야 뭐야
3: 뭐야 뭐야.
2: 다시 한번 기회 주세요. 다시 한번 기회 주세요.
1: 아니, 아,
2: 기회 주세요.
1: 기회는 한 번뿐이에요.
2: 아니, 그러니까 제가 노래 고르다가 그런 거거든요. 한 번만 봐주세요.
4: 아유, 안 되지. 점수가 안 나왔는데.
1: 선배님 말씀대로 기회는 한 번뿐. 그리고 점수가 안 나와버렸네요.
2: 아니,
0: 너 뭐야?
2: 아니, 진짜 실수라니까.
0: 야, 우리가 팀인데 너 이럴 거야?
2: 아, 그러면 내가 1등해서 너 줄게.
0: 정말이야?
2: 고!
0: 곰!
2: 렛츠고!
0: 할게요!
2: 오케이! 제가 100점이 나올 수 있도록 페스티벌로 만들어보겠습니다!
0: 그래!

0: 점수로만 따지면 현재 1등은 뿡뿡이 선배님이십니다.
1: 와, 내가 1등이다.
0: 자, 하지만 마지막 한 분이 남아 계시죠. 정말 EBS의 전설, 정말 고대하고 제가 기대했던 그분이 나오십니다. 여러분, 우리 김뚝딱 선배님을 모십니다.
1: 우와, 선배님,
0: 박수. 선배님.
2: 사실 제가 요즘에 즐겨 듣는 노래가 있어요. 근데 이 노래가 노래방에 등록이 안 됐어. 그래서 제가 항시적으로 이 핸드폰에다가 MR을 넣어 다니는데 아무튼 그 노래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0: 역시 다르십니다, 아니, 선배님.
2: 저 이제 시작.

0: 나
1: 아, 뭐 하시는 거예요?
2: 공평하지 못하죠.
1: 맞아.
0: 아유, 그래. 아유, 이것도 왜 이렇게 시끄러워. 알았어.
3: 아, 저는 너무 정말 감동을 받았었는데요.
0: 그래.
3: 또 나름의 룰은 룰이니까.
0: 아, 그게.
3: 그냥 가볍게 노래방에 있는 거 한 곡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배님.
0: 그러면은 요즘 MZ들이 좋아할 만한 노래로 한번 해볼게.

0: 대단하시다. 과연 선배님 점수는?
1: 어, 제발. 어, 50점.
2: 야,
1: 와,
0: 90점.
1: 맞을 수 있다고.
0: 네, 압니다 선배님. 알지, 마음을 알지. 다 압니다.
1: 우리가 이겼어 그래도.
3: 우리 87이잖아.
1: 아아.
0: 열띤 경연이었습니다. 팬미팅에 함께할 게스트를 제가 지금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일단 뽀뽀해.
4: 야, 축하한다. 너 좋겠다.
2: 축하드려요.
0: 제 팬미팅에 가장 어울릴 것 같은 팬미팅의 게스트 주인공은 정말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우리 김뚝딱 선배님. 김뚝딱 선배님. 아이, 선배님.
1: 성이
2: 아니 왜요? 그렇게 말해주세요.
0: 개청이가 왔어요를 오, 에마를 준비해가지고 오셔가지고 제 노래를 또 이렇게 불러주시고 너무 감동을 먹어서 오늘 점수로 하기로 했지만 저희 팬미팅 무대에는 선배님이 더 어울리실 것 같다.
2: 그러면은 저 웅권이도 기회 주세요. 이럴 거면요.
3: 야, 참아 참아.
0: 예, 그러면 3시간이나 여길 빌려놓은 거니까 이들끼리 하고 싶은 노래 하면서 노시면 돼요.
3: 네?
0: 자, 아니, 어이, 재밌게 한번 놀아봐 선배님.
1: 야, 정이야, 그러면 우리 팬미팅 계획을 좀 짜야지.
0: 네, 그치? 선배님,
3: 우리끼리 따로 행사 하자.
1: 그래,
3: 우리끼리 행사 나가면 돼.
0: 선배님.
1: 아니, 육각수 어때, 육각수?
0: 육각수 넣어줘.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1: 홍보가 기가 막혀.
0: 와, 우리 딱딱 맞는다.
1: 우리 언제 맞춰본 것도 아니에요.
0: 우리 옷은 맞출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0: 여성 인생의 팬미팅이라니. 어, 너무 오이 심장이 막 터질 것만 같아요. 숨고 싶어, 숨고 싶어. 아, 여기 있으면, 아유, 머리가 커서 안 들어. 아유, 진짜, 했지, 머리 왜 이렇게 커.
1: 공연 5분 전입니다.
0: 아, 5분 전이야, 5분 전이야, 5분 전, 아유.
2: 안녕하세요! 야! 자,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요. 자, 개천님. 팬미팅 진행을 맡았습니다. 방송인 개그맨 김봉준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1: 형 이제 스탠바이 할게요.
0: 네 알겠습니다. 개청아 할 수 있어. 네가 얼마나 고대하던 날이야. 간다.
2: 자, 우리 오늘 팬미팅 즐길 준비 되셨나요?
3: 네.
2: 자, 그럼 지금부터 탑골스타 개청이의 생애 첫 팬미팅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0: 야, 우리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 어느 때보다 좀 긴장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1: 네.
0: 긴장했어, 긴장했어.
1: 어, 근데 잘못 오신 건 아니죠? 어, 다 녹색이네. 어, 너무너무 떨리고, 너무 감사드리고, 하지 마세요, 중간에. 다른 공연 없죠, 오늘? 어, 다른 공연 없는 날로 잡느냐고 힘들었어요.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이야. 어, 일단은 이렇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와주셨기 때문에 우리 청유님의 그 트레이드 그 인사법 있잖아요.
1: 네.
0: 정식으로 한번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만나서 반갑습니다. 개구리계 목청청, 개구리 중에 목청이 제일 좋은 개구리 개청이 인사 올립니다. 그리고 요새 제가 미는 인사법이 하나 또 있습니다.
0: 그거 보여주셔야 돼요.
1: 네, 여러분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행사.
0: 예, 이건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사람 하나, 둘, 셋.
2: 행사.
0: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아.
1: 네. 네, 지금 팔순 잔치나 뭐 여러 가지 네. 다 다닙니다.
0: 자, 근데 사실 우리 대한민국에서 개구리가 팬미팅을 하는 건 이게 뭐 전무후무한 일이 아닐까 싶은데 오늘 기분이 굉장히 색다로울 것 같아요.
1: 네.
0: 어떠세요?
1: 저도 알아보니까 뭐 개구리도 처음이고요. 뭐 맹꽁이, 두꺼비 뭐 양서류 중에는 제가 최초라고 들었습니다.

0: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1: 오, 배운 사람.
0: 더 이상 저희가 구구절절 얘기하는 것보다 우리 개청의 노래를 들어보는 게 여러분들한테 더 좋을 것 같아. 그쵸? 자, 여러분들 우리 다음 무대 여러분들 박수로 한번 무대 청해 듣겠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1: 고맙습니다.

0: 이어서 명의가 방송됩니다.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인사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상담할 노시 튀김 요리를 간단하게 넣는 순간 바삭바삭 튀김 냄비와 재료 손질부터 양념까지 한 번에 스텐 튀김 트레이 3피스 증정.
1: 엄마 간병인 쓴 지 벌써 1년이야.
2: 간병인 비용 보장 끝나면 앞으로 어떻게 감당하지?
3: 아니 뭘 걱정을 해. 내 보험은 365일을 넘어서 최대 540일까지 간병인 비용 보장되는데.
4: 540일까지?
5: 질병, 상해, 치매 구분 없이 부담되는 간병인 사용 비용을 최대 540일까지 더 길게 보장해드려요.
1: 암 진단비 한 번 보장으로 괜찮을까? 흥국생명은 암 진단비 매년 다시 계속해서 보장되더라고.
6: 암 진단비를 매년 계속!
1: 게다가 전이암에 걸리면 전이암 생활비까지 평생 준대.
6: 전이암 생활비도 평생?
5: 네, 평생이요. 암 진단비를 최초 1회 보장받고 전이암, 재발암, 원발암, 잔존암 상관없이 1년이 지나 또 암에 걸리면 1년마다 계속해서 암 진단비를 보장! 그리고 전이암 진단을 받으시면 완치가 되어도 보장이 끝나지 않고 매달 전이암 생활비를 월급처럼 꼬박꼬박 평생 지급해드리니까 암도 길게 보장받으세요.
6: 큰 병 걸리면 보험료는 어떡해?
5: 흥국생명은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증 중에 하나라도 진단받으면 보험료는 내지 않더라도 보장은 100세 만기까지 쭉 그대로. 그리고 보험료도 인상 없이 갱신 없이 100세 만기까지 첫 보험료 그대로. 고혈압, 당뇨 같은 지병이 있어도 75세도 간편심사만으로 가입 가능하니까 흥국생명 다사랑 3회노 간편건강보험 아래번호로 전화만 주세요. 간병인 사용 입원, 요양병원은 180일 한도, 암진단 및 전이암 생활비는 가입 후 91일부터 포장.
7: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0: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1: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중학생이 아니어도 되니까.
0: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지금 당신의 LDL 수치는 얼마일까? 많은 사람들이 건강검진을 받고도 정확한 LDL 수치를 기억하지 못한다. 심지어 고지혈증이 의심된다는 경고를 받고도 방치하는 이들이 적지 않은데, 당장 아픈 곳이 없다는 이유로 가벼운 병으로 여겨지는 고지혈증.
3: 고지혈증 증세가 있기 때문에 내 몸에 뭐가 있다, 그건 몰라요.
4: 제가 자꾸 그 약 먹는 시기를 늦추려고 한번 이제 먹기 시작하면은 뭔가 환자가 된 기분.
2: 특히 여러 속설들 때문에 환자들의 혼란은 커지고 있다. 고지혈증 치료의 권위자 오승준 교수가 본 고지혈증은 어떤 병일까?
5: 이 고지혈증이 본인한테 어떤 느낌으로 나타나는 그 순간은 사실 인생이 끝나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숙제를 안 해갖고 오시면 어떻게 해요?
2: 고지혈증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알고 있는 오 교수는 진료실에서 매운맛 의사로 통한다.
6: 저번에 많이 혼났는데.
5: 뭐 약 먹는 게 많이 부담스러우세요?
6: 아니요. 괜찮아요.
5: 매일 비슷한 시간대.
2: 덕분에 환자들은 모범생이 되곤 한다.
6: 왜 약을 안 먹고 막 그냥 막 엄청 느끼고. 아니, 날 위해서 해주는데 기분 나쁜 건 없었어요.
3: 고맙지, 올 때마다 늘 시험 보는 입장이에요.
7: 야단을 많이 맞았습니다. 그 덕분에 이제 이 결과가 오늘도 잘 나와서 그냥 기분이 좋아서.
5: 환자분들이 계속 저와 함께 나이를 먹어가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제 그런 분들 중에는 굉장히 힘든 생활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계세요. 이분이 또 그런 일을 겪고 있겠구나. 잔소리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2: 겉보기엔 잔소리가 심한 의사로 보일지라도 누구보다 환자를 아끼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오승준 교수. 오늘은 명희와 함께 우리가 미처 몰랐던 고지혈증 치료에 관한 의학적인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본다. 매년 보던 벚꽃이 올해는 참 특별하다. 김태석 씨가 벚꽃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8: 뭐 예전에는 뭐 봄이나 뭐 여름이나 뭐 계절 가는 걸 못나는, 이번에는 진짜 새롭게 봄이 느껴지는 것 같고요. 좋습니다. 죽다 살았으니까. 요쪽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심장 쪽이니까, 관성 그쪽이니까요.
2: 한 달 전이었다. 태석 씨는 극심한 가슴 통증으로 응급실을 찾았다가 심장에 스텐트 시술을 받았다.
8: 두 개가 합쳐져가지고 막 마르듯이 이렇게 아프더라고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이.
9: 지금 생각해보면 전에도 좀 그랬었나 하는 게
8: 아직 없어요. 전혀 모르고 그냥 바로 그냥 당해버렸으니까.
2: 평소 병원 한번 찾지 않을 만큼 건강했다는 그에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매운맛 의사로 불리는 오 교수에게 받는 첫 진료. 그런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10: 심근경색증이 한번 오신 걸로 되어 있네요.
8: 예.
10: 그리고 근데 연세가 되게 젊으신데요. 56세. 오, 콜레스테롤 약이 지금 심장내과에서 쓴 약으로 쓸 수 있는 제일 높은 단계를 드렸네요. 고지혈증이 처음 발견됐다고 돼 있는데 맞나요?
8: 네, 뭐
10: 원래는 모르셨던,
8: 예,
10: 거죠?
8: 몰랐던 거죠.
2: 놀랍게도 그는 심근경색을 통해 고지혈증을 발견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LDL 수치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5: 고지혈증은 증상이 없어요. 고혈압은 혈압이 아주 높아지면 뭐 어지러울 수도 있고 머리가 아플 수도 있고요. 당뇨병 환자는 혈당이 아주 올라가게 되면 목이 마르기도 하고 소변을 자주 보기도 하는 그런 증상이 생기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아, 내가 그런 증상이 있어요 하고 오시는 경우도 있는데, 고지혈증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이 병은 혈관에 기름이 쌓여서 혈관 벽이 완전히 막히기 전까지는

0: 본인이 알 수가 없습니다.
1: 그렇다면 고지혈증 치료는 언제 시작해야 할까? 진단은 혈액검사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지표는 나쁜 콜레스테롤로 불리는 LDL이다. 일반적인 정상 기준은 130 미만이며 130에서 159 사이는 경계 수준, 160 이상이면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 단, 심혈관 질환 위험도에 따라 목표 수치는 크게 달라진다. 단순히 고지혈증만 있는 게 아니라 당뇨병, 고혈압과 같은 질환이 함께 있거나 나이가 있다면 더 낮게 유지해야 한다. 위험 요인 없이 고지혈증만 있다면 160 이상일 때 약을 복용하고 130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 고지혈증에 당뇨병과 고혈압까지 동반됐을 경우 고위험군으로 분류돼 LDL을 70 미만으로 유지해야 한다.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을 한 번 겪은 환자는 초고위험군으로 분류돼 55 미만으로 유지해야 한다.
0: 단순히 그냥 고지혈증만 있는 경우가 LDL 160부터 보통 약을 먹기 시작하고 우리가 130이 기준선입니다. 고지혈증과 당뇨병이 있는 경우는 보통 LDL 수치가 100 밑으로 낮춰야 되고요. 심근경색증을 한번 앓으신 분 같이 커다란 이벤트가 발생했던 분들은 55까지 낮춰야 돼요. 심혈관계 질환을 막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고위험도인 사람, 초고위험도인 사람에 따라서 그 정상 수치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는 조금 높다고 그랬는데 왜 제가 약을 먹어야 되나요? 단순히 고지혈증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질환도 있기 때문에 아, 지금부터 약을 먹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나쁜 콜레스테롤이 그 여기 병원에 오셨을 때 151이었어요.
2: 네.
0: 그게 뭐 얼마나 되는 수치냐. 심근경색증을 갖고 계시잖아요. 한번 네. 앓으셨잖아요. 네. 최근에. 네. 그럼 55 밑으로 떨어뜨려야 됩니다.
1: 이미 심근경색증을 앓은 태석 씨는 훨씬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의 LDL 수치는 151. 초고위험군에 해당하기 때문에 55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
2: 지방증이 많으니까 이제 찌꺼기가 막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제는 먹어야죠. 뭐 그래야지 사니까.
1: 고지혈증을 방치했다간 어느 날 갑자기 심장이 멎을 수 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고지혈증 유병률이 크게 높아진다는 사실. 특히 여성들은 50대를 기점으로 유병률이 70% 이상으로 높아진다.
0: 젊었을 때도 여성분들이 남자보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요. 여성 호르몬이 콜레스테롤 자체를 높지 않게 유지시켜주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거든요. 높아지는 걸 막아주는 어떻게 보면 댐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폐경을 하게 되면 그 억눌러주고 있었던 그 콜레스테롤이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올라오기 시작해요. 보통 그때부터 여성분들이 콜레스테롤 약을 먹기 시작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1: 막을래야 막을 수 없는 세월. 문상은 씨도 갱년기에 받았던 건강검진 결과를 보고 가슴이 철렁했다.
3: 폐경이 되면서 좀 많이 올라갔던 것 같아요.
4: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혹시 기억이 나세요?
3: 230. 하여튼 기준치보다는 많이 높았던 것 같네요.
1: 높은 수치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곧바로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진 않았다.
3: 제가 자꾸 그 약 먹는 시기를 늦추려고 한번 이제 먹기 시작하면은 뭔가 환자가 된 기분. 오메가3 그걸 좀 장기간 좀 먹었던 것 같아요.
1: 환자들이 콜레스테롤을 낮춘다고 믿는 건강기능식품은 효과가 있을까?
0: 콜레스테롤 약 대신에 오메가3를 먹는다 하는 분도 계신데 실제 오메가3는 현재 저희들이 처방의약품이에요. 그 오메가3는 중성지방을 떨어뜨릴 목적으로 쓰는 거지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릴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요. 보통 건강식품에 있는 오메가3는 투여 용량이 1g 정도 돼요. 그런데 치료 용량으로 사용하는 오메가3는 4g 정도 됩니다. 본인이 먹던 콜레스테롤 약을 중단하고 이걸 먹는 거죠. 그리고 본인 스스로 임상시험을 한 다음에 굉장히 호기심 어린 눈으로 선생님! 요번 달 콜레스테롤 수치는 어때요?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요. 그러면 굉장히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왜요? 라고 물어보거든요. 이유는 우리 몸에서 콜레스테롤 합성이 대부분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합성을 낮춰야만 떨어지거든요.

0: 것은 사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지방 성분으로 세포막이나 호르몬을 구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음식 섭취를 통해 얻는 비율은 20% 남짓. 주로 간에서 합성하는 비율이 80%에 달한다. 문제는 필수 지방 성분인 콜레스테롤 가운데 LDL이 지나치게 많아져서 생기는데 대부분 체내에서 합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식단 조절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는 한계가 있다. 특히 고위험군의 경우 식단을 통해 목표 수치에 도달하긴 어렵다. 같은 이유에서 콜레스테롤을 높인다고 믿어봤던 달걀이나 새우도 누명을 벗었다.
1: 콜레스테롤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믿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게 깨진 지가 오래됐어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20% 남짓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외부에서 유입되는 콜레스테롤을 차단시키면 콜레스테롤이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는 그렇게까지 큰 영향이 없다가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2: 저는 이제 나름 건강 보조 식품이나 운동으로 내려보고자 해서 많이 노력했는데 그게 크게 호전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 60세 이상 될 때부터는 약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약을 먹기 시작한 것 같아요.
0: 과연 약 복용 후의 효과는 어떨까? 처음엔 LDL이 무려 200이 넘었던 문상은 씨. 성적표를 받을 차례다.
1: 콜레스테롤은 뭐 약을 잘 드셔서 굉장히 좋아요. LDL이라고 부르는 나쁜 콜레스테롤은 64로 굉장히 좋은 상태입니다.
2: 네.
1: 한 번도 그 정상 범위 밖으로 유지가 된 적이 없이 굉장히 저 모범적인 환자분이세요.
2: 항상 뭐 약 잘 먹고 네. 예, 운동 좀 하고 그러니까 네. 뭐 예.
1: 아니 좋아요. 그래서 네. 이제 건강하셔야
2: 네.
1: 이제 손주도 보러 다니시고
2: 맞습니다.
0: 네. 모범생으로 거듭난 환자를 볼 때면 인자한 미소로 칭찬을 아끼지 않는 오기호수. 처음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 걱정했지만 상은 씨는 약을 복용한 후 LDL 목표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2: 정말 신기하게도 그 약 복용하고 그다음 6개월 있다 이제 와서 검사를 받는데 정상치로 예, 됐어요. 일단 먹고 제가 효과를 보니까 좋아지니까 그냥 습관처럼 그냥 식사 후에 예, 한 알 먹는 거니까.
0: 그렇다면 고지혈증 치료제는 어떤 원리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걸까?
1: 고지혈증 치료제는 종류가 몇 개가 있죠.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스타틴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스타틴이라고 하는 약은 우리 몸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합성하는 공장에서 합성을 줄이도록 이제 그만 만들어 그렇게 만드는 그 주기전과 두 번째는 만들어진 콜레스테롤의 재고를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역할 두 가지를 수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0: 고지혈증 치료에는 스타틴 계열의 약물이 가장 대표적으로 쓰인다. 콜레스테롤은 주로 간에서 합성하는데 이때 필요한 효소를 억제하고 LDL 수용체를 활성화해 혈액 속 LDL 콜레스테롤을 집중적으로 떨어뜨린다. 약물을 지속적으로 복용하면 동맥경화의 진행을 늦추거나 억제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응급실로 긴급 이송된 한 40대 환자. 급성 심근경색 진단을 받은 환자는 심장혈관 3개가 막혀 위중한 상황. 심장내과 우종신 교수의 손이 빨라진다. 카테터를 이용해 막힌 혈관을 뚫는 시술로 다행히 혈관이 재개통되며 고비를 넘겼다.
3: 43세나 되게 젊은 나이인데도 이 세 혈관이 다 병이 심한 상태였고 이분이 담배도 태우시고 그다음에 고혈압하고 고지혈증 진단받은 지 얼마 안 되셨던 분입니다. 다행히 시술은 매우 잘 됐습니다.
0: 스텐트 시술 전 심장 혈관이 보이지 않을 만큼 꽉 막혔던 상태로 생사의 기로에 섰던 40대 환자. LDL 수치는 193에 달했다. 그에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걸까? 중환자실에서 입원실로 옮겨 회복 중인 성진 씨. 그는 지난 며칠이 악몽 같기만 하다.
4: 심장 쪽에 뭐가 걸린 것처럼 통증이 계속 있었어요. 도저히 못 견디겠더라고요. 아, 여기서 내가 잠깐 정신 잃으면은 못 견딜 수도 있나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콜레스테롤이 많다는 얘기를 좀 들어왔거든요. 네. 그래서 혈관이 더 무리가 간 게 아닌가.
5: 혹시 콜레스테롤 수치가 어느 정도 높은지는 기억나세요?
4: 아니요, 기억하고 있지 않죠. 그걸 기억했으면 이 지경까지 안 왔을 것 같고.
0: 그가 LDL 수치를 간과한 사이 합병증이 찾아왔고 어느덧 초고위험군이 돼 있었다. 안타까운 사실은 건강검진에서 고지혈증 진단을 받고도 수년간 방치해왔다는 점이다.
4: 건강검진 의례적으로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다시 오라고 해서 귀찮게 하는구나라고 좀 생각을 해서 시간을 빼서 다시 병원에 가서 그러기가 좀 싫어서.
0: 40대인 그에게 이토록 빨리 합병증이 나타난 원인은 고지혈증 하나만이 아니었다. 심혈관 질환의 위험인자는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병뿐 아니라 흡연, 비만, 나이도 포함된다. 연령 기준은 남성 45세, 여성 55세 이상이다. 한눈에 봐도 거구인 성진 씨는 초고도 비만이다. 그는 얼마나 많은 위험인자를 갖고 있을까?
4: 큰아버지가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다고는 알고 있고요. 흡연을 굉장히 오랫동안 담배를 펴왔고요. 혈압은 있고요. 그래서 혈압약 먹고 있고요.
0: 성진 씨는 이미 여러 위험인자를 안고 있었다.
1: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은 고지혈증만 있진 않아요. 여러 가지가 다 동반돼 있어요. 거기에는 나이도 있고 가족력도 있고 혈압도 관련이 있고 혈당도 관련이 있고 뭐 비만도 흡연 여러 환경적인 요인들도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고지혈증이 발견 당시에 심근경색증이 바로 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진단받은 지 얼마 안 됐어. 그러니까 안전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0: 고지혈증은 대부분 증상이 없다가 방치하면 전신에 있는 혈관벽에 콜레스테롤이 쌓여 동맥경화를 일으켜 치명적인 합병증을 부른다. 고지혈증은 소리 없이 뇌혈관에 지방 찌꺼기를 쌓아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뇌경색이나 뇌출혈을 일으킨다. 심장혈관에 동맥경화가 진행되면 심근경색이나 돌연사와 같은 비극의 씨앗이 되기도 한다. 위험인자가 많을수록 비극은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다. 특히 흡연은 심근경색의 가장 강력한 위험 요인으로 비흡연자보다 심근경색 발생 위험이 6, 70% 높고 급사 위험은 두세 배 증가한다.
1: 고지혈증 자체로도 혈관이 막히는데 담배는 독립적으로 혈관을 망가뜨려요. 그러니까 고지혈증이 있는데 담배까지 핀다. 그러면 기름통을 들고 지금 불을 딱 하나 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언제 폭발할진 저도 잘 모르겠어요.
0: 급성 심근경색 진단과 함께 고지혈증을 알게 된 또 다른 환자, 태석 씨. 그는 위험인자가 얼마나 될까?
6: 마흔 넘어서부터는 살이 쭉쭉 찌더라고요. 그리고 빼지지가 않더라고요. 운동도 잘 안 하지만 담배도 피고 막 그랬었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0: 그 역시 비만, 흡연 등과 같이 여러 위험인자를 안고 있었다. 스텐트 시술 이후 오승준 교수를 처음 만난 태석 씨. 위험인자 평가에 있어 오 교수는 꽤 단호하다.
7: 혹시 평소에 담배 하시나요?
6: 네, 폈었어요.
7: 그러시구나.
6: 네, 지금 끊었습니다.
7: 지금 심근경색증 진단받고 시술 받았는데 아 지금도 잘 피고 있습니다. 그러면 크게 나죠. 그러면 끊기 전에는 하루에 얼마나 피죠?
6: 하루에 한 갑 정도.
0: 30년 이상 흡연을 하고 복부 비만이 있는 태석 씨. 오늘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더 알게 됐다.
7: 심근경색증이 와서 시술을 받으셨고
6: 네.
7: 그때 당뇨병이 처음 발견됐다고 돼 있는데 맞나요?
6: 저는 전혀 네. 문제. 당뇨도 처음 알았고. 네,
1: 당뇨병이 있고 심근경색증을 앓으시면은 저희들이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도를 평가하는데 네. 그 거기에 최고 단계예요. 네, 당뇨병은 그럼 또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한 거냐. 당뇨병은 혈관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노화시켜요. 거기다 담배도 핀다. 그러면은 뭐 위험한 건 다 갖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제 앞으로는 굉장히 신경 쓰면서 관리하셔야 된다.
0: 고지혈증에 당뇨병까지 추가하게 된 상황. 그런데 단지 태석 씨만의 문제는 아니다. 고지혈증과 당뇨병이 동시에 잘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
1: 고지혈증과 당뇨병은 그 근본적인 원인이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 공통된 뿌리를 갖고 시작되는 병이다. 복부 비만, 내장 지방이 많아지면서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 심해지는데 평소에 자동차가 1리터 갖고 20km 갔었는데 자동차의 연비가 나빠지면 뭐 10km, 5km밖에 못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슐린이 혈당을 낮출 수 있는 효율이 나빠지면서 더 많은 양의 인슐린이 필요해져요. 그런데 그런 게 오래 지속이 되면 점점 혈당이 올라가면서 이제 당뇨병이 생기게 되고 또 다른 문제들을 몸에 만들게 되죠.
0: 우리가 밥을 먹고 소화를 시키면 포도당이라는 단순단 형태가 되어 혈액 속으로 이동한다. 이때 혈액 속의 포도당을 세포 속으로 집어넣어 에너지원이 되도록 돕는 것이 바로 인슐린이다. 그런데 복부 비만이 있는 경우 복강 내 지방세포에서 지방산이 과다하게 분비돼 인슐린 저항성을 생기게 한다. 세포들이 인슐린에 잘 반응하지 않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혈당이 떨어지지 않아 혈액은 고혈당 상태가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당뇨병으로 진행한다. 인슐린 저항성은 지방 대사에도 영향을 미친다. 혈액으로 과도하게 방출된 유리지방산이 간으로 유입돼 중성지방 합성을 증가시켜 고지혈증이 발생하게 된다. 사실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는 복부 비만은 흔히 3구 질환이라 불리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의 공통된 뿌리다.
8: 처음에 고지혈증으로 선생님 진료를 받게 됐는데 제대로 실천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고혈압도 생기고 막판에는 이제 당뇨까지 아직 심한 단계는 아니지만 생겨서
2: 오승정 교수님한테 오면서 이제 고혈압이랑 고지혈 같이 치료받게 됐어요.
9: 고지혈증 당뇨가 생기니까 단계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아. 혈압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고지혈도 올라.
1: 당뇨병 환자에서 고지혈증 동반돼 있는 것 되게 흔하거든요. 그 한 70%쯤 됩니다. 당뇨하고 고혈압이 있는 경우는 한 60% 가까운 그런 비율이 되고요. 셋 다 있는 경우는 한 40%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 고지혈증과 당뇨병이 동반된 환자는 10명 중 7명이 넘는 상황. 세 질환이 동시에 있는 경우도 10명 중 4명 이상이다. 과연 3고질환 관리의 핵심은 무엇일까?
1: 고지혈증 같은 경우에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콜레스테롤이 80%쯤 된다고 그랬잖아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한 20%. 약만 잘 먹어도 웬간히 다 잘 돼요. 당뇨병은 또 달라요. 당뇨병 자체는 먹는 것과 많은 관련이 있어서 치료를 할 때 식사, 운동, 약물 이 순서거든요. 식사와 운동이 선행돼야 되는 되게 중요한 요건이고 인슐린 저항성은 내장지방 비만이 심해지면서 오는 현상이라고 말씀드렸죠. 체중을 보통 5% 이상 빼게 되면 변화가 시작돼요. 혈당도 내려가고 고지혈증도 좀 좋아지고 그다음에 혈압도 좀 내려가는 그런 첫 단계를 보게 되는데 10% 이상 빠지게 되면 확실히 다 좋아져요.
0: 40대 이후 점점 배가 나오고 체중이 불기 시작했다는 태석 씨. 과연 체성분 검사 결과는 어떨까? 그는 현재 고도 비만 상태로 약물 치료와 함께 체중 감량이 필요한 상황. 그렇다면 고지혈증과 당뇨병이 동반된 태석 씨는 어떻게 생활 습관을 관리해야 할까?
10: 꾸준하게 40대부터 꾸준하게 찌셨잖아요. 지금 체중 조절이 필요하긴 해요. 네. 그래서 지금 요 밥량으로 따지면 한 공기 기준에서 얼마큼 드셨을까요? 두 공기 드셨어요?
6: 밥은 평균적으로 한 두 공기, 요 정도 되는 거예요. 예.
10: 그러면 고기는 몇 번 정도 드실까요, 일주일에?
6: 많이 먹을 때는 한 4일 정도 먹고요. 못 먹을 때는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10: 이 접시로 보시면 몇 접시 드시는 것 같으세요?
6: 이런 접시로요?
10: 네.
6: 네다섯 개는 먹는
10: 거 같아요. 네다섯 접시 정도 드시고.
6: 네다섯 접시 더 먹을 수도 있는데.
10: 추가로 간식 드시는 건 없으세요?
6: 어, 과자 같은 거, 뭐 초콜릿 과자, 뭐 그런 거.
10: 초콜릿.
6: 입맛이 완전히 초등학생이네. 생각해 보니까.
0: 그가 그동안 즐겨 먹은 음식은 혈당과 콜레스테롤을 올리는 대표적인 식품들이었다.
10: 보니까 식습관 교정이 많이 필요하시겠네요. 예, 예. 밥량이 너무 많아요.
11: 예.
10: 그리고 채소 섭취량 너무 적어요.
11: 예.
10: 우리 아버님 원래 드셔야 되는 양이 얼만큼이냐? 3분의 2 공기. 드실 때 그러면 아 배고픈 거 아니야? 하시는데 고기, 계란, 생선, 두부 상관없이 한 종류 선택하셔서 이 접시 분량으로 두 접시 정도 드셔도 돼요.
11: 오.
10: 이렇게 나물이나 네. 샐러드, 정말 생오이나 생당근, 생파프리카 이런 것처럼 간단하게라도 씻어서 드실 수 있는 걸로 끼니 때마다 드시는 게 필요해요.
6: 초콜릿 요만한 그 한쪽도 안
10: 돼요? 또 안 돼요.
11: 와.
10: 아예 끊으셔야 아예 돼요. 끊어요. 아예. 사탕도
0: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식단은 대체로 LDL 조절에도 도움이 된다. 오 교수는 고지혈증과 관련해 강조하는 것이 있다.
1: 포화지방산 섭취를 줄이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어려운 말이잖아요. 포화지방산. 그 어디 있는 거예요? 그렇게 환자분들이 물어보시는데 주로 네 발 달린 동물 기름이 포화지방산이에요. 소, 돼지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발 달린 닭, 다리가 없는 생선 이런 것들은 걱정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0: 포화지방산은 주로 동물성 지방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쇠고기의 마블링을 떠올리면 된다. 태석 씨가 자주 먹었던 삼겹살도 고지혈증 환자가 피해야 할 음식 중 하나다. 또 과자와 같은 가공식품을 입이 심심하다고 먹었다간 일일 포화지방 섭취 기준을 훌쩍 뛰어넘을 수 있다. 고지혈증 식단의 핵심은 나쁜 지방을 좋은 지방으로 바꾸는 것이다. 견과류나 올리브오일, 등푸른 생선 같은 불포화 지방이 풍부한 식품들로 대체하는 것이 좋다. 당뇨병이 동반된 그는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식단이 필요한데 소화가 느린 식품을 조금씩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1: 당뇨병 환자가 먹는 식사가 특별한 식사가 아니에요. 뭐 환자분들은 무슨 어디 뭐 감옥에 들어가서 콩밥 먹나 이런 생각들 하시는데 전혀 아니에요. 당뇨병 환자의 식사는 단순 당이 좀 적어요. 요즘에 과일이 아주 달기 때문에 과일류, 초콜릿, 사탕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음료수 요 정도가 좀 제한을 받는 거지 그냥 무조건 조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당은 빼야 돼, 못 빼야 돼, 못 빼야 돼 하고 나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식사는 계속 할 수도 없고 남은 여생 동안 즐길 수도 없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당뇨병 식사는 사실 고지혈증에 도움이 되는 식사이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다 도움이 돼요, 건강에.
0: 올봄이 유난히 길게만 느껴지는 한 사람. 태석 씨가 영양 교육을 받은 이후 장을 보러 나섰다. 과연 과자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을까? 일하다 지쳤을 때 과자가 주던 달콤한 위로를 아직 기억한다.
6: 어? 선생님. 입에도 못 대고 있죠, 지금. 제가 일단 초콜릿을 너무 좋아하는데 초콜릿을 지금 한 번도 못 익어, 안 먹었어요.
0: 처음으로 성분표를 들여다보는데
6: 포화지방 100mg당 120%라고 써 있는데요. 어우, 포화지방이라는 게 되게 많네. 분명히 포화지방 안 좋다고 그랬는데.
0: 직접 확인하고 보니 집었던 과자를 놓게 된다. 그가 향한 곳은 그동안 멀리했던 채소 코너. 입이 심심할 때 먹을 간식으로 과자 대신 오이와 당근을 집어들었다. 태석 씨의 장바구니는 얼마나 달라졌을까?
6: 이런 건 전혀 안 샀었는데.
12: 예전엔 주로 여기 뭐가 많이 들어있어요?
6: 잘 볼 때요? 햄, 소세지, 뭐 어묵 이런 거 많이 했었죠. 라면. 과자.
0: 외식이 잦았던 그가 오랜만에 집밥을 준비 중이다. 새로 태어난 마음으로 식사를 준비하는데 밥 두 공기를 먹을 정도로 대식가였던 그의 밥상이 몰라보게 단출해졌다. 돼지고기 대신 오리로 바꾸고 채소를 곁들인 것도 놀라운 변화다.
6: 80% 정도는 지키고 있다고 생각해요. 뭐 안 먹으라는 건 일단 안 먹고 있고 적게 먹으라 해서 적게 먹고 있고.
0: 고지혈증을 방치했다가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그 늦게나마 식단을 바꾸고 체중 감량에 성공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식사가 끝나면 곧바로 집어들곤 했던 담배. 심근경색으로 스탠트를

0: 이식한 이후 금연은 저절로 성공했지만 아예 눈앞에서 치워버리기로 작정했다.
1: 예전에는 이렇게 식사하시고 나면
2: 네, 무조건 하나. 오, 그냥 저한테는 심이었어요, 심. 뭐 일하다가 조금 힘들면 한 대, 밥 먹고 조금 이제 소화시킬 때 한 대, 뭐 그런 식으로 심이었는데 그게 심이 아니고 죽음이었죠, 뭐. 이런 지경까지 왔으니까 이제는 완전히 멀리 해야죠.
0: 이제 식후에 그가 찾는 건 바로 약이다. 이름을 다 외우지 못할 만큼 약의 개수가 많다.
2: 뭐 고지혈도 있고요, 고혈압, 당뇨, 그 다음에 뭐 설명서가 있는데 제가 외우질 못하겠어요.
1: 몇 알이나 드시는?
2: 8알이요.
0: 심장약과 혈전 억제제까지 한 움큼의 약을 복용 중인 태석 씨. 고지혈증 약을 빨리 먹었더라면 하는 후회가 밀려드는 순간이다.
1: 부작용이라고 느껴질 만한 증상이 있으세요?
2: 아니, 없습니다. 약이라는 게 하루라도 빼놓으면 또 그게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잘 하려고 먹고 있습니다.
0: 오 교수의 잔소리가 효과가 있었던 걸까? 운동을 전혀 하지 않았던 그가 체중 감량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2: 근력 운동 한 30분 하고요. 유산소 운동 한 30분.
0: 혈증을 알게 된 지 한 달. LDL을 알아보기 위한 혈액 검사를 진행했다. 또 혹시 모를 뇌혈관 질환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해 경동맥 초음파 검사도 실시했다.
3: 드셨죠? 많이 힘드셨어요?
0: 과연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그렇죠. 태석 씨는 떨리는 마음을 안고 오 교수를 다시 찾았다.
3: 한 달 정도 이제 콜레스테롤 약을 먹었는데 심근경색증 한번 앓으셨고 네. 당뇨병 있고 그러니까 그 제일 무서운 병 두 가지가 동시에 있는 거라서 그러면 이제 151을 55까지 낮춰야 되는데 한 달 먹고 지금 얼마냐? 83입니다. 많이 내려왔죠?
4: 예, 많이 내려왔죠. 예.
0: 한 달 사이 LDL이 151에서 83까지 떨어졌다.
3: 공복혈당은 이제 109예요. 나쁘지 않습니다. 저 며칠 안 된 사이에 이제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 뇌로 가는 혈관인 경동맥도 이쪽도 혈관 상태가 나쁜가를 봤는데 다행히 경동맥은 그렇게까지 문제는 없으시네요.
2: 다행이다. 아, 그래도 많이 좋아지는 것 같아서 좋네요. 저는.
3: 근데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어느 지점까지, 어느 목표까지 가는 건 되게 비교적 쉬워요.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유지입니다, 유지.
0: 첫 발을 성공적으로 뗀 그가 방심하진 않을까. 오 교수는 따뜻한 잔소리를 더한다. 고지혈증의 인지율은 63%, 그 가운데 약 복용률은 56%로 치료 중단 비율이 생각보다 높다. 그 원인 중 하나가 고지혈증 약의 부작용에 관한 속설들이다.
5: 그 부작용을 너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은 근육통. 근육통도 굉장히 적게 생겨요, 사실은. 그런데 근육통을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투여 간격을 좀 조정하는 방법도 있고 약제를 변경시키는 방법도 있어요. 이런 방법을 써서 근육통을 피해갈 수가 있고요.
0: 고지혈증 약을 먹으면 당뇨병이 생긴다는 속설의 진실은 뭘까?
5: 당뇨병 생길 수 있다. 예, 생길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뻔뻔스럽게 그 부작용을 얘기하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당뇨병이 생길 수 있는 소인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당뇨병 전 단계라고 얘기하고요. 당뇨병의 소인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서 당뇨병 발생을 10 내지 12% 정도 발생을 증가시켰어요. 그런데 그분 원래 소인이 있었던 거죠. 만약에 그분한테 콜레스테롤 약을 안 썼다. 그러면 심혈관계 질환이 생길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분들한테 콜레스테롤 약을 줘서 막을 수 있는 심혈관계 질환의 예방률은 한 25%쯤 되거든요. 심근경색증이나 이런 그 발생 비율을 훨씬 더 많이 줄일 수 있는 게 입증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저울질을 해봤을 때 먹는 게 맞다가 대부분의 의사의 지론입니다.
0: 고지혈증 약의 가장 흔한 부작용은 근육통과 근육 관련 증상으로 대부분 경미하게 나타난다. 근육 손상이나 간 손상과 같은 치명적인 부작용은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부 환자에서 혈당을 높일 수 있다는 보고가 있지만 득실을 따져야 한다. 고지혈증 약은 당뇨병 발생 위험을 높일

0: 이유는
1: 결국
0: 없어요.
1: 좋아졌다 이렇게, 이렇게,
0: 아, 약을 안 먹어도 유지가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1: 이렇게. 예.
0: 중단해 보신
1: 근데 안
0: 거군요.
1: 정말 안 되더라고요. 확 올라가고 있을 때 그래요.
0: 네. 뭐약 먹는 게 많이 부담스러우세요?
1: 아니요.
0: 아니면
1: 괜찮아요. 꾸준히 하루나 빼고 잘약 먹었어요. 되게
0: 잘하셨어요.
1: 좋아졌네요. 그래. 네.
2: 다행히 다시 합격 성적표를 받았다. 약을 중단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그의 LDL 수치가 말해준다.
0: 지금 이게 중간에 약 끊고 올라간 거예요. 여기서 이제 자신감이 생기신 거고, 그다음에 LDL 콜레스테롤 71이었고, 그래서 약 먹고 많이 좋아지니까, 에이, 뭐 의사들 하는 얘기 다 똑같지 뭐. 안 먹어보자. 우선 이제 안 먹었더니 LDL이 바로 152로 올라갔고, 예,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2: 약을 복용하며 70일로 떨어지자 중단했더니 151로 올랐고 약을 다시 복용하자 82로 떨어졌다. 그렇다면 고지혈증 치료제는 평생 먹어야 할까?
0: 그 질문은 진짜 많이 받습니다. 제가 눈이 나빠서 안경을 썼는데요. 눈이 아주 잘 보입니다, 지금. 자, 안경을 벗는 게 맞을까요? 계속 쓰고 있는 게 맞을까요? 그렇게 물어보면 환자분들 대부분이 안경 계속 써야지, 왜 벗어요? 라고 얘기하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콜레스테롤 약을 끊으면 아마 두 달쯤 뒤엔 원래 상태로 다 돌아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드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2: 고지혈증 약을 끊을 수 있는 환자도 있을까?
0: 보통 좀 젊고 인슐린 저항성이 심하고 뚱뚱하고 이런 분들은 생활습관 교정이나 체중 감량을 통해서 좋아지면 약을 끊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꼭 환경적인 요인 말고 유전적인 요인이나 또는 나이가 들어 생기는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올라가신 분들은 생활습관 교정만 갖고 다 좋아지진 않아요. 그런 경우는 아무리 살을 빼도 젊음을 돌려주기 전에 절대 약을 끊을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 되는 거죠.
2: 은퇴 후 제주도로 내려온 양정수 씨. 고향을 찾은 이유는 하나였다.
3: 아버지가, 연로하신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이 집을 바로 그저 지어서 그때부터 모셔서 101살에 돌아가셔서 아버지를 하여튼 제가 원 없이 모셔드리려고 이렇게 내려오게 됐습니다.
2: 이젠 아내와 함께 여유로운 일상을 즐기고 있는데, 사실 그는 고지혈증과 함께 20년 넘게 살아가고 있다. 73세 나이에도 또래보다 활력이 넘친다. 텃밭에서 키운 채소들로 차려진 밥상은 그의 건강 비결 중 하나다.
4: 여기. 이게 바나나 물이야? 그래.
2: 여전히 온탕과 냉탕을 오가는 아내와의 사랑 싸움으로 늘 웃을 일이 많다는 정수 씨.
5: 깨가 쏟아지냐, 그럼 뭐, 계속하려고 그래?
6: 아, 깨안 쏟아져. 떨어진 지가 언젠데.
2: 아웅다웅 하면서도 아내 덕분에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 한창 일하던 50대의 고지혈증과 고혈압까지 동시에 진단받은 이후 정수 씨는 운동 마니아가 됐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집이 체육관이다. 틈만 나면 운동기구 앞으로 달려가는데 가장 아끼는 기구가 있다.
3: 제가 그 집에서 그 개조한 겁니다, 이게. 보시다시피, 파는 것이 아니고, 나무로 만들어서, 모양은 좀 별로지만은, 개조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게.
2: 복부 비만을 잡아야 콜레스테롤이 떨어진다는 말에 눈물겨운 노력 중이다.
3: 남성 표준인데, 표준보다 오바가 돼가지고, 21년도는 이 정도 컸다가, 그 다음 줄었다가 이제 좀, 요 정도, 요 정도 좀 내려왔습니다.
2: 그의 노력은 허리둘레가 4cm나 줄어드는 결과로 나타났다. 20년 넘게 고지혈증에 합병증 없이 건강하게 사는 그의 가장 중요한 비결. 하루도 빠지지 않고 먹어온 약이다. 한때 애주가였던 그가 원샷하듯 약을 들이키는데 약 먹는 재미가 쏠쏠하다.
3: 소주 먹는 기분으로 보약을 또 우리 교수님의 강조한 점을 따라서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2: 오 교수가 처방한 약을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먹기 위해 약 뒷면에 일일이 날짜를 적어뒀다.
3: 한 보름 정도인가 그걸

0: 약을 못 챙겨 가지고 안 먹고 그다음에 이제 진료를 받았더니 그때 그 LDL 수치가 아주 좋지 않게 나와서 우리 오승준 교수님한테 제가 아주 따끔하게 아, 이 끝난 다음에 상황이 끝난 다음에 무슨 약이 필요 있습니까? 약을 잘 드셔야죠 하면서 아주 따끔하게 지적을 받아서 저는 그 이후부터는 약에다가 날짜를 써놓고 하루도 빠짐없이 꼬박꼬박 먹고 있습니다.
1: 50대에 진단을 받고 20여 년간 고지혈증 약을 복용했는데 부작용은 없었을까?
0: 전혀 모르겠습니다. 부작용은 전혀 어떤 느낌인지 뭐 전혀 없습니다. 저는 못 느꼈습니다. 주변에 약을 그 의사 선생님의 처방대로 안 먹고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자기 병은 자기가 잘난다 그러면서 어느 날 돌연사했습니다. 아마도 심장 쪽에 문제가 있었든지 하여튼.
1: 고지혈증 약을 꾸준히 복용하며 생활 습관 관리까지 열심히 했던 정수 씨. 또래 친구들보다 훨씬 더 건강한 노년을 보내고 있다. 모범생 중에 모범생으로 꼽히는 양정수 씨. 그의 LDL 콜레스테롤 수치는 과연 얼마나 될까?
2: 콜레스테롤 수치도 굉장히 좋죠. 약을 꾸준히 잘
3: 예,
2: 드셔가지고
3: 잘 먹고 있습니다.
2: 예, 수치가 아주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3: 예.
2: LDL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도 89로 정상이에요.
3: 예.
1: 노력은 배신하지 않았다. LDL이 89로 오늘도 합격. 이럴 때면 매운맛 의사의 진면목을 보게 된다.
0: 이렇게 잘 진료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늘 생활이 아주 그냥 기분이 좋습니다.
2: 뭐 별로 병이 없으신 편이세요. 지금 연세가 70세가 넘으셨는데
0: 네.
2: 뭐이 정도면은 저보다 약을 더 적게 먹는
0: 아,
2: 편이십니다.
0: 그렇습니까?
2: 네.
0: 아,
2: 제가 더 많이 먹습니다.
0: 그렇군요.
2: 부끄럽지만 예,
0: 아,
2: 그렇습니다.
0: 예.
1: 30여 년간 고지혈증 환자와 함께해온 오 교수가 바라는 건 환자를 오래 지켜보는 일이다.
0: 또 오순이 교수님 덕분에 그냥 약 먹는 걸 철저히 지키면서 그냥 결과가 오늘도 잘 나와서 그냥 기분이 좋아서 오늘도 돌아가면 또 즐겁게 놀 생각입니다.
4: 선생님 뵈러 올 때는 좀 그런 것 같아요. 큰 형한테 혼내러 오는 느낌?
5: 선생님이 이렇게 대화하면 진정성, 나를 컨트롤 해주는 것 같은 생각 드니까 말 들어야죠.
6: 선생님 만나고 갈 때는 시험 합격한 사람처럼 편안하게 갑니다.
1: 고지혈증을 갖고도 합병증 없이 건강하게 나이 드는 환자를 볼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는 오승준 교수. 그가 30년 넘게 지켜본 고지혈증이란 과연 어떤 병일까?
2: 그래서 고지혈증을 방치하시면 본인이 겪게 되는 첫 증상은 심근경색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서워할 것도 없습니다. 간단한 약물치료로 정해져 있는 목표 수치를 잘 유지시킨다면 그런 병들에 대한 최종적인 결과는 다 피해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께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어져 있는 미래를 바꿀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7: 갑자기 찌르륵 하면서 근데 진짜 뭐 칼로 이렇게 탁 자른 것처럼 손이 뻣뻣해져요.
8: 이것도 꼬부라지잖아요. 그럼 이제 안 펴지는 거지 또.
9: 방치하면 손이 마비가 오고 아예 근육이 말라버려요. 손이 멈추면 아마 일상이 멈출 겁니다.

0: 안보험 들어야 하나? 암에 걸리면 진단금이 이렇게 많이? 대장암, 간암 다 따로따로? 다 받으면 이게 얼마야?
1: 어? 보장기신?
0: 가입하고 91일부터 보장된다고?
2: 설마 세 달 안에 암에 걸리겠어?
3: 지금 암보험을 가입하는 이 순간 이미 암과 함께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가입 즉시

0: 보장해주는 암보험이 필요합니다.
1: 더 새로워진 라이나 생명 첫날부터 암보험. 소외감, 일반암 등 각종 암 진단금은 물론 암 직접 치료비와 표적 항암 약물 치료비까지 가입한 그날 그 순간부터 약속한 보험금을 100% 보장해드립니다. 다행히 암에 걸리지 않는다면 진단금은 단계적으로 더 든든하게 첫날부터 당신 곁을 지켜줄 암보험. 지금 전화주세요.
2: 1577-0868
1: 상담 예약 편하게 QR코드를 찍어보세요.
3: 진단금에 항암치료비도 보장, 로봇수술비에 중입자치료비도?
4: 아, 이거 엄청 비쌀 텐데 이걸 다 보장해준다고?
3: 근데 가입 1년 미만은 50% 지급? 아, 절반만 준다고?
4: 1년이면 뭐 금방이네.
0: 지금 암보험을 가입하는 이 순간 이미 암과 함께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가입 즉시 100% 보장해주는 암보험이 필요합니다.
1: 각종 암 진단금과 최대 5년간 암 직접 치료비는 물론 비용 부담이 되는 표적 항암 약물 치료비도 가입한 그날 그 순간부터 약속한 보험금을 100% 보장해드립니다. 게다가 암에 걸리지 않는 기간이 길수록 진단금은 더 크게 보장해드립니다. 암이 더 가까워지기 전에 지금 전화주세요.
2: 1577-0868
5: 진단금은 최초 1회 지급,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1: 이것은 매일 생기고 또 사라집니다.
0: 한두 개가 아닌 수백 개, 아니 수천 개씩. 우리 몸속에 생기고 사라지기를 반복하는 이것은 비정상세포. 면역 시스템이 대부분 제거해주지만 몇 번의 예외가 누적되면 모두가 피하고 싶은 암세포.
1: 그래서 암은 하루도 빠짐없이 대비하셔야 합니다. 여기 그 이름 그대로 라이나 생명 첫날부터 암보험. 암세포만 파괴하는 표적 항암 약물 치료를 포함 암 진단금과 암 직접 치료비를 가입한 그날부터 약속한 보험금 100% 지급해드립니다. 다행히 암에 걸리지 않는다면 진단금은 단계적으로 더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하루하루가 소중한 당신, 오늘 전화주세요.
2: 1577-0868
1: 상담 예약도 빠르게 QR코드를 찍어보세요.
0: 생각보다 빠르게, 생각보다 깊이 우리 일상 속에 스며든 AI 기술, 이제 몸의 변화를 읽는 속도까지 바꾸고 있습니다. 바로 암 진단 속도. AI 기술이 내 몸의 미세한 변화까지 분석해 더 빠르게, 더 정밀하게 암 진단의 속도를 앞당기는 시대. 이제 암보험도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더 새로워진 첫날부터 암보험. 각종 암 진단금은 물론 최대 5년간 암 직접 치료비와 표적 항암 약물 치료비까지 단 하루의 면책기간이나 감액기간 없이 첫날부터 100% 보장해드립니다. 게다가 암에 걸리지 않는 기간이 길수록 진단금은 더 든든하게, 암 진단도 빨라지는 시대. 망설이지 말고 지금 전화주세요.
2: 1577-0868
5: 진단금은 최초 1회 지급,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6: 이어서 최고의 요리 비결이 방송됩니다.

0: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1: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중학생이 아니어도 되니까.
0: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메인 메뉴 없이도 한 끼에 뚝딱할 수 있는 만능 반찬 레시피. 나도 모르게 3인분을 먹어버릴 매력 만점 볶음 요리. 아삭아삭 숙주의 식감을 제대로 살린 숙주 삼겹볶음부터 굽기만 하면 5분 만에 끝난다. 초스피드로 만드는 밑반찬. 눈으로 맛보고 귀로 즐기는 이색반찬. 마늘종 명란구이까지. 훈남 요리사 김영준에게 기초부터 탄탄하게 배우는 반찬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3: 안녕하세요. 채유비 귀염둥이 광이고요.
4: 안녕하세요. 김영준 셰프입니다.
3: 네. 셰프님. 네. 이 숙주 삼겹볶음은 워낙 많이 잡혔던 음식인데요. 이 고기의 고소한 맛도 좋지만 이 숙주의 아삭한 맛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4: 네.
3: 자, 그래서 오늘의 재료 한번 볼게요.
4: 냉동 삼겹살을 제가 준비했고요.
3: 네.
4: 그다음에 이제 숙주나물.
3: 네.
4: 그리고 색감을 낼 수 있는 네. 채소들 있잖아요. 파프리카 준비했고, 그다음에 베트남 건고추,
3: 네.
4: 그다음에 통마늘, 대파, 네. 청홍고추를 준비했습니다.
3: 이렇게 재료들을 받고 들어가는 양념 재료 한번 볼게요.
4: 들어가는 양념장으로 보면 예. 굴소스,
3: 굴소스,
4: 네, 소금,
3: 예.
4: 네, 약간의 후춧가루. 그다음에 설탕,
3: 네.
4: 그다음에 파기름,
3: 네.
4: 참기름, 통깨 이렇게 준비하시면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3: 이 재료가 간단해서 손쉽게 맛을 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 김영준 셰프님의 손맛으로 한번 요리 시작해 볼까요? 자, 그럼 네. 어떤 것부터 손질해 볼까요?
4: 자, 먼저 숙주나물을 이렇게 세척을 가볍게 하신 다음에,
3: 네.
4: 좀 이렇게 색깔이 네. 변한 거는 이렇게 뭐 제거를 해주셔도 되고,
3: 네.
4: 굳이 무방하시면 네. 세척만 잘 해주시면은
3: 네.
4: 그냥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3: 자, 이렇게 조금 상한 부분만 네. 저희가 뜯어내고.
4: 그리고 이제 냉동 삼겹살을 제가 준비했는데요.
3: 네.
4: 제가 어느 정도 식감을 살리기 위해서
3: 네.
4: 약간 두께가 있는 냉동 삼겹살을 준비했습니다. 네,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3: 이거 살짝 꺼내서
4: 네.
3: 실온에서 해동하는 게 좋은가요?
4: 네, 맞습니다. 해동을 하실 때
3: 네.
4: 상온보다는 냉장에서 해동을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3: 냉장 해동.
4: 네, 급하시면 약간 그 봉지에서 유수 해동, 물에서 네. 흐르시면 되고.
3: 자, 이제 다른 재료들을 한번 손질해
4: 네.
3: 볼게요.
4: 통마늘을 이제 편으로
3: 네.
4: 세 쪽 정도. 그리고 이 냉동 삼겹 숙주 볶음은
3: 네.
4: 보통 이제 안주로 많이 나오는 메뉴죠.

0: 있잖아요.
1: 예, 맞아요.
0: 그래서 냉동 삼겹 대신에 뭐 차돌박이로 많이 쓰셔도 되고.
1: 예.
0: 그 우삼겹 있잖아요.
1: 네.
0: 우삼겹인 비교적으로 저렴하다 보니까
1: 예.
0: 우삼겹을 쓰셔도 아주 좋습니다.
1: 오, 맞아요. 사실은 이 숙주 삼겹볶음
0: 네.
1: 많이 먹었거든요, 저도.
0: 네.
1: 저도 이거 먹으면서 숙주를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먹으면서 고기랑
0: 네네.
1: 잘 어울리기도 하고.
0: 맞습니다.
1: 숙주의 아삭한 식감도 좋고 해서 집에 있는 고기가 있다면 잘 어울리는 고기들이 있다면 그냥 네. 사용하시면 좋을 것
0: 그냥
1: 같아요.
0: 그냥 그대로 쓰셔도 예. 돼요. 네. 그다음에 청운고추도 마찬가지로
1: 네.
0: 이거는 모양을 내기 위해서
1: 모습하게 네. 저희가 며칠 동안 쭉 사용했던 재료들이에요.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1: 네.
0: 이거 다 넣으실게요.
1: 셰프님의 요리를 보면은 간단간단하지만 뭔가 다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0: 네.
1: 요리들을 보면 재료들도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자, 오늘 또 파프리카가 들어가요.
0: 네, 파프리카는 꼭지를 제거해 주시고요.
1: 네.
0: 반쪽을 잘라서
1: 네.
0: 씨 있는 부분은 제거를 해주시고
1: 씨를 좀 제거하고
0: 네.
1: 이 파프리카는 색깔마다 네. 들어있는 어떤 좋은 성분들이 다르다고 들었는데
0: 네.
1: 기본적으로 비타민C가 풍부한가요?
0: 비타민C가 많이 네. 있습니다.
1: 맞아요.
0: 네.
1: 이렇게 반찬 먹으면서 영양소도 챙겨가고
0: 네.
1: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래서 저는 지금 파프리카를 이렇게 색감을
1: 네.
0: 내려고 이렇게 했지만은
1: 네.
0: 집에 양파 같은 거 있잖아요.
1: 네.
0: 양파나 이제 양배추 같은 거
1: 오.
0: 같이 넣으시면은 괜찮아요. 집에 있는 채소를 가지고
1: 네.
0: 활용하시는 게 좋아요.
1: 이 파프리카는 저는 요즘에 이렇게 썰어가지고
0: 네.
1: 그리고 이제 뭔가 출출할 때 이렇게 먹어요.
0: 맞습니다. 네. 저기 해가지고 뭐 마요네즈도 찍어 드시고
1: 맞아요.
0: 네, 가볍게 드시게 좋죠.
1: 스틱처럼 해서
0: 네.
1: 확실히 수분감도 있고 좋더라고요.
0: 네, 이렇게 하면
1: 예.
0: 부재료 손질은 다 끝났어요.
1: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금세 네. 재료 손질이 끝났습니다.
0: 그리고 여기서 또 포인트가
1: 예.
0: 제가 베트남 건고추를 준비했는데
1: 이거 좋아해요. 저.
0: 네, 건고추 이거 말고 또 비슷한
1: 예.
0: 고추가 있는데 이탈리안의 페페론치노가 있는데
1: 더 말라있는 거.
0: 네, 맞습니다.
1: 예.
0: 그래서 이런 거는 상태를 보시고
1: 예.
0: 약간 수분기가 있다고 싶으시면
1: 예.
0: 마른 팬에다가 한번 볶으신 다음에
1: 예.
0: 네. 부숴주시면 되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보관 상태에 따라서 좀 상태를 보시고
1: 네.
0: 이렇게 한번 부숴보도록 할게요.
1: 네.
0: 네.
1: 자, 오늘은 물기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0: 네.
1: 바로 한번 부숴볼게요.
0: 네, 좀.
1: 여기 들어가면 매운맛이 좀 더 칼칼하게
0: 네,
1: 들어가는
0: 맞습니다.
1: 것 같아요. 깔끔하게.
0: 만약에 이게 없으시면 저는 오늘 이제 파기름을 이용해서 맛을 낼 건데요.
1: 네.
0: 고추기름을 이용해서 매운맛을 좀 내주셔도 좋습니다.
1: 그러니까 이거 베트남 건고추라고 했나요?
0: 네.
1: 요건 좀 구비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좋습니다.
1: 자, 이렇게 준비가 끝났고 이제 어떤 과정이 있나요?
0: 자, 이제 팬에서 한번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파기름을 이렇게 따로 나오는
0: 시판용으로 지금 나오기 때문에
1: 네.
0: 굳이 예전에처럼 뭐 파를 일부러 막 내셔가지고
1: 네.
0: 하는 것보다 간편하게 활용하시니까
1: 그러게요.
0: 네, 여기서 통마늘하고
1: 예.
0: 채썬, 파
1: 예.
0: 이렇게 넣을게요.
1: 자, 이제 한번 뭐 할까요?
0: 네, 살짝 향을 이렇게 내주시고
1: 네. 확실히 삼겹살 들어갈 때는 이 파기름과
0: 네.
1: 마늘 정말 어울리는 것 같아요.
0: 정말 궁합이 잘 맞죠?
1: 예.
0: 여기서 이제 삼겹살을, 냉동 삼겹살을 그대로 넣을게요. 네, 여기 넣으실 때는
1: 예.
0: 불을 항상 팬을 달구신 다음에 넣어주셔야
1: 예.
0: 노릇노릇하게 구울 수 있어요. 물기 없이.

0: 드시다 보니까 그래요. 이게 만약에 대패 삼겹살이면 예? 대패 삼겹살이나 우삼겹이나 차돌박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 넣으시면
1: 금세
0: 네, 예. 익어버리는데
1: 오늘은 씹는 식감 좀 더 주기 위해서
0: 자 그래서 여기서 네. 살짝 우리 후춧가루를 먼저 한번 뿌려볼까요? 여기?
1: 후춧가루요. 네.

0: 이제 고기가 어느 정도 두껍다 보니까 네. 소금, 후추는 미리 제가
1: 밑간으로
0: 네, 밑간을 하겠습니다. 예.
1: 이 과정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양념으로만 이렇게 간을 하는 것보다는 네. 중간중간 밑간을 해야 이 맛이 탄탄하게 배더라고요. 네.
0: 지금 가정마다 이제 화력이 다 다르시잖아요.
1: 네.
0: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숙련도가 좀 있으신 분들은
1: 네.
0: 센 불에서
1: 네.
0: 그래서 지금도 약간 물기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은
1: 네. 네,
0: 센 불에서 이렇게 구워주시는 게 좋아요.
1: 센 불에서 해야 물기가 좀 덜 나온다.
0: 네, 네. 어차피 숙주를 볶으면 또 저기서 물이 나오기 때문에
1: 맞아요, 맞아요.
0: 최대한 여기서 물을 안 나오게끔 좋습니다.
1: 자, 저희 제일 센 불에서 하고 있고요.
0: 네.
1: 자, 숙주마다 화력이 다르기 때문에
0: 네.
1: 센 불에서 해주시면 네. 좋다고 합니다. 고기는 어느 정도 익혀지나요?
0: 여기서는 거의 다 익혀주셔야 돼요. 왜냐면 숙주는 금방 양념이 다 저 익어버리기 때문에
1: 네. 네. 맞아.
0: 예, 잔열로 익혀버려요.
1: 아삭한 식감을 네. 유지해야 하기
0: 맞습니다.
1: 때문에
0: 왜냐면 이게 딱 익었을 때 숙주가
1: 예.
0: 식감이 먹었을 때 물렁물렁하면 기분은 안 좋잖아요.
1: 예. 그래서 저희가 이 숙주를 먹는 이유는 이 콩나물보다도 아삭한 식감이
0: 네.
1: 배가 되기 때문에
0: 맞습니다.
1: 저희가 이걸 샀거든요.
0: 예.
1: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기에는 숙주가 양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막상 들어갔을 때는 이 정도가 아니죠?
0: 그냥 바로 없어지니 약간 숨이 죽어버리면 거의 한 뭐 3분의 1 정도 줄여준다고
1: 예.
0: 이렇게 보시면 되죠. 어느 정도 이렇게 됐으면요.
1: 네. 노릇노릇해졌어요.
0: 네, 이제 숙주를 한번 넣어볼게요.
1: 이때
0: 숙주는 이만큼 넣고요. 그다음에 가진 채소들 있죠?
1: 네,
0: 같이 넣어서
1: 자, 고기가 어느 정도 익은 후에는 자 익던 채소들을 다 넣습니다.
0: 이제 건고추
1: 예.
0: 처음에는 이제 탈 수 있으니까요.
1: 예.
0: 소금장으로 이렇게 넣으시고.
1: 오!
0: 굴소스 한번 넣어주실래요?
1: 네, 굴소스.
0: 네.
1: 아, 요 상태로 위쪽에.
0: 네, 네. 자, 이렇게. 맞습니다. 그리고 설탕도
1: 네.
0: 가볍게.
1: 굴소스가 들어 확실히 감칠맛이 다르더라고요.
0: 네.
1: 풍미가.
0: 네. 그래서 간장을 넣게 되면 물기가 많이 생기니까요.
1: 네.
0: 굴소스를 넣어주시고요.
1: 근데요, 오늘 숙주를 저희가 데치지 않고 생으로 넣었어요.
0: 네.
1: 그 이유는 뭔가요?
0: 숙주의 그 아삭함을 살리기 위해서
1: 네.
0: 그냥 바로 저기 데치지 않고
1: 네.
0: 볶아서 잔열로 익혀버리는 게 더 이렇게 식감이 좋습니다.
1: 네. 오, 진짜로 아삭아삭한 식감이
0: 나요. 마지막에 이렇게 했을 때 불을 꺼주시고요.
1: 예?
0: 이렇게 잔열로 익혀주신 다음에 참기름을 살짝 여기
1: 자.
0: 넣어볼까요? 네.
1: 자.
0: 네. 네. 마지막에 향을 내주시고.
1: 얘는 마지막에 하실 거예요.
0: 네, 네.
1: 저,
0: 네, 담고요.
1: 오!
0: 그래서.
1: 예! 자, 옮겨 담아볼까요?
0: 네.
1: 셰프님,
0: 네.
1: 아, 저는 항상 삼겹살 먹을 때
0: 네.
1: 물론 삼겹살을 소금에 찍어 드시는 분도 있지만
0: 네네.
1: 참기름 소금 해서
0: 네네.
1: 저는 고추장을 굉장히 많이 넣어서 먹거든요.
0: 네.
1: 쌈 싸먹을 때도. 그러다 보면 그날따라 이렇게 물이 많이 땡겨요.
0: 네.
1: 왜냐면 짜게 먹었기 때문에. 근데 오늘 이렇게 드시면 이렇게 너무 염도도 낮고
0: 담백하죠.
1: 그렇죠, 그렇죠.
0: 담백하니까
1: 네. 이런 식으로 삼겹살을 드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0: 네.
1: 또 아삭한 숙주와 함께 하니까
0: 질리지 않게 뭐 만약에
1: 예.
0: 제가 우삼겹이나 이렇게 차돌박이를 했지만은
1: 예?
0: 저렴하게 뭐 집에 베이컨 있으시잖아요.
1: 오.
0: 베이컨으로 넣으셔가지고 활용하셔도
1: 예.
0: 좋아요.
1: 약간 먹기가 부담되지 않을 것 같아요.
0: 네.
1: 삼겹살을 먹어도 깔끔하게 먹을 수 있는
0: 네.
1: 것 같아서
0: 마지막으로
1: 예.
0: 네, 통깨를 한번 뿌려보도록 할게요.
1: 이야, 이거는 밤에 뭔가 먹고 싶을 때 출출할 때 먹으면 너무
0: 네.
1: 좋을 것 같아요. 간식 대용으로도 좋고
0: 네.
1: 식사로도 좋고.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숙주 삼겹볶음이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숙주 삼겹볶음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숙주는 누런 부분을 제거해 주세요. 마늘은 편 썰고 대파는 반 갈라 속대를 제거한 뒤 채 썰어줍니다. 씨 제거한 청양고추, 홍고추도 채 썰어주세요. 그런 다음 빨강 파프리카, 노랑 파프리카는 꼭지, 씨를 제거한 뒤 채 썰고 베트남 고추는 부숴줍니다. 달군 팬에 파기름, 대파, 마늘을 넣어 볶다가 삼겹살을 넣어 구워주세요. 여기에 후춧가루, 소금을 뿌려줍니다. 축죽, 빨강 파프리카, 노랑 파프리카, 청양고추, 홍고추, 베트남 고추, 굴소스, 설탕을 넣어 볶아주세요. 불을 끄고 참기름을 넣어 섞어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숙주 삼겹볶음을 담은 뒤 통깨를 뿌리면 숙주 삼겹볶음이 완성됩니다.
1: 셰프님, 네. 마늘종이 맛있을 때 만들 수 있는 완소 반찬 같은데요.

0: 이 마늘종 명량구이
1: 네.
0: 재료를 한번 볼까요?
1: 네, 우선 마늘종이 필요하겠죠.
0: 네. 네,
1: 그다음에 실고추 대신에 제가 홍고추 이렇게 가늘게 썰어놨고요.
0: 예.
1: 그다음에 통깨, 통마늘. 네.
0: 너무 오늘 마늘종이 굉장히 신나해 보이는데 네. 이 마늘종 오독오독한 식감이 너무 좋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이렇게 준비를 해뒀고 명란젓이 또 나왔네요.
1: 명란젓이 저 오늘도 저염 네. 명란을 제가 준비했고요.
0: 네.
1: 세척에 필요한 이제 청주, 네. 그다음에 소금 네, 준비했습니다.
0: 그때 알려주셨죠?
1: 네.
0: 자, 명란젓은 너무 좋은 게 명란젓을 요리할 때는
1: 네.
0: 양념 재료가 많지 않더라고요.
1: 네.
0: 자, 혹시 양념 재료 한번 볼게요.
1: 그리고 맛간장, 그다음에 맛술, 참기름, 물엿, 파기름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0: 자, 파기름까지 준비를 해주셨고 네. 옆에는 보니까 네. 이거 에그 스크럼블이에요?
1: 네, 스크럼블 에그를 제가 준비했는데요.
0: 예.
1: 이렇게 밥 반찬으로도 활용을 하실 때
0: 예.
1: 덮밥이나 곁들여 드실 때 저번에는 두부로 이제 같이 까나페를 했잖아요.
0: 예.
1: 그런 시간에 오늘 계란으로 단백질을 같이 곁들여 봤습니다.
0: 예. 자, 오늘의 요리는 누구나 무난하게 아주 맛있게 드실 것 같은데요.
1: 네.
0: 자, 그럼 오늘의 요리도 시작해볼까요? 자, 일단 어떤 것부터 손질해볼까요?
1: 먼저 그러면 마늘총부터
0: 네.
1: 제가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0: 아, 셰프님,
1: 네.
0: 최근에 제가 체육비에서도 마늘총 갖고 요리를 했었는데
1: 네.
0: 이 마늘총이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이 마늘총만의 이 특유의 매콤함이 있잖아요.
1: 네.
0: 식감도 좋고.
1: 맞습니다. 그래, 마늘총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렇게 연하잖아요.
0: 예?
1: 지금 딱 먹기에 좋은 시기거든요. 그래서
0: 또 연할
1: 네.
0: 때구나,
1: 네.
0: 지금이.
1: 딱 3등분을.
0: 예.
1: 왜냐면 마늘종 같은 경우에는 6월이나 이제 6월 말쯤에
0: 예.
1: 나오긴 하는데 지금도 이렇게 연한 게 나오거든요.
0: 그러게요.
1: 네.
0: 저는 그래서 이제 마늘이랑 마늘종을 고기 먹을 때 같이 싸 먹어요.
1: 되게 좋아요.
0: 예.
1: 네. 매운 거를 잘 드시나 봐요.
0: 그럼요. 사실. 매콤한 거 좋아하고 이 마늘종의 매력을 좀 뒤늦게 알았거든요.
1: 이게 지방에서는 다 이렇게 찍어 드시거든요. 회나 이렇게 할 때 찍어 드시는데.
0: 예. 자, 그다음에 오늘도 어김없이
1: 통마늘을.
0: 아, 그렇죠.
1: 네. 통마늘을. 이거는 이제 편으로.
0: 편.
1: 네, 이렇게 썰어주십니다.
0: 통마늘 편 썰어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통마늘까지
1: 네.
0: 준비를 했고요. 자.
1: 그 다음, 기억나시나요?
0: 이거 알죠?
1: 네.
0: 이거 약간 이, 이거 뭐라 해야 돼? 염도를 조금 빼주기 위해서
1: 네.
0: 저희가.
1: 네.
0: 이 청주를 청주에 살짝 담궈주는 거예요. 살짝 헹궈주는 거죠.
1: 네.
0: 이 염도를 좀 줄이기 위해서. 맞나요?
1: 맛이 빠지지 않게.
0: 아, 맛이
1: 청주는 빠지지 않게. 비린내를 잡기 위해서. 네. 이렇게 해서 청주를 살짝 넣어주시고.
0: 아니, 그렇게 본인이 맞추실 거면 이렇게.
1: 아니요. 제가 좋았어요. 네.
0: 헷갈려가지고.
1: 네. 그래서 약간 네. 소금을 해서, 이렇게. 얘도 한번 찌개에다가 네. 제가 이렇게 받쳐놓을게요.
0: 사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 저염 명란젓을 한번 썼거든요.
1: 네.
0: 그때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또 준비하셨나봐요.
1: 네, 아주 밥반찬으로 좋으니까.
0: 맞아요.
1: 네,
0: 요 그때 지난번에 사둔 게 있어가지고, 저희.
1: 네, 이렇게 해가지고, 먹기 좋은 크기로 1.5cm 정도
0: 예.
1: 네, 잘라주시면 돼요.
0: 자. 이렇게 해서, 한입 크기로. 이번에도 말씀드리지만,
1: 네.
0: 저염 명란젓이 아닌, 그냥 일반 명란젓 갖고 계신 분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1: 한번 이렇게 물에,
0: 네.
1: 저 청주하고 소금물에 씻으신 다음에요.
0: 예.
1: 똑같이.
0: 한번,
1: 네, 넣으시면 돼요.
0: 자. 그때도 왜? 무생채랑 또 같이 먹으면?
1: 무채나
0: 예.
1: 무순이나 오이채
0: 예.
1: 같이
0: 예.
1: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0: 예.
1: 오늘은 마늘종이 있기 때문에,
0: 예,
1: 네, 같이. 상관이
0: 오늘은 또 안 어울리네요.
1: 네.
0: 예. 자, 이렇게 저희가 손질을 해봤고,
1: 네.
0: 그럼 이 다음 뭔가요?
1: 자, 이제는 한번 예. 볶아보도록 할게요.
0: 바로요?
1: 네.
0: 자, 그럼 가볼까요? 자, 이 볶는 과정도 중요할 것 같은데
1: 네.
0: 어떤 거 먼저 들어가야 하는지.
1: 마늘종부터 이제 넣을 건데요.
0: 예?
1: 파기름을 먼저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0: 자, 파기름.
1: 네.
0: 저희가 이제 또 쉽게 시중에서 구입한 파기름부터
1: 네.
0: 해볼게요.
1: 파기름 먼저 두를게요.
0: 파기름 두르고
1: 네.
0: 그다음에 마늘종 가죠?
1: 네.
0: 예.
1: 마늘종 먼저 넣어주시고
0: 아무래도 좀 단단하기 때문에
1: 네.
0: 명란보다는 단단하기 때문에 네,
1: 그다음에 편마늘도 같이
0: 네.
1: 넣어서 볶을게요.
0: 제가 제일 좋아하는 조합이에요.
1: 네.
0: 마늘종의 마늘. 예.
1: 여기 저는 안 넣었지만은
0: 네.
1: 건새우 같은 것도 살짝 넣으셔도 아주 좋아요.
0: 반찬. 예.
1: 네.
0: 우리 감독님도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말씀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늘쫑을 많이 드셔야 돼요. 네. 진짜 마늘과는 또 다른 맛이에요. 그렇죠?
1: 맞습니다.
0: 같은 매콤함이었는데 네. 매운 맛인데도 조금 이 식감도 다르고.
1: 네. 여기서 마늘쫑이 네. 연하긴 하지만은 먼저 양념을 넣을게요. 맛간장.
0: 저희가 만들어줬던 네. 맛간장.
1: 그다음에 이거는 네. 맛술.
0: 맛술.
1: 그다음에 올리고당이나 이제 물엿 넣어주시고요.
0: 네. 확실히 윤기가 좋아지겠죠. 네. 근데요 오늘 이 마늘쫑 명란구이에 들어가는 마늘쫑을 네. 어느 정도로 익혀주나요?
1: 약간의 식감이 네. 완전 물러지지 않게
0: 그쵸?
1: 한 60% 정도 넣어주시고요.
0: 예?
1: 여기 명란젓을 그대로 부서지지 않게 약불에서 넣어주시면 돼요. 자, 네, 참기름을 네. 마지막에
0: 자, 셰프님 네. 이제 명란젓이 들어간 후에는 네. 어느 정도 익혀줘야 되나요?
1: 부서지지 않게끔 네? 명란젓이 하얗게 변하거든요.
0: 맞아요, 맞아요.
1: 네, 하얗게 변하면 그때 넣어주시면 돼요.
0: 근데 셰프님 명란젓은 네. 완전히 안에까지 익힐 필요 없지 않나요?
1: 살짝만 익으시면 되고요.
0: 예.
1: 완전히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게끔만 예. 좀 주의를 하시면 돼요.
0: 이 부서지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1: 네.
0: 지저분해지니까. 자, 지금 명란이 익는 소리가 톡톡씩 들려요.
1: 네.
0: 너무 좋은데요.
1: 와. 이 명란이 이렇게 톡톡톡 나오면서 네. 묻혀지거든요, 마늘쫑.
0: 그 명란이 이렇게 좀 나와 있는 명란들이 네. 이 마늘쫑에 엉겨 붙으면서 네. 이 식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 너무 좋고
0: 마늘쫑 식감도 좋은데 이 명란이 씹힌 이 식감도.
1: 그래서 혹시 더 여기가 염도가 예. 좀 높은 편이면
0: 네.
1: 그 기호에 따라서 참기름을 좀 더 넣어주셔도 되거든요.
0: 네. 참기름 네. 가감하시고 네. 우와 너무 먹음직스러워 보이는데요.
1: 주시고 네. 먼저 메인 접시 지금
0: 예.
1: 담아보고
0: 먹을게요.
1: 그래서 마늘종 같은 거를 먼저
0: 예. 마늘종 색감이 살아있고 식감도 네. 살아있는 것 같아요.
1: 네.
0: 너무 딱딱하지도 않고 너무 무르지도 않고 우리가 좋아하는 오독오독한 네. 식감. 아, 야 명란을 또 이렇게 먹어보네요.
1: 네. 하고
0: 예.
1: 네, 편마늘도 살짝 네. 옆에 두시고요. 그래서 혹시 뭐 견과류 같은 것도 같이 넣어주셔도
0: 네.
1: 좋아요. 넣고 그래서 약간의 칠고추 같은 거,
0: 예.
1: 같은 거 살짝 넣어주시고. 이렇게 그려주시면은
0: 예.
1: 밥도둑 반찬이
0: 예.
1: 완성됩니다.
0: 그리고 우리가 아까 네. 밥이랑 덮밥처럼 또 먹는다고 했잖아요.
1: 네, 그냥 간편하게
0: 네.
1: 딱 냉장고에 꺼내셔가지고
0: 네.
1: 마늘종 하고 명란 볶음을 주신 다음에
0: 어린 아이들도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1: 네.
0: 한 끼 뚝딱인데요.
1: 네, 이렇게 해서.
0: 지금 이렇게 명란이 뭉쳐있지만 요거를 사사사 풀어먹으면
1: 네.
0: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1: 그리고 제가
0: 예.
1: 저 스크램블 에그를 살짝 이렇게 옆에 담아둘게요.
0: 너무 먹음직스럽네요. 뭔가 밖에 나와서 먹는 그런 음식 같아요.
1: 네. 그리고 기호에 따라서
0: 예.
1: 또 마요네즈 있잖아요.
0: 예?
1: 마요네즈 살짝만 이렇게 넣으시면은 같이 먹기에도 좋고요.
0: 예.
1: 네.
0: 너무 먹음직스러워 보입니다. 자, 이렇게 마늘쫑 명란구이가 완성됐습니다.
2: 마늘쫑 명란구이를 요약해보겠습니다. 우선 마늘쫑은 한입 크기로 썬 뒤 마늘은 편 썰어주세요. 저염 명란젓에 청주, 소금을 넣어 섞은 뒤 체에 받쳐 물기를 제거해줍니다. 그런 다음 저염 명란젓은 한입 크기로 썰어주세요. 달군 팬에 파기름, 마늘쫑, 마늘을 넣어 볶다가 맛간장, 맛술, 물엿을 넣어 볶아줍니다. 여기에 저염 명란젓, 참기름을 넣어 볶아주세요. 그릇에 마늘쫑 명란구이를 담은 뒤 채썬 홍고추, 통깨를 뿌려줍니다. 여기서 잠깐! 밥이 담긴 그릇에 마늘쫑 명란구이, 스크램블드 에그를 담은 뒤 채썬 홍고추, 통깨를 뿌려주면 마늘쫑 명란덮밥도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활용 만점 마늘쫑 명란구이가 완성됩니다. 다음 시간엔 기분 좋은 매운맛에 담백한 고기 맛까지 최강 조합 소고기.

0: 고구마 고추 볶음부터 달콤 짭조름한 양념 맛에 자주 손이 가는 감자 땅콩 조림까지. 혼남 요리사 김영준에게 기초부터 탄탄하게 배우는 반찬 레시피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액상이라 빠르고 간편한 한식 육수 육수 근본에서 액상 스틱 육수 세트를 드립니다.
1: 상담만 받아도 과일과 채소류는 물론 단단한 견과류까지 세밀하게 고속 블렌더 무료.
2: 아, 이번 신상암보험 너무 좋은데? 이거 광고해도 되나? 암보험이 매달 월급처럼 생활비를 준다고?
3: 게다가 치료받을 때마다 또 준다고?
2: 아, 이래도 되나?
4: 준비할게요.
2: 예.
4: AIA 생명.
2: 중입자니, 다빈치 수술이니 하는 최신 치료들 비싸잖아. 근데 또 보험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모두 보장된다고 하네? 이래도 되나?
5: 이동하실게요.
2: 네.
4: AIA 생명.
2: 요즘은 자식들 다 바쁜데 간병이 진짜 문제잖아. 근데 병원은 물론 집에서 쓰는 간병인 비용까지? 아무리 프리미엄이라도 정말 이래도 되나?
6: 다시 들어간다.
4: AIA 생명.
7: 이건 정말 AIA 모델 오래한 저도 인정합니다.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최대 5년간 매달 생활비에 연 1회 치료받을 때마다 한 번 더 보장.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고액 치료는 물론 비급여나 전액 본인 부담인 암 치료비도 최대 5년간 치료비 보장.
8: 수고하셨습니다.
2: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광고해도 돼요? AIA가 제대로 준비했네.
7: 광고 시간이 부족해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한 더 다양하고 꼼꼼한 보장.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1: 상담만 받아도 과일과 채소류는 물론 단단한 견과류까지 세밀하게 고속 블렌더 무료.
9: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0: 이어서 세계 테마 기행이 방송됩니다.
10: 가족이란 소중하죠.
11: 힘들 때는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고.
12: 이게 부모 마음인가? 이렇게 핑크색 안무
13: 시원하게 했다 그러지?
12: 아니 안 예뻐. 이렇게까지 나쁘면
14: 이쁘긴 뭐.
15: 좋겠다.
16: 사랑해.
17: 여러분들 사랑해.
18: 아버지 아버지 사랑합니다.
12: 아, 밥 쳐줘야 되나?
19: 마음에 들어요 어머니? 응.
20: 닮았네.

0: 상단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 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1: 이거 좀 깎아주면 안 돼요? 조금만.
2: 아, 깎긴 뭘 깎아. 필요하면 그냥 사는 거지.
1: 아, 깎아야 잘 살지.
3: 아니, 물건값은 돈 100원이라도 깎으려고 하면서 매달 내는 보험료는 왜 안 깎으세요?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내 보험 무료로 점검 받으시고 불필요한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늘려보세요.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4: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5: 그거 집에 있는 거 아니야? 확인해봤어? 돈 낭비 좀 그만하자.
3: 필요도 없는데 계속 돈을 쓰면 돈 낭비인 거 아시죠? 내 보험료도 매달 쓸데없이 돈 낭비하고 있는 보험료는 없는지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무료로 점검해보세요. 키움에셋 플래너는 암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보장해주는 걸로, 표적항암 같은 치료비가 비싼 최신 치료법도 여기에 1인실 입원비에 간병인 비용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게 점검해드립니다.
6: 키움 덕분에 저도 1인실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받습니다.
3: 전화 한 통으로 상담 신청부터 하세요.
0: 상담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 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7: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8: 잇몸병 2천만 시대, 많은 분들이 이가탄을 믿고 선택해 주셨습니다. 붓고 시리고 피나는 잇몸병엔 이가탄.
9: 오래오래 건강하게
8: 우리 곁엔 언제나 이가탄.
10: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11: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중학생이 아니어도 되니까.
10: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삼국지인이 그 수많은 인간 군상들이 어떻게 그 시절을 겪었는지 그 현장을 한번 밟아보려고 합니다.
1: 장비의 돌격대가 나타나면서 하우란이 바로 그 자리에서
2: 청룡, 주작, 양기각이 백호 현무를 향하여 서북으로 펄펄
0: 사라지고만은 몰락한 영웅이 되느냐 아니면 중원에 발을 디딜 수 있는 삼적의 하나가 되느냐는 그런 비로를 서게 될 겁니다. 현재의 세력을 등에 업고 북방에서 세력을 확장합니다. 남방으로 발을 들이면서 천하를 엿보는데
1: 왼쪽에서 갑자기 관훈장이 또 천명의 기병을 끌고 나옵니다.
3: 최고의 전략가를 영입한 유비는 손금과 연합하고 남하는 조조군에 맞서 싸우기로 합니다. 드디어 시작된 적벽대전. 주유의 지휘 아래 총동원된 병법과 전

0: 군술들.
1: 저놈을 곤장을 쳐라 이래서 피가 튀도록 곤장을 때립니다. 만약에 바람 방향을 완전히 뒤바꿀 수만 있다면.
0: 전설이 된 그날의 전투 현장으로 가봅니다. 역사에 자주 언급된다는 건 그만큼 중요했다는 뜻이겠죠. 총 120화의 삼국지 연의 중 무려 72화에 등장하고 우리에겐 형주로 익숙한 징조우로 갑니다.

0: 삼국시대에 서로 차지하려고 했던 군사요충지로서 후베이성의 항구도시 중 하나입니다. 아침을 먹으려고 일찍 나왔는데요. 중국인들은 일반적으로 밖에서 아침을 해결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부터 가게들이 분주한데 어찌된 일인지 간판이 전부 술입니다. 저도 애주가이지만 아침부터 술은 부담스러운데요.
1: 这明明是早餐呢，为什么招牌全都是写是早酒呢？早餐就是早酒嘛。那这里喝酒的人多。今天下雨，人都出来的晚一点。哦，是这样子的。
2: 아니, 간판이 왜 조찬이 아니고 조준이냐고 물어봤는데 뭐 원래 그런 거잖아. 당연히 여기는 당연한 듯한 그런 말투시네요.
0: 어느덧 들러앉은 손님들. 잔은 채워야 맛이라더니 꽉꽉 다릅니다. 정말 술 맞나요?
2: 你们现在是喝酒啊?
3: 喝早酒，喝早酒。那我其实我来这个吃早餐的呀，那没看到一个早餐的招牌，全都是早酒。对对，你们喜欢喝早酒。我们这边早酒文化很兴盛的。我可以跟你们一起享受哦，谢谢谢谢。那，哎，谢谢谢谢。
0: 중국 문화에서 귀가 솔깃했는데 바로 술잔을 건네줍니다. 그리고 꺼낸 건 술통. 정말 놀랐습니다.
2: 우와, 아니, 저는 여기서 술을 사드시는 줄 알았는데 집에서 담근 술을 이렇게 들고 다니시네요. 아까부터 그래 술병이 아니고 이게 전부 물인 줄 알았는데 전부 술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아유, 시시시. 어찌님은, 지님은.
0: 친구들이 인정했다고 하니 더 궁금해지는 술맛.
2: 너 와, 好酒啊. 这应该叫什么酒呢?
3: 这是粮食酿的酒. 他们这边特有的，一般的小，一般的作坊里面自己在家酿的酒。
2: 多半是用那个稻谷酿的，但少部分用高粱。高粱，这是高到大概几度的呀？50度左右的。50度左右的。啊，아침부터제가50도가넘는술을제가빈속에마시고있습니다지금.
0: 천하에 술이 없으면 친구를 만날 수 없다는 중국 속담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과 함께하는 술은 보다 깊은 관계를 만들죠. 사람의 취하는 조주 문화입니다. 독한 술은 얼큰하고 뜨거운 국물 안주와 단차. 오늘 조주 문화를 제대로 경험해봅니다.
4: 以前我们老一辈的他就是早上起来就是早，就去码头江滨干活。他就很冷嘛，那江滨的话，江滨他的气候也是特别寒冷。啊，对，天气冷的关系。他早上就在喝点酒啊，喝点酒啊，再吃点面条。但是没有这么喝，没那么，他就喝点酒啊，吃点面条，再吃点面条，就是填饱肚子的，再去干活的。我们已经在秋季了，아침에
2: 이런 면함 한 그릇까지 고는 몸이 안 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아침에 이렇게 술을 조금 마시고 몸을 약간 데워서 나가시기 시작했는데 그 문화가 시작돼가지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전해집니다.
0: 매서운 강바람을 이겨내게 해준 조주. 저도 조주 한 잔 덕에 기분 좋게 여정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떠나는 여정. 손권 유비연합군이 조조군과 대치하며 진을 쳤던 곳으로 갑니다.
2: 중국에 적벽시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이 바로 적벽전의 현장이죠. 지금 거리로 가고 있습니다.
0: 역사적인 적벽대전을 빼고는 설명이 안 되는 도시입니다. 적벽대전에 대한 관심을 반영한 듯 어마어마한 규모.
2: 적벽전이 벌어졌던 바로 그 현장입니다. 저는 와서 적벽강을 바라볼 줄 알았는데 들어가는 입구부터가 벌써 어리어리합니다.
0: 개장 시간에 맞춰 입구에서 매일 오프닝 공연이 펼쳐지는데요.

0: 짧은 공연이 끝나고 드디어 1800년 전의 시간으로 통하는 문이 열렸습니다.
1: 멋있대 이거 봐.
0: 빨리 그 현장을 밟아보고 싶어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1: 제가 오늘 적벽에 제1번으로 들어왔습니다.
0: 일반적으로 일컫는 적벽 일대에 삼국시대의 유적을 정비해 조성한 테마공원입니다. 적벽대전이 펼쳐졌던 역사 현장은 물론 삼국시대 군영의 모습과 당시 분위기를 제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1: 삼도 진창, 위위구조,

0: 조조가 패배하고 5척의 연합군이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는데 그 요인들을 하나하나 제가 이 길을 따라가면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남하의 형주를 공격한 조조. 당시 형주 사사였던 유표가 죽고 뒤를 이은 막내 아들 유종은 조조에게 순순히 형주를 바칩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남쪽으로 퇴각하는 유비. 하지만 곧 조조군에 따라잡히고 맙니다. 유비는 지름길로 겨우 도망쳤고 조조는 그대로 장강을 따라 강동으로 향합니다. 서로의 필요에 의해 전쟁의 뜻을 모은 유비와 송군. 마침내 적백에서 조조군과 대치합니다. 조조군을 격파할 연합군의 카드는 화공. 화공의 성공을 위해서는 여러 조건들이 필요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연안계.
0: 방통 선생이 연안계를 구상했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봉추왕.
1: 방통은 학식이 뛰어난 전략가로 변화무쌍한 전략과 전술의 달인이었습니다.
0: 원래 방통 선생이 거주했던 곳은 아주 좀 넓은 정원이었는데요. 자, 소가 소실되고 지금 여기 한 자리만 남아있다고 합니다. 봉추, 방통 선생입니다.
1: 수경 선생 사마휘가 유비에게 제갈량과 함께 추천했을 만큼 실력은 제갈량에 버금가나 자신을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0: 선생이 만약 죽지 않았다면 강산은 결코 세 곳으로 나누어지지 않았으리라. 방통이 죽지 않았으면 아마 천하통일을 이뤘으리라. 이런 말이네요. 막 그 정도 같으면 얼마나 크게 방통의 그 평가를 하는지 알만합니다.
1: 당시 방통은 연안계를 어떻게 떠올렸을까요?
0: 네, 여기 있습니다. 천년덩굴. 방통 선생이 여기서 기거하면서 적벽전을 구상할 때 이 덩굴을 딱 보고 여기 이렇게 덩굴이 우거진 모습이 조조의 선단을 묶어야겠구나 하고 연안계를 생각하는 자리입니다.
1: 연안계는 여러 작전들이 이어져 적을 속이고 승리를 취하는 계략. 적벽대전에서는 조조의 배를 묶어 도망갈 수 없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0: 조조가 주유에게 보낸 간첩이죠. 장간. 장간이 주유의 진영에 있다가 방통선생을 모시고 조조에게 갑니다. 조조가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천하의 방통선생이 오시다니. 한 걸음에 달려나와 맞이합니다. 그리고는 조조는 자기의 이 선단을 쫙 보여주면서 자랑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하하하 하니까 역시 조조의 선단은 완벽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방통이 한마디를 합니다. 예, 대단한데 병든 병사가 참 많군요 하니까 조조가 어떻게 그것을. 예, 북방에 있던 병사들이 되다 보니 남방 수전에 약해서 멀미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많이 아픈 병사들이 많습니다. 한때 방통이 딱 그럽니다. 제가 강상육지를 만들어드리지요. 선단을 묶으십시오.
1: 군함을 쇠고리로 있게 만든 방통. 배의 이동을 제한하고 불이 빨리 옮겨 붙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화공에서 가장 중요하고 위험한 임무는 선봉에서 불을 붙이는 일. 이를 위해 주저하지 않고 나선 이가 있었습니다.
0: 적벽전의 제1선봉장 그리고 그 고육계의 주인공 황계장군입니다.
1: 손견 휘하의 장수로 대를 이어 거의 두 아들까지 손씨 일가를 숨긴 노장입니다.
0: 자, 적벽전 앞두고 동호의 명장인 황계장군이 주위를 찾아옵니다. 제가 먼저 선봉을 서겠습니까? 서겠습니다. 어떻게? 제가 적에게 투항을 하겠습니다.
1: 조조가 알아챌 것을 염려하자 황계는 기꺼이 희생하겠다고 합니다.
0: 둘이서 싸움을 합니다. 모든 대신들이 보는 데서 아주 노장과 젊은 도덕과 이 세력 싸움이 벌어지는데요. 그리고 젊은 도덕은 저놈

0: 정말 권장을 쳐라 그래서 피가 치도록 권장을 때립니다.
1: 의심이 많은 조조를 속이기 위해선 어쩔 수 없었습니다. 호유계입니다.
2: 장군 버티실 수 있겠소? 저를 믿어주십시오.

0: 승리를 위해 속고 속이는 싸움. 주윤은 첩자로 온 조조 진영의 옛 친구 장간에게 거짓 정보를 빌렸고, 이를 믿은 조조는 수전에 나간 채모와 장윤을 첩자로 오인해 죽이고 맙니다. 적의 첩자를 이용해 적을 제압하는 반간계였습니다. 속임수로 제갈량이 조조에게 얻어낸 화살 10만 개까지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주유에겐 깊은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바람의 방향. 화공엔 바람의 도움이 필수적인데 손군과 유비 연합군 쪽으로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삼국지 연의에는 놀랍게도 바람의 방향을 바꾼 이야기가 나옵니다.
1: 여기가 바로 적벽전의 제2의 주인공 동남풍을 불었다는 바로 그 배풍대입니다.
0: 지금은 제갈량을 모시는 사당입니다. 사람이 일을 꾸며도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건 하늘에 달려있다고 하는데요. 제갈량은 신묘한 지략과 계략을 쓰는 신통한 사람이었습니다.
1: 송나라 때 여기를 배풍대라고 이렇게 비석을 세워놨는데 그 비석도 이미 사라졌어요. 근데 그 대자만 남아있네요, 보니까. 여기가 바로 남병산의 최정상입니다. 동남풍을 빌었다는. 바로 이 자리였겠죠? 조조가 적벽으로 이렇게 남아있을 때 그 당시는 음동서랑이었어요. 그 당시는 여기는 전부 다 북서풍이 붑니다. 근데 조조의 선대를 불태우려니까 밑에서 지금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줘야 되거든요. 화공을 하면은 다 불태울 수 있는데 바람이 반대로 부니까 불을 잘못 질렀다가는 오히려 아군이 당한단 말입니다. 만약에 바람 방향을 완전히 뒤바꿀 수만 있다면 조조의 선대는 한 번에 불태울 수 있다.
0: 제단을 쌓고 하늘에 제사를 지내며 기도하는 제갈량. 그러자 놀랍게도 정말 바람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1: 어느 날 갑자기 동남풍이 갑자기 오니까 주인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소설 속에서. 예? 청룡 주작 양기각이 백호 현물을 응하여 서북으로 펄펄 삽시간에 동남 대풍이 일어. 그러니까 주인은 그때 딱 합니다. 아! 이 사람은 너무 위험한 사람이다. 이 사람의 살조화는 귀신도 난척이라. 만약에 살려주면 동호회 화근이 된다. 그죠? 그래서 서성 정봉을 부릅니다. 서성 정봉을 딱 불러갖고 너희들 빨리 남병산으로 가라. 왜? 남병산에 올라가서 꼭대기 올라서 제갈공명을 만나거든. 바로 그 자리에서 묻지 말고 제갈공명의 상투 잡고 목을 탁 잘라오라. 라고 사람을 보냅니다.
0: 하지만 제갈량은 그마저도 이미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지역은 겨울에 하루 이틀 정도 바람 방향이 바뀌는 특성이 있었습니다. 마침내 동남풍이 불어오고 결전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1: 옆으로 강이 보입니다. 적벽전이 벌어졌던 바로 그곳이에요.
0: 작전 지휘자는 수군의 명장 주유.
1: 여기가 바로 주유가 적벽전을 지휘했던 입강정입니다. 이곳에서는 적벽강이 한눈에 다 내려다 보여요.
0: 드디어 주유의 출전 명령이 떨어지고 황계가 거짓 항복을 하며 적진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쇄고리로 이어져 피할 수 없는 조조의 배들, 무태있는 조조의 진영까지 삽시간에 불바다가 됐습니다. 조조의 천하통일 야망도 함께 불타버렸죠.

0: 돌격 가는 군대에서 조조의 진영이 있던 저 멀리 저 오림이 불타는 것을 여기서 한눈에 바라봤을 겁니다. 주인은 아마 그렇게 생각하겠죠. 역시 내 계략이 맞았어. 자, 드디어 적벽 현장을 제가 밟았습니다. 항상 의문을 품었던 점이 하나 있었어요. 정사에서는 조조의 병사 20만 명이 남아있다. 그리고 저 삼국지 연의에서는 80만 명입니다. 80만 대군이 이쪽으로 내려왔다는데, 아니 도대체 강위에서 전투가 벌어졌는데 80만 명, 20만 명이 어떻게 그런 좁은 강위에서 전투를 벌였을까? 이건 조금 과장이 아닐까라고 생각인데, 여기 와서 강의 규모를 보니까요, 충분히 그럴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1: 언제 그랬냐는 듯 평화롭기만 한 장강. 강자를 이기는 약자의 전투. 치열했던 그날의 승리는 몇 번을 곱씹어봐도 통쾌하고 짜릿합니다.
0: 나 눈물 나.
1: 절대 물러설 수 없었던 그날의 결연함이 새겨진 적벽. 무심한 듯 평화로운 풍경 저 너머 치열했던 역사 현장을 당대의 영웅들과 거닐어봤습니다.
2: 타오이은
1: 그날의 전투에 빠져있다 보니 어느덧 식사 시간을 훌쩍 넘겼습니다. 적벽 고전장을 나와 식사하려는데 간판들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0: 여기 고풍어린 거리는 간판도 전부 삼국 관련이에요. 삼국, 도원, 여기는 결의, 군영회. 군영회는 삼국지 연의 제45회 편명이죠.
1: 왠지 메뉴도 평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3: 老板娘, 안녕. 아, 是这样子, 그, 有什么有当地特色的拿手菜吗?
4: 我们这里是红烧鱼，红烧鱼尾。红烧鱼尾啊？那是什么样的菜啊？啊，就是那个鱼嘛，活鱼，活鱼那个尾。尾呀，尾巴。对，那个尾巴，那种鱼好吃。이
3: 꼬리 요리, 생선 꼬리 요리인데 그걸 안 먹어보면 안 된대요. 그래서 한번 제가 참은 꼭 먹어봐야겠네요.
1: 주문과 동시에 분주해진 주방. 설마 꼬리만 요리할까 했는데 정말 꼬리만 잘라 모읍니다. 부엌에 기름을 두른 뒤 생선 꼬리를 넣고 볶아서 양념까지 넣고 조리면 완성. 지방이 적은 생선꼬리의 담백하고 깔끔한 맛이 특징입니다. 그럼 생선 몸통은 어떻게 할까요? 몸통 부분은 가시가없게 얇게 점여서 절임 채소와 같이 넣고 탕으로 끓입니다. 마지막에 뜨거운 기름을 부어주면 매콤하고 상큼한 맛을 극대화할 수 있죠. 오.
3: 아, 저스 홍사우 위웨야. 위웨야. 광요 위웨이스바.
1: 생김새는 우리나라 생선조림과 비슷한데요. 처음 먹어보는 민물고기라 조심스럽게 음미해 봅니다.

0: 제가 생선 별로 즐기진 않는데 이거 맛있어요. 살이 엄청 부드럽습니다.
1: 그런데 주의할 게 있습니다.
0: 가시 안에 한 100개 들은 게
1: 직역하면 절임배추와 생선으로 만든 요리. 몸통은 꼬리와 어떻게 다른지 고기 맛부터 봅니다.
0: 아, 상당히 좀 미안하네요. 저 꼬리가 맛있다고 하셨는데 늘참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2: 这个味道怎么样啊？哦哟，这个两个都好吃，这可是你说这个味味呀，这才是这个特味。可是我觉得这个也蛮好吃的。这个也好吃，这山珍鱼山珍的。哦，那您什么时候开始学这种做菜法啊？很多年我们就是自己做的自己吃嘛，然后在这自己的房子就开一家经营一家小店嘛。
0: 那你跟妈妈学的还是怎么样？就你跟
2: 妈妈学的。自己农家菜好吃，就是我们这里都不放什么调料的，就是原汁原味的。
1: 평범한 가정식 요리에서 지역의 별미가 된 생선 요리. 새콤, 짭짤, 얼얼합니다. 맛의 삼국지입니다. 화공 피해를 입은 곳은 어떤 모습일까요? 적백에서 강 건너편 오림촌으로 갑니다. 당시 조조군의 진영이 있었던 곳으로 치열한 지상전이 벌어졌습니다.
0: 여기서 조조군이 후퇴 퇴각을 하면서 가장 큰 피해를 본 자리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원래 오림이라고 숲이 빽빽했던 자리였는데 다 불타버리고 숲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지금 농지도 다 개간이 되어버렸어요.
1: 그 옛날 숲의 모습은 이름에만 남아있습니다.
0: 에, 따보. 아, 听说 저기 저 草公祠 아. 아.
3: 저 河头上面就是草公祠.
0: 草公祠, 거기 진출하마?
3: 거기.
0: 거기다. 아, 谢谢.
3: 没事。
0: 여기 있네요. 조공사. 아, 이거.
1: 적벽대전이 있고 난 후 명나라 때 이곳 관리가 조조를 기리기 위해 건립한 사당입니다.
0: 오, 잠겼어. 잠겼네요. 오, 완전히 폐허예요, 폐허.
1: 천하를 벌벌 떨게 할 만큼 대단했던 조조의 위세. 그 세월이 참 무상합니다.
0: 참 조조가 인기가 없습니다. 조조가 인기가 없는 이유는요. 조조가 아기기레스가 아니에요. 유가사상 때문이에요. 유가사상에 있어서 조조는 위나라, 위나라는 바로 한나라의 왕위를 그대로 이어받은 나라입니다. 많은 왕위를 찬탈했다고 보거든요. 그의 유가사상에서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조는 나쁜 사람이다라고 자꾸 인식이 되어지는 겁니다. 안타깝네요.
1: 20만 명이 넘는 대군을 이끌고 이곳에 왔을 땐 전혀 상상하지 못했겠죠.
0: 열려 있어요. 들어갈 수 있겠다. 들어갈 수 있겠다.
1: 다행히 연문이 열려 있어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0: 어후...
1: 내가 천하를 저버릴지언정 천하가 나를 저버리게 할 수 없다 했던 조조 이것만 누추하다 못해 안쓰럽습니다.
0: 천하의 조조가 근한칠자의 선두 조명득이 이런 대우를 받다니. 여기가 본당입니다.
1: 인적이 끊긴 사당은 분위기마저 을씨년스럽습니다.
0: 따냐, 请问一下，这个曹公祠啊。

0: 为什么搞成这样子
1: 那你没得人，没得自己修，没得自己。
0: 啊？啊，这样子啊，那没人来看吗？
1: 看那没人了，看见看见，一看见就车身就走了。哎呦妈，那个之后自己的钱来买修。
0: 啊，那怎么样？就这里的人不喜欢曹操啊？
1: 喜欢曹操不怎么经济啊，没得人买路了。
0: 啊哈哈，是这样。
1: 有，国家都给我管的差不多。
0: 哦，怎么样？就您喜欢曹操吗？还是怎么样？不喜欢？
2: 曹操
0: 啊？
2: 是个枭雄，但是后代人就喜欢刘备一些，
0: 哎。
2: 啊。
0: 那这里是红雪巷啊，就是这以前那个这战争最激烈的就那
2: 这
0: 个
2: 个
0: 地
2: 地
0: 方。
2: 方就是战争的中心点吧，
0: 啊、哦，
2: 在这个地方死了很多人嘛，
0: 啊、
2: 对面的赤壁啊，
0: 嗯，
2: 这个火烧五台山就是联营，他联营起来就是打的就是在这个，这就是个主战场。
3: 주민들이 대대로 전해 들었다는 그날의 현장.
4: 어디 가시는데요?
0: 홍혈항이요, 홍혈항. 진짜 맞구나. 아니, 계속해서 자꾸 사람들이 여기가 홍혈항이라는데 저 믿질 않았는데, 저, 어휴, 있네요. 표지판이 있습니다. 홍혈항. 여기가 바로 조조군이 가장 많이 죽은 그래서 피가 시산혈회를 이루었다 해서 홍혈항, 붉은 피의 골목이라고 이름 붙인 겁니다.
3: 피로 흥건했을 그 땅을 걸어봅니다.
0: 정말 여행 많이 해봤지만 이런 색다른 경험은 처음이에요.
3: 눈앞까지 다가온 죽음의 그림자. 아비규환 속 병사들이 겪었을 공포가 지금도 느껴지는 듯합니다. 적벽에서는 깨닫지 못했던 감정입니다.
0: 참 가슴 아픈 곳이네요. 만인경입니다. 죽은 조조의 수많은 군사들의 시체가 여기 들판에 그냥 불타버린 들판에 꽉차 있었어요. 곳곳에 시체였습니다. 그 시체들을 여기 백성들이랑 사람들이 와서 전부 다큰 구덩이를 파고 한 곳에 다 묻어버렸거든요. 바로 그곳이 이곳 만인경입니다.
3: 처참했던 전쟁의 현장. 주민들의 삶도 온전치 않았겠죠. 그 마음이 담긴 곳이 있습니다.
0: 10만여 명에 달하는 그 시신을 묻은 백성들의 마음이야 어디 편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죽은 이들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서 이곳 향산사를 지었습니다.
3: 통쾌한 영웅담과 짜릿한 승리에 가려져 있던 전쟁의 아픔. 이름도 없이 쓰러져간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은 평안에 이르렀길 바라봅니다.

0: 이번엔 후베이성에서 놓치면 안 될 풍경을 찾아갑니다. 동양의 그랜드 캐니언이라 불리는 은스 대엽곡입니다. 기이한 산과 가파른 절벽, 험준하고 깊은 협곡으로 대표되는 곳이죠.
1: 지금 은스 대협곡으로 가고 있는데요. 지금 아직 도착하기도 전인데 주변의 경치가 눈을 못 떼겠습니다. 너무 아름답고 기묘해요.
0: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질공원으로 암벽이 마치 병풍처럼 펼쳐지는데 신선이 산다고 해도 믿을 만합니다. 흐린 날씨가 오히려 신비로움을 더합니다.
2: 请问一下，这个我们这个坐缆车呀，上去的话呢，绕城一周需要大概多长时间呢？你从下索道过后，走到那个出口，差不多4个小时左右。
3: 4个小时。
2: 7公里。哦。3座山要爬。

0: 한 50층을 올라와서 드디어 첫 번째 목표 일산천에 도달했습니다. 일산천이란 건요, 중국 곳곳에 있어요, 사실은. 이건 뭔가 하면 암벽 사이로 아주 좁은 길이 나 있고, 동굴은 아닌데 위로 하늘은 보이는데 하늘이 하나의 선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한 지형을 전부 일산천이라고 해요.
1: 좁은 암벽 사이로 쏟아지는 한 줄기 빛은 참 귀합니다.
0: 여기 이렇게 일선천처럼 하나의 한 갈래의 하늘만 보이잖아요. 우리 삼국시대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의 하늘처럼 두 하늘을 모시지 않았습니다. 삼국지 연인속에서 관훈장이 그렇게 중국 사람에게 추앙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조조에게 투항했을 때 조조가 그렇게까지나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관우를 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비를 저버리지 않았죠. 그래서 관훈장은 충절로, 충절의 화신으로 칭송받는 거예요.
1: 어떤 상황에도 끊기지 않는 소신. 요즘 세상에 쉽지 않은 등목입니다.
0: 눈이 안 녹아서 굉장히 위험해요. 어이구, 이거 뭐야? 이거 나 제일 싫어하는 길인데. 이게 잔도잖아요, 잔도.
1: 험한 벼랑에 구멍을 내고 선반처럼 달아낸 길입니다.
0: 이게요, 마치 살아온 인생길 같아요. 춥고 미끄럽고 위험하고.
1: 앞으로 나아갈 수만 있을 뿐 돌아갈 길은 없다는 것도 인생과 같습니다.

0: 그런데 다 지나가고 이 길 끝에서 보면 아름답기만 하게 보이겠죠.
1: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든가요. 발끝은 미끄러워 종종 그름인데 벼랑길에서 내려다본 아름다운 풍경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0: 드디어 연객송에 왔습니다. 연객송 손님 맞이하는 소나무. 우와.
1: 마치 무릉도원 같은 기암절벽. 아찔함도 큽니다.
0: 제가 올라오면서 조조의 아마 태각길이 이런 느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조조는요, 평생에 있어서 적벽전의 패배만큼 처참한 패배를 당한 적이 없습니다. 그때 조조가 적벽전에 대패를 하고 나서 그 퇴각하는 길도 정말 처참했습니다.
1: 겨우 도망치기에 급급했던 조조. 험난한 길로 퇴각하다 갑자기 크게 소리내어 웃습니다.
0: 하하하하! 듀비는 바보다. 아직 나를 따라오면 한참 멀었다. 나 같은 여기에다 매복을 시켜놨을 것이다. 아, 과연 유비가 성상보다 못해서 그런 걸까요? 라고 하는데 옆에서 누가 나타납니다. 조운, 조자룡이 나타나죠.
1: 굳세고 용맹한 장수로 충성심도 대단했죠.
0: 이미 궁지에 몰리고 그 패잔병들 꼴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그 상태에 이제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도 못하고 다 퍼져 있는데 그 와중에 그 흐막으로 유명한 장비가 사모창을 휘두르면서 나타났으니 그때 그 심정이야 오죽했겠습니까. 호로곡에서 진짜 조조는 혼이 다 날아갔을 겁니다.
1: 구사일생으로 조조는 또 한 번 달아나는데요. 이제 군사는 지칠 대로 지친 상황. 하지만 매복하고 있던 마지막 한 명이 또 있었습니다.
0: 오! 여기 있다. 일주양 드디어 왔습니다. 오! 일주양 드디어 찾았어.
1: 거대한 바위산 사이 향처럼 솟아있는 돌기둥입니다. 위기에 도움을 청하면 신이 내려온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0: 어떻게 암석이 바위가 저 모양 저렇게 서 있을까요?
1: 곧게 뻗은 모습은 한 사람을 떠올리게 합니다.
0: 조조의 패잔병들을 따라잡기 위해서 추격대를 꾸릴 때 한 사람을 빼먹어요. 일부러. 바로 그게 관장입니다. 그러자 관장이 딱 나서죠. 지금까지 전쟁에 내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데 왜 나를 빼놓나이까. 그러자 제갈량이 그럽니다. 아, 그대는 그 예전에 조조에게 이미 환대를 받은 바가 있었고 그 인정 때문에 조조에게 손속을 쓰지 못할 것으로 사려되옵니다. 하니까 관원장이 그게 무슨 말이오? 원래 군법에는 그런 것이 없는 법. 내가 군령장을 드릴 테니 만약에 조조의 목을 베지 못한다면 내가 내 목을 드리리다.
1: 조조의 운명을 손에 쥔 관우. 1만 명을 혼자 상대할 수 있는 뛰어난 맹장에겐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0: 한수정우 관공이 청룡원을 떠 82근짜리를 들고 꽝 나타납니다. 조조는 거기서 이제 드디어 이 세상을 하지 가는구나 했죠. 조조는 그때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방법이다. 관원장에게 인정으로 부탁하자. 그 옛날에 관원장에게 잘해주었던 그 기억을 상기시키면서 선물해주었던 온갖 기억을 상기시키면서 목숨을 구걸합니다.
1: 대의를 위해 목숨을 버릴 준비도 되어 있었지만 관우는 인정을 저버리지 못합니다.
0: 살려달라는 그 말에 도망가라는 말은 못하고 자리를 비껴서 칼을 옆으로 쿵 하고 길을 터주듯이 그런 자세만 취합니다. 바로 그 순간을 노리고 조조는 알아들은 거예요. 가자 하고 바로 그 사이로 도망가는 거죠. 그래가서 결국은 관운장이 조조를 죽이지 못합니다.
1: 유비, 조조, 송권 이들의 싸움은 또 다른 국면을 맞았습니다.
0: 적벽전이 끝나고 말이죠. 모든 시직은 사실은 유비가 챙겨버려요. 그러다 보니 송건이 무력으로 이곳을 뺏으려고 했는데 뺏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소동파의 침필.
2: 암보험 들어야 하나? 암에 걸리면 진단금이 이렇게 많이? 대장암, 간암 다 따로따로? 다 받으면 이게 얼마야? 어? 보장기실? 가입하고 91일부터 보장된다고? 설마 세 달 안에 암에 걸리겠어?
1: 지금 암보험을 가입하는 이 순간 이미 암과 함께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가입 즉시 보장해주는 암보험이 필요합니다.
3: 더 새로워진 라이나 생명 첫날부터 암보험. 소외감, 일반암 등 각종 암 진단금은 물론 암 직접 치료비와 표적 항암 약물 치료비까지 가입한 그날 그 순간부터 약속한 보험금을 100% 보장해드립니다. 다행히 암에 걸리지 않는다면 진단금은 단계적으로 더 든든하게 첫날부터 당신 곁을 지켜줄 암보험. 지금 전화주세요.
4: 1577-0868
3: 상담 예약 편하게 QR코드를 찍어보세요.
5: 진단금에 항암치료비도 보장, 로봇수술비에 중입자치료비도?
6: 아, 이거 엄청 비쌀 텐데 이걸 다 보장해준다고?
5: 근데 가입 1년 미만은 50% 지급? 아, 절반만 준다고?
6: 1년이면 뭐 금방이네.
1: 지금 암보험을 가입하는 이 순간 이미 암과 함께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가입 즉시 100% 보장해주는 암보험이 필요합니다.
3: 각종 암 진단금과 최대 5년간 암 직접 치료비는 물론 비용 부담이 되는 표적 항암 약물 치료비도 가입한 그날 그 순간부터 약속한 보험금을 100% 보장해드립니다. 게다가 암에 걸리지 않는 기간이 길수록 진단금은 더 크게 보장해드립니다. 암이 더 가까워지기 전에 지금 전화주세요.
4: 1577-0868
7: 진단금은 최초 1회 지급.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3: 이것은 매일 생기고 또 사라집니다.
1: 한두 개가 아닌 수백 개, 아니 수천 개씩. 우리 몸속에 생기고 사라지기를 반복하는 이것은 비정상 세포. 면역 시스템이 대부분 제거해주지만 몇 번의 예외가 누적되면 모두가 피하고 싶은 암세포.
3: 그래서 암은 하루도 빠짐없이 대비하셔야 합니다. 여기 그 이름 그대로 라이나 생명 첫날부터 암보험. 암세포만 파괴하는 표적 항암 약물 치료를 포함 암 진단금과 암 직접 치료비를 가입한 그날부터 약속한 보험금 100% 지급해드립니다. 다행히 암에 걸리지 않는다면 진단금은 단계적으로 더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하루하루가 소중한 당신 오늘 전화주세요.
4: 1577-0868
3: 상담 예약도 빠르게 QR코드를 찍어보세요.
1: 생각보다 빠르게, 생각보다 깊이 우리 일상 속에 스며든 AI 기술. 이제 몸의 변화를 읽는 속도까지 바꾸고 있습니다. 바로 암 진단 속도. AI 기술이 내 몸의 미세한 변화까지 분석해 더 빠르게, 더 정밀하게 암 진단의 속도를 앞당기는 시대.
3: 이제 암보험도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더 새로워진 첫날부터 암보험. 각종 암 진단금은 물론 최대 5년간 암 직접 치료비와 표적 항암 약물 치료비까지 단 하루의 면책기간이나 감액기간 없이 첫날부터 100% 보장해드립니다. 게다가 암에 걸리지 않는 기간이 길수록 진단금은 더 든든하게 암 진단도 빨라지는 시대. 망설이지 말고 지금 전화주세요.
4: 1577-0868
7: 진단금은 최초 1회 지급.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8: 이어서 EBS 뉴스 시간 방송됩니다.
9: 집에 들어가시기 전에
10: 이 신발을 좀 깨끗하게 닦고 신발의 상대는 이제 발입니다.
11: 신발하고 결혼하지 왜냐 하고 있는데
10: 신발에 미친 남자 신미남 권동칠입니다.

0: 곰발, 빤신발, 곰이 신발, 코브라 신발도 만들고.
1: 이제 봅슬레이 그 차가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그 차를 우리가 개발비용에도 한 20억 정도.
2: 최근에 크게 어려우셨다고.
0: 연나대왕 앞에 갔다가 왔다 갔다 이렇게 몇 번을 했죠.
3: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인사해 주세요.
3: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6일 뉴스 12를 시작합니다. 전국 시도 교육의 수장을 뽑는 교육감 선거가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단일화 과정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결과에 불복한 후보가 잇따르면서 곳곳에서 다자 구도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행정통합 이슈와 맞물린 지역들도 있어 이번 선거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금창호 기자입니다.

0: 지난 2014년 이후 서울교육감 선거는 줄곧 진보 성향 후보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단일화에 실패한 보수 진영과 달리 진보 측이 하나로 뭉친 게 결정적 요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양상이 다릅니다. 진보 진영에선 정근식 예비 후보가 단일 후보로 결정됐지만 경선 과정의 공정성에 이의를 제기한 후보들이 완주 의사를 밝히면서 사실상 단일화의 의미가 무색해졌습니다.
1: 진실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사실 민주진보라고 하는 형태의 교육감 선거는 상당히 무의미하지 않을까.
0: 보수 진영 역시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유순호 후보가 추대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이탈했고, 단일화에 참여하지 않았던 조전혁 전 의원까지 가세하며 단일 대우가 어그러졌습니다. 보수 교육계에서 후보 재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소리가 나오지만 이미 추대된 윤호상 후보는 선을 그었습니다.
2: 지금 제가 현재 시민회의에서 추대한 이쪽에서 단일화 후보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0: 여기에 아예 단일화 참여를 거부했던 김영배, 홍재남 후보까지 출마가 예상되면서 이번 서울교육감 선거는 후보 6명 이상의 다자 구도가 형성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행정통합이 예고된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의 교육감 선거도 열기가 뜨겁습니다. 후보 5명이 도전장을 내민 가운데 단연 눈에 띄는 건 전남, 광주 현직 교육감들입니다. 이정선 광주교육감은 지난 3월 전남 광주 교육통합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인공지능 디지털 맞춤인재를 키우겠다며 일찌감치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김대중 전남교육감 역시 지난달 출마를 선언하고 서울에 버금가는 통합특별시를 만들어 대한민국 교육을 선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경기와 강원 등 7개 지역은 현직 교육감들이 재도전에 나선 가운데 현직 프리미엄이 얼마나 작용할지가 관건입니다. 반면 3선 연임 제한이나 불출마 등으로 현직이 없는 경남과 대전, 전북 등은 후보들이 난립하면서 주도권 싸움이 더욱 치열해질 걸로 전망됩니다. EBS 뉴스 금창호입니다.
3: 어제 새벽 광주에서 귀가하던 고등학생 두 명이 괴한에게 습격을 당했습니다.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은 중상을 입었는데 가해자는 일면식도 없는 상대를 노린 이른바 묻지마 범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은 이번 사건이 학교 현장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긴급 심리 지원에 나섰습니다. 박광주 기자입니다.
4: 어제 광주

0: 광주광역시 월계동거리. 경찰들이 20대 남성 장모 씨를 에워싸고 긴급 체포합니다. 장 씨는 어제 새벽 광주광역시 월계동의 한 보행로에서 고등학교 2학년 A양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현장에서 비명을 듣고 A양을 돕기 위해 달려온 남학생 B군도 장 씨가 휘두른 흉기에 크게 다쳤습니다. A양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B군은 수술을 마친 뒤 회복 중입니다. 두 학생은 서로 모르는 사이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범행 직후 도주한 장 씨는 CCTV 분석에 나선 경찰에 의해 11시간 만에 인근에서 붙잡혔습니다. 장 씨는 피해자들과 전혀 모르는 사이로 이른바 묻지마 범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신변을 비관해 배회하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 손에 동기나 다른 뭐 여죄가 있었는가 그런 피해자 주장의 진위를 저희들은 확인하는 거죠.
0: 광주시 교육청은 곧바로 긴급대책반을 구성했습니다. 피해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에 전문 상담 인력을 파견하고 지역 내 모든 학교에 야간 안전 지도 강화를 요청했습니다.
2: 네, 친구들이 이제 다들 그런 충격이 크겠잖아요. 그런 거에 대비를 해서 이제 심리 정서 안정 관련한 그런 쪽으로 이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0: 경찰은 장 씨에 대해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
3: 네, 요즘 공연계에는 관객들이 객석에 앉아서 무대를 바라보는 데서 벗어나서 직접 극 속으로 들어가 체험해보는 연극이 늘고 있습니다. 5층짜리 건물 전체를 활용해서 실제 유람선에 탄 것처럼 연출하는 연극이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황대원 기자가 직접 체험해 왔습니다.
4: 연극이 시작되자 갑자기 무대에서 퇴장해버리는 주연 배우를 카메라가 뒤따라갑니다. 엄숙한 얼굴로 화장실에 들어가는가 싶더니 이곳이 바로 연극의 무대가 되는 기관실입니다.
5: 메인 장치, 시건. 엔진, 점화.
4: 웅장한 백고동 소리와 함께 모비딕 크루즈가 출항을 알립니다. 옥상 위 물 한 그릇은 풀은 인피니티 풀이 되고 관객들은 어느새 크루즈 선상에 오른 승객이 됩니다. 극장 건물 5층 전체를 무대로 바꾼 이 연극은 관객들에게 실제 유람선에 탄 것 같은 체험을 선사합니다. 처음엔 낯설어하던 관객들도 배우들의 몰입도 높은 연기에 금세 빠져듭니다.
6: 건물이라는 느낌보다 확실하게 진짜 배 탄 느낌이라는 걸 되게 그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지점들이 되게 많았어가지고 진짜 뭔가 일반적인 연극을 보는 느낌이랑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4: 유람선이 알 수 없는 물체에 충돌해 승객들이 지하 공간으로 대피하는 일도 벌어집니다. 허먼 멜빌의 소설 모비딕을 원작으로 고래를 잡던 포경선을 현대의 크루즈로 바꾼 이 연극은 원작에서 괴물로 묘사된 흰 고래의 시선을 통해 인간의 세계를 풍자적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7: 계단 올라다니고 그런 게 연극을 보면서 오르락내리락하고 움직인 게 처음이라서 그게 재밌었어요.
4: 실시간으로 이어지는 입체적 무대를 위해 배우들의 움직임도 분주합니다.
8: 엘리베이터 3층에서 닫히는 순간 5층으로 빨리 올라가서 이렇게 자세를 취하고 또 빨리 내려와서 또 대사하고 관객분들도 봤을 때 이거 진짠가? 하면서 또 보시는 게 있거든요.
4: 최근 공연계에선 이처럼 관객 참여와 공간 체험을 강조한 공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 도심을 직접 걸으며 체험하는 리모트 서울, 극장 전체를 탐험하듯 관람하는 슬립 노모어 등이 대표적입니다. 대형 무대 장치와 화려한 컴퓨터 그래픽 대신 제한된 공간을 상상력으로 확장하려는 시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8: 연극을 보는 게 아니라 뭔가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크루즈를 테마로 하는 연극을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이 관객들이 크루즈에 탄 것처럼.
4: 무대를 바라보는 데서 그치지 않고 직접 공연 속 세계로 걸어 들어가는 시대. 체험형 연극이 새로운 공연 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EBS 뉴스 황대현입니다.
3: 네, 이상으로 5월 6일 EBS 뉴스 12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1: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중학생이 아니어도 되니까.
0: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3: 남수단의 분쟁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2: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3: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 080-961-9595.
2: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0: 080-961-9595.

0: 안녕하세요. 나는 레오예입니다.
1: 첫째라서 그런지 책임감이 강하고
2: 숙제 더 해야지. 무슨 8분이야.
1: 선생님 말씀으로는 학교에서 태도도 좋다고 하고
0: 마티오는 풍출극에 좋아하고
1: 평화를 이기지 못하는 열등감이 있어서
2: 얘 1등 했어?
0: 응.
3: 나도!
2: 그치! 우리 마테오는 춤도 잘 추고
1: 진짜 말랑 콩떡 진짜 말랑말랑하고 너무 이뻐요. 아그 잘하네.

0: 맞죠? 올리비아, 조금만 이따가 기다려. 보자. 이따가 보자.
1: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샤롤드 공항에 14시간을 갑니다.
0: 아, 우리 마테오, 레오. 앉았어?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아이고, 아이고, 똑같네, 진짜.
2: 팔꿈치를 조금만 갈아달라고 그래.
3: 갈아주는 거야.
2: 갈아달라고, 저렇게.
3: 아, 만지지 마.
2: 아이, 알았어.
3: 만지지 마.
4: 물건을 살려면 만져야 사지.
3: 아니야. 사고 만지는 거야. 아, 만지지 말라고.
2: 야, 야, 너 가. 마테오랑 가서 살 거야, 나는.

0: 마태형 이거 주세요 해. 알았지?
1: 아니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 안 주는 거 아니야. 이거 물어보면 저기에 놓고 할 거야.
0: 알았어. 아저씨한테 달라 그래.
2: 훔쳤는지 알아.
3: 할머니가 도둑으로 오해받을까봐 하지 말라는 거야?
0: 응. 우리 레오는 좀 약간 고지식해가지고 만지고 사야 되는데 못 만지게 하고 큰일 나는 것처럼 아이가 그렇게 해서 말아 신경이를 했는데 그냥 아이 성격이니까. 근데 평상시에는 그렇게 부딪히는 일은 없어요. 할아버지 이거 써달라고 그래.
1: 어? Are you safe?
4: 뭐야?
0: 아니. 여기다가 달라 그래. 봉투에다가. 봉투에다 달라고 그래. 말해봐. 봉투에 달라고 그래 봐. 아니 여기다 주잖아.
4: 할아버지 여기에요.
0: 아, 저렇게 저기 저거.
1: 네, 아사시, 아사시.
5: 아사시, 아사시.
4: 할아버지 여기에요. 들어가라.
0: 나 과일 좀 사갖고 가자 이제. 아이 추워.
4: 과일 사자. 과일 어디야? 박스에 넣어.
2: 과일 여기.
0: 이건 얼마니? 이 박스가.
6: 3kg.
0: 박스, 박스.
2: 다?
0: 어, 이거 다.
2: 너무 많아.
0: 아, 먹을 거야. 근데 왜 과일을 삼타나. 이렇게 봐, 상태 좀 보게.
2: 나 그냥 괜찮아, 다 똑같아.
0: 아이, 봐야 돼.
6: 두 사람.
0: 아, 스탑. 아. 스탑, 스탑, 스탑.
2: 똑같아, 대빵에.
0: 한국어로만 섞을 수가 있거든. 이거는 좀 약간 무용무용하게 이렇게 바꿔달라고.
2: 야, 내가.
6: 괜찮아.
4: 응? 왜 이렇게 뭘 많이 작아? 이거 장사하려고 그래?
0: 먹고 싶은 거 얘기해봐. 할머니가 사줄게. 또 뭐 맛있는 거 뭐 먹을까?
4: 잠깐만. 잠깐만 좀 내려놓고.
0: 뭐 더 살 거 없을까? 당신 헬스한다며. 무시무시해. 헬스하는 사람이.
4: 자, 가자.
0: 자, 목바이, 목바이 차종호. 가자, 가자. 어? 맛있는 거 뭐 먹을까? 시장이 끝나는 시간이 돼가지고 많이 빠졌나 봐. 너무 늦게 나왔나?
4: 뭐 파는 데가 없다.
0: 아니야, 저쪽에 있어.
4: 저쪽도 있다고? 잠깐만, 이거 좀 내려놓고, 잠깐만, 좀 내려놓고. 여기다 두고 와도 돼.
2: 안 돼!
4: 여기다 두고 와도 돼.

0: 다 왔다.
1: 오케이. 점잖고 집에 다 왔네.
2: Bonjour.
1: Bonjour.
3: Bonjour.
2: Bonjour. Bonjour. Ça va?
4: 마코네시 가면은 분위기가 너무 화기애애하고 거기서 우리 마코를 낳고 지금까지 거기서 사시는 거라 그런 거 보면은 그 손길들이 다 느껴지잖아요.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면서 사랑으로 길렀는지 오손도손 알콩달콩 참 재밌게 사는 가족이구나 정말 많이 배워요.
5: 선물 깨도
6: 깨도
5: 이거 깨도
6: 태선
7: 아 아티스트 감사합니다
8: 감도 감도
6: 안녕 감사합니다 아시 할머니 에 할아버지
1: 많이 들었어 많이 들었어
6: 네
7: ça c'est du bel bonheur
5: et boy
6: c'est Happy, so cœur.
9: Thank you for.
6: Merci.

0: 일어나서 찍어야 돼요. 다다.
1: 아니 뭐 무슨 뭐 갈비 한 대든지 어떻게 해요?
0: 아니 갈비는 고기가 지금 몇 갠데 갈비 드시 잡수고 싶어?
1: 응.
0: 엄마. 엄마. 이제 우리 레오랑 마테오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돌을 같이 못했어요. 그래서 올리비아는 돌 할 때 꼭 보고 싶었거든요. 할아버지를 쫄라서 우리 애기 돌 보려고 이제 이렇게 왔거든요. 아유, 내가 해준 한복 입으셨네.
2: Ça, je vais vous expliquer. Voilà. Donc, en Corée, pour un an, un enfant qui choisit son objet pour le devenir, pour comme il va devenir plus tard, pour savoir le futur. Ouais.
3: En France, on fait la formation après le bac.
2: D'accord.
4: OK.
2: Olivia.
4: Quoi?
2: Allez.
4: Tourne, tourne.
1: I'm double.
3: Ellie Cookie.

0: 어제 봤었어? 돌 때?
1: 공?
0: 공? 마태오는?
2: 마태오는 실.
0: 실 잡고?
3: 우리 올리비아는 아기 돌 파티 하는 거를 같이 할 수 있어서 감격스럽고 눈물도 나고 그냥 그렇더라고요, 감정이. 건강하게 아프지 않고 잘 무럭무럭 커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2: 야. 맛있대요, 엄마.
0: 올리비아 생일 축하해.
2: 파밀리. 파밀리.

0: 나는 명품 가면은 너가 마코를 사겨가지고 처음으로 내가 마코를 보러 여기
1: 감시하러 왔잖아. 레오 마테오 할머니 할아버지만 잘 듣고
2: 이따가 보자.
3: 맞췄다.
0: 안녕.
4: 어머니 파이팅. 빨리 가. 가.
0: 파이팅. 할머니 할아버지 파이팅.
4: 에 또 봐요. 조심해요.
0: 재밌게 놀아. 가자. 우리는 신나게
5: 파티. 내가 병도 아프해.
0: 코끼리 소리가 나.
6: 코끼리.
0: 어디 봐.
6: 엄청 크지.

0: 나무를 어떻게 저렇게 코끼리를 만들었니?
1: 저게 나무 아니야? 저 쇠야.
0: 저 쇠야 나무야?
2: 몰라.
0: 우와,
1: 저 쇠덩어리잖아.
2: 아니, 엄청 크지?
0: 아니.
1: 와. 무섭게 생겼네.
2: 빨리 가자, 빨리.

0: 코가 막 움직이네.
1: 눈.
0: 어?
1: 눈.
0: 어디가 눈이야?
1: 여기 눈.
0: 눈도 진짜 코끼리 같이 생겼네.
2: 근데 어떻게 이런 걸 먼저 생각을 했을까?
0: 무섭다.
2: 무서워 이게?
0: 어. 할머니 자꾸 무서워.
1: 엄청 위험해. 조심해야 돼. 떨어질 수 있어. 조심해.
2: 할머니 할아버지 지킬 거야. 할아버지가 딱. 할머니 할아버지 지킬 거야. 할아버지가 딱.
1: 늙으잖아. 늙으잖아.
0: 야, 내가 늙어 보이니? 제일 싫은 소리가 그 소리야.
1: 할아버지 머리카락 없잖아.
3: 없잖아.
0: 야, 너는 안 늙는 줄 알아?
2: 너 머리카락 너 두고 볼 거야. 머리카락 너 있는지 없는지 나중에.
0: 너 할아버지가 대머리면 너도 대머리가 돼. 이게 빠져요, 이게. 할아버지 머리 얼마나 많았는데. 할 말이 없지?
4: 할머니!
0: 할 말 없네. 왜? 너도 대머리 될 수 있어.
5: 레오랑 마테오는 잘 하고 있을까? 여기는 저희가 연애하던 시절에 자주 다니던 시내 골목길입니다.
6: 깜베.
5: 깜베.
6: 맛있어? 마테오, 레오, 괜찮아요?
5: 할머니, 할아버지 말 잘 듣고 있을까?
6: 아, 많이 피워.
1: 누구야?
0: 레오야, 어디로 가야 돼? 레오야,
1: 너 여기로, 여기가 제일 좋은 거야. 아, 여기가 제일 좋아.
0: 레오야, 올라가자.
2: 올라가야지, 위에서부터 내려가야지 멋있잖아.
0: 그러니까.
1: 아니야, 여기가 더 보여, 여기도.
0: 여기가 좋은 자리야? 어. 그러니까 사람들 일로 안 가고 저기로 다 가.
1: 몰라는 거서. 여기가 제일 좋잖아.
0: 엄마 할머니는 올라간다. 올라가자.

0: 야, 야, 야, 야, 더 무섭다, 형이. 형이 더 무섭네.
1: 와, 뭐야, 무서워. 누가 튼튼해, 이거.
0: 같이 가.
1: 이거 참 명당 자리인데, 여기가. 에이, 아깝다.
0: 무서워. 힘들어. 야, 니네 모자 좀 써라, 추워. 나도.
2: 여기 아바나.
0: 오, 망하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2: 이따 아바나지 아바나. 여보, 이거 때문에.
0: 아? 여보 이거 때문에? 그래서 뭐 후회하는 거야? 빨리 말해봐.
2: 이거 때문에.
0: 이거 때문에 뭐 원망해. 이거 덕분이지.
2: 아이고.
3: 저는 다른 에비스가 이거지. 저는 가려 là-bas. 에비스 c'est tout.
0: 여기. 아따. 오빠 여기 기억나죠? 아. 여기 앞에서 만났지. 나 많이 기다렸어?
3: 하나님 때문에.
0: 하나님 때문에. 뭐야 진짜.
4: 근데 그냥 못 맡아가. 자키르. 이쪽에 들어가는 거야.
0: 할머니, 할머니 여기 아빠. 있으면 되는 거야?
4: 저기 나가는데.
0: 할아버지 말 잘 듣고, 어? 아유.
1: 너 어떤 거 탈 건데?

0: 갔다, 마티아 찾다. 봐봐, 되잖아.
1: 기다려.
0: 할머니는 왜 안 탄대?
1: 무서워서.
0: 무서워서?
1: 어.
0: 이게 뭐가 무서워?
1: 몰라.
0: 마티아 재밌어? 이 다야?
1: 응, 다야. 아,
0: 시시.
1: 있어.
0: 어땠어?
1: 뭐?
0: 어땠어, 이거?
1: 좋았어.
0: 재밌었어?
1: 응.
0: 너는? 마태오는?
1: 재밌었어.
0: 재밌었어? 뭐가 재밌었어? 뭐 왔다 갔다도 안 왔는데? 이제 끝난 거야?
1: 아직 두 개 있어. 그거 두 개 있어. 누가 할래?
2: 아유, 징그러워. 이런 걸 타니.
0: 이것도 없어.
2: 마태요, 응? 이거 타니까 좋아?
1: 응.
2: 그럼 노래 한번 불러봐, 좋으면. 춤하면 참아. 어허!
0: 얘 키가 작아서 못하는 건데, 내가 웃겼어.
2: 잘해.
3: 뭐고? 응? Tu peux monter sur l'arrêt? Est-ce que tu fais bien 1m35?
1: Mais tout à l'heure, j'avais pris l'autre. Il l'a fait tout à l'heure.
3: Oui, bah, je suis désolée, mais normalement, c'est pas possible.
1: Motande.
2: Hein?
1: Motande.
2: 아니, 아까 탔다고 이게 울어, 얘 안 돼.
1: 이겼어.
2: 아, 네가 잘 얘기해야지.
1: 이겼어, 마티오.
2: 안 돼, 타게 해줘. 그래, 무슨 얘기해봐.
0: 조금 전에 탔었는데 한 번만 태워주세요.
2: 가만히 있어. 너는 말을 못해. 할아버지.
1: 한다.
2: 어, 줘봐.

0: 말 좀 해. 네가 할 줄 아니까.
1: 얘기했다고.
0: 아니 얘가 아까 탔다고 얘기하면
1: 얘기했다고.
0: 아까 이거 탔어요.
1: 이렇게 얘기했다고.
0: 어떻게 얘기해봐. 한 번만 해봐. 어떻게 얘기했는지 할머니한테 순진해봐.
2: 아까 그 남자 집은 있어야 되는데.
0: 아니 남자도 있었고.
1: 못 푼다고.
0: 아까 남자 직원이 태워줬다고 얘기해봐. 아까 탔다고 얘기해.
1: 너도.
2: 마태오 재밌어?
1: 응. 내가 그냥 보고서 스컴퓨터 스티치고 싶어.
3: 미 파트 위에다가.
0: 얼마나 저게 타고 싶겠어, 제 타는데. 무서운 거 엄청 좋아하잖아, 제가. 밥으로 먹으니까 키가 안 크니까 저러잖아.
2: 밥으로 안 먹어서?
0: 그래. 저 우리 간다, 애기 데리고.
1: 맞아.
2: 마테오! 사진! 오케이! 아이고, 이게 뭐라고 그걸?
0: 나.
1: 마트 어디 갔지?
0: 어?
1: 아, 잠깐, 이렇게 가는 거야.
0: 어? 바닷속으로 들어갔네? 우와.
1: 오는 것도 재밌다.
0: 어, 재밌어.
2: 마태오, 이게 훨씬 재밌어. 네가 탄 게. 지하에 뭐 있어, 그 안에?
3: 물고기.
2: 물고기 있어, 지하에? 가자.
3: 가자.
2: 이거 다 탄 거야, 이제 이거? 다 끝난 거야?

0: 아빠.
1: 응.
0: 갔다 올게요.
1: 뭐 갔다 와.
0: 너무 늦게 오지 말고.
2: 늦게 올게.
0: 아.
2: 저녁에 올게. 새벽에 올게. 태호 마태호. 할머니 말 잘 듣고 할아버지 말도 잘 듣고 사이좋게 놀고 병원 잘 갔다 와 엄마.
3: 그러자.
2: 어?
0: 잘 갔다 와. 안녕. 이거 붙이고 기저귀 좀 타자.
1: 잠깐만, 잠깐만.
0: 잠깐만, 이거 봐봐.
1: 잠깐만, 여기 있어.
0: 이거 뭐야? 이거 뭐야?
1: 응?
0: 이거를 또 붙여야 주사를 맞으러 가지요. 예방 접종요.
1: 붙여드려.
0: 기저귀
1: 잡아. 잡아. 잡아.
0: 응. 여기야. 아프지 않게 우리에게 주사 맞게 해주세요. 슉, 슉, 슉, 슉. 안녕하세요. 다 있다. 레오야, 마태오, 빨리 먹어. 애기 병원 약속되어 있어서 가야 돼. 늦으면 안 된다. 어? 가자. 잠바 입어. 가자, 우리 애기. 가자.
1: 우후.
0: 애기야, 어디 가요?
1: 여기 어디야? 응? 침대 눕네. 원래
2: 좋은 시간을 보냈네, 덕분에. 엄마가 가고 나서가 걱정이네. 그리워가지고. 응?
0: 나 또 가면은 그리워.
2: 엄마는 올리비아가 눈에 엄청 상 계속 보고 싶을 것 같아. 지금 너무 이뻐가지고 올리비아가. 그리고 또 애기가 확확 크잖아. 그게 너무 아깝지. 그 시간들이 못 보는 게, 그치? 다음에 볼 때는 또 쑥 커 있을 거니까.
0: 그냥 옆에서 소소하게 사랑하는 게 보면 나이 들어서 그게 행복인데.
2: 알지.
0: 엄마 그렇게 못 살아서.
4: Elle va travailler dur pour aller en courir, pour encore qu'elle s'inquiète pas. Après, elle peut venir quand elle veut.
2: 자기가 열심히 돈 벌어서 비행기표 사서 나 보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0: 그런 게 마코한테 내가 고마운 게 마코가 프랑스 여자 얻었으면 그런 고생 안 할 텐데 한국 여자 얻어서 살아서. 맨날 비행기표 대고 맨날 보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진짜 고마워, 마코한테. 이해해줘서.
4: 어머니, 울지 마.
0: 마코 고마워. 우리 하나가 마코 하나만 보고 여기 온 거야. 그러니까는 마코가 하나 부족한 거 있어도 이해해주고 많이 사랑해주고 마코 건강하고.
4: 감사합니다.
0: 꼭 고마워.
4: 감사합니다.
1: 그래, 고마워.
4: 네.
1: 나도 눈물 나올라 그래.
2: 우리 아빠가 T에서 F로 변해가지고. 아, 맨날 만나고 헤어질 때마다 이래.
4: 김치 매워? 이거 매워? 김치 매워? 김치 매워? 이거 매워?
2: 고춧가루가 매워.
0: 사랑하는 하나야.

너무 빨리 시간이 흘러서 화살처럼 흐른다 생각하는구나. 그래도 이렇게 귀한 시간, 아이들하고 같이 지낼 수 있어서 참 기쁘고 좋았다. 사랑하는 우리 레오, 마테오, 올리비아, 나의 분신들 잘 있어. 다음에 또 만날 날을 기억하고, 이제 할아버지랑 할머니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다. 잘 있어. 엄마, 아빠 간다.

0: 맞아. 똑같은 뱃속에서 나왔는데 너무 더워. 어, 잘하네.
1: MZ 커플입니다.
2: 엄마 잘 가.
3: 엄마
2: 편지를 썼어. 아유. 고마워. 엄마 말 잘 듣고.
4: 할머니, 할아버지, 고맙소, 감사합니다. 다시 오세요. 비행기 잘 타요.
5: 상담만 받아도 28,000번의 회전으로 과일과 채소류는 물론 단단한 견과류까지 세밀하고 부드럽게 대용량으로 많은 양도 한 번에 고속 블렌더 무료.
6: 아, 이번 신상암보험 너무 좋은데? 이거 광고해도 되나? 암보험이 매달 월급처럼 생활비를 준다고?
7: 게다가 치료받을 때마다 또 준다고?
6: 아, 이래도 되나?
8: 준비할게요. 예. AIA 생명.
6: 중입자니, 다빈치 수술이니 하는 최신 치료들 비싸잖아. 근데 또 보험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모두 보장된다고 하네? 이래도 되나?
9: 이동하실게요.
6: 네.
8: AIA 생명.
6: 요즘은 자식들 다 바쁜데 간병이 진짜 문제잖아. 근데 병원은 물론 집에서 쓰는 간병인 비용까지? 아무리 프리미엄이라도 정말 이래도 되나?
10: 다시 들어간다.
8: AIA 생명.
6: 이건 정말 AIA 모델 오래한 저도 인정합니다.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최대 5년간 매달 생활비에 연 1회 치료받을 때마다 한 번 더 보장.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고액 치료는 물론 비급여나 전액 본인 부담인 암 치료비도 최대 5년간 치료비 보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광고해도 돼요? AIA가 제대로 준비했네. 광고 시간이 부족해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한 더 다양하고 꼼꼼한 보장.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11: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5: 상담만 받아도 과일과 채소류는 물론 단단한 견과류까지 세밀하게 고속 블렌더 무료.
6: 아, 이번 신상암보험 너무 좋은데? 이거 광고해도 되나? 아니 원래도 암 진단금이 든든한데
7: 전이 되면 최대 8번까지 더 준다고?
6: 아, 이래도 되나?
9: 준비하실게요.
6: 예.
8: AIA 생명.
6: 중입자니 다빈치 수술이니 하는 최신 치료들 비싸잖아. 근데 또 보험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모두 보장된다고 하네? 아니 이래도 되나?
9: 준비하실게요.
6: 네.
8: AIA 생명.
6: 비급여나 전액 본인 부담인 최신 치료비들도 종류 상관없이 최대 5년간 보장? 아무리 프리미엄이라도 정말 이래도 되나?
10: 다시 들어간다.
8: AIA 생명.
6: 이건 정말 AIA 모델 오래한 저도 인정합니다.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최초 암진단.

0: 진단금에 더해 전이암, 2차암 진단금 최대 8번까지 챙겨드리고요.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고액 치료는 물론 병원 및 집에서 쓰는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 수고하셨습니다.
1: 수고하셨습니다.
0: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광고해도 돼요? AIA가 제대로 준비했네. 광고 시간이 부족해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한 더 다양하고 꼼꼼한 보장.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2: 상담만 받아도 과일과 채소류는 물론 단단한 견과류까지 세밀하게 고속 블렌더 무료.
3: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2: 상담할 도시 튀김 요리를 간단하게 넣는 순간 바삭바삭 튀김 냄비와 재료 손질부터 양념까지 한 번에 스텐 튀김 트레이 3피스 증정.
4: 엄마 간병인 쓴 지 벌써 1년이야.
5: 간병인 비용 보장 끝나면 앞으로 어떻게 감당하지?
6: 아니 뭘 걱정을 해. 내 보험은 365일을 넘어서 최대 540일까지 간병인 비용 보장되는데.
7: 540일까지?
8: 질병, 상해, 치매 구분 없이 부담되는 간병인 사용 비용을 최대 540일까지 더 길게 보장해드려요.
4: 암 진단비 한 번 보장으로 괜찮을까? 흥국생명은 암진단비 매년 다시 계속해서 보장되더라고.
9: 암진단비를 매년 계속.
4: 게다가 전이암에 걸리면 전이암 생활비까지 평생 준대.
9: 전이암 생활비도 평생?
8: 네, 평생이요. 암진단비를 최초 1회 보장받고 전이암, 재발암, 원발암, 잔존암 상관없이 1년이 지나 또 암에 걸리면 1년마다 계속해서 암 진단비를 보장! 그리고 전이암 진단을 받으시면 완치가 되어도 보장이 끝나지 않고 매달 전이암 생활비를 월급처럼 꼬박꼬박 평생 지급해드리니까 암도 길게 보장받으세요.
9: 큰 병 걸리면 보험료는 어떡해?
8: 흥국생명은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증 중에 하나라도 진단받으면 보험료는 내지 않더라도 보장은 100세 만기까지 쭉 그대로! 그리고 보험료도 인상 없이 갱신 없이 100세 만기까지 첫 보험료 그대로. 고혈압, 당뇨 같은 지병이 있어도 75세도 간편심사만으로 가입 가능하니까 흥국생명 다사랑 3회노 간편건강보험 아래번호로 전화만 주세요. 간병인 사용 입원, 요양병원은 180일 한도, 암진단 및 전이암 생활비는 가입 후 91일부터 포장.

0: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1: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중학생이 아니어도 되니까.
0: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삼면이 산지로 둘러싸여 어머니의 품처럼 포근한 자연이 감싸는 완주 송지 해운길을 찾았습니다.
3: 어쩌면 이렇게 그냥 산 속에 푹 파묻혀서 이렇게 편안하게 있을까. 이제 완주는 또 어떤 성지가 또 나를 또 반겨줄지.

0: 를 내려놓고 영혼을 채우는 치유의 여정. 평화의 바람이 흩날리는 그 길 따라 삶과 죽음을 숙고하며 나를 돌아봅니다. 완주 위봉산 자락의 천년 고찰 위봉사로 향했습니다. 백제시대에 창건해 고려 말 나옹 선사가 중건하였다 전해지는 유서 깊은 사찰이지요.
1: 아, 계단이 예쁘다. 아, 예쁘다. 아이고, 예. 아이고, 스님. 안녕하십니까. 위봉사에 너무 예쁜데요? 위봉사에는 몇 스님들이 몇 분이나?
2: 한 20분 정도 이제 계시고, 저희는 이제 동안거, 하안거, 그리고 이제 산철, 봄, 가을, 산철까지 이제 1년 내내 정진하는 그런 위봉사의 그 비구니 선원으로서 이렇게 1년 내내 쉬지 않고 정진을 잘 하고 있습니다.
0: 엄격히 규율을 지키며 참선 수행에 집중하는 전문 수행 공간.
2: 여기는 이제 저희 보광명전이라고, 보광명전은 이제 저희가 이제 조선시대 때 건축물이고요.
1: 어, 근데 여기 흔치 않은 또 원숭이가 또 대리석으로.
2: 아, 한번 맞춰보실래요?
1: 아, 근데 제가요, 좀 알거든요. 보는 것도 하지 말고, 듣는 것도 하지 말고, 네. 말하는 것도 하지 말아라.
2: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원숭이가 저희 이렇게 불교 경전에 많이 나오는 그런 동물이기도 하고, 상징적으로. 네. 또 이제 보고 듣고 맛봄으로, 말함으로써 이제 죄를 많이 짓는다고 그런 걸 이제 하지 말자는.
1: 어쩌면 이 전체 자체가 정말 그 참선하기 너무 좋은 곳이네요. 모처럼 만에 제가 와서 지금 떠들고 있어서 좀 더 조용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0: 위봉사는 일반 대중도 많이 찾는 포교 도량이기도 합니다.
1: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스님.
3: 아, 안녕하세요.
1: 축하.
3: 네, 어서 오세요.
1: 아, 예. 아이고, 스님.
3: 아유, 이렇게 또 실물을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1: 아, 예, 주지님.
3: 아, 예.
1: 깔끔하고 예쁜 건 당연한데, 또 의외로 또 규모도 되게 크고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4: 그게 1980년대에 폐사 직전인 사찰이었어요. 위봉사가 대웅전 기둥에다가 소를 매놓고.
1: 아, 그래요?
4: 안 가지고죠.
1: 네.
4: 지붕이 내려앉아가지고 스님들이 오셔가지고 갓발을
1: 쳐놓고. 그래요?
4: 그렇게 고생을 해가지고 30년 동안 일본 모습이 지금의 모습이에요.
1: 대단하시네요.
0: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자 정진해온 수행처에 앉아 스님이 내어준 차 한 잔을 정성껏 음미하며 잠시 마음을 가라앉히고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1: 이 사찰 안에서 탁 주지스님하고 이렇게 차를 탁 하니까 진짜 차를 딱 제대로 즐기는 것 같습니다.
0: 그런데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이가 있네요.
4: 이제 전에 계시던 노스님이 얘를 어릴 때부터 키웠어요. 한때 얌전해요.
1: 아이고, 오랜만에 또 스타가 왔다고.
3: 좀 알아보는 것 같아요.
1: 아이, 감사합니다.
0: 위봉사에서 가장 오래 수행해온 견보살이랍니다.

아, 이 조용한 위봉산 속에 저렇게 목탁 소리가 들리고 스님들 참선하는 소리가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들리니까 시가 하나 생각이 납니다. 청산은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 하네. 창공은 나를 보고 티없이 살라 하네. 성냄도 벗어놓고 탐욕도 벗어놓고 물같이

0: 위봉사를 나와 샛길을 따라 내려가는 길.
1: 아, 여기 또 뭔가 심상치 않은 곳이 있는 것 같은데.
2: 아이고, 안녕하세요.
1: 아, 안녕하십니까.
2: 아이고, 제가 손에
1: 흙이 묻었습니다. 예. 아이, 반갑습니다. 네. 아, 지금 뭐, 네, 지금. 물레 맞나요? 물레가 네, 돌아가고 있었네.
2: 지금 다랑아리를 만들고 있는데요.
1: 아, 다랑아리 만드는 거 처음 보는데.
2: 다랑아리는 도예가로서의 로망이다. 이렇게 제가 작가 노트에 썼어요.
1: 네.
0: 20여 년 전 이곳의 아름다운 자연에 이끌려 터를 잡았다죠. 자연에서 영감을 받으며 다양한 작품을 만들어 왔다는데요.
1: 아우, 이렇게 좋은 곳에 작업실이 있고 기가 막힙니다. 크네요, 여기도.
2: 네. 그동안.
1: 아, 너무 예쁘다. 아이차. 백항아리인데 이런 스타일도 이건 뭐 어떤
2: 분청사기라고 하는
1: 분청사기.
2: 도자기. 예, 그런 도자기인데요.
1: 와, 오, 대작을 하시네요. 이게 보니까 대단해요. 보니까 예. 예? 산도 좋고 예, 아름답고 예, 옆에 예. 위봉사도 있고 기가 막힙니다. 예. 기가 막힙니다.
0: 그의 숲속 공방은 다양한 문화 예술이 공존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연에서 명상 수행을 하는 이들을 만났습니다.
1: 방해하는 거 아닌가요? 방해하는 거. 아유, 죄송합니다.
3: 안녕하세요.
1: 싱잉볼 맞네요.
3: 네. 이런 것들은 수정, 그리고 얘들도 원석으로 다 만든.
1: 저도 싱잉볼 좋아해서.
3: 좋아하세요?
1: 네. 제가 그 에베레스트 뭐 안나푸르나 마카루 이런 데 가서 포카라 이런 데서 많이지.
3: 아.

0: 아, 저 오래간만에 저번에 워낙 이 소리 좋아하거든요.
1: 저희가 이제 소리로 네. 파동을 느끼면서 몸의 감각을 깨우셨으니까 네. 움직이시면서 그걸 감각을 또 유지해 보실 거예요.
0: 제가 대한민국 최초의 남자 현대무용수도 모르시죠?
1: 그래서 제가 배우려고요.
2: 1970년대 후반 서울 시립 가무단원으로 활동하며 발레까지 섭렵했답니다.

뭔가의 자연과 소통하고 소리와 소통하고 바람과 소통하고 공기와 소통하고 감정과 소통한다는 거는 되게 멋진 일인 것 같아요.

0: 마음의 소음을 비우고 내 안에 나와 마주합니다. 평온해진 마음으로 천호산 기슭에 있는 산골 마을로 향했습니다.
1: 벌써 여기 딱 들어오면서 편안한 그런 기분이 드네요. 여기 또 기어가 있는데 어허허 성당이라고 돼 있네. 아유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1: 와 멋지네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기아집에 또 이렇게 성당이라고 하니까
2: 그러니까 1830년대에 1839년
1: 180년 190년
2: 거의, 예, 예. 180년 전에 박해 시대 때
1: 피신?
2: 박해자들을 피해서 사실은 형성된 마을이었어요.
1: 그때는 여기가 완전히 네. 그냥 깊숙한
2: 네. 하느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사람들 혹은 죽음이 두려운 사람들이 사실은 도망쳐와서 만든 마을이 사실은 오늘날 교촌이라고 불리는 마을이었는데
0: 가난과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낸 이들이 만든 교촌은 지금도 주민 대부분이 천주교인들입니다. 한 신자의 집에 공소를 설치하고 기도를 드렸던 곳이 지금의 천호성당입니다.
1: 제가 이런 스타일의 종은 본 적이 네. 없는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무슨 미술가 어떤 조각가 같은 분이 기증한 것 같기도 하고.
2: 네, 이 종이 네. 6.25 때 이곳에 날라든 포탄의
1: 네?
2: 뚜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1: 포탄이라는 건 이제 어차피 그 어떤 그 전쟁의 네. 어떻게 보면 가장 참혹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그러한 건데 이게 그렇죠. 오히려 지금
2: 미사 시간을 종으로. 알리고 예,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알려주는 종으로 사실 바뀐 셈이죠.
1: 너무 이게 좀 네. 아이러니하네요. 네.
2: 종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1: 소리는 잘 이게 지금
2: 한번 쳐보셔도 괜찮습니다.
1: 근데 이건

0: 아,
1: 생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0: 예.
1: 그 천호산 밑에 조성된 마을이라서 천호마을이라고 했었는데, 이곳에 성지가 생기고 성지를 조성하면서 그 호자를 불을 호자로 바꿨습니다.
0: 예.
1: 그래서
0: 하늘을
1: 그쵸,
0: 부른다.
1: 하늘을 부른다. 예.
0: 하늘과 소통한다.
1: 예. 그래서 저희들 이제 천주교의 논리로 말을 하자면 하느님을 부른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실 저희들이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2: 순례객들이 미사를 드릴 수 있는 부활 성당과 순교한 성인들의 묘역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순교 성인 103분을 기리는 뜻에서 기단이 103개랍니다.
1: 오셨으니까
0: 네.
1: 그래도 성지가 중심이 되는 성인 묘역에 한번
0: 아, 예,
1: 올라가
0: 전뭐다
1: 보시겠습니까?
0: 모든 걸다잘 알기 때문에 딴 데. 가야죠,
1: 그래도
0: 그래도.
1: 한번, 예,
0: 아, 여기
1: 보시는 게.
0: 왔는데 성인들을 뵙고 가야죠.
2: 한 걸음 한 걸음 묵상하며 오르는 길.
1: 대군다 이 천호산 일대에 묻혀 계신 분들을 발굴해서 이곳에 이제 안장을 했다고 해요. 이름 없는 순교자분들. 네, 묘까지
0: 아,
1: 한
0: 이름이
1: 개.
0: 없는.
1: 네. 저희가 역사적으로 이분들이 누구였는지를 아직은 밝혀내지 못한
0: 아,
1: 분들.
0: 진짜요. 성인들의 그, 비록 땅 속에 계시긴 하시지만, 그냥 후손들이 이렇게 잘 모시니까, 묻혀 계신 그 성인들도 그냥 땅 속에서 편안하실 것 같아요.
2: 신앙과 신념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던 이들의 마지막 안식처. 그 마음을 헤아려 보며 평화가 깃든 천호성지를 좀더 걸어볼까 합니다. 한없이 평온한 숲길을 따라 조용히 생각하며 걷는 길. 삶의 마지막까지 내가 지키고 싶은 건 무엇인지 숙고해 봅니다.

이제 어느덧 현장에 가면 후배들이 훨씬 더 많고 제자들을 가르친 지가 27년이 됐는데 작년에 제가 정년 퇴임을 어느덧 했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연기는 어차피 또 예술의 길은 끝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박상원이라는 사람이 더 열심히 살아가야 될 것 같고 더 미래를 향해서 겸허하게 멋진 연기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계속 진화해 나가고 발전해 나가는 그 해움을 찾았습니다. 예.

0: 부처님과 예수 그리스도님을 만나. 아, 굉장히
1: 여전하시네.
0: 네. 인연을 깊이 맺기 시작했습니다, 쓰면서.
2: 하나의 인연이라는 것이 서로 다 인연 되어진 거죠. Since you've been gone, I realize
3: I'm better off without you. 상담을 도시 튀김 요리를 간단하게 넣는 순간 바삭바삭 튀김 냄비와 재료 손질부터 양념까지 한 번에 스텐 튀김 트레이 3피스 증정.
4: 엄마 간병인 쓴지 벌써 1년이야.
5: 간병인 비용 보장 끝나면 앞으로 어떻게 감당하지?
6: 아니 뭘 걱정을 해. 내 보험은 365일을 넘어서 최대 540일까지 간병인 비용 보장되는데.
7: 540일까지?
8: 질병, 상해, 치매 구분 없이 부담되는 간병인 사용 비용을 최대 540일까지 더 길게 보장해드려요.
9: 암 진단비 한 번 보장으로 괜찮을까?
10: 흥국생명은 암 진단비 매년 다시 계속해서 보장되더라고.
9: 암 진단비를 매년 계속!
10: 게다가 전이암에 걸리면 전이암 생활비까지 평생 준대.
9: 전이암 생활비도 평생?
8: 네, 평생이요. 암 진단비를 최초 1회 보장받고 전이암, 재발암, 원발암, 잔존암 상관없이 1년이 지나 또 암에 걸리면 1년마다 계속해서 암 진단비를 보장!

0: 그리고 전이암 진단을 받으시면 완치가 되어도 보장이 끝나지 않고 매달 전이암 생활비를 월급처럼 꼬박꼬박 평생 지급해드리니까 암도 길게 보장받으세요.
1: 큰 병 걸리면 보험료는 어떡해?
0: 흥국생명은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증 중에 하나라도 진단받으면 보험료는 내지 않더라도 보장은 100세 만기까지 쭉 그대로. 그리고 보험료도 인상 없이 갱신 없이 100세 만기까지 첫 보험료 그대로. 고혈압, 당뇨 같은 지병이 있어도 75세도 간편심사만으로 가입 가능하니까 흥국생명 다사랑 3회노 간편건강보험 아래번호로 전화만 주세요. 간병인 사용 입원, 요양병원은 180일 한도, 암진단 및 전이암 생활비는 가입 후 91일부터 포장.
2: 이어서 EBS 평생학교가 방송됩니다.
3: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4: 남수단의 분쟁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3: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4: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3: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4: 080-961-9595.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한약 박사 안덕균입니다. 오늘은 약이 되는 약 버섯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꽃송이 버섯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꽃송이 버섯은 그 모양이 흡사 하얀 꽃 같다고 생각해서 꽃송이 버섯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생 것으로 먹으면 쫄깃쫄깃하면서 부드럽고 또 향취가 있어요. 생으로 먹지 않고 그냥 국이라든지 찌개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그 음식 속에 조리용으로 익혀서 먹게 되면은 아주 쫄깃한 식감을 얻게 되면서도 부드럽고 또 씹을수록 더 씹고 싶어지는 그런 맛을 느끼게 되는 것이 꽃송이 버섯입니다. 그러면서 이 버섯은 특이한 또 냄새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게 약성이 온화하기 때문에 이를테면 혈류를 촉진시켜주는 그런 작용도 같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꽃송이 버섯은 비교적 이렇게 재배가 힘들어서 값이 좀 높은 편이지만은 이게 식감이 대단히 좋아서 저는 이것을 또 이렇게 효능 면에서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것을 먹게 되면 면역력이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므로 이제 감기 잘 걸리는 사람이잖아요. 또 한 번 걸리면 잘 치유가 안 되는 체질은 오래 먹으면 체력이 이렇게 높아질 뿐만 아니라 그걸 막아주는 그런 작용도 얻게 돼요. 아주 그런데 잘 감염되는 분들은 이 꽃송이 버섯 같은 걸 많이 드시는 게 전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만성병이나 노인병으로 인해서 체력이 현저하게 떨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건강할 때는 정말 그걸 잘 모르지만은 이런 그 아파 본 사람은 그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식욕도 떨어지고 매사에 의욕도 상실될 뿐만이 아니라 반가운 사람이 있어도 별로 반갑지도 않고 말이죠. 이렇게 돼요. 그런 사람들한테 기력을 높여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또 위에 염증이 있거나 또 위에 그 염증 때문에 위산 과다가 있다든지 뭐 또 장 기능이 허약하면서 영양 흡수가 잘 안 되는 사람 이런 분들이 이걸 드시는데

이걸 일시적으로 먹어서 금방 뭐 효과 좋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꾸준히 복용하시면 복용한 만큼 체력을 이렇게 증강시켜주는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개 이제 센 것은 이제 10 내지 한 15g 하루에 두 번씩 이렇게 먹게 되는데 저는 이걸 그 생으로도 많이 먹어봤어요. 생으로 먹으니까 질감이 좋아서 이제 먹게 되는데 저걸 이제 국이나 찌개 이런 데 끓여 먹게 되면은 정말 그 식감이 아주 좋아요. 그다음에 이제 운지버섯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구름버섯이라고 그래요. 산행하다 보면은 고목이 쓰러진 채로 이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희끗한 버섯이 이제 많이 달리게 되는데 그거를 구름버섯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약성을 보면 좀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고 독성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재배하는 게 아니라 자연산이면서 이를테면 효력 면에서 이거를 채취해서 먹게 되면 좀 효력이 좀 높다고 평가할 수가 있는 거죠. 끓여서 이렇게 복용을 하시게 되면은 면역을 높이는데 상당히 효과가 높다고 평가되어 있고 또 제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서적을 보고 이제 또 공부를 해보면은 이런 지금 면역 체계에 떨어져서 여러 가지 병증에 잘 감염되는 사람을 보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꾸준히 먹게 되면 체력을 높일 뿐만이 아니라 눈동자도 좀 뚜렷해지고 음성도 밝아지고 또 걷는 것도 좀 빨리게 걷게 되고 또 이게 식사도 잘하게 되고 이런 걸 느끼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빈혈 환자가 장복하면 조혈장이 왕성하게 이루어지면서 혈류 촉진 작용 또 혈관 촉진 작용도 나타내면서 기력을 높일 수가 있게 돼요. 특히 그 빈혈이 있는 분들은 황기나 당귀, 녹용 같은 걸 배합해서 복용하시면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회 용량은 6 내지 10g을 쓰는데 이거는 뭐 그냥 많이 끓여놓고 따뜻하게 데펴서 꾸준히 드시면 드시는 것만큼 체력이 향상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운지버섯을 이렇게 쉽게 그러면 우습게 알지 마시고 이거를 보시는 대로 이렇게 뜯어다가 햇빛에 건조시키시고 건조기에다 말리지 마시고 그냥 햇빛이 잘 드는 데다 말려서 이렇게 보관하셨다가 끓여서 장복을 하시면은 하실 만큼 이제 이 면역 증강 효과가 있는데 한번 드신 거를 버리지 마시고 다시 또 끓여 드세요. 저는 사실은 이런 걸 아까워서 재탕만 하는 게 아니라 삼탕 뭐 사탕도 해서 먹은 적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동충하초를 이제 가져왔는데 이제 앞에서도 이제 면역을 높여주는 것 중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은 동충하초가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충하초 도감을 일본 사람이 만드는 걸 가지고 있는데 그걸 보니까 500종이 넘어요. 그런데 진짜 동충하초는 이제 중국 히말라야 산맥을 중심으로 이제 자라는 거고 그거는 이제 재배가 안 됩니다. 재배가 안 되니까 그거하고 같은 족속인데 종이 다른 밀리터리 세는 버섯을 지금 재배해서 지금 대량 생산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이클이 3개월이면 재배해서 이렇게 생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걸 이제 사실 때는 밀리터리 버섯을 이제 달라고 그랬어야 되는데 저건 재배가 비교적 잘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같은 버섯이지만은 쌀에서 재배한 것과 곤충에서 재배한 것 비교 보니까 곤충에서 자란 게그이 동충하초의 주성분이 알려진 골드세피넨 성분이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밀리터리에서 버섯이 반드시 곤충에다 재배한 것이 약효가 높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사서 먹고 또 그냥 약용으로도 쓰고 뭐 이러기 때문에 저걸 꾸준히 드시면 드시는 것만큼 체내에서 그 면역 기능을 높여주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저항 물질을 스스로 만들어낸다 이게. 또 이런 분이 있어요. 나는 건강한데 뭐 저런 걸안 먹어도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인데 이건 젊은 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고 저런 걸 먹었을 때 건강한 사람이 먹어서 다 이제 땀으로 나오고 대소변이 배설돼서 없어지는 줄 알지만 그게 아니라 이 비장이나 간이나 이런 그 신장 같은데 이 저장이 돼요. 그걸

자기성 저항물질이라는데 이게 이렇게 축적이 됐다가 병적인 반응이 나타났을 때 스스로 몸에서 나온다든지 또는 외계에서 들어오는 그 감염성 질환이 생겼을 때 순간에 그런 비특이성 물질이 생성이 돼가지고 그걸 막아주는 물질이 이런 동충하초나 또는 기타 이런 이런 여러 가지 인삼이라든지 무슨 황기라든지 이런 물질에서 찾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충하초는 1회 2 내지 4g을 드시는데 이것도 한번 데려서 그냥 버리시는 게 아니라 몇 번씩 데려서 드시는 게좀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영지버섯이 있는데 영지버섯은 대개 이제 또 재배하고 있고 저건 이제 썰어서 많이 팔고 있는데 저걸 끓일 때 말이죠. 다들 실패해요. 왜 실패하냐면 오래 끓인단 말이에요. 오래 끓이면 안 됩니다. 저거는 15분에서 길게 20분만 끓이지 오래 끓이면 끓일수록 그저 이런 유효 성분이 열에서 파괴돼요. 그래서 오래 끓이지 말고 짧게 끓이시래. 15분에서 20분을 데리시는데 저걸 쓰니까 아유 써서 못 먹겠다 그러는데 굉장히 그 면역 기능을 높아지기 때문에 쓰다 그러지 말고 저걸 드시는데 저걸 오래 드시도록 드시면 드실수록 면역이 굉장히 향상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고 영지를 보시면은 대개 이제 이걸 깨끗이 씻어가지고 이제 썰어서 말려서 팔고 그러는데 재배에서 나온 거 보면은 그이 가루가 많이 섞여 있어요. 그건 영지를 다시 번식시킬 수 있는 그 포자입니다. 근데 그 포자 속에 약효성분이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이걸 다 씻어버린단 말이에요. 그 절대 그걸 버리지 마시고 그냥 썰어서 드시는데 그 영지를 선택하실 때는 사실 때는 뒤에 말이죠. 반드시 그 뒤를 뒤집어서 보면 아주 겉에는 빨갛지만 속은 노래요. 아주 노란색일수록 좋고 또 약효 성분도 그래야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버섯은 채체인지가 오래되면은 자연적으로 공기 중에서 분해가 많이 되기 때문에 보관이 얼마 안된 거, 뭐 1년, 2년, 뭐 3년 이렇게 지나는 게 아니라 몇 개월 안된 거, 이거를 선택하시는 게 약효를 보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량은 2 내지 3g을 데리시는데 저건 반드시 15 내지 20분만 데려라. 그리고 또 저거는 부작용은 없습니다. 오히려 간 기능을 더 증가시켜주고 또 염증을 개선시켜주는 그런 작용이 있을 뿐이지 부작용이 절대 없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드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은, 이제 산행을 해서 약초를 보실 때에는 독초인지 약초인지 식초인지 말이죠. 이걸 구분해서 산행을 하시고 또 식물을 보시고 꽃도 감상하시고 이래셔야지 아무거나 뜯어 먹으면 안 된다. 이걸 아셔야 되고 또 이제 그 마른 건재약을 사실 때에는 오래됐냐, 그 보관성이 문제죠. 보관을 잘하고 있느냐 이런 걸잘 가려서 사셔야 되고 또 이렇게 잘 보관하셨다가 오랫동안 드시면 드신 것만큼 체내에서 그런 면역 기능을 높일 수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우리 그림 화가 박채성입니다. 8강 마지막 수업이 됐네요.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사군자 문이나 한국화 많이 따라서 그려보셨는지요? 이제부터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퓨전, 지금까지는 화산지하고 먹붓으로 썼다면은 이번에는 캠퍼스에 먹 아크릴 물감을 가지고 현대회화를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캠퍼스에 대나무에 달이 있는 풍경을 먹으로만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나무를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말려가지고, 달을 표현하는 공간 여백을 살려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마르지 않으면은, 이게 다 번지기 때문에, 잠깐 말리겠습니다. 이렇게 말리고 난 후에, 넓은, 아까 붓이 있었죠. 이 붓을 오랫동안 이렇게 섞은 다음에 한쪽만 짙은 색을 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이 되게 하되, 자, 달을 여기다 표현할 건데, 저는 미리 이렇게

자, 이렇게 앞지를 눌러주면, 자, 여기에서, 자, 자세히 다시 한번 다리를 더 표현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 이렇게 대숲에 달을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해서 캠퍼스에 이렇게 멍만 가지고 은은한 달빛에 비치는 이제 대나무를 표현해 봤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여기다 다시 한번 제가 해 보겠습니다. 어떤 현상이냐면, 자, 여기서 짓

자,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자, 여기를 찍어내면 달만 남겠죠, 그죠? 자, 그러면 더, 이 달을 약간 찌그러지게 지금 했지만, 다른 느낌이 들죠. 자, 이렇게 보이는. 그래서 그라데이션은 짙은 쪽을 이렇게 줬을 때 하고, 짙은 쪽을 바꾸려 줬을 때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지금까지 캠퍼스의 먹으로 달이 있는 풍경을 그려봤습니다. 이번에는 아크릴 물감을 사용을 해서 표현할 건데요. 먼저 봄의 색깔, 약간 어두운 연두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물감을 쓸 때, 자, 노란색을 먼저 내가 이 캠퍼스에 쓸 물감 정도를 생각하고 노란색을 먼저 짜고 다시 녹색을 많이 짜게 되면은 짙어집니다. 그래도 우선 녹색을 적당히 하고 군청을 조금만 섞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무거운 역할을 물감은 가벼운 게 별로 시간이 흐르면 좋은 점이 없거든요. 그래서 꼭 군청을 넣어서 하고 흰색은 부드러워지기 위해서 흰색까지 넣어서 네 가지 색을 일단은, 이게 색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게 지금 붓에 물을 넣지 않고 바로 이 원액을 그대로 섞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자, 지금은 여러 색이 보이죠? 계속 이렇게 오랫동안 섞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내고자 하는 색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때 붓을 이렇게 다듬어 보고, 자,

이 먹을, 자, 여기서 나는 조형으로 좀 달을, 달이 우리가 자, 달 표현할 때 아주 동그랗게 달 표현할 수 있고 아니면 약간 찌그러질 수도 있고 이거는 작가의 마음입니다. 나는 자, 여기서 표현을 단 중앙으로는 안 가죠, 그죠? 될수 있으면 한쪽으로 좀 이렇게 해보고서 자 칠을 하되 이게 입자가 같이 가야 됩니다. 방향이 자 이렇게 하고 그러면 자 여기서 원을 동그랗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훨씬 신중하게 우리가 이 눈대중이라고 이 짐작으로 이렇게 이제 원을 그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연필로 스케치 해놓고 하는 게 아니고 그리면서 이렇게 이제 하되 자 여기서 자 그래서 여기까지 칠해 주십시오. 이렇게 옆에 선도 꼭 이게 작품으로 보여야 됩니다. 이게 흰색으로 단절되지 않게 이렇게 같이 칠해 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색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여기까지 이렇게 하셨으면 건조한 후에 다시 앞에 내가 그리고자 한 저는 지금 난을 그리고자 하는 거니까 난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꽃술은 우리가 노란색에는 붉은색이 어울리겠죠. 그럼 자, 꽃술을 붉은색으로 달아주면 굉장히 우아하죠. 자, 다시 여기도 꽃술을 둘이 바라보게. 자, 여기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우리 그림에 대해서 이렇게 시청해 주시고 직접 그려보신 분도 계실 줄은 모르겠지만 앞으로 좋은 작가도 되고 좋은 취미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그림 그리기를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하고 기회가 되시면 좋은 작가가 되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신과 전문의 배종빈입니다. 벌써 마지막 시간이네요. 지난 6에서 7강에서는 생각에서 벗어나는 기술 5가지, 메타자각, 몸을 움직이기, 장소를 바꾸기, 함께 생각하기, 기록하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생각을 벗어나기 위한 두 가지 기술, 습관 들이기와 정신과 약물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은 반복되는 일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아침 기상 후 세수를 하고 식사를 챙기며 출근을 준비합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씻고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합니다. 이러한 대부분의 행동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습관들입니다. 미국의 텍사스 A&M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하는 행동 중 무려 43%는 습관적인 행동이라고 합니다. 습관은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수행되어서 우리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게 하고 일상에 안정감을 줍니다. 습관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습관은 생각, 행동, 목표, 가치에 영향을 미치며 인생의 성공, 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무엇을 반복하는가에 따라 우리의 품성이 형성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좋은 습관이 필요합니다. 책을 읽다가 마음에 드는 구절을 발견하거나 강의에서 좋은 말을 들으면 처음에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마음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다시 이전으로 돌아옵니다. 그 이유는 책이나 강의에서 얻은 것이 습관으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책이나 강의를 통해 얻은 영감이 실천으로 옮겨져서 반복되고 반복이 습관으로 자리 잡아야 비로소 일상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습관이 만들어지려면 특정 상황에서 일정한 행동을 반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습관 형성에는 전전두피질과 기저액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전두피질은 의지적으로 행하는 행동에 관여합니다. 무언가를 학습하거나 습관이 형성되기 전에 하는 행동은 전전두피질에 의해 일어납니다. 습관이 형성되기 전까지 의지를 통해 일정한 행동을 특정 상황에서 반복해야 합니다. 특정 상황에서 일정한 행동을 반복하면 기저액은 이를 기억하고 저장합니다. 습관이 만들어진 뒤에는 특정한 환경이나 상황에서 기저액이 자동으로 행동을 발생시킵니다. 습관이 형성되면 더 이상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고 자동으로 실행이 됩니다. 때문에 반복할 때는 특정 상황과 연관을 지어서 반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오랫동안 반복해야 습관이 만들어질까요? 영국의 런던 대학교에서는 96명의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12주 동안 특정 행동을 반복하면서 해당 행동이 얼마나 습관으로 자리 잡히는지를 연구해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행동이 습관이 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사람마다 행동마다 차이가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약 두 달 이상이 필요했습니다. 무언가를 규칙적으로 먹는 행동이 습관이 되는 데는 65일, 무언가를 규칙적으로 마시는 행동이 59일이 걸렸다면 운동이 습관이 되는 데는 91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간단한 행동은 비교적 빠르게 습관으로 자리 잡는 경향이 있고 복잡하거나 힘이 드는 행동은 습관이 드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기술이나 방법을 실제 삶에 녹여내기 위해서는 최소한 몇 개월 동안 특정 상황에서 반복해서 습관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메타자각, 몸을 움직이기, 장소를 바꾸기, 대화하기, 기록하기 등 생각을 벗어나는 기술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생각이 반복될 때마다 꾸준히 반복하여 습관으로 만드십시오.
습관이란 어떤 상태나 상황 속에서 반복이 되고 특히 어려운 순간에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빠질 때마다 벗어날 수 있는 좋은 습관을 들인다면 우울하거나 불안할 때 우리를 지켜주는 강력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정신과 약물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은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지만 필요할 때는 써야 합니다. 우울증을 좋아지게 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우울증을 좋아지게 하는 방법,

음식 등이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다양한 영상, 책들에서도 이렇게 하면 우울증이 좋아질 수가 있다고 단언합니다. 실제로 그와 같은 방법이 때로는 우울증의 호전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진료실에 있다 보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혼자 힘으로 이겨보려고 수개월을 견뎠습니다. 운동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안 해본 노력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면 잠깐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우울해지곤 했습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병원을 오게 되었습니다. 왜 어떤 분의 우울증에서는 도움이 되었던 방법이 어떤 분들에게는 효과가 없었던 것일까요? 바로 우울증의 정도의 차이 때문입니다. 정신과 의사가 우울증을 진단할 때는 우울증의 심각도를 함께 판단합니다. 우울 증상으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일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대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경한 우울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울 증상으로 고통이 심해 직장생활이 어렵고 사람도 만나지 않는 단계가 된다면 심한 우울증에 해당합니다. 경한 정도의 우울증은 약물치료 외에도 다양한 방법들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여가를 즐기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지지와 응원을 받는다면 우울증이 호전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한 우울증의 경우 이와 같은 방법이 일시적으로 우울감을 줄일 수는 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우울해지기 때문에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 같은 경우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한 약물 치료가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정신과 약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약물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거나 약에 의존되지 않을까를 염려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우울장애, 불안장애를 치료하는 항우울제는 약물 의존성이 없습니다. 약물 의존은 먹을수록 약효가 떨어지는 내성이 생기거나 약을 끊었을 때 금단현상을 동반하는데 항우울제는 내성이 없으며 금단 현상도 경미합니다. 또한 약물 의존을 정의할 때는 약물 복용으로 인해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할 것이 분명함에도 약을 갈망하고 찾고 복용하는 행동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마약들이 대표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울장애, 불안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항우울제를 복용하는 것은 오히려 삶의 질을 개선시키고 증상이 호전된 뒤에 약을 줄여서 중단하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정신과 약물이 의존으로부터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불안, 긴장감, 불면 등의 증상을 줄여주는 항불안제와 수면제는 의존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존성이 없는 항우울제와 의존의 위험이 있는 항불안제, 수면제를 구분하여 약물 복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혹 항우울제를 포함한 모든 정신과 약이 의존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주장을 들으신다면 그분이 이 분야의 전문가가 맞는지, 혹시 이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을 가지고 주장하는 것은 아닌지를 꼼꼼히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약물은 정신장애 증상의 호전에 도움이 되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줄이는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미국의 일리노이즈 대학교에서는 91명의 우울장애, 불안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약물치료와 인지행동치료가 부정적인 생각을 반복하는 것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지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인지행동치료와 마찬가지로 항우울제 복용은 부정적인 생각의 반복을 줄였습니다. 대만의 한 병원에서는 2년간 우울증으로 고생하였던 환자에게 아리피프라졸이라는 약물을 사용하였을 때 부정적인 생각이 반복되는 것이 줄고 우울 증상이 크게 개선이 되었음을 확인 후 이를 학술 저널에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실제로 임상 현장에서 항우울제 단독 사용 혹은 항우울제와 아리피프라졸을 병용하여 사용하는 것은 우울증 환자들이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약물치료가 생각의 반복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지만 우울장애나 불안장애가 아닌 환자가 약을 먹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모든 약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많은 에스시탈로프람이라는 항우울제만 해도 수십 가지의 부작용이 있습니다. 물론 심각한 부작용은 드물고 대부분의 부작용은 시간이 지나면 줄어들지만 그럼에도 모든 약은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약을 먹기 전에는 투약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와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충분히 저울질해 보고 효과가 부작용보다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복용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8번의 강의를 통해서 우리는 왜 부정적인 생각을 반복하는지, 이는 어떻게 우리를 우울하고 불안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이 같은 부정적인 생각에 반복해서 어떻게 빠져나와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 생각은 인간에게 큰 힘이 되지만 지나치거나 반복되는 생각은 오히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생각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여러 기술들을 소개해 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내 생각을 점검하는 메타 자각은 꼭 기억하고 실천해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생각의 패턴을 알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에서 벗어나는 기술을 사용했으나 기대했던 변화가 바로 오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영감과 행동으로 삶이 극적으로 변화하는 일은 오히려 드물기 때문입니다. 낙순물에 바위가 뚫리는 것처럼 작은 힘이 지속적으로 쌓여서 삶에 큰 변화를 일으킵니다. 생각을 벗어나는 기술들을 삶 속에서 계속 적용하다 보면 어느덧 습관이 되고, 습관은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을 점차적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변화와 성장을 꿈꾸는 시청자분들을 응원하며 지금까지 정신과 전문의 배종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떨려.

0: 제가 맛있어서 다 먹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1: 아, 멋지게 선글라스 하나 딱 준비해갖고 왔어야 되는 건데.
2: 가족이란 소중하죠.
3: 힘들 때는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고.
4: 이게 부모 마음인가? 이렇게 핑크색 안무
5: 시원하게 했다 그러지?
4: 아니 안 예뻐. 이렇게까지 나쁘면
6: 예쁘긴 뭐.
7: 좋겠다.
8: 사랑해.
9: 여러분들 사랑해.
10: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4: 멈춰줘야 되나?
11: 마음에 들어요 어머니? 응. 닮았네.
4: 아, 이게 너무 예뻐.

0: 집에 들어가시기 전에
1: 이 신발을 좀 깨끗하게 닦고 신발의 상대는 이제 발입니다.
2: 신발하고 결혼하지 왜 내 하고
1: 신발에 미친 남자 신미남 권동칠입니다. 곰발, 빤신발, 거미 신발, 코브라 신발도 만들고. 이제 봅스레이 그 차가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그 차를 우리가 개발비만 해도 한 20억 정도.
0: 최근에 크게 어려우셨다고.
1: 옛날에 영화 앞에 갔다가 와타 같아 이렇게 몇 번을 했죠.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인사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go.
1: 이민샵, 이 정도는 돼야죠.
2: 항산화, 활력, 22가지 비타민과 미네랄, 9가지 필수 아미노산과 아르기닌까지 한 번에. 역대급 만남, 압도적 스포.

0: 고려은단 메가도스 이문샷.
1: 안녕하십니까.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몰랐던 동남아 얘기 작가 신일용입니다. 제가 첫 시간에 동남아만큼 우리가 알아야 할 수준과 알고 있는 수준의 괴리가 심한 곳은 없다고 말씀드렸죠. 마지막 강의는 정리하는 의미에서 이 시점에 이 지역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죠. 자원이 풍부한 나라이기 때문이다. 네, 맞습니다. 일본이 진주만을 기습 공격한 다음에 태평양 전쟁 초기에 신속하게 동남아를 점령한 것은 이 지역에서 나는 원유와 고무를 확보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최근 중국은 인도네시아에서 2차 전지의 원료가 되는 니켈을 확보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동남아에는 6억 8천의 인구가 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오그래피와 데모그래피, 즉 지리적 의미와 인구적 의미라는 측면에서 동남아시아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지리적 의미입니다. 이것은 중국이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설명하면서 제시하는 지도입니다. 중국에서부터 아시아 대륙, 유럽 대륙, 아프리카 대륙까지 연결하는 거대한 경제권을 만들어 보겠다는 건데요. 일대일로 지도를 보는 순간 아주 자연스럽게 연상되는 지도가 있습니다. 이건 서기 1세기경의 실크로드와 바다의 길입니다. 2000년 전에 이미 이런 무역 루트가 거미줄처럼 중국과 바깥 세계를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당국자들이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입안하면서 당연히 2000년 전에 이 지도에서 영감을 얻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볼까요? 중국 역사에서 해외 진출이 대표적인 프로젝트가 정화의 원정이었습니다. 명의 영락제는 자신이 시임하는 정화를 시켜서 세계 만방에 자신의 권위를 선포하게 했습니다. 정화는 영락제의 명령에 따라 15세기 전반에 7차례 대항해를 했는데 선단의 규모가 말이죠. 300척이 넘었고 3만 명의 선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스케일 한번 대단했죠. 정화의 항해는 중동과 아프리카까지 이어졌는데 이 항해의 전진기지가 어디였느냐? 역시나 말라카였습니다. 중국이 인도양으로 나가서 유럽, 중동, 아프리카로 진출하려면 동남아 지역이 그 관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한편 미국의 동남아에 대한 입장을 보겠습니다. 1854년에 페리 제독이 동경 앞바다까지 나타났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미국은 해양국가라기보다 대륙국가였습니다. 그러다가 국력이 강해지고 미대륙의 동해안과 서쪽 해안이 연결되어서 대서양과 태평양을 동시에 접하는 나라가 되고 보니 생각이 달라졌죠. 바다를 통하여 세계로 진출하고 싶은 생각이 꿈틀거리게 됩니다. 여기에 불을 지핀 사람이 알프레드 메이안이었습니다. 해군 장교이자 역사가였던 그는 해양력이 역사에 미치는 영향이란 책을 써서 미국의 정책을 바꾸어 버립니다. 바다를 통제하는 자가 세계를 제패한다. 뭐 이런 주장이었는데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 당연한 이야기죠. 하지만 당시로선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제국열강 권력자들이 필독서가 돼서 1차 세계대전 전에 해군력 증강 경쟁을 촉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의 중국이 알프레드 메이언이 제해권을 주장하던 당시의 미국과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 봅니다. 영락제가 죽고 나자 명은 해금령을 선포하고 바다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정화의 원정을 쓸데없이 예산만 잡아먹는 사치스러운 프로젝트라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세상은 변했습니다. 중국은 세계 정세를 모르고 문을 닫고 있었던 대가로 치욕을 당했고 최근에 중국을 보면 그 치욕을 갚겠다는 생각이 강한 것 같습니다. 더구나 권륭제 시대와는 달리 현재의 중국은 자급자족과는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에너지와 식량의 최대 수입국입니다. 바깥 세계로 진출해서 걸맞는 영향력을 가져야 할 필요가 커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대일로 같은 중국의 팽창 정책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중국을 보며 미국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미국은 알다시피 팽창 정책과 고립 정책을 왔다 갔다 했

했던 나라입니다. 더구나 동남아시아의 영향력을 행사할 이유도 중국만큼 절실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미국은 세계 최대 국가로서 도전자가 자신보다 큰 영향력을 갖는 건 절대로 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행동할까요? 여기에도 역사적인 선례가 있습니다. 미국이 동남아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개입한 시기는 냉전 시대였습니다. 당시 유행했던 주장이 도미노 이론이었습니다. 한 국가가 공산화되면 이웃나라가 공산화되고 이 현상이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일어난다는 주장입니다. 도미노 현상을 두려워하던 미국의 긴장감에 불을 지핀 두 개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장개석의 국민당 정권이 모택동의 공산당에 패하여 중국 대륙을 내준 사건이고요. 또 하나는 소련의 지원을 받은 김일성이 남한을 침략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야말로 도미노 이론이 실증으로 받아들여졌죠. 도미노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미국은 공산 세력을 둘러싸는 담을 쌓아서 그 안에 가두려고 합니다. 바로 미국 외교관 출신 전략가 조지 케난이 주장한 컨테인먼트 팔러시입니다. 공산 세력을 없애지는 못해도 포위해서 더 이상 밖으로 새어나오지 못하도록 컨테인, 가두어주자는 거죠. 사실 미국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까지만 하더라도 2차 세계대전 후에 유럽 열강들이 동남아 식민지를 다시 차지하는 걸 반대했던 입장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점령했던 필리핀을 독립시키는 건 당연했고요. 그런데 종전 후 소련이 동유럽, 중국, 북한에서 팽창 정책을 노골화하자 태도를 바꿉니다. 그 최대의 희생자가 베트남이었습니다. 2차 대전 중에 미국의 협조적이었던 호치민을 민족주의자라기보다는 공산주의자로 보고 프랑스를 지원하여 대항하게 만들었습니다. 1차 인도차이나 전쟁 끝에 프랑스가 디엔비엔프에서 패배하자 미국이 직접 개입한 2차 인도차이나 전쟁이 이어졌어요. 흔히 우리가 베트남 전쟁이라고 부르는 우리나라도 참전했던 전쟁입니다. 미국은 이제 또 다른 형태로 가두려고 할 것입니다. 80년전의 대상이 소련이었다면 이번에는 중국입니다. 요약하자면 동남아는 G2의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지역이 됩니다. 중국이나 미국이나 예전보다 동남아시아에서 훨씬 더 많은 관심과 정성을 쏟을 것이고 여기에는 경제적 지원이나 투자의 활성화가 포함되겠죠. 중국의 팽창 정책이 노골화될수록 미국의 우려가 커질수록 동남아는 G2가 더 많은 외교적, 경제적 자원을 투입하는 더 핫한 곳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동남아는 세계 경제의 변방이 아닌 핵심 관심 지역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동남아시아는 6억 8천만 이상의 인구를 가지고 있어요. 인도네시아가 2억 8천만, 필리핀이나 베트남이 1억 전후입니다. 이들 세 나라,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머리 글자를 따서 속칭 VIP 3개국이라고 하더군요. 동남아시아 인구는 양적으로 세계 인구의 8.5% 정도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인구의 질적인 측면입니다. 그들의 평균 연령은 30세 전후입니다. 일본은 이미 50세에 가깝고 우리나라도 40세를 훨씬 넘어섰습니다. 인구학에서 말하는 스윗스팟이라는 게 있습니다. 노동 가능 인구가 피부양 인구보다 더 많아서 경제 동력이 왕성한 시기를 말하죠. 우리나라는 이 스윗스팟을 이미 훨씬 지나버렸습니다. 우리가 한강의 기적을 이루던 그 시기가 인구적으로는 스윗스팟이었습니다. 동남아 국가들 대부분은 인구학적 황금기에 있거나 이제부터 진입하기 시작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물론 인구가 많고 젊다고 저절로 경쟁 성장을 하는 건 아니죠. 교육이 얼마나 투자하는지 중요할 것입니다. 동남아의 전통 사회에서는 교육에 대한 동기부여가 크지 않았었습니다. 고향에서 나고 고향에서 자라면서 대대로 농사를 짓거나 고기를 잡는 생을 보냈습니다. 외부의 시각으로 보면 쉽게 만족하고 게을러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동남아인들이라고 선천적으로 성취 동기가 약한 게 아니겠죠. 점점 더 도시로 몰리고 TV나 인터넷이 전국적으로 보급되면서 동질적인 사회에 살던 이들은 더 윤택한 삶을 목격하게 됩니다. 젊은 인구 구성과 사회적 성취 동기의 상승이 맞물린다면 폭발적인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세계가 1970년, 80년대 우리나라에서 목격한 일입니다.

0: 그러나 동시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너무 모르기 때문입니다. 일방적인 문화의 흐름은 바람직하지도 지속 가능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갖는 관심에 비해서 우리가 그들에 대해 갖는 관심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동남아 여행을 가더라도 그저 싼 관광지로 생각하지 그들에 대해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우리나라 어린이들을 기르는 어머니들이 모국인데도 말입니다. 그리고 동남아라는 이웃은 앞으로 점점 더 우리에게 경제적, 외교적으로 중요해질 텐데 말입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안녕하세요. 선물 포장 디자이너 차예진입니다. 지금부터는 쇼핑백이 없어도 선물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알려드릴게요. 시접으로 먼저 1cm 정도 접어주시고, 양면 테이프 붙여줍니다. 끝과 끝이 맞닿도록 양면 테이프를 떼어내서 붙여줍니다. 봉투 형태처럼 붙었기 때문에 선물은 이 안에 넣을 수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밑바닥은 3cm 정도 위로 올려서 접어줍니다. 여기서 바로 접어주는 게 아니라 납작한 형태이기 때문에 종이는 오려줄게요. 양끝에 가위로 대각선 모양을 맞춰서 잘라줍니다. 그리고 뒷면에 있는 이 종이는 칼로 잘라줄게요. 나온 봉투는 양면 테이프를 산 모양으로 붙여서 시접 위로 올려서 끈을 끼울 수 있는 만큼만 2cm 정도 접은 다음에 안으로 넣어주세요. 깔끔하게 숨겨질 수 있도록 이렇게 접어주시고 들고 움직일 수 있도록 구멍을 뚫어서 끈을 달아주겠습니다. 지금처럼 한쪽 모양은 이렇게 선을 맞춰서 해주고요. 반대편은 살짝 표시를 한 상태에서 균형을 맞춰줄게요. 구멍을 뚫은 상태에서 반대편은 표시를 먼저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펀칭기를 그 구멍에 넣어서 깨끗하게 뚫어줍니다. 인조 가죽끈을 해당 구멍에 넣어서 간격 두고 두번 묶어줄게요. 튼튼하게 확인하시고 반대편도

두 번 묶어줍니다. 풀리지 않게 하려면 한쪽 방향으로만 하지 말고 사방으로 요 끝에 있는 선까지 손으로 잡아서 같이 힘을 주세요. 사방으로. 그러고 나서 당기면 풀리지 않습니다. 안쪽에 있는 지저분한 부분은 다시 한번 바짝 잘라서 다듬어 줄게요. 메탈 종이와 어울리는 금 장식을 한쪽에 몰아서 꾸며주겠습니다. 별도로 쇼핑백이 필요 없고 납작한 선물을 넣을 수 있는 봉투 완성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쇼핑백 없이 들고 가실 수 있게 리본을 달아서 클러치팩처럼 두를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재단을 해볼 텐데요. 높이부터 재단할게요. 높이는 높이 플러스 1cm 그리고 위에 부분은 리본 폭의 2.5배로 준비해주세요. 2배에서 표시해주시고 상자에 둘레를 한번 재줄게요. 둘레를 쟀을 때 이절지 기준으로 봤을 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포장지가 부족할 경우에는 포장지를 덧댈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길이만큼만 잘라주세요. 여유 포장지에 한쪽 끝과 양쪽을 접어줍니다. 그리고 덮어준다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모양을 주고 싶다면 가운데 부분에 세 단계로 3등분해서 접어주세요. 폈을 때 양쪽 부분은 부착할 부분이고 저희는 이거를 단이라고도 표현하고 주름이라고 표현도 합니다. 한쪽 면만 먼저 고정해 볼게요. 여기까지 기본 재단에 단을 넣어줬다 생각하시면 좋고요. 이제 둘레를 감싸서 한번 밀착시켜 볼게요. 단이 있는 부분이 앞이 될 수도 있지만 저는 떼었을 때 좀 더 편하게 뒤쪽으로 할 거고요. 앞면은 깔끔한 쪽으로 이렇게 진행할 거예요. 높이 플러스 1cm만큼 재단해 주었던 부분은 카라멜 포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상자가 중앙이 아니고 밑으로 살짝 내려주세요. 이 정도에서 덮일 수 있게 이렇게 여유 주시고요. 조금씩 만져가면서 이렇게 매만져주세요. 그리고 옆면도 삼각형 모양으로 깔끔하게 접어주세요. 옆면에 밀착해서 코너를 정리해주세요. 반대편도 이쪽에서 밀착해와서 옆면으로 밀착해주세요. 이렇게 종이 접듯이 손으로 다리미질을 해서 틀을 잡아주시고 남는 부분은 접어서 양면 테이프 붙여서 처리할게요.

밑에는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뒷면은 반 포장되었고 이제 윗부분은 어떻게 정리할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냥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 손을 넣어서 삼각형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반대편도 손을 넣어서 옆으로 밀어서 삼각형 모양을 만들어줘요. 살짝 밑으로 내려오게 이렇게. 그리고 옆면도 손 다리미질을 해서 어디에 상자가 있는지 한번 윤곽을 볼게요. 포장지가 밑으로 내려올 수가 있어요. 리본을 넣어줄게요. 종이가 두터운 감이 있다고 하시면 이 공간을 줄여주는 것도 방법이어서요. 가위를 이용해서 무겁지 않게 다듬어 줘볼게요. 리본은 가운데 묶어줄 수도 있지만 저는 한쪽에 몰아서 비대칭으로 한번 묶어줘 볼게요. 재단은 상자 길이만큼 그리고 리본을 묶을 수 있는 만큼 넉넉하게 잘라주시고 이 안쪽은 글루건으로 고정시켜줄게요. 끝에 글루건 처리해서 접착해 주시고 리본이 감춰질 수 있게끔 확실하게 접어주시고 접히는 부분이 있어서 글루건 처리로 붙여주겠습니다. 이렇게 콩알만큼 간격을 두고 짜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접착해 줍니다. 이쪽에 강력 본드처럼 글루건도 이 뜨거운 부분이 마를 때까지 손으로 잡아서 탄탄하게 대주셔야지만 고정이 조금 더 쉽게 돼요. 리본은 한쪽으로 몰아서 저는 비대칭 모양이었으니 꼬리도 하나는 짧게, 하나는 길게 대각선으로 잘라줄게요. 만약에 이런 대각선이 식상하다라고 하신다면 반을 접어서 조금 더 발랄하게 해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리본을 묶는 것이 아니라 위쪽에 달아서요. 쇼핑백 없이도 이렇게 들고 가실 수 있게끔 연출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쇼핑백 없이도 들고 다닐 수 있는 선물 포장법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필요하신 곳에 활용해서 즐거운 선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쟁사 연구가 권성욱입니다. 벌써 태평양 전쟁 마지막 시간이네요. 1945년 8월 뜻밖의 사건이 있습니다. 소련이 갑자기 태평양 전쟁에 참전한 것이죠. 그때까지 소련은 태평양에서 중립을 지켰습니다. 전쟁 막바지에 와서 소련이 끼어든 이후에는 복잡한 내막이 있었죠. 바로 얄타회담에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스탈린에게 참전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군의 저항이었죠. 태평양 곳곳에서 일본군은 끝까지 항복을 거부하고 거세게 저항합니다. 미군의 사상자도 날로 늘어나죠. 작은 섬 하나 점령하는데도 애를 먹는데 일본 본토를 공격하면 얼마나 많은 사상자를 낼까요? 루즈벨트 대통령은 막강한 소련군이 도와준다면 그만큼 미군의 사상자를 줄이고 전쟁을 빨리 끝낼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더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스탈린에 대한 신뢰와 우호의 표시였죠. 루스벨트 대통령은 제2차 세계대전 내내 소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끝난 뒤 미국과 함께 세계 질서를 이끌게 될 가장 중요한 파트너가 소련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또한 새로운 평화기구인 국제연합, 즉 유엔을 구상하는데 소련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쟁이 끝난 뒤 태평양에서 평화를 유지한 데도 미국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소련을 끌어들여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문제는 루즈벨트 대통령에게는 막연한 구상은 있었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루즈벨트 대통령은 건강이 나빴습니다. 결국 종진을 보지 못하고 도중에 서거하죠. 루즈벨트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그가 꿈꾸었던 전후 평화의 실현에 차질 초래하고 냉전을 불러오게 됩니다. 이제 일본의 관문인 오키나와가 함락됩니다. 일본 지도부는 발등이 불이 떨어지죠. 이오섬, 사이판, 티니안 등지에서 출격한 미군 폭격기들은 일본 본토를 차근차근 파괴합니다. 도쿄도 불바다가 되었죠. 그런데도 일본 지도부는 고집을 부립니다. 이번 전쟁에서 미국에 진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무조건 항복만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고집합니다. 본토 결전을 준비하면서 미국과의 협상을 시도하죠. 여전히 일본 지도부에게는 신랄 같은 희망이 남아있었습니다. 과연 그 희망이 무엇이었을까요? 자본주의 국가인 미국과 공산주의 국가인 소련의 협력은 절대 오래 갈 리 없다. 전쟁이 끝나면 미국은 반드시 소련을 견제할 것이기 때문에 일본과 손을 잡으려고 할 것이라는 기대였습니다. 루즈벨트의 생각과는 정반대였죠. 그럼 일본은 무엇을 원하고 있었을까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천황제 존속이었고 또 하나는 식민지 유지였습니다. 즉, 태평양 전쟁에서 얻은 점령지는 모두 돌려주겠지만 그 전에 차지했던 조선과 타이완은 자신들이 지고 있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입장은 확고했죠. 식민지만은 절대로 안 된다고 못 박습니다. 일본은 미국이 워낙 강경하자 한 발 물러서서 타협을 시도합니다. 좋다. 타이완은 원래 중국 영토였으니까 포기하겠다. 하지만 조선은 누구의 땅도 아니지 않느냐. 조선만이라도 일본의 영토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일본 본토의 4개 섬만으로는 7천만 명에 달하는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였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후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일부 정치인들은 트루먼 대통령에게 앞으로 미국의 주적은 소련이라면서 타협을 종용합니다. 그러나 트루먼은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카이로 선언에서 일본의 무조건 항복과 조선을 독립시키기로 국제사회에 약속했다는 이유였죠. 무조건 전쟁을 빨리 끝내기보다 미국의 신뢰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였죠.
그 대신 트루먼은 일본을 압박하기 위한 다른 방법을 선택합니다. 바로 원자폭탄이었습니다. 1945년 7월 26일 독일 포츠담에서 연합국 회담이 열립니다. 포츠담 회담의 목적은 원래 패전 독일에 대한 뒤처리와 함께 소련의 참전을 논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전에 미국은 원자폭탄을 개발합니다. 원자폭탄의 위력은 기존 무기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트루먼은 이렇게 생각하죠. 이제 원자폭탄도 있는데 굳이 소련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냐고 말이죠. 하지만 트루먼은 스탈린에게 원자폭탄의 개발을 넌지시 알리면서도 더 이상 소련이 참전할 필요는 없다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있습니다. 트루먼의 우유부단한 태도는 오히려 스탈린의 경계만 사죠. 스탈린은 미국이 태평양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서둘러 참전하기로 결심합니다. 8월 6일 히로시마에 인류 최초의 원자폭탄이 떨어집니다. 단 한 발에 도시 전체가 사라지죠. 핵 공포 시대의 개막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안 스탈린은 부하들을 더욱 닥달합니다. 일본이 항복하기 전에 만주를 침공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틀 후 나가사키에 두 번째 원자폭탄이 떨어집니다. 바로 그날 자정을 기해 만주 전역에서 거대한 소련군의 침공이 시작됩니다. 병력은 무려 157만 명, 전차 5,300대, 항공기 4,500대에 달했습니다. 만주를 지키고 있던 일본 간동군은 그 절반도 되지 않았죠. 무기와 장비 역시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간동군은 오랫동안 실전을 겪어보지 못했고 평화에 젖어 있었죠. 상대가 될 리 없었습니다. 소련군 앞에서 간동군은 순식간에 붕괴됩니다. 소련군은 며칠 만에 일본 간동군의 방어선을 무너뜨리고 만주를 휩습니다. 쿠릴 열도와 사일 남부도 함락되죠. 소련군은 여세를 몰아서 두만강을 넘어 북한으로 진격합니다. 당황한 쪽은 미국이었습니다. 트루먼은 포츠담 회담에서 일본의 무조건 항복만 논의했을 뿐 소련과 극동에서 서로의 세력권을 어떻게 나눌지 스탈린과 한 번도 대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주에서 일본군이 그렇게 쉽게 무너질 줄 몰랐던 거죠. 뒤늦게야 트루먼은 참모들에게 한반도 전체를 소련에 내주노니 반쪽이라도 미국이 차지해야 한다고 지시합니다. 그럼 어떻게 나눠야 할까요? 어떤 사람은 39도선을 제안하고 또 어떤 사람은 38도선을 제안합니다. 결론은 38도선이었죠. 그걸 결정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30분이었다고 합니다. 한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기에 너무 짧은 시간이 아니었을까요? 그렇게 우리는 어이없게 분단을 맞이하게 됩니다. 일본 지도부는 미국의 원폭 투하와 중립국이었던 소련마저 만주를 침공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습니다. 더는 시간을 허비할 때가 아니었죠. 비로소 일본 지도부는 무조건 항복을 받아들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정오, 천황 히로히토는 항복을 선언하죠. 그러나 천황의 연설은 무모한 침략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오히려 연합군이 일본에 무조건 항복을 강요하여 전쟁이 불필요하게 길어졌고 더 이상 일본 국민이 고통받는 것을 볼 수 없어 천황 스스로 결단을 내렸다고 말하죠. 심지어 항복이나 패전이나 말조차 없어 일본 국민은 방송을 들으면서도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몰라서 어리둥절해 합니다. 이렇게 기나긴 태평양 전쟁은 막을 내리죠. 만약 일본이 끝까지 항복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미국은 1945년 11월부터 규슈를 침공할 예정이었습니다. 북쪽에서는 소련군이 일본 본토로 진격했을 것입니다. 일본은 두 쪽으로 분단되었겠죠. 일본 지도부가 뒤늦게나마 이승을 찾은 덕분에 그런 운명을 피할 수 있었죠. 이후 냉전이 격화되자 트루먼 행정부는 일본 통치에 소련의 참여를 거부합니다. 일본은 미국의 보호 아래 민주주의 국가로 부흥하게 되죠. 하지만 원래는 일본이 치러서야 할 패전의 대가는 엉뚱하게도 우리 몫이 됩니다. 한반도는 미국과 소련에 의해 분단되고 5년 후에는 더욱 참혹한 전쟁을 겪게 되죠. 오늘 우리는 태평양 전쟁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을까요? 우리 사이에서 태평양 전쟁은 그다지 인기 있는 주제가 아닙니다. 시중에는 몇몇 중요한 전투를 단편적으로 다루었거나 일본이 어째서 그런 강기어린 전쟁을 일으키게 되었는지 분석한 몇 권의 책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태평양 전쟁에서 수많은 조선인들이 일제에 끌려갔고 그들의 싸움에 휘말려 희생됩니다.

일제의 패망과 함께 우리는 독립을 쟁취하지만 그건 반쪽짜리였죠. 21세기를 사는 지금도 우리는 그 전쟁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태평양 전쟁을 알아야 할 이유가 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태평양 전쟁에 대해 이야기 나눈 전쟁사 연구가 권성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10만 받아도 2만 8천번의 회전으로 과일과 채소류는 물론 단단한 견과류까지 세밀하고 부드럽게 대용량으로 많은 양도 한 번에 고속 블렌더 무료.
1: 아, 이번 신상한 보험 너무 좋은데? 이거 광고해도 되나? 암보험이 매달 월급처럼 생활비를 준다고?
2: 게다가 치료받을 때마다 또 준다고?
1: 아, 이래도 되나?
3: 안녕하세요.
1: 예.
3: AIA 생명.
1: 중립자니 다빈치 수술이니 하는 최신 치료들 비싸잖아. 근데 또 보험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모두 보장된다고 하네. 이래도 되나?
4: 이동하실게요.
1: 예.
3: AIA 생명.
1: 요즘은 자식들 다 바쁜데 간병이 진짜 문제잖아. 근데 병원은 물론 집에서 쓰는 간병인 비용까지? 아무리 프리미엄이라도 정말 이래도 되나?
5: 다시 들어간다.
3: AIA 생명.
6: 이건 정말 AIA 모델 올해한 저도 인정합니다.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최대 5년간 매달 생활비에 연 1회 치료받을 때마다 한 번 더 보장.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고액 치료는 물론 비급여나 전액 본인 부담인 암 치료비도 최대 5년간 치료비 보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광고해도 돼요? AIA가 제대로 준비했네. 광고 시간이 부족해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한 더 다양하고 꼼꼼한 보장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7: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0: 상담만 받아도 과일과 채소류는 물론 단단한 견과류까지 세밀하게 고속 블렌더 무료.
1: 아, 이번 신상한 보험 너무 좋은데? 이거 광고해도 되나? 아니 원래도 암 진단금이 든든한데
2: 전이되면 최대 8번까지 더 준다고?
1: 아, 이래도 되나?
3: 안녕하세요.
1: 예.
3: AIA 생명.
1: 중입자니 다빈치 수술이니 하는 최신 치료들 비싸잖아. 근데 또 보험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모두 보장된다고 하네. 아니 이래도 되나?
4: 안녕하세요.
1: 예.
3: AIA 생명.
1: 비급여나 전액 본인 부담인 최신 치료비들도 종류 상관없이 최대 5년간 보장? 아무리 프리미엄이라도 정말 이래도 되나?
5: 다시 들어간다.
3: AIA 생명.
6: 이건 정말 AIA 모델 올해한 저도 인정합니다.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최초 암 진단금에 더해 전이암 2차 암 진단금 최대 8번까지 챙겨드리고요.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고액 치료는 물론 병원 및 집에서 쓰는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 수고하셨습니다.
5: 수고하셨습니다.
6: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광고해도 돼요? AIA가 제대로 준비했네.
6: 광고 시간이 부족해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한 더 다양하고 꼼꼼한 보장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0: 상담만 받아도 과일과 채소류는 물론 단단한 견과류까지 세밀하게 고속 블렌더 무료.
7: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8: 이어서 나의 두 번째 교과서가 방송됩니다.
9: 옆에 떠가면

0: 친구입니다.
1: 하나, 밥 먹자.
0: 비밀이야, 할머니한테 이런 거 먹은 거는? 이거 먹어, 치킨. 프로틴.
2: 짠.
0: 가서 청소 잘해주세요, 이모. 해.
3: 봐봐.
0: 어디 있어, 지금?
4: 로봇이야, 로봇.
0: 우리 청소 이모야.
5: 이제 하얀 거.

0: 그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1: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1: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0: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1: 080-961-9595. 산불을 발견했을 경우 산림청 혹은 소방서, 경찰서 산림 관련 부서에 신고해 주세요. 작은 불씨의 경우 외투나 흙으로 덮어서 진화해 주세요. 산불보다 낮은 장소로 대피해 주세요. 만약 대피하지 못한 경우 바람을 등지고 주변의 낙엽과 나뭇가지를 제거한 후 최대한 낮은 자세로 엎드려 주세요. 마스크나 젖은 수건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대피해 주세요.

0: 상담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1: 이거 좀 깎아주면 안 돼요? 조금만.
2: 아, 깎긴 뭘 깎아. 필요하면 그냥 사는 거지.
1: 아, 깎아야 잘 살지.
3: 아니, 물건값은 돈 100원이라도 깎으려고 하면서 매달 내는 보험료는 왜 안 깎으세요? 키움에스 플래너에서 내 보험 무료로 점검 받으시고 불필요한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을 늘려보세요.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 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4: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5: 그거 집에 있는 거 아니야? 확인해봤어? 돈 낭비 좀 그만하자.
3: 필요도 없는데 계속 돈을 쓰면 돈 낭비인 거 아시죠? 내 보험료도 매달 쓸데없이 돈 낭비하고 있는 보험료는 없는지 키움에스 플래너에서 무료로 점검해보세요. 키움에스 플래너는 암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보장해주는 걸로, 표적항암 같은 치료기가 비싼 최신 치료법도 여기에 1인실 입원비에 간병인 비용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게 점검해드립니다.
6: 키움 덕분에 저도 1인실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받습니다.
3: 전화 한 통으로 상담 신청부터 하세요.
0: 상담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7: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0: 상담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8: 아, 차 점검 언제 받으셨어요?
4: 아직 한 번도 안 받았는데. 보기엔 말짱하니까요.
8: 아, 그러다 큰일 나요. 차가 이렇게 오래된 거면 중간중간 꼭 점검을 받으셔야죠.
3: 당연하죠. 그런데 자동차만 점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보험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 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9: 이대리 핸드폰 바꿨네?
10: 네, 요즘 핸드폰 너무 좋아요. 못하는 게 없어요.
9: 부럽다. 내 오래된 핸드폰도 누가 새 것처럼 바꿔주면 좋을 텐데.
3: 저도요. 요즘 핸드폰 기능도 많고 좋으니까 자주 업그레이드 하고 싶으시죠?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보험들 암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보장해주죠. 거기에 1인실에 입원해도 보장해주고, 간병인 비용도 보장해주고, 표적 항암 같은 비싼 치료비용도 보장해주는데 업그레이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6: 보장도 못 받는데 중복해서 내고 있던 보험료는 줄이고,
9: 줄인 보험료로 그동안 넣고 싶던 간병인 보장이랑 암보장 키웠어요.
3: 여러분의 보험도 꼭 무료로 점검 받아보세요.
0: 상담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7: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예전 같지 않죠. 점점 약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체력이 어떤 순서로 약해지는지를 이해하고 그 부위를 좀 더 집중적으로 단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떨어지는 요소는요, 균형을 잡는 능력이라고 한 발로 이렇게 쓰는 동작들입니다. 두 번째는 근지구력이 약화되면서 전체적으로 에너지의 고갈과 함께 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파워의 감소라고 해서 움직이는 속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신 분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 대체적으로 느릿느릿하게 걷고 움직임의 속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심폐지구력이 약화된다고 해서 호흡 능력, 폐기능이 떨어지게 돼서 호흡이 얕고 빨라집니다. 마지막으로는 근력이 약화되면서 우리 몸이 전체적으로 노쇠화되고 있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 근력은 대략 60대에서 70대에 약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지구력은 균형 능력과 함께 40에서 50대에 전체적으로 약화하게 되고요. 그리고 유연성은 30대부터 천천히 나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약한 것을 찾아서 그 나이대에 필요한 것들을 해줬을 때 우리가 건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근력을 봤을 때

우리의 몸에서 상체 근력이 빠르게 떨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하루 중에 내 손에 얼마나 무거운 무게의 물건을 들까요? 아마도 출근하시는 분들은 마우스와 펜, 또는 집에 계신 분들은 후라이팬에서 밥그릇 정도일 거예요. 그래서 팔의 근력이 계속해서 떨어지면서 상체의 근력이 떨어지는 악순환을 겪게 됩니다. 반대로 하체는 우리가 출근을 하거나 학교를 가거나 또는 활동에 있어서 걸어 다니거나 또는 계단을 오르고 내리면서 최소한의 근력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테스트해 보지 않아서 그렇지 상체의 근력은 정말로 빠르게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대학교에서 교양체육을 할때 대학교 1, 2학년들, 특히 여학생들 체력 테스트를 한 적이 있거든요. 팔이 얇은 것에 대한 어떤 로망? 그것이 나이가 들면서도 지속되면서 팔의 근력이 계속해서 떨어지게 됩니다. 아마도 중년 여성들은 팔 처지는 것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이 부분은 살이 처지는 게 아니라 근육이 없어서 늘어진다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혹시 탄력적인 팔을 갖고 싶으시다면 오늘 저와 함께 상체 운동을 해보시면 탄력 있는 젊은 나이대의 팔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연구에서 20대의 턱걸이를 33개 하던 사람이 40대가 되면 28개로 감소하게 됩니다. 55세가 되면 운동을 한 사람은 29개까지 유지하지만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21개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74세가 되면 운동을 한 사람은 22개까지 유지할 수 있으나 운동을 안한 사람은 12개까지 떨어져서 대략 50% 가깝게 줄어들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어서 우리는 근력을 만들 수 없어 근육을 만들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근육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근육량이 줄어들지만 상대적으로 타인보다 적게 줄어들고 있다면 우리는 근육을 만들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된 운동들은 우리의 노화를 막고 근력을 끌어올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저와 함께 상체의 대표적인 운동, 팔굽혀펴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체 근력 운동 팔굽혀펴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성 또는 상체 근력이 약하다면 지금 하는 것처럼 무릎을 꿇고 팔굽혀펴기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발은 뒤쪽으로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무릎에서 어깨까지 일직선을 만들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때 양팔은 어깨보다 조금 넓게 위치해 주시면 되고요. 이 자세를 취했을 때 지금 가슴과 복부 쪽에 힘이 들어와야 합니다. 대체적으로 잘못하시는 분들은 상체가 이렇게 밀린 상태로 팔굽혀펴기를 합니다. 이유는 근력이 약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자세는 전체 체중을 팔에다가 옮길 수 있도록 8, 90%가 올수 있도록 이렇게 앞쪽에 위치해 주시면 가슴 쪽에 힘이 들어오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가슴의 전면부와 옆구리에 힘이 들어오게 되면 준비가 된 것입니다. 만약에 되지 않는다면 상체를 앞으로 조금 더, 머리를 앞쪽으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상태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건데요. 천천히 반만 내려가 보실게요. 천천히 올라오실게요. 다섯 번만 하십니다. 만약에 가슴을 바닥까지 내려가기 어렵다면 절반 정도만 움직이시면 되고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엉덩이와 어깨는 동시에 움직여야 합니다. 보통 팔굽혀펴기를 잘못하게 되면 엉덩이를 뒤쪽으로 빼거든요. 뒤로 한번. 이렇게 되면 팔에서 힘이 빠지면서 팔의 근력이 발달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몸통의 균형을 깨지 않은 채 내려갈 수 있는 만큼만 내려가시고요. 만약에 잘 된다면 바닥까지 내려가서 가슴이 지면에 닿을 정도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옵니다. 이때 마찬가지로 몸통은 완전하게 고정된 상태여야 합니다. 내려갔다가, 올라오시고요. 팔굽혀펴기의 하나의 팁인데요. 팔꿈치에서 손목에 이르는 각도가 90도를 이루었을 때 팔굽혀펴기가 가장 잘 되거든요. 한번 내려가 보실게요. 팔이 지면과 수직일 때 가장 좋은 동작이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로 동작을 잘못하게 되면 뒤로 살짝 그대로 네. 보통 이렇게 팔굽혀펴기를 하면 90도를 이루어주지 못하거든요. 이러면 팔꿈치에 부담이 가기 때문에 상체를 앞으로 완전히 기울여주시고 팔꿈치에서 손목까지의 각도를 90도로 유지해서 내려갔다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만 더 하실게요. 이렇게 해서 움직임의 폭을 조절하시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내가 가슴이 바닥까지 내려갈 수 있으면 사실은 그때 처음으로 카운트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부터 시작해서 둘, 셋, 넷 올려가셔서 대략 15개에서 20개 정도까지 하실 수 있으면 무릎을 꿇고 팔굽혀펴기를 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무릎을 떼고 팔굽혀펴기를 시작하시는 것이죠. 자, 이제 진짜 팔굽혀펴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릎을 쭉 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체중이 팔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상체가 전체적으로 앞솔림이 있어야 되고요. 자, 마찬가지로 밑으로 내려가서 바닥에 닿을 수 있으면 살짝 닿고 올라옵니다. 자, 10개만 하실게요. 천천히 내려갔다 올라오고요. 만약에 무릎 꿇고 한 것처럼 밑에까지 내려갈 수 없으면 절반 정도만 내려갔다 와도 괜찮습니다. 팔굽혀펴기도 이렇게 무릎을 편 상태에서 15개에서 20개 정도 할 수 있다면 아마 중상급의 체력을 갖게 됩니다. 시간은 몇 개월이 걸리실 텐데요. 천천히 하나씩 올려가시면 아마도 몸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프로를 보고 계시는 30대가 있으시다면 아마 유연성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적절한 범위에서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능력을 유연성이라고 하는데요. 30대에 가장 빠르게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유연성 하면 김연아, 손연재 선수를 떠올릴 텐데요. 다리를 완전히 쭉 벌려서 하는 것이 유연성이라 생각하지만 사실 유연성은 너무 과하거나 너무 부족하거나 그랬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너무 딱딱하지도 않고 너무 느슨하지도 않은 가장 좋은 상태를 만드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유연성이 저하되면 단순하게 뻣뻣하다라고 합니다. 그 뻣뻣한 게 내 몸에 무슨 문제를 주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엄청난 문제를 주게 됩니다. 우리 근육이 뻣뻣해지면 그 근육 사이를 지나가는 신경과 혈관을 압박하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혈류의 순환이 원활하지 않겠죠. 두 번째는 근육 사이를 지나가고 있는 신경을 압박하게 되면 감각이 무뎌지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 알고 계시는 좌골신경통? 이런 문제들이 압박에 의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자세가 불균형해지고요. 그 불균형한 자세 때문에 통증이 유발되고요. 그 통증으로 인해서 부상이라는 게 생깁니다. 당연히 아프거나 부상이 생기면 움직이는 양이 감소되겠죠. 그렇게 움직임의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노화가 가속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노화가 앞당겨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근육에 뻣뻣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서 내가 스트레칭을 해야 할지 근력 운동을 해야 할지를 구분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내 몸의 움직임, 유연성이 정상적인지 정상적인지 아는지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벽을 마주보고 스쿼트를 하면서 내 몸이 유연한지 아닌지를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벽을 마주보시고요. 자, 저랑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자, 벽을 마주한 상태에서 발끝에서 벽까지 주먹 하나 정도 들어갈 공간을 남겨주시고요. 양발은 어깨 넓이에서 11자로 만들어주시고 양손은 만세를 해서 귀 옆에 붙여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밑으로 천천히 내려가서 팔 그대로 유지되고 그리고 허벅지가 지면과 수평이 될 때까지 내려가면 좋은 움직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못 내려가거나 팔이 구부러지거나 뒤로 넘어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내 몸의 유연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이 다음 운동을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벽을 마주보고 스트레칭으로 내가 딱딱하구나라고 판단이 드셨다면 스트레칭을 하셔야 합니다. 자, 바로 누워주시고요. 스트레칭 매트에 누운 상태에서 몸을 일자로 쭉 펴주시고요. 한쪽 다리를 들어 올립니다. 네, 이 상태에서 양쪽 팔로 무릎 뒤를 잡아주시고요. 잠깐. 자, 이 상태에서 준비를 하고요. 무릎을 쭉 펴면서 허벅지 뒤쪽과 종아리 쪽을 스트레칭 하게 됩니다. 지금 천천히 내리고 그대로 올리면서 호흡 후 뱉어주시고 네, 발끝이 본인의 코를 향한다고 생각했을 때 스트레칭이 가장 잘 됩니다. 그대로 10번만 하실게요. 만약에 다리를 올렸을 때 지금처럼 90도가 되면 근육의 길이는 충분히 늘어난 것이고요. 자, 쭉 펴주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발을 폈는데 대략 이 정도에서 더 이상 가지 못하다면 허벅지 뒤쪽의 근육이 짧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은 스트레칭 시간을 좀 더 느리고 많이 해주셔서 허벅지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쭉 뒤꿈치가 하늘로 올라가는 느낌, 발끝은 내 코를 향하는 느낌이어야 되고요. 천천히 내려오시고요. 다시 호흡으로 코어를 잡아주시면 되고요. 목표는 지금 저희 트레이너처럼 허벅지와 정강이가 90도를 이룰 때까지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 발을 여기까지 가져가는 것은 사실은 좋지는 않습니다. 과한 유연성이 생기면서 근육에 느슨함이 생겨서 오히려 부상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상체 스트레칭을 할 건데요. 이렇게 네발기기 상태에서 양손을 앞쪽으로 쭉 뻗어주시고요. 엉덩이를 뒤쪽으로 빼줍니다. 쭉. 엉덩이를 빼면서 머리를 팔 사이로 집어넣게 됩니다. 자, 그대로 일어나게 되고요. 이때 허리를 곧게 편 상태에서 상체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엉덩이부터 팔까지 직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대로 일어나고요. 스트레칭 시간은 대략 10초에서 40초까지 증가시키면 되는데요. 자, 내려가 보실게요. 이렇게 내려갔을 때 혹시 어깨가 아프다면 손바닥이 하늘로 올라가게 해서 그대로 스트레칭을 동일하게 해줍니다. 지금도 호흡을 통해서 코어를 잡아주시고 어깨를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하면서 스트레칭을 10초에서 길게 30초, 40초까지 올려주시면 운동 강도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게 되고요. 이렇게 하체와 상체를 스트레칭한 후에 벽에서 다시 테스트를 해보면 생각보다 편하게 내려가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유연성을 확보하고 나의 유연성을 평가하고 운동하시면 건강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만약에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이 40에서 50대라면 아마 균형 잡기 능력이 떨어질 거예요. 그 균형을 잡는 능력은 우리 중추신경계인 뇌에서 팔과 다리의 감각을 확인하고 위치를 조절하는 겁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제가 서 있는 상태에서 왼쪽으로 5도에서 10도가 넘어가 있다면 우리 뇌는 아, 내 몸이 10도 정도 넘어가 있구나를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능력이 좋지 않으면 넘어가 있는지 모르고 이 자세를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능력이 안 좋은 분들이 대체적으로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서 쓰거나 이런 동작들을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넘어간 상태에서 만약에 균형을 잃으면 왼쪽으로 급격하게 쓰러져도 균형을 잡을 수가 없게 됩니다. 관절 위치 감지가 망가지는 경우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근육의 긴장과 이완 상태를 감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경이 근육을 지배하고 있는데요. 이 신경이 근육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죠. 움직여! 라고 했을 때는 긴장을 하고요. 그만, 이제 그만 움직여! 라고 하면 이완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긴장과 이완을 잘 하지 못하면 계속 긴장된 상태로 있죠. 보통 이렇게 긴장된 근육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상승모근에 있고요. 그리고 허리 근육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육의 긴장과 이완을 잘 할 수 있는 것이 한발 균형잡기 능력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움직임의 속도와 방향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만약에 걷고 있다면

제 머리는 앞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보행에 지장이 있는 분은 내 몸이 좌우로 이렇게 흔들리면서 걷는데도 그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마 그분은 똑바로 걸어가고 있다고 인지하고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균형의 유지와 협응의 조절인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 발로 서 있다가 넘어지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상황에 대처를 해야 되겠죠. 반대발로 빠르게 이렇게 움직여서 균형을 잡거나 또는 내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몸을 반대로 이렇게 기울이는 이런 협응 능력에 의해서 균형을 잡게 됩니다. 이런 능력들을 우리가 균형 잡기라고 하는데요. 일상에서도 자주 벌어지는 일들이죠. 그래서 젊은 사람, 기능이 좋은 사람들은 넘어지는 순간에 내 몸을 빠르게 위치해서 좋은 자세로 만들게 되고요. 기능이 좋지 않은 분들은 넘어지는 것을 잡지 못하면서 그대로 넘어지게 되는 낙상으로 연결됩니다. 만약에 한발 균형 잡기가 안 좋아진다면 아마 이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근력이 아마 감소되어 있을 거고요. 이 발과 허벅지의 감각이 점점 떨어지면서 상체가 숙여지면서 눈에 의해서 균형을 잡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발보다 내 머리가 앞에 가면서 무거운 머리가 앞으로 쏟아지게 되니까 걷는 것이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 다음엔 코어의 안정성이 떨어지게 되니 상체와 하체가 분리하게 됩니다. 머리에서 명령한 그 신경의 전달 체계가 다리로 빠르게 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머리에서 4차선의 도로가 허리까지 갔는데 허리가 망가졌다 그러면 여기는 편도 1차선이 되는 거죠. 그러면 감각의 정보가 강하고 빠르게 내려오다가 허리에서 좁아지면서 딜레이 타임이 생기니까 다리가 넘어가거나 균형을 못 잡아도 통제 불능 상태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낙상의 위험이 증가하겠죠. 내가 움직이는 것을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속도로 걷거나 또는 좋은 동작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걸을 때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은 빙판에서 걷듯이 내 몸을 아래로 내리죠. 왜? 무서우니까요. 넘어질 것 같아서. 미끄러지지 않지만 미끄러질 것 같은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 걸음을 걷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부린 채 걸음을 걷게 되면 무릎이나 허리에 부담이 증가하게 되고 관절과 근육의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당연히 코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코어의 기능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허리에 문제가 계속 나타나게 됩니다. 일상에서의 움직임의 불편함이 결국에는 노화를 가속화시키는 아주 큰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한 발 균형 잡기가 안 되는 것은 우리가 노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손상에 의해서 신경이나 근육의 민감도가 떨어지면 운동을 통해서 회복하고 다시 복구해내야 합니다. 저와 함께 감각을 살리는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강에서 한발 균형 잡기 테스트를 해보았는데요. 한번 해보시고 능력을 평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균형 능력이 떨어진다면 저와 함께 이 운동을 해보실게요. 양손을 허리에 올려주시고요. 발은 골반 넓이로 벌려주시고 뒤꿈치를 살짝 들어 올립니다. 이렇게 들고 서 있으면 몸이 조금씩 떨리게 되거든요. 이때 균형이 잡히는 건데요. 천천히 내려갔다가 자, 그대로 올라갑니다. 반복하는 운동수는 대략 30에서 40개까지 올라갈 건데요. 뒤꿈치가 바닥에 살짝 닿았을 때 바로 올라오는 거고요. 그리고 뒤꿈치의 높이는 내가 올라갈 수 있는 최대 높이까지 올라가는 게 좋고요. 원래는 45도 이상 각도로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천천히 내려오고 그대로 호흡으로 코어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올라갈 때는 엄지발가락과 검지발가락에 힘을 주어서 종아리의 안쪽에 힘이 들어와야 코어와 내전근까지 운동이 됩니다. 최대한 높이 올라갔다가 천천히 속도를 줄이면서 내려오고요. 그대로 올라갔다가 천천히 내려옵니다.

더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면 몸을 천천히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다시 천천히 올라옵니다. 그렇죠. 무게중심이 앞발에 80, 90%가 있어야 됩니다. 뒤쪽으로 무게중심이 넘어가면 안 되고요. 상체 세워서 천천히. 네, 속도는 천천히 유지해서 내 몸이 흔들리는 것을 확인하는 게 필요하고요. 이렇게 되면 발바닥, 종아리, 허벅지, 엉덩이까지 흔들리면서 균형 잡는 능력이 계속해서 향상되게 됩니다. 반복은 대략 10번 정도를 기준으로 해주시면 좋고요. 만약에 조금 더 괜찮다면 15회까지 반복하면 균형 잡기 능력과 근력이 같이 향상되게 됩니다. 다음은 균형 잡기의 끝판왕입니다. 아마 어려우실 거고요. 한번 잘 된다면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왼발로 중심을 서시고요. 오른발로 배꼽까지 들어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첫 번째는 몸을 그대로 회전합니다. 오른쪽 방향으로 몸을 아주 천천히 회전했다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자, 다시 시선과 몸통이 90도가 될 때까지 회전을 하게 되면 발이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넘어질 것 같은 느낌이 되니까 그것을 잡기 위해서 우리 신경과 근육들은 계속해서 살아납니다. 네, 괜찮습니다. 이렇게 트레이너 흔들립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흔들림이 균형 감각을 향상시켜 주거든요. 다시 회전. 목표는 10개에서 15개인데요. 혹시 어렵다면 한 개, 두 개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늘려가시면 되고요. 난이도를 올려서 해보겠습니다. 아마 이 동작은 운동선수들도 쉽게 하지는 못할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균형 능력을 향상시키고 싶다면 이런 동작으로 내 신경들을 살려내는 게 필요하고요. 빠르게 움직이는 것보단 천천히 움직였을 때 운동의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가능하면 대략 10개 정도를 반복하는 것으로 하고요. 내 몸통이 90도까지 회전했을 때 가장 좋은 효과가 납니다. 최근에 여러 매체에서 근감소증이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감소증은요, 근육이 30대부터 줄어들어 70대가 되면 절반 이상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노인들에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이 근감소증이 왜 이렇게 빠르게 대두되고 있냐면요, 우리의 수명이 늘어나면서 60대 이후에 노인들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60세 이후에 노년의 삶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근육이 줄어드는 것을 내가 체감할 수 없었습니다. 최근에는 80세, 90세, 100세까지 지내다 보니 근육 감소에 의해서 내 몸의 문제들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이 근감소증이 왜 위험하냐면요, 우선은 에너지를 비축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이유는 우리 근육에 에너지를 모으고 저장하는 창고인데요, 창고가 계속 줄어들게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쉽게 피로해지고 움직이는 능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근육이 없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낮에 잠깐잠깐씩 졸음이 오거나 눈을 감는 경우들이 이 에너지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당연히 기초 대사량의 저하로 체중 변화가 심각하게 생기고요. 근력은 떨어지지만 지방량은 과다하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근육이 혈당을 조절하는 능력이 있는데요. 근육량이 적다 보니 그 변동폭이 커지고 혈당을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신체의 반응이 느리고 균형 잡기가 어려워집니다. 우리 근육이 적어졌기 때문에 신경의 반응이 빠르게 가더라도 근육이 움직이는 능력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지럼증과 자주 넘어지는 낙상이 이어집니다. 70대 이후의 낙상은 아무래도 골절로 이어지는 아주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근육이 부족하다는 것은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 근력을 계속해서 유지하거나 향상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근감소증을 관리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평소에 꾸준한 근력 운동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근육의 질과 양을 늘리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단백질을 잘 챙겨 먹는 것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 중에 입맛이 없어서 식사를 하기 어렵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식사는 입맛

0: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약을 드신다 생각하고 억지로라도 드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유는 들어오는 단백질이 있어야 그 단백질을 가지고 운동을 통해서 근육에 저장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운동과 식사는 뗄 수 없는 하나의 중요한 패키지라고 생각하시고 이 두 가지를 같이 해나갈 때 근감소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인체의 근육을 보면 저희 아마 학창시절에 배웠을 텐데요. 속근하고 지근이라는 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속근은 가슴 근육, 그 다음에 허벅지 근육, 빠르게 움직이는 근육들이고요. 이 근육은 빠르게 지칩니다. 지근이라고 하는 것은 복부에 있고요. 그리고 종아리, 이 전완이라고 하는 곳이 지근입니다. 이 지근은요, 힘은 없는데 정말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걷는 것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이 속근도 부족해졌지만 이 지근들이 빠르게 지쳐간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구성할 때는 느린 천천히 하는 운동과 빠르게 하는 운동이 같이 되었을 때 가장 이상적이고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고 하셔야 합니다. 지근과 속근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는 까치발 들고 느린 스쿼트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까치발 들고 스쿼트를 배워보실 건데요. 의자나 테이블을 양손으로 잡아주시고요. 양발은 어깨 넓이보다 조금 더 넓게 벌려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천천히 뒤꿈치를 들고 천천히 스쿼트를 합니다. 네. 천천히 내려갔다가 그리고 천천히 올라옵니다. 무게중심은 엄지발과 검지발 쪽에 있으면 좋고요. 엉덩이를 생각보다 뒤쪽으로 조금 빼주시면 엉덩이까지 동원이 되면서 운동이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아주 천천히 내려갔다 옵니다. 천천히 하는 이유는 몸의 떨림을 그대로 느끼고 감각신경이 살아나기를 바라는 것이죠. 빨리 해버리면 속도는 늘어나지만 감각신경은 살아나지 않거든요. 그대로 다섯 번만 더 하실게요. 그래서 첫 번째는 아주 천천히 하는 느린 스쿼트로 이렇게 10개에서 15개를 하시면 좋습니다. 천천히 내려갈게요. 그렇죠. 허벅지, 종아리, 엉덩이 세 군데가 동시에 자극이 되게 운동을 하시면 좋습니다. 하나만 더요. 일어났을 때는 마찬가지로 허벅지, 엉덩이, 복부까지 힘을 줘서 꽉 조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동작은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아래서만 움직이는 동작을 해볼 텐데요. 동일한 자세로 서서 90도까지 내려가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위아래로 10cm만 움직입니다. 살짝 일어났다가 살짝 내려갑니다. 하나, 천천히 호흡 뱉어주시고 코어 단단하게 잡아주시고요. 발바닥과 종아리, 허벅지 앞에 엉덩이까지 네 군데가 동시에 수축할 수 있게끔 천천히 올라왔다 내려옵니다. 네, 목표는 10개를 목표로 하시고 괜찮으면 15개까지 증가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정상적인 스쿼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쪽 잡아주시고 네, 까치발 살짝 들고요. 네, 천천히 내려가서 허벅지가 90도가 될 때까지 내려가고 일어나면서 허벅지 엉덩이를 조여줍니다. 천천히 다시 호흡 뱉으면서 코어 잡아주시고 일어나면서 허벅지 엉덩이 조이면서 호흡 뱉어서 상체 고정해줍니다. 천천히 내려가서 네, 허벅지 엉덩이 자극받고요. 조금 빠르게 일어납니다. 자, 이제 동작이 조금 익숙해졌으면 천천히 내려갔다가 일어날 땐 조금 빠르게 힘을 발휘합니다. 다시 천천히 내려가고 일어날 땐 빠르게. 이렇게 15개에서 20개 정도 만약에 점증적으로 올라가시면 강철 같은 허벅지를 만드실 수 있고요. 피트니스 센터나 트레이닝 센터를 가지 않고 집에서도 충분히 근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령대별 체력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여러분의 연령대에 꼭 맞는 운동을 통해서 건강한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6강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앞에 들어가시기 전에
2: 이 신발을 좀 깨끗하게 닦고 신발의 상견이 이제 바립니다.
3: 신발하고 결혼하지 왜 내 하고
2: 신발에 미친 남자 신미남 권동칠입니다. 곰발 빤신발 거미 신발 코브라 신발도 만들고 이제 봅슬레이 그 차가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그 차를 우리가 개발비만 해도 한 20억 정도.
1: 최근에 크게 어려우셨다고.
2: 연나대왕 앞에 갔다가 왔다 갔다 이렇게 몇 번을 했죠.
4: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무게도 있고 의지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 에너지 도둑이었었지. 그래, 서펌핑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왔죠.
5: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6: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7: 저기도 같이 인사해 주세요.
6: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5: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8: 해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미세먼지. 미세먼지학 개론 제1장. 미세먼지는 무엇인가? 미세먼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먼지 입자입니다. 숨쉴 때 코에서 걸러지지 않고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 바로 혈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침, 가슴이 답답한 증상, 고고량, 피부 가려움 등, 안구 건조증 등등등 심하면 암까지 유발할 수 있죠. 그러니 실외 활동을 줄이고 외출할 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합시다. 미세먼지학 개론 제2장. 미세먼지는 어떻게 대처할까? 미세먼지가 심한 날 창문을 그냥 열어두면 당신의 집은 미세먼지 사막이 될 수 있습니다. 열린 틈새가 없는지 구석구석 점검하고 미세먼지가 들어오지 않게 창문을 꼭 닫아주세요. 하지만 창문을 계속 닫아놓기만 하면 실내 오염물질 농도가 높아지겠죠. 그러니 최소한의 환기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미세먼지학 개론 제3장. 미세먼지 피할 수 없다면 씻어라. 외출 후에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고 미세먼지에 노출된 식품이나 물건은 충분히 씻어서 먹거나 사용해주세요. 이것들만 잘 기억하면 당신도 미세먼지 마스터!

0: 아슬아슬한 하루.
1: 벌써 아침이야?
2: 자, 날씨 좋다.
1: 자,
2: 어? 뭐지? 미아야, 금방 내려갈게. 삐요삐요.
0: 내려온다. 출발할까?
2: 아니.
0: 에?
2: 오늘부터는 혼자 갈게.
1: 혼자 가겠다고? 왜?
2: 왜긴 동네 같은 반 친구들하고 가는 게.
1: 걔.
2: 아치!
3: 갑자기 왜 이래?
2: 뭐가?
1: 모르나 보네.
2: 봐, 왜 그래? 변신했는데? 아, 재채기할 때 마법이 약해져서 그랬구나.
1: 뭐라고?
2: 아무것도 아니야. 다시 변하면 되지 마. 삐요삐요. 됐다. 다녀오겠습니다.
1: 쟤 왜 저러지?
0: 왠지 좀 착해진 것 같은데?
1: 원래 착했어. 네가 좀 못된 거고.
3: 내가 뭘! 그러는 난!
1: 넌 선배라고 안 해?
0: 선배...
4: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보다 나은 방법이 있을 텐데... 그 애를 살펴보는 게 좋겠어. 학교로 가자.
5: 다녀오겠습니다.
6: 그래, 조심하고.
2: 윤호야!
5: 뭐?
2: 안녕하세요.
6: 안녕.
2: 부근이도 안녕.
6: 세나도 잘 다녀오거라.
2: 네. 그런데 아까 저 창 밖으로 뭔가 나가는 것 같던데 그게 뭐야?
5: 뭐가 나가? 모르겠는데.
2: 버근이도 봤는데 맞지? 분명히 뭔가 있었는데.
7: 세나야!
2: 어? 안녕. 안녕. 미아, 너도 이 동네 살았어?
7: 응.
6: 안녕.
7: 안녕하세요.
6: 그런데 너희들 학교 안 가니?
5: 가야죠. 가자.
6: 그만 들어가자.
8: 잘 잤어? 잘 잤어?
9: 어제 그거 봤어? 진짜 재밌었는데.
4: 올 때가 됐는데.
2: 학교 생활하는데 어려운 건 없어?
7: 없어.
2: 그래도 고마워.
4: 저기 있다.
2: 마법의 기운이...
5: 뭐라고?
2: 아니야. 가자.
10: 범수야, 받아! 오! 그쪽으로 날아갔네. 그거 여기로 날려줘!
2: 싫은데?
10: 미아야, 내 말 잘 못 들었나 본데 그거 여기로 좀 날려줘.
2: 날려주지. 삐요삐요.
4: 뭐야? 마법 반응이야. 저쪽이다. 그럼 역시 그 애가...
11: 이번 시간은 미술 시간이죠?
12: 네!
11: 오늘은 가족이나 친구들 모습을 그려보기로 해요. 어디 보자. 어? 윤호야.
5: 네?
11: 친구들에게 네 그림을 소개해 줄래?
5: 네. 네. 이 그림은 우리 집 강아지 포근이입니다. 제 동생 같은 애예요.
11: 잘 그렸어요. 다음은 미아야, 이번엔 네 그림도 소개해 줄래?
7: 네. 이 그림은 제 친구입니다.
11: 친구가 그렇게 생겼어?
7: 아, 그게...
10: 별나게 생긴 친구네.
11: 멋진 그림이에요.
10: 친구가 고양인가요? 야옹, 야옹.
7: 삐요삐요.
10: 여긴 화장실이잖아. 어떻게 된 거야? 빨리 가자.
12: 어? 기아나, 너 어디 갔다 오는 거야?
10: 아하, 화장실에요.
11: 그러게, 쉬는 시간에 다녀왔어야지. 자리에 앉아.
10: 네.
7: 시원하겠다.
4: 아까보다 강해졌어. 저기가 틀림없어.

0: 이 그림은 6살인 제 동생입니다.
1: 어? 어? 저거 어? 뭐지?
2: 뭐가?
1: 저기... 어? 없어졌어. 그나저나 어디서 봤던 것 같은데... 그건 뭐야?
3: 아, 숲에서 주웠어.
1: 맞아, 그러고 보니... 그 인형이?
4: 어? 찾았다!
1: 어? 또 마법의 기운이?
5: 리아야! 어? 축구 안 할래?
1: 아... 오늘은 몸이 좀 안 좋아서...
5: 아, 그럼 할 수 없지. 몸 괜찮아지면 같이 할 거지?
1: 응, 난 가볼게. 안녕.
5: 안녕. 잘 들어가.

0: 돈.
1: 그래서 그렇게 됐다니까.
0: 쫓아오고 있어. 삐용삐용.
2: 알아려.
3: 저게 다 무엇이요?
1: 아니 저런 걸 길에 놔두면 어쩐데?
2: 알아려.
3: 놓쳤어.
4: 잘 다녀왔어?
5: 그런데 왜 그러고 있어?
4: 아,

0: 좀 쉴게.
1: 그럴래?
2: 왜 저러지?
1: 괜히 걱정되네.
0: 아, 내가 여기 있다는 건 어떻게 알았지? 어떡하지?
3: 다녀왔습니다.
2: 그래.
0: 보그나. 윤호방에서 같이 숙제해도 돼요?
2: 그럼.
3: 들어가자.

0: 빨리 끝내고 게임해야지.
1: 좋아. 방금 뭐였지?
0: 뭐가?
1: 방금 여기 있었는데? 너도 봤지?
0: 뭘?
1: 포근이 너도 짖었잖아.

어린이들 모여라! EBS 애니메이션 프로그램 일상 속 안전사고에서 시민들을 구하라!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봇 제트! 세계를 구하기 위해 긴급 출동! 슈퍼윙스 지구를 지켜라! 화성의 도시를 짓는 상상초월 프로젝트! 기가 빌더! 히어로로 변신한 중장비들과 악당을 물리치자! 변신 다요와 중장비 레인저스! EBS 애니메이션과 함께 신나는 모험의 세계로 떠나요!

0: 비밀 하나 말해줄까? 물속에 들어가면
1: 머리색이 변해.
0: 와, 꼬리색도 핑크.
1: 인어공주 미니.
0: 어? 반지색도 변하네.

저기 혹시 왕인가요? 정말?

존경하는 폐야. 기차에

그런데 임금님을 이렇게 굳게 하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은데요? 딸기를 따려고 몸을 굽히시다니 안 되죠. 임금님이 저런 차를 탈 순 없죠. 절대로 안 돼요. 임금님이 이렇게 차를 고치는 건 말도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임금님 일이 아니라고요. 우와, 아주 마음에 들어. 훌륭한 작품들이야. 여왕이 즐거우니 백성들도 즐겁겠지? 난 정말 위엄있고 우아하고 멋진 여왕이야. 여왕의 식사를 준비하라. 이하! 지금 뭐하는 거야? 여왕이 명령한 후에 먹어야지. 여왕에게 복종.

너희가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난 여왕 자리에서 쫓겨났다고. 감히 여왕에게 조용히 하라고 명령하지 마. 어! 지금 여왕을 구석으로 몰아넣은 거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왕관의 힘이 날 이상하게 만들었어. 기분이 전혀 좋지가 않아. 구석에 서서 생각하다가 깨달은 게 있어. 왕은 백성들을 괴롭히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인형들은 어쩌지? 하, 별로야. 이젠 필요 없어. 어쩔 수 없어. 우린 이제 헤어져야 해. 곧 선물을 받게 될 거야.

0: 취미 같은 건 질색인 고드리 부장의 도토리 문화센터 참입기. 취미의 성지 도토리 문화센터를 지키는 고인물 사인방 할머니들. 그리고 이를 파괴하려는 유니버스 부장 고두리가 펼치는 육회발랄 감동 이야기가 시작된다.
1: 한번 문을 여는 방법을 알게 되면 세상의 모든 문을 열어보고 싶어질 거야.
0: 업무의 일환일 뿐을 외치던 고두리 부장. 그러나 점차 취미의 세계로 빠져드는데 과연 유니버스 그룹은 쇼핑몰 더 유레카를 완공할 수 있을까? 또한 고두리 부장은 취미의 성지 도토리 문화센터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0: 스치레빗 퀴즈펜션 가는 날.
1: 그래? 나도 탈래.
0: 조심 조심. 내가 먼저야.
2: 차례차례 배가 있는 퐁지레빗 퀴즈펜션.
0: 나비도 먹자.
2: 퐁지레빗 퀴즈캠핑.
0: 와, 재밌었다.
2: 퐁지레빗 행복한 오리집 원앤원.
3: 하나, 운동을 둘, 하자. 둘, 열심히 하자. 오늘 더 열심히.
4: 안녕, 친구들.
5: 안녕.
4: 자, 다 모인 거지? 그럼 한번 세어볼까? 좋은 방법이 있잖아. 제자리, 준비, 노래.
6: 1, 2, 3, 4, 5.
7: 너무 좋은데?
4: 오늘은 뭐 할까?
0: 햇살 맞으면서 걷자.
8: 숲속에서 달리자.
0: 나무타기 놀이하자.
3: 해적놀이하자.
4: 새로운 세계로 모험을 떠나자.
9: 다함께 모험을 떠나자. 떠나자. 예!
4: 준비됐지? 그럼 출발.
10: 우리가 나가신다.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 우리가 나가신다. 제자리 준비 노래.
6: 1, 2, 3, 4, 5.
7: 좋은데? 그럼 다시 출발.
10: 우리가 나가신다.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 햇살을 맞으면서 걸어. 제자리 준비 노래.
0: 잠깐,
8: 내가 너무 작아. 안 보여.
6: 3, 2, 1.
8: 뭐가 이상해.
4: 순서가 뒤죽박죽이야.
0: 지금 필요한 건 모두 제자리. 작은 친구는 있죠?
4: 큰 친구는 이쪽으로.
9: 해보자.
0: 난 너보다 커. 난 너보다 작아. 모두 제자리로.
3: 난 너보다 커.
8: 난 너보다 작아.
9: 모두 제자리로.
0: 난 너보다 커.
8: 난 너보다 작아.
9: 모두 제자리로.
4: 모두 제자리 맞아? 제대로 선 거 맞지? 제자리 준비 노래.
6: 1, 2, 3, 4, 5.
7: 좋은데? 그럼 다시 출발.
10: 우리가 나가신다.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 우리가 숲을 달려. 제자리 준비 노래.
6: 1, 2, 3, 5.
8: 뭔가 이상해. 한 명이 없어. 도대체 누구지? 찾아보자.
0: 나는 1, 내가 시작.
8: 나는 2, 1 다음은 나.
3: 나는 4, 3 다음은 나.
9: 3! 3이

0: 누구지?
1: 누구지? 이것 봐, 난 숫자 3이야.
2: 3.
1: 지금 필요한 건
2: 모두제자리.
3: 난 너보다 커.
1: 난 너보다 작아.
3: 모두제자리로.
4: 난 너보다 커.
1: 난 너보다 작아.
4: 모두제자리로.
5: 난 너보다 작아.
3: 모두제자리 맞아? 제대로 선 거 맞지?
2: 제자리 준비 노래.
1: 1, 2, 3,
2: 4, 5. 좋은데? 그럼 다시 출발.
1: 아!
5: 하나, 둘. 돛담배가 두 척이야.
4: 해적놀이 하자. 우후!
2: 우리가 나가신다.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 우리가 해적이 되고 제자리 준비 노래.
4: 4,
1: 5,
5: 2, 3.
2: 뭔가 이상해. 순서가 뒤죽박죽. 지금 필요한 건 모두 제자리.
3: 난 너보다 커.
1: 난 너보다 작아. 모두 제자리로.
4: 난 너보다 커.
5: 난 너보다 작아.
2: 모두 제자리로.
4: 난 너보다 커.
5: 난 너보다 작아.
2: 모두 제자리로.
4: 난 너보다 커.
1: 난 너보다 작아.
4: 모두 제자리로.
3: 모두 제자리 맞아? 제대로 선 거 맞지?
2: 제자리 준비 노래.
1: 1, 2, 3, 4, 5.
2: 좋은데? 그럼 다시 출발. 우리가 나가신다. 어떤 세상이 펼쳐. 새로운 세계에 도착했다. 제자리 준비 노래.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자동차 도둑은

0: 말랑무침한 네이버! 말랑자를 넣고 쉐이커로 쉐킷! 몰드에 붓고 꺼낸 뒤 쿡! 무침팟이 와글와글! 말랑말랑! 쫀득쫀득! 무침팟 하우스에 쏙! 말랑무침한 네이버!
1: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2: 물에도 어?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1: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낸대.

0: 고양이가 좋다? 강아지가 좋다? 하나, 둘, 셋!
1: 강아지!
0: 우와! 됐어, 됐어!
2: 우와! 오! 강아지다! 자세가 엄청 늠름해 보여!
0: 우와! 근데 어떤 강아지길래 이렇게 동상도 있는 거지?
3: 아, 아주아주 용감한 일을 한 강아지거든. 옛날 김개인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4: 그래 장을 다 봤으니 얼른 집에 가야겠다.
5: 아니 이건 강아지잖아. 아니 버려진 강아지인가?
2: 아파. 콕콕 아파.
5: 아이 어디가 아픈가? 아이 저런. 아이 온몸이 다 가시투성이잖아.
4: 안 되겠다. 일단 우리 집으로 가자.
5: 자자자 조금 일어나 보고. 으이치 옳지 옳지 옳지.
2: 아프다.
5: 아파. 자자자자자자. 으이치. 아이고 이거 많이도 찔렸다. 아유 어쩌니. 아유.
2: 아이 그렇다고 이렇게 덜컥 데려오면 어떡하니? 우리가 강아지를 어떻게 키워?
4: 아유 어머니, 아 일단 살리고 봐야죠.
2: 아프다.
4: 이 가시부터 다 제거해야 될 것 같은데.
3: 아유. 여기서 잠깐. 가시를 모두 찾아 뽑아야 강아지가 살 수 있다.
4: 으아! 몸에 박힌 가시!
2: 우리가 찾아주자!
6: 빠뜨리지 말고 천천히 하나씩 세어보자.
7: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 오! 모두 여덟 개야!
3: 그럼 여덟 개만 뽑으면...
6: 잠깐! 머리 쪽에 하나 더 있어!
8: 아, 그럼 모두 아홉 개?
3: 오호! 그렇다면 모두 아홉 개를 뽑으면 돼!
4: 자, 마지막 아홉 개째! 아, 와! 다 뽑았다! 많이 아팠지? 자.
3: 김개인은 강아지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밥을 나눠주며 정성껏 강아지를 돌봤어.
5: 아이, 이제 네가 기운이 나는구나.
3: 아저씨 덕분에 살았어요. 고마워요.
2: 아이고, 깨났구나. 깨났으면 으쌰. 어서 나가라. 나가.
5: 아유, 어머니. 아,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2: 우리 형편에 강아지를 어떻게 키워? 강아지 줄 밥도 없는데.
5: 아, 저 먹을 거 덜 먹고 얘 나눠줄게요. 아,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2: 뭐? 아유, 안 된다니까 그래. 아유, 어쭈? 아이고, 시원해. 아유, 난 몰라. 에이, 괜히 네가 알아서 잘 키워.
5: 정말요, 어머니? 잘 됐다. 참. 이름을 뭐라고 하면 좋지? 그래, 산에서 만났으니까 산돌이 어떠냐? 산돌아.
2: 아유, 난 됐다니까 그래.
5: 좋아하실 거라니까요. 자, 산돌아. 자, 이렇게 하면. 오. 자, 다음은 이렇게 하면. 역시 우리 산들이 똑똑해.
2: 아유, 생각.

0: 아이고, 아이 산돌이가 할미 생강 찾아준 거예요? 아유, 산돌이 똑똑하네.
1: 똑똑해, 똑똑해.
0: 아유, 잘한다. 고마워요.
1: 키우길 잘했죠?
0: 그러네, 안마도 잘하고.
1: 자, 이 콩을 반으로 나눠서. 자, 이건 산돌이 거.
2: 징계이는 산돌이와 콩 한 쪽도 나눠 먹고.
0: 개인아, 아유, 얘가 자다 말고 어디 간 거야? 개인아, 아유, 깜짝이야.
2: 잠도 같이 자고.
0: 산돌이가 그렇게 좋으냐?
1: 산돌아!
2: 어디든지 데리고 다녔어.
3: 개인아!
1: 자네 왔는가?
3: 아유, 네 나이가 몇인데 강아지 좀 그만 달고 다녀라.
1: 아이, 아니 왜? 아이, 우리 산돌이랑 다니면 재미도 있고 안 심심하고 얼마나 좋은데, 그치?
0: 맞아.
3: 아유, 이 산돌이가 응가 마렵나 보다.
1: 아니, 응가 마려울 때는 이거고, 지금은 이랬으니까 배고프다는 뜻일세. 자, 산돌이 앉아. 산돌이 손. 옳지, 옳지. 자, 여기 마른 오징어 먹으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0: 신나, 추워.
3: 아유, 천생연분이 따로 없네. 아, 참. 다음 달 내 생일인데, 개인이 자네도 우리 집에 밥 한번 먹으러 와.
1: 아이, 당연하지. 좋아, 좋아. 이거 많이 먹어라. 아유, 우리 산돌이.
2: 그리고 다음 달, 친구의 생일이 되었지.
1: 어머니, 저 다녀오겠습니다.
0: 그래. 아유, 거긴 건너 마을이라 산도 지나야 하는데 어딜 따라 나서.
1: 그래, 산돌아. 오늘은 그냥 집에 있자.
0: 그래, 산돌아. 할미랑 있자. 왜, 왜? 아이고, 뭐가 있다, 뭐야.
1: 아유, 참. 진짜.
0: 조심히 갔다 와라. 예. 응, 그래, 그래.
1: 아이, 상다리가 부러지겠네.
3: 아이, 그래서 산돌이를 여기까지 데리고 온 거야?
1: 아이, 산돌이도 자네 생일 축하해주고 싶었나 보지.
3: 뭐? 아이, 산돌아, 고맙다. 그래, 그래, 그래. 자, 내가 아주 오래전에 담근 과일주가 있는데 오늘 한번 마셔보세.
1: 아, 이 귀한 거를. 정말 축하하네.
3: 아유, 고마워.
1: 아우, 맛있다.
2: 친구 생일이라 오랜만에 술에 취한 김개인은
0: 이제 해진다. 빨리 가야 한다.
1: 아유, 친구 생일이라서 좋고. 아유, 바람 솔솔 부니 잠이 오는구나. 아, 여기서 한숨 자고 가야겠다. 아.
0: 안 된다. 이제 해진다. 일어나.
2: 그런데 이때 어디선가 작은 불씨들이 날아와 숲에 불이 붙었어.
0: 불! 아저씨, 불났다. 일어나라. 어떡해.
2: 산돌이는 물을 찾기 시작했어. 산돌이는 강에서 뒹굴면서 몸에 물을 묻혔지. 산돌이는 불길 속에 뛰어들어 뒹굴며 불을 끄려고 했지만 불은 쉽게 꺼지지 않았어.
0: 물이 더 필요해.
2: 산돌이는 강가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며 불을 끄려고 했어.

아저씨에게 불이 닿지 않게 아저씨 옷도 적시고 아저씨 근처로 불길이 오지 않게 주위를 계속 불로 적셨지. 그렇게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하며 밤이 될 때까지 불을 끄던 산돌이는

꼬부. 이제 조금만 더 하면. 이제 힘이 없어. 어떡하지? 아저씨 깨나기 전에 불이 꺼져야 할 텐데. 아저씨.

0: 세상은 힘들고 배고프고 아픈 곳인 줄 알았는데 아저씨를 만나 새 생명을 얻고 따뜻한 마음도 느껴보고
1: 고마워요.
2: 기억이 잘했죠?
1: 그러네.
2: 자, 이건 산돌이
0: 기쁨도
2: 거.
0: 느껴보고
2: 이건 내 거.
0: 즐거움도 느껴보고
1: 그래,
0: 정말
1: 그래.
0: 행복했어요.
1: 그래.
0: 잘 돌봐준 아저씨 고마워요. 부디 무사하세요.

아우 추워. 아우 아우 왜 이렇게 추운 거야? 어? 아이 설마 아이, 해가 뜨는 건가? 아이 시간이 얼마나 지난 거야? 아이 산돌아 산돌아 산돌이 어디 갔어? 산돌아 아이 우리 산돌이가 왜 이렇게 된 거지? 나도 다 젖었고 설마 불이? 아니 여기 내 자리만 멀쩡하잖아. 아, 이거 산더라, 산더라.

0: 있나봐.
1: 산돌아.
0: 산돌아.
1: 산돌아. 산돌아.
2: 김개인은 산돌이를 위해 뾰를 지어줬지.
0: 자기를 희생해 사람을 구하다니. 강아지인 네가 사람보다 낫구나.
1: 우리 산돌이. 산돌아,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으마. 우리 좋은 곳에 가서 가주시죠. 산돌아. 산돌아.
3: 어떡해? 근데 일단 나는
4: 진짜 모르잖아요.
3: 그러니까 근데 생각해보면은 솔직히 어쩔 수 없이 사고는 어차피 일어날 운명인 거잖아요.
4: 맞아. 저러다가 튀는 건가? 뭐였지?
5: 나 먼저 말해도 될까?
4: 말해.
5: 나와 그 어른들도 목숨이 소중하긴 한데 나부터 사는 게 나은 것 같아.
4: 나는 뭔가 내 잘못인 것 같아서 나는 그분들을 살릴 것 같아.
5: 근데 그 걸어가가지고 친 사람이 뭐 국회의원이나 그만큼 위대한 사람이면 어떡해?
6: 그 사람 둘이 범죄자 둘일 수도 있고 진짜 대통령이랑 국회의원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모르는 상태에서는 내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
7: 우리의 직업은 소방관이 될 수도 있고 경찰관이 될 수도 있고 하잖아. 근데 그 사람들은 이미 직업이 됐잖아.
6: 아무래도. 그 사람도 직업을,
4: 근데 그 사람도 다른 직업을 바꿀 수 있잖아.
7: 바꿀 수 있어도 우리만큼 그렇게 막 방대하진 않잖아.
4: 아니지. 우리는 어떤 시간이 사람은 다 할 수도 있어.
7: 우리는 시간이 많잖아.
4: 그 사람에도 시간이 많지.
7: 성인보다 아이가 더 나이가 적잖아. 그렇다면 시간이 많다는 뜻이잖아.
5: 나 한 번만 말해도 돼?
7: 말해?
5: 70살인가 그때 업적을 이루신 분도 있고 심지어 90살에 업적을 이루신 분들도 있으니까 뭐 가능성이 없다고는 보면 안 될 것 같아.
4: 그치.
7: 내가 말한 가능성은 직업에 관련된 가능성을 말한 거야?
6: 직업을 아니지. 중요시 얘기된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직업이 없을 수도 있어.
8: 그러니까 우리가 어리거나 막 나이가 많다고 그냥 판단하지 말고 그냥 성인 두 명 대 나로 그냥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긴 해.
4: 그러면은 솔직히 성인 둘을 살리는 게 낫지 수에 집중하는 게 난 나을 것 같아요.
5: 근데 그 두 명이 근데 민준아 너도 20살 아니 너도 그거 성인이 됐을 때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시잖아.
7: 가장 하고 싶은 거를 못 이루면 이렇고 그냥 죽으면 너무 억울하지 않아?
4: 이거 진짜 어렵다.
7: 근데 임산부와 아이는 두 명인 거고 저 여자 둘은 만약에 출산을 할 수 있으니까 한 명, 두 명이면 아이 하나 더 붙이면 두 명, 네 명인 거잖아. 이해됐지?
4: 저기는 아직 아이가 안 났잖아. 근데 여기 임산부는 지금 낳으려고 하고 있잖아. 임산부를 살리는 게 훨씬 나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
6: 나도 민준이 말 동의.
7: 아기가 못 태어날 수도 있잖아.
8: 만약에 못 태어난다고 했어도 우리가 치면 태어날 수 있다는 희망조차 사라지는 거잖아.
4: 그러니까.
5: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도 떠나고 그 아기들까지 떠나면은 그 임신부의 가족이나 친척들은 얼마 슬플까? 두 명이 죽는데.
7: 와, 그러면은 성인 두 명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5: 아, 맞다. 생각 좀 해보자, 우리.
8: 그럼 너희는 임산부의 생명이어서 더 소중하고 아이의 생명이어서 더 소중한 것 같아?
5: 난 좀 그런 것 같아.
8: 나는 임신부를 선택한 이유가 전혀 과학적이지는 않거든, 내 이유는. 그냥 나는 엄마라는 단어 자체는 그냥 뭘로도 못 이길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너무 막 쓰담쓰담하고 가시는 게 너무.
4: 너무 불쌍한 거.
8: 그러니까 너무.
7: 배에 있는데 자는.
8: 아니, 이건 진짜 멀쩡해. 아니 근데 다 똑같아.
4: 왜 이렇게 다 어려워져?
6: 점점 어려워져.
4: 그러니까
6: 할 수가 없을 거야.
4: 아니 근데
5: 이게 제일 고난이도

0: 문제인 것 같아. 미래에 큰 기여를 될 만한 일을 하는 게 아무래도 확률이 좀 희박하다 보니까 아이의 미래보다 노인의 미래가 좀 더 적지 않을까 하는 마음.
1: 형아의 그 말은 노인은 더 이상 그거 할 수 있는 게 없다란 말이잖아. 그치?
2: 아니 근데 솔직히
1: 민준이 형이 말한 것처럼 뭐 노인은 뭐 가능성이 없다? 근데 그런 건 좀 아닌 것 같아.
2: 그러니까
3: 질문에 답을 아무것도 못 정하고 있어.
4: 일단 다 가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선택도 바뀔 것 같아.
2: 그치.
0: 가능성은 엄청 많아요. 근데 그 가능성 중에 우리가 무엇을 가정하고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답변이 다 달라지는 거고.
1: 맞죠. 좀 이번에는 뭐 주제 벗어나지 말고 피장애인을 살려야 되는가 장애인을 살려야 되는가 그거에만 집중하자.
4: 반박을 하지 말고 그냥 한번 자기의 생각
3: 다 진짜. 들어보고
2: 그다음에 진짜 순서대로 해.
5: 비장애인이 이 사고에 인해서 장애인이 될 수도 있잖아.
3: 근데 여기서는 누구 한 명은 죽는다 했으니까 죽는 거니까
0: 완전 죽는 거잖아.
5: 장애인이니까 할 수 있는 게 그 비장애인보다는 많지 않을 거 아니야. 근데 비장애인은 장애인보다 할 수 있는 게 1%라도 많으니까 나는 비장애인을 살릴 거야.
2: 오히려
5: 더 잘할 수도 있는 거네.
4: 그 내가 지금 들고 다니는 가방이 장애인분들이 만드신 그 거기 고양이 그림이 있거든? 내가 맡은 역할에서 그 역할을 잘 하기만 하면 솔직히 나는 비장애인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을 들긴 해.
1: 차라리 장애인을 살리는 게 나을 것 같아.
2: 이번에 4분 상승.
6: 몇 개 정해야 돼.
0: 현재만 생각하면은 저소득이라는 건 그 사람이 재능이 딱히 없다는 거잖아.
2: 응? 그건 아니지.
5: 그냥 가난할 뿐이야.
3: 또 다른 재능이 있을 수 있어.
0: 내 말은 지금까지 재능을 못 찾아서 돈을 못 벌었다는 거잖아.
3: 아니, 예를 들어 내가 피아노를 잘 친다 해봐, 저소득자가. 근데 내가 그 돈이 없어가지고 피아니스트를 못하고 다른 어떤 힘든 직업을 해야 됐어. 근데 지금 재능이 있으면 예를 들어 피아니스트를 했으면 엄청 성공해서 잘했을 거 아니야. 맞아.
0: 그럼 약간 너 일론 머스크 살릴 거야? 아니면 지나가는 거지 살릴 거야?
2: 난 당연히
6: 지나가는 머스크.
2: 지나가는 사람.
1: 그 머스크 형을 살려야지.
3: 뭐랄까?
1: 그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매기면 안 된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그 사람의 생명은 돈으로 매길 수 없는 가치가 있는데.
0: 그렇게 따지면 나이가 많다 어리다 수가 많다 적다 이걸로 우리는 그런 판단 기준을 우리는 계속.
1: 근데 여기 선생님이 물어봤잖아.
3: 무조건 한 명은 죽어야 돼. 나는 애초에 그 자율주행 자동차한테 운전을 맡긴다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 그런 지금 다 조건을 따져보면은 AI의 생각이 아직 충분하지 않은 그런 자동차한테 맡길 수 있을 것인가?
4: AI는 그 우리를 모델로 우리의 행동을 따라서 만들어진 그 인공지능이잖아. 그러니까 사고가 난 현장 때 대처 능력이 AI보다는 우리가 더 좋지 않나 싶은 생각에 나는 AI보다 우리가 직접 운전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
3: 근데 너가 말한 대로면 약간 다른 게 그 통계적으로 봤을 때 대부분의 행동에 따라 지금 AI가 어떻게 움직일지 만들었댔잖아. 그러면 AI도 우리가 행동하는 거랑 비슷하게 행동하지 않을까?
5: 아예 애초에 그렇게 판매가 될 때 그런 거에 다 교육이 돼 있지 않을까?
0: 아니, 또 말하면 또 논란 생길 것 같긴 한데.
3: 다 논란이야.
0: 그 똑똑한 사람들이 이렇게 키워놨으니까 통계도 많고 데이터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나는 자율주행한테 맡겨도 될 것 같아. 사고 나면 그거 만든 사람이 잘못한 거지.
3: 근데 과연 AI가 어린이랑 노약자는 판단할 수 있겠지만 장애인은 판단할 수 있을까?
0: 일단 대처는 할 수 있잖아.
4: 근데 우리도 대처는 할 수 있지 않나?
2: 맞아.
0: 반응 속도는 AI가 훨씬 빨라. 카메라에 무언가가 들어오면 바로 그거 핸들을 꺾거나 이런 식으로 대처하는 거 우리가 빨라.
4: 근데 우리가 원치 않은 선택을 할 수 있잖아, AI. 맞아.
0: 우리는 사람 누구나 실수를 해. AI도 실수를 하지 마. 근데 우리는 아무래도 선택을 하는데 선택을 하는 시간에도 딜레이가 걸리고 패닉이 오고 막 이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건데 AI는 오히려 감정이 없으니까 패닉 없이 그냥 냉철하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지.
1: 만약에 삐리비리 삐리비리 장애인 살린다 피장애인 죽인다면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입력한 대로 바로 박는 거잖아.
4: 그치? 평균이라고 생각을 해서 무조건 옳다고만 볼 수는 없는 거 같아.
3: 맞아 맞아. 평균이라고 해서 여기 가족이 지나가는데 평균적으로 죽일 수 없잖아.
4: 맞아.
0: 일단 내가 제일 말이 많기 때문에 일단 나 먼저 하고 끝내자. 봐, 자, 나는 먼저 어떻게 해야 다 살 수 있는지 먼저 프로그래밍을 할 것 같아.
4: 그 둘 다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해?
0: 아무래도 뭐 때마다 다르겠지만 확 꺾어가지고.
3: 그럼 내가 죽어.
0: 아니 그러니까 난 그냥 예시를 드는 거야. 미래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막 위로 올라가거나 막 이런 식으로.
5: 나는 엄청 시야를 넓혀가지고 뒤에도 막 옆에도 이렇게 시야를 넓혀가지고 그 사람이 이렇게 박을 것 같으면 딱 그거 시동을 꺼가지고 그거 멈추게 하는.
2: 저 나 탈 수 있나?
6: 뭐야?
2: 자율주행.
3: 뭐야?
5: 스톱.
0: 일론 머스크. 그 머스크 아저씨 이거 방송 자막까지 들어가면서 볼진 모르겠지만 일단 뭐 자율주행 테슬라 같은 거 열심히 또 만들어줘서 또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를 열어줬으면 좋겠고 나는 스페이스X 응원합니다.
3: 스페이스X. 머스크 형 그리고 재용이 형 그리고 휘순이 형. 네, 이런 거 만드는 거 너무 멋있고 좋아요. 근데 조금 안전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는 게 뉴스에도 나오는 좀 사고가 있는데 이런 거를 좀 줄여주기 위해 줄여주면 형들도 좀 돈 많이 벌고 좋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많은 관심 드릴 테니까 열심히 안전하게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 재영이 형.
3: 재영이 형. 가족이야 가족이야. 다 정리하고 말해.
5: 차를 최대한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들어주시고 디자인도 예쁘게 만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7: 전방에 사고 위험이 감지되었습니다. 비행 모드를 실시합니다.
8: 그래비 트랙스! 거침없는 액션 스톤에 질주! 멋진 확장을 이용해서 최고의 트랙에 도전해봐! 높이 올려준 다음 마무리로 멋지게 착지! 그래비 트랙스! 코어 스타터와 다양한 확장을 만나보세요.

0: 엑셀. 내 손으로 만드는 무한 액션 트랙. 과학의 힘을 이용해 액션 스톤을 굴려봐. 추진력을 이용해서 빙글빙글 360도 회전. 액션 스톤 발사. 그래비 트랙스. 고어 스타트와 다양한 확장을 만나보세요.
1: 크럼프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맛있는 맛있게 치킨. 크크크.

0: 우리 춤추는 필인. 꿈의 무대를 향해.
1: 나는 누구? 여긴 어디?
2: 우리 이제 곧 무대로 갈 거예요. 빌리가 되기 위해 달려올 시간.
3: 꿈꾸는 우리들의 마지막 이야기.
0: 지금 시작합니다.
1: 공연을 앞두고 대극장으로. 우리 연습 장소가 바뀌었어요.
4: 파세.
5: 오케이.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5: Hello. Nice to see you again.
6: 다시 만날 수 있어서 너무 반가워요.
2: 전 세계 빌리들의 춤을 지도해 주시는 톰 선생님. 오디션에서 우리 뽑아준 분이기도 하세요.
5: It's really exciting to be here. And you've improved so much.
6: 여러분 너무너무 좋아졌더라고요. 너무 많이 성장했더라고요.
5: With that said,
6: 근데 거기다 더해서
5: we are still very low there at the bottom of the mountain. So it's going to be really really hard work, but it's going to be so much fun.
6: 근데 진짜 재밌을 거예요.
5: Yeah. Feel ready for it?
6: 할 수 있는 준비 됐어요? 연습할 준비 됐어요?
5: Yeah. Okay, fantastic.
4: 알론제 턱 왼발
1: 톰 선생님이 저렇게 쳐다보시니까 너무너무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 무대에선 실수 안 하게 더 집중.
6: 할 때
5: try and enjoy it.
6: 정말 나도 즐겁다, 나도 너무 재밌다 이런 거 보여주면서
5: if you can
7: 준비 U자 유지하시고 상상해줘야 돼. 어떻게 무릎
1: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니까 힘든 연습이 왠지 조금 더 재밌어진 기분이에요.
2: 이렇게 연습해야 무대 위에서도 긴장하지 않고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거겠죠?
7: 어떻게?
1: 빌리 스쿨에서 배운 걸 마음껏 에너지. 뽐내니까 기분 최고!
2: 우리 어때요, 선생님?
1: 드디어 다음은 제가 너무너무 기다려온 시간이에요.
5: Good.
6: 왔어요.
5: Okay.
1: 발레리노가 되고 싶은 빌리의 꿈처럼 높이 날아올라야 하는데 저 좀 나아졌나요?
2: 나는 1대 빌리 선우 선배님과 함께 또 한 장면을 해냈어요.
5: 그렇죠, 와.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4: 1, 2, 3, 4, 5, 6.
3: 이렇게 용감하게 한 걸음 더.
1: 빌리가 되어가는 우리.
8: 스텝만 바른다고 되는 게 아니란 얘기야. 네가
1: 싸늘하다.
2: 내가 왜 중요한데요?
1: 우리 숨지영.
9: 응.
1: 역시 잘하죠? 사실 지금은 연기 연습 중. 에드쌤과 함께요.
10: And say you're a total idiot.
11: 완전 바보예요.
10: With
8: 제대로 해줘. 알았지. 기분 나쁘고 싶으니까. 알았지.
1: 흠. 그러시다면 편지요.
10: Yeah?
8: 기분 나쁘네 굉장히.
10: Okay, good. Do it to me.
1: 저 연기 좀 하죠.
8: 왕 뭐?
1: 그럼 나도 도전. 장난해?
10: Try this. Try this. When you say 왕립발레학교.
11: 왕립발레학교라고 할 때 우리 이렇게 yeah? 한번 해볼게요.
10: Can you sit back in your chair?
11: 의자 뒤로 살짝 기대면서.
10: And cross your arms.
11: 팔을 이렇게 활짝
10: like,
11: 끼고.
10: Be proud.
11: 자랑스러워하면서.
10: Here we go. Go on then.
11: 해볼게요.
1: 해볼게요.
2: 왕립발레학교 오디션에 보자고 그랬어.
8: 왕 뭐?
2: 왕립발레학교. 왕립발레학교. 어때요? 좀 하죠?
1: 우리 재능 있나 봐.
12: 빌리 이런 얘기 따분하게 들릴 거야. 근데 춤을 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 자신을 알아가는 게 더 중요해. 이해되니?
2: 뭐라고요?
13: 스텝만 밟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야. 네가 중요하다고.
2: 네가 왜 중요한데요?
13: 아, 미치겠네. 내가 그렇다면 그런 거야.
14: 이건 뭐냐?
2: 편지요.
13: 그건 나도 알거든. 그건 나도 알거든.
2: 빠르고 힘이 세. 오늘은 조금 특별한 날.
15: 누가 되지 않게 튀지 않고 잘 녹아들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빌리 뮤지컬에 출연하는 모든 배우들이 한 자리에 모였어요.
16: 빌리 아버지 최동원입니다.
17: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작품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행복하고요. AI 절대로 빌리 엘리어트를 능가하지 못합니다.
2: 안녕하세요. 마이클 역을 맡은 이루리입니다. 모두 잘하길 바랍니다.
18: 많이 연습하고 같이 잘 지내봅시다. 감사합니다.

0: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함께 만들어가는 공연.
1: 우리의 무대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2: 설명할 수 없어요. 잘 모르겠어요. 이 느낌 말로 할 수 없어요.

0: 음악 따라
1: 어리고 작지만 큰 존재로 인식하게 그렇게 만들어줄 힘이 있다고 생각해.
2: 내가 말은 안 했지만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했고 엄청나게 많은 발전도 하고 있으니까
3: 무대 마지막 공연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즐기길 바래.
4: 너희는 계속 지금 성장하고 있고 단단해지고 있고 그 누구도 너희들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
5: 너희가 노력한 만큼 저 무대에서 빛이 날 거를 확신하고 기대하고 있어.
6: 관리 잘하고 또 연습실에서 즐겁게 재밌게 하자.
7: 그리고 빌리 행운을 빌어.
8: 승주야, 오늘 무대도 즐겁게 했지? 고생했어.
9: 혹시 실수를 했니? 실수를 했으면 다음에 더 완벽한 내가 되자.
10: 모두 널 믿었고 너 멋지게 보여줬어.
11: 앞으로 공연 잘하고 화이팅 해보자.
12: 화이팅 하자.
13: 화이팅!
14: 화이팅! 화이팅!

0: 춤을 춰봐. 예!
1: 그동안 꿈꾸는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 마지막은 레바랑스라고 하는 발레 인사로 전할게요.
3: 이 인사에는 감사하는 마음이 담겨 있어요.
2: 빌리 덕분에 시작된 모든 만남에 감사해요.

0: 사람들은 위대한 과학이 거대한 실험실에서만 탄생한다고 믿죠. 하지만 놀라운 발견은 작은 곳에서도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 호기심 가득한 남매에게서도요.
1: 성냥 사세요. 내 성냥. 나도 행복하게 살고 싶었는데. 할머니
2: 저 성냥. 내가 사주고 싶다.
3: 뭘 좀 모르네. 요즘 세상에 누가 성냥을 사.
2: 그럼 뭘 팔아야 돼?
3: 겨울엔 손난로지.
2: 아이 참 누나는 성냥팔이 소녀는 돈도 없는데 어떻게 손난로를 구해?
3: 만들면 되지. 귤 좀 줘봐.
2: 아, 내 귤은 왜?

0: 요리하게. 그리고 길까지. 어, 땡큐! 자, 이제 재료들을 비닐봉지에 넣어줄게. 와, 많이도 먹었다. 겨울엔 역시 귤이지.
1: 맛있어.
0: 자, 다음은

0: 나는 커피를 못 먹지 참.
1: 엄마 거 가져왔어. 자, 이렇게 다 넣었으면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리면 돼.
2: 알겠어. 왔어.
1: 과연 어떤 손난로가 될까? 오, 벌써 준비하는 거야?
2: 그럼 베이면 안 되니까.
1: 좋아, 좋아. 오, 거의 다 됐다. 3, 2, 1. 예! 자, 다 됐으면 조심조심 꺼내줘.
2: 엄청 따뜻하다.
1: 짜잔! 따끈따끈한 친환경 손난로 완성!
2: 우리 소녀도 따뜻해지면 좋겠다.
3: 호빵이와 호떡이는 어떻게 손난로를 만들었을까? 정답은 바로 열, 전, 도, 율. 금속 재료는 열 전도율이 높아서 열이 빠르게 빠져나가 금방 식지만 천연 재료는 열 전도율이 낮아서 열이 천천히 전달되고 잘 빠져나가지 않지. 그래서 이 재료들로 만든 손난로는 오랫동안 따뜻한 거야.
2: 겨울이 녹아내린다. 이건 상큼한 귤 향기가 나.
1: 내 건. 야, 이게 무슨 냄새야?
2: 이 양말은 내가 아까 신었다가 벗어놓은 건데.
1: 뭐?
2: 아니, 친환경이라고 해서 내 양말도 재활용했지.
1: 이건 친환경이 아니야. 진한 향이야. 속이 안 좋아.
2: 귤 향으로 정화시켜.
1: 다시 양말 향으로.
4: 어지러워.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버가 돌아왔다. 더 커진 위기, 다시 시작되는 재난. 이 안에 피닉스, 태호의 이카루스, 세나의 허큘리스, 새로운 멤버와 강력한 악당까지. 더 강해진 팀워크, 더 거대한 스케일.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 제트, 많이 기대해주세요.
5: 전 페파예요. 얜 제 남동생 조지고요. 이분은 제 엄마예요. 그리고 제 아빠고요. 페파 피그.
6: 형들, 떡볶이 먹자.
7: 떡볶이에 닭고기가 들어가 있네.
8: 진짜 대박이네.
7: 진짜 맛있겠지.
8: 대박, 너무 맛있는데?
9: 쫄깃쫄깃하네.
8: 떡볶이 잘 어울려.
10: 쫄깃한 닭다리살이 가득한 닭떡볶이.

0: 팔판의 가족이 박물관에 왔습니다.
1: 아빠, 박물관이 뭐 하는 데예요?
2: 박물관은 아주아주 오래된 것들을 볼 수 있는 곳이란다.
1: 아주 오래된 것들이요?
2: 그래, 몇백 년 지난 것도 있지.
1: 우와, 진짜 오래된 거다.
3: 옛날에 왕이랑 왕비가 쓰던 물건들이 가득한 곳도 있단다.
1: 뭐가 있는지 빨리 가보고 싶어요.
2: 그리고 또 진짜 공룡을 볼 수 있는 곳도 있지.
4: 우와, 공룡.
5: 어서 오세요.
3: 표 좀 주세요.
5: 몇 장이나 드릴까요?
3: 어른 두 장, 어린이 두 장요.
4: 공룡.
5: 공룡 인형 것도?
0: 팔판은 왕과 왕비가 쓰던 물건이 가득한 방으로 갔습니다.
1: 와, 공룡.
0: 하지만 조지는 공룡을 보고 싶었죠.
3: 조지, 울지 마. 여기 보고 공룡 보러 갈 거니까. 페파, 이것들은 모두 옛날에 왕비가 쓰던 물건들이야. 이 의자는 왕비가 앉던 의자인데 이런 의자를 왕자라고 하지.
1: 와, 진짜 멋있다.
3: 이건 왕비가 입던 옷이고.
1: 와, 진짜 예쁘다.
3: 이건 왕비가 쓰던 왕관인데 금으로 만든 거야.
1: 와, 진짜 다 멋있어요. 엄마, 왕비가 보던 텔레비전 어디 있어요?
3: 그땐 텔레비전이 없었어.
1: 텔레비전이 없었어요? 그래도 컴퓨터는 있었죠.
3: 아니야, 옛날엔 컴퓨터도 없었어.
1: 그럼 하루 종일 뭘 했어요? 엄마, 난 왕비가 되면 먹고 싶은 케이크를 실컷 먹을 거예요.
0: 팔판은 왕비가 된 걸 상상해봅니다.
1: 맛있구나.
3: 페파 왕비님, 조금 더 갖다 드릴까요?
1: 그래, 케이크를 더 타오.
3: 알겠습니다.
2: 페파, 뭐하니?
1: 가요, 아빠. 아빠, 전 왕비 마마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숙이고 말하세요.
2: 어우, 몰라봬서 죄송하옵니다, 왕비 마마.
1: 그런데 누구신가요?
2: 왕비 마마 아빠죠.
1: 그것도 재밌겠는데요?
2: 예, 아주 재밌사옵니다.
1: 근데 여긴 뭐가 있죠?
2: 여기는 공룡이 있는 곳이옵니다.
1: 공룡이 있다고요? 조지, 여기가 공룡이 있는 데래. 공룡. 공룡이 어디 있어요?
2: 여기 어딘가에 있지.
1: 안 보이는데요? 굉장히 작은 공룡인가 봐요.
2: 아니, 그렇지 않아. 아주 큰 공룡이지.
1: 와,
2: 이건 옛날 옛날에 진짜 살았던 공룡 뼈야.
4: 공룡.
0: 조지는 큰 공룡이 됐다고 상상했어요.
3: 아유, 조지, 진짜 공룡을 본 게 그렇게도 좋니?
1: 전 왕이랑 왕비가 쓰던 물건들이 있는 데가 제일 좋아요.
3: 아빠도 아빠가 제일 좋아하시는 곳에 가신 것 같구나.
1: 그게 어딘데요?
3: 케이크 먹을 수 있는데?
0: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곳은 휴게실이죠.
2: 어서 와서 먹어라.
1: 어우, 네. 여기도 아주 좋네요. 몹시 더운 날.
0: 햇빛이 쨍쨍한 아주 더운 날입니다.
3: 오늘은 날씨가 정말 덥네요.
0: 파파와 조지는 장화를 신고 진흙웅덩이로 뛰어갑니다.
1: 진흙 튀기기 해야지.
0: 저런, 햇빛에 진흙웅덩이가 다 말라붙었네요.
1: 엄마, 아빠, 진흙웅덩이가 말라붙어서 진흙튀기기를 할 수가 없어요.
3: 그래, 햇빛이 너무 뜨거워서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오늘은 물놀이를 하고 놀렴.
1: 네, 물놀이 좋아요.
3: 그럼 우선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올래?
1: 네, 엄마.
0: 파파와 조지는 수영복을 입었죠. 엄마도 수영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아빠도 수영복을 입었네요.

0: 오늘처럼 햇볕이 강한 날은 선크림을 발라야 해.
1: 우와! 미끈미끈한 게 너무 이상해요. 네.
2: 별것도 아닌 것 같고 허들갑은.
0: 네, 오늘 같은 날은 다 발라야 해요.
2: 어우. 어서 가자. 우선 튜브에 공기를 넣어야 해.
3: 아빠가 튜브에 공기를 넣었습니다.
2: 이제 다 됐군.
3: 페파는 호수를 잡고 있고 엄마가 수도를 텁니다.

0: 파파와 조지는 신나게 물놀이를 합니다.
1: 아이스크림 있어요.
2: 이모 토끼가 아이스크림 판다.
1: 아이스크림이요.
0: 더운 날이면 이모 토끼는 아이스크림을 팝니다.
2: 엄마, 아빠, 아이스크림 사주시면 안 돼요?
3: 그래, 오늘은 날씨가 굉장히 더우니까 사 먹자.
2: 야호!
4: 내 것도 잊지 말고 사와요.
0: 아이스크림은 모두 좋아하죠.
1: 어서 오너라, 페파 조지.
3: 네, 안녕하세요.
1: 어떤 아이스크림 드릴까요?
2: 전 바닐라 아이스크림 주세요.
1: 그래, 여기 있다, 페파.
2: 고맙습니다.
3: 저는 딸기 맛하고 초콜릿 아이스크림 주세요.
1: 그럼 조지는 어떤 아이스크림으로 줄까?
2: 공룡.
1: 공룡을 달라고?
2: 조지 또 공룡이야? 제 동생은 뭘 물어보든 항상 공룡이라고 해요.
1: 그렇구나. 다행히 공룡 모양으로 만든 아이스크림 하나가 남았는데 이걸로 줄까?
2: 공룡.
3: 조지, 장난하지 말고 녹기 전에 어서 먹어.
2: 공룡.
0: 조지는 공룡 아이스크림이 너무 좋아서 먹고 싶지 않았어요.
3: 그럼 많이 파세요.
1: 그럼 맛있게 드세요.
3: 조지, 녹기 전에 먹어야지. 안 그러면 공룡 아이스크림이 녹아서 땅에 떨어진다.
0: 아, 저런. 조지가 좋아하는 공룡 아이스크림이 녹아서 땅에 떨어졌습니다.
3: 뚝, 그만 울어. 그럼 아빠 아이스크림 줄게. 아빠는 안 드셔도 될 거야.
0: 뜨거운 햇빛 아래서 아빠는 잠이 들었네요.
3: 아빠 얼굴이 빨갛게 익었네.
2: 물을 끼얹어 드리면 시원해질 거예요.
3: 그래, 그러셨구나.
4: 무슨 일이야?
3: 당신 얼굴이 빨갛게 익어서요.
2: 그래서 물을 끼얹어 드렸어요.
4: 그랬구나. 고맙다, 페파.
2: 와, 진흙웅덩이 생겼다. 조지, 빨리 장화 신고 오자.
0: 페퍼랑 조지가 장화를 신고 왔습니다. 페퍼랑 조지는 더운 날이 좋았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진흙 웅덩이에서 뛰어노는 게 제일 좋았죠.

있는 전기차야.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 에너지 도둑이었었지. 그래, 사포팅이 말한 물로 수소를

샤프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맛있는 육식의 치킨 크크크.

0: 유리의 활약. 이리야 이리야, 어떠냐 내 속도가?
1: 엄청 느리거든.
2: 어허, 거기. 네? 우리 기구 타면서 장난치지 마세요.
0: 네, 죄송합니다.
3: 어? 이현?
4: 어? 어? 어? 유리야!
3: 어? 유리?
4: 유리야!
3: 다 같이 놀러왔구나. 진작 알았으면 나도 같이 다닐걸. 약속했던 친구가 아파서 나 혼자 왔거든.
1: 친구요? 아, 남자친구.
0: 뭐? 조그맣게 놀았다고.
3: 아쉽게도 남자친구는 없어. 하지만 내 마음속에 아주 멋진 한 사람이 있긴 하지. 그건 바로... 아이 참, 꼭 알고 싶니?
1: 아니요, 관심 없는데.
3: 그건 바로... 파이어로보의 피닉스님이야.
4: 피닉스? 역시!
3: 언제나 위기에서 날 구해주셨던 피닉스 왕자님의 모습.
5: 괜찮으세요?
3: 낮이고 밤이고 눈만 감으면 언제나 그 모습이 떠올라. 평생 잊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나도 피닉스님에게 어울리는 훌륭한 응급구조사가 되어야 해!
4: 유리야, 정말 감동했어. 네 마음 받아줄게.
6: 네가 왜 감동을 해?
7: 그래, 받아주긴 뭘 받아줘.
4: 어? 아니, 그게... 롤러코스터가 매달려 있잖아. 저기 좀 봐, 바퀴가 얼어있어.
5: 아이스 걸치신가?
3: 심상치 않아. 어서 가자. 얘들아, 어디 가?
8: 마리 팀장님,
4: 롤러코스터 바퀴가 얼어서 거꾸로 멈췄어요. 어서 출동해야 해요.
9: 알았어, 바로 타이탄을 보낼게.
2: 최후의 한 명까지 구한다. 출동이다.

0: 액션! 조금만 기다리세요! 바로 구해드릴게요! 차차차차차차! 자! 으라차! 무슨 상황이야?
1: 이안, 태우, 여긴 너희들이 맡아줘. 우린 대관람차로 가봐야겠어.
2: 살려주세요!
1: 저희가 곧 구해드릴 테니까 안심하세요.
0: 무슨 방법이라도 있어?
1: 아니, 그냥 하나씩 얼음을 깨는 수밖에. 제이, 네가 대관람차를 돌리면 내가 얼음을 하나씩 쪼개서 사람들을 탈출시킬게.
0: 알았어.
1: 그럼 이야! 어서 나오세요.
2: 고마워요.
0: 자, 다음 간다.
1: 응? 더? 어떡해.
3: 피닉스, 아이를 받을 준비해.
0: 알았어. 내려갈 거니까 꽉 잡아. 자, 이제 안전해.
1: 고마워요, 피닉스. 역시 피닉스님이야.
0: 좋았어. 모두 구조해주겠어. 자자자. 장군, 준비해주세요.
3: 자자, 조심조심.
1: 피닉스님.
3: 고마야, 네가 마지막이야.
0: 훌륭하게 버텨줬어.
4: 고마워요, 피닉스. 이카루스도요.
3: 천만에.
0: 자, 그럼 이제 내려가.
1: 어?
3: 아이스걸?
5: 일단 귀찮은 날파리부터.
0: 너 움직일 수가 없잖아. 이카루스!
5: 거기 신경 쓸 때가 아닌데. 또 보자고.
0: 어쩌지? 곧 끊어질 것 같아. 저러다 떨어지겠어.
1: 이제 나오세요.
4: 살았다, 살았어.
1: 저쪽은 아직인가? 제이, 타이탄을 높이면 아이를 받아내기 충분할 거야. 여기 마무리는 나한테 맡기고 어서 이동해.
0: 알았어. 하지만 제때 도착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4: 무서워.
2: 반장아! 반장아!
1: 어쩌지? 그래, 위험하긴 해도 이 방법뿐이야.
2: 우리 아들, 조금만 참아.
1: 괜찮아, 걱정 마. 누나가 받아줄게.
0: 유리야, 위험해. 안 돼. 이런, 늦었어.
2: 반장아.
4: 아빠.
6: 다행이다.
4: 아빠.
2: 왜 그래, 어디 다쳤니?
1: 잠깐만요. 제가 잠시 살펴볼게요.
7: 큰일 나는 줄 알았네.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둘 다 크게 다칠 수도 있었는데 말이죠. 좀 무모한 방법인 것 같긴 하지만 참 대단하죠.
8: 저런 구조 방식이 위험하다는 걸 알았을 텐데도 자신을

0: 희생이 아이를 구해낼 생각을 하다니.
1: 이제 괜찮아.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치료해 주실 거야.
2: 유리야!
3: 너희들 어디 갔다 와?
2: 어? 아, 갑자기 화장실이 급해서 말이야. 그치? 그치?
1: 요즘 변비가 유행이라.
3: 아, 그렇구나. 고생했네.
2: 저기, 잠깐 좀 모여봐. 방금 마리 팀장님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말이야.
3: 마리 팀장님? 그런데 왜 속삭이는 거야?
2: 그게 정 박사님이 유리 누님한테 할 얘기가 있으시다고 본부로 데려오라셔.
1: 유리를? 왜?
3: 그러게. 어? 누가 나를 보자는 걸까?
2: 아, 정 박사님이.
3: 정 박사님이 누군데?
2: 그야, 파이어로보의.
3: 파이어로보의?

0: 오늘의 안전교육.
1: 오늘은 파이어로봇가 놀이공원에서 일어난 사고로부터 사람들을 구했지? 그러면 놀이공원 안전수칙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
2: 우선 옷차림부터 신경을 써야 해요. 끈이나 긴 장신구는 놀이기구에 걸릴 수 있으니 되도록 피해야 하죠.
3: 또 놀이기구를 타는 동안에는 일어서거나 머리 그리고 손과 발 등을 놀이기구 밖으로 내밀면 안 돼요. 이건 회전목마라도 마찬가지야, 이안.
4: 미안. 이젠 안 그럴게.
5: 그리고 놀이기구를 타거나 내릴 때 차례를 어기거나 마구 뛰어다니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요.
1: 그래, 모두들 안전수칙을 잘 지키면 더 즐겁게 놀 수 있겠지? 그럼 다음 임무까지
0: 안전!

0: 다이어 로버가 된 유리.
1: 갑작스럽겠지만 유리, 네가 낮에 놀이공원에서 보여준 모습들은 마치 이 안을 처음 발견했을 당시를 떠올리게 하더구나.
2: 네? 제 어떤 모습이 이 안을...
3: 아이, 그러게요.
4: 아, 그게... 모두가 나서지 못할 때 유일하게 나서서 아이를 구하던 모습이 특별해 보였거든.
1: 그래, 그래서 너에게 제안을 하나...
2: 할게요! 다이어 로보!
4: 어? 아직 말도 다 안 했는데? 그리고 고민도 없이 바로?
2: 그럼요. 오히려 감사하죠. 제가 노력한 보람을 인정받은 거니까요.
3: 으아, 유리야! 잘 생각했어!
2: 저의 피닉스님이 이안이란 건 좀 충격이지만요.
5: 그래, 그래. 엄청난 충격일 거야.
4: 좋아. 그럼 내일부터 다 같이 훈련하자. 알겠지?
2: 네, 팀장님. 나도 오늘부터 파이어 로보 대원이 된 거야. 어머, 무슨 일이지? 이런... 버리잖아? 큰일이야! 괜찮으세요? 말할 수 있으세요? 호흡이 부족하고 입안도 부었어. 혈압부터 재야겠어.

0: 혈압이 너무 낮은데? 아나필락시스 쇼크약! 바로 주사를 놔드릴 테니 잠시만 견디세요! 빨리 병원으로 가지 않으면 위험한데...
1: 꽉 막혔다니까!

0: 유리야, 잘 오고 있니? 뭐?
1: 이번엔 무슨 사고죠?
0: 수변 공원을 산책하던 주민이 벌에 쏘였는데 쇼크 증상이 있어서 아주 위험한 상태야. 그리고 보다시피 사고로 인해 주변 도로가 완전히 막혀서 타이탄은 진입할 수가 없어.
2: 그러니 우선 기동력이 좋은 피닉스와 이카루스가 출동해서 유리를 돕도록 해라.
1: 네!
0: 그리고 유리를 위해 준비한 선물도 보낼 테니 잘 이끌어줘.
2: 제후의 한 명까지 구한다. 출동이다!

0: 정말 멋진데? 저런 것도 있었어?
1: 마리 팀장님이 너한테 주는 선물이래.
2: 그래, 이제부터 저건 네가 조종하면 돼.
0: 내가? 나는 훈련도 아직 안 했고 운전도 못하는데.
1: 걱정 마, 웬만한 건 레스큐 제트가 알아서 할 거야.
2: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 서두르자.

0: 아이스 아머의 테스트 현장에 온 걸 환영해.
1: 에? 아이스 아머라니?
0: 묵직한 게 좋은걸?
2: 내가 저 녀석을 유인할 테니 너희들은 빠져나가!
3: 알았어!
0: 뭐야?
2: 이카루스, 액션! 뭐야? 전혀 소용이 없잖아!
0: 그런 물총으로 뭘 하겠다는 거지? 어디 가려고?
2: 하! 이런...
3: 태호야!
2: 난 괜찮아. 너희들은 어서 빠져나가!
4: 하지만...
3: 피닉스 액션! 차! 유리야! 걱정 말고 넌 빠져나가. 이 피닉스님이 지켜줄 테니까.
4: 알겠어.
0: 설마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
3: 어딜? 으차! 으차차! 내가 말했지? 유리 넌 내가 지킨다고!
4: 미안하.
0: 지금 다른 사람 신경 쓸 때가 아닐 텐데. 동료애가 넘치시네!
4: 이안!
0: 아직 거기밖에 못 갔니? 만나자마자 이별이네.

0: 그럼 안녕.
1: 어디?
0: 정말 고마워 얘들아.
1: 고맙긴.
2: 재밌군. 이번엔 진짜 안녕이다.
3: 날 위해 희생한 친구들과 위급한 환자가 있어. 꼭 다 돌려야 해. 레스큐 제트, 날 좀 도와줘!

0: 자, 환자도 무사히 병원에 이송되었으니까 모두 유리의 첫 번째 임무 완수를 축하해주자.
1: 축하해!
2: 아직 훈련도 하지 않았는데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었구나.
3: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할게요.
4: 늦어서 죄송해요. 어? 새로운 멤버가 왔다면서요?
5: 오늘의 안전 교육.
0: 오늘 파이어 로봇은 벌에 쏘여서 쇼크 상태에 빠진 시민을 구했지. 그렇다면 벌이 나타났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볼까?
5: 무섭다고 팔을 휘두르거나 쫓아내려고 하지 말아요. 벌이 흥분하면 침으로 쏠 수 있거든요. 후. 그러니까 천천히 자리를 벗어나요.
6: 실수로라도 벌집을 건드려서 벌들의 공격을 받을 때에는 빨리 뛰어서 10m 이상 멀리 도망쳐야 해요.
3: 혹시나 벌에 쏘인 후 숨을 쉬기가 힘들거나 어지러우면서 토할 것 같거나 몸이 빨개지면서 가렵고 부으면 즉시 119에 신고해서 병원으로 가야 해요. 늦으면 쇼크가 오고 아주 위험할 수 있어요.
0: 그래. 그러니 작은 곤충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조심해야겠지? 그럼 다음 임무까지
1: 안전!

EBS 어린이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악당 천지가 파괴한 한글을 찾아서 한글 세계로 출발!

0: 한글 융성 아이야. 유치원 선생님이란 번개맨과 아이들의 자충우돌 성장 드라마. 지구양웅 번개맨. 직접 토론하면서 생각하는 힘이 쑥쑥 자라나는 시간. 어린 철학자. 우리 몸속에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최고다! 호기심 딱지! 똑똑해지고 싶은 친구들은 EBS에서 만나자!
1: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2: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3: 어? 여긴 어디지?
1: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2: 다녀오겠습니다.
3: 오? 토끼다.
2: 길을 잃었어.
3: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1: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 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4: 집에 데려다 줄게.
5: 누구세요?
1: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3: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1: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0: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1: 야옹야옹 멍멍. 저기 있는 귀여운 고양이 좀 보세요. 꼭 작은 공주님 같아요. 날 예뻐하거라.
2: 난 저기 저 친구가 훨씬 더 귀여운데.
3: 와, 잘한다, 잘해.
2: 산책 좋아, 산책하자.
4: 둘 다 알겠어요. 뭐가 좋아요? 강아지? 아님 고양이?
2: 에? 그야 당연히 강아지죠.
5: 어려운 질문인데.
1: 안녕 태씨, 강아지야 고양이야?
6: 둘 다 좋지 않아?
1: 아 그러네.

0: 하지만 고양이들은 우아하고.
1: 강아지는 우리 친구인데요. 항상 우리를 반겨주잖아요.
2: 그럼 제가 결론을 내볼게요.
1: 어?
0: 어떻게?
2: 앞면이 고양이, 뒷면이 강아지예요.
0: 좋아. 어디 누가 이기나 볼까?
2: 이야!
1: 뒷면이다! 강아지 최고! 아. 좋았어!
2: 자, 결정 났네요. 강아지 키워요.
1: 그러자!
0: 응? 어? 지도는 좋았어, 디씨.
1: 그러니까요.
2: 거의 됐는데. 넌 괜찮아. 도시락도 안 가지고 왔고, 토비는 같이 놀지도 못한다고 하고. 오늘 진짜 최악이야.
3: 안녕, 티씨.
2: 안녕, 태씨. 너무 우울해.
3: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2: 몰라.
4: 어? 너만 우울한 건 아닌가 봐.
3: 어?
2: 나만 혼자야. 나랑 같잖아?
4: 그러게. 저 애도 아무도 같이 안 놀아주나 봐.
2: 아니, 그렇지 않아.
3: 내가 챙길 거야. 그거지.

0: 기억해. 누군가는 항상 널 챙겨줄 거야.
1: 응, 그런 것 같아. 고마워.
2: 누나, 이제 집에 가야지.
1: 나 이제 가야겠다. 너도 기분이 좋아졌길 바랄게.
3: 어때? 괜찮아?
0: 솔직히 괜찮아. 남을 챙겨주니까 나 자신까지 챙겨준 느낌이 들어.
3: 그래, 그럼 OTC는 끝!

0: 이어서 EBS 뉴스가 방송됩니다.
1: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0: 남수단의 분쟁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0: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1: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0: 080-961-9595.
2: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3: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인사해주세요.
3: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2: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6일 EBS 뉴스입니다.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시간보다 이 모니터 앞에서 서류와 씨름하는 시간이 더 많다는 호소.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교사들이 행정 업무에 쏟는 시간은 OECD 평균의 거의 두 배의 수준인데요. 교육청 인력은 계속 늘어나는데 왜 학교의 짐은 오히려 무거워지는 걸까요? 먼저 영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0: 네, 현장 전문가와 교육감 선거 의제를 살펴보는 스위치온 연속 기획. 오늘은 이 교사가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청의 역할을 짚어봅니다. 미래학교 자치연구소 이인숙 소장 스튜디오에 자리했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교육청이 과거에는 관리 감독하는 곳이었다면 요즘은 학교를 돕는 기관으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 선생님들은 여전히 교육청이 학교를 돕기보다 통제한다라고 느끼신다고 해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1: 네. 학교의 존재 이유가 학생이라면 교육청의 존재 이유는 학교입니다. 이는 2010년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지역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으로 명칭은 바뀌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정책 전달과 점검 중심의 관리감독기관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실행을 대신하기보다 방법을 지시하고 결과를 보고하는 그런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 교사의 행정 업무 시간은 OECD 평균의 2배 수준입니다. 학교 폭력이나 안전 문제 같은 난제가 발생하

0: 그러면 교육청은 내린 지침을 확인하고 책임은 학교가 지고 보고까지 해야 합니다. 감사가 대표적인 것이죠. 결국 학교는 수업보다 공문서에 더 많은 시간을 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원을 가장한 통제이고 그 피해는 학생에게 오롯이 돌아가게 됩니다.
1: 네, 사실 교육청의 지원 인력의 숫자는 꽤 많이 늘어났다고들 하거든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렇게 되면 학교 현장의 업무는 줄어들어야 맞는 건데 오히려 부담은 커졌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0: 조직은 커질수록 스스로의 필요를 증명하려 합니다. 교육청 인력이 늘어나면 새로운 사업과 지침이 계속 만들어지고 그 부담은 학교로 내려옵니다. 정책의 종착점은 학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원을 위해 늘린 인력이 오히려 서류를 요구하는 통제자로 작동하는 구조가 바로 문제입니다. 해법은 분명합니다. 본청은 슬림화하고 실무 인력은 교육지원청으로 재배치해서 학교 행정을 직접 지원하면 됩니다. 동시에 전시성 사업은 50% 이상 과감히 줄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학교가 교육 본질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1: 네, 학교를 도와주라고 늘린 인력이 오히려 학교를 통제하려고
0: 그렇죠.
1: 한다. 네, 그래서 소장께서는 교육청 본청의 덩치는 확 줄이고 오히려 많은 역할을 지원청으로 이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오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학교 현장이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0: 핵심은 학교를 행정의 늪에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본청은 방향만 제시하는 정책 브레인이 되고, 교육지원청은 학교지원통합센터로 재편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사는 여러 부서를 찾아다닐 필요 없이 단일 창구로 문제를 해결하고, 강사 채용, 뭐 시설 관리 등은 공동 처리되고, 학교 폭력 같은 위기에는 전문팀이 즉각 대응합니다. 결국 행정은 교육청이, 교육은 학교가 맞는 구조가 됩니다. 그때 교사의 시간은 서류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오롯이 돌아가게 됩니다.
1: 네, 선생님들 행정 업무를 줄여줘야 된다라는 요구는 굉장히 오래 나온 얘기죠. 결국은 이 교사 본연의 역할인 교육에 집중하도록 하자는 건데, 이 밖에 또 어떤 지원이 필요하겠습니까?
0: 행정 제로스쿨 같은 것을 제안해 볼수 있습니다. 지금 학교는 교사 한 명이 수업, 행정, 상담, 돌봄까지 모두 맡는 과부하 상태입니다. 만약에 수술해야 할 의사에게 원무 행정까지 맡기면 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구조로는 교육의 질을 높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 교사제 기반의 분업 구조가 필요합니다. 늘봄, 학폭, 기초학력 같은 영역은 관련 전문성을 갖춘 교사가 맡아야 합니다. 행정은 교육청이 맡고 교사는 전문성을 발휘하는 구조. 이것은 단순한 개선이 아니라 교육 시스템의 대전환입니다.
1: 네, 시스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앞서 이 교육청의 전시성 사업을 절반으로 줄이자라고 제안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뭐가 전시성 사업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좀 애매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0: 네, 맞습니다. 전시성이라는 주관적 비판을 넘어설 객관적인 정책 필터링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먼저 교육 입법 영향 평가를 도입해 현장의 행정 부담이 큰 정책은 데이터로 사전 검증해서 시작조차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 정책 일몰제입니다. 사업 유효 기간을 설정하고 배움의 변화를 증명하지 못하면 과감히 퇴출하는 것입니다. 기준은 딱 하나, 이 사업이 교사를 아이들 곁으로 보내는가 아니면 모니터 곁으로 불러앉히는가입니다. 여기에다 교직원이나 학부모가 불필요한 정책을 직접 투표로 없애는 정책 마켓 시스템을 더하는 것입니다. 미래 교육은 화려한 더하기가 아니라 정직한 빼기에서 시작됩니다.
1: 네, 사실 교육감의 중요한 권한 중 하나가 인사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교육청 직원을 평가할 때 사업 실적이 아니고 실제 수업에 얼마나 도움을 줬느냐, 여기에 기준을 맞춰야 된다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0: 조직은 평가받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사업 개수로 능력을 증명하는 구태를 벗기 위해 세 가지 기준을 제안합니다. 첫째, 정책 이행률이 아닌 현장 만족도. 둘째, 지원청이 학교 업무를 얼마나 대신 해결했는지 따지는 업무 이관 실적 또는 해결 속도. 셋째, 낡은 사업을 폐지한 용기에 보상하는

0: 정책 다이어트 인센티브입니다. 평가틀을 이렇게 바꿀 때 교육청은 군림하는 상전이 아니라 현장의 지원 전문가로 진화할 것입니다. 데이터 기반의 이러한 인사 혁신이야말로 교육청의 DNA를 통째로 바꾸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1: 네, 사실 교사의 행정 업무를 경감하자라는 건 굉장히 오랜 요구이기도 했고 교육감 선거에서도 단골 공약이었습니다. 근데
0: 네.
1: 이렇게 자주 공약이 나온다는 건 그만큼 이렇게 똑 떨어지게 효과가 있었던 공약은 없었다는 얘기이기도 하겠죠.
0: 네.
1: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짚어봐야 될 부분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0: 네, 결정적 질문은 교육청의 덩치를 키울 것인가 아니면 학교의 짐을 교육청으로 완전히 가져올 것인가입니다. 진정한 지원형 후보는 학폭, 채용, 시설 관리 등 학교 난제를 지원청 산하의 학교 지원 통합센터로 옮기겠다는 구체적인 설계도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육은 더하는 경쟁이 아니라 덜어내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학교를 행정하청기구로 방치하던 낡은 질서를 멈춰야 합니다. 교육청은 가장 낮은 곳에서 학교의 짐을 지는 든든한 세르파가 되고 학교는 배움의 본질에 집중하는 자치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교육청이 일을 만드는 곳이 아니라 학교의 고통을 분담하는 곳이 될 때 우리 성인들의 가슴은 다시 뛰고 아이들의 눈빛은 살아날 것입니다.
1: 네. 교육청을 학교 현장을 실제로 돕는 기관으로 재편하는 일. 어쩌면 교육감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할 텐데요. 어떤 후보가 실질적인 공약을 내놓을지 꼼꼼히 짚어봐야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지역교육의 의미 있는 움직임을 취재해서 전달해드리는 지역교육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상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6.3 지방선거가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사실 교육감 선거는 후보 단일화 그리고 현직이 출마했느냐가 제일 큰 쟁점으로 꼽히는데 이번 선거 구도에서는 어떤 점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1: 네, 이번 교육감 선거는 크게 현직 교육감이 수성에 나서는 지역과 또 새로운 인물이 맞붙는 무주공산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재선에 도전하는 지역으로는 경기와 강원, 충북, 제주 등 총 네 곳입니다. 또 3선에 도전하는 지역도 인천과 대구, 경북까지 총 세 곳입니다. 이렇게 현직 교육감이 출마하는 지역에서는 지난 4년, 길게는 8년 동안 추진한 교육 정책에 대한 평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현직 후보들은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강조하고 있고요. 반면 도전자들은 변화와 교체 필요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서울과 부산, 전남, 광주도 현직 교육감이 출마하는 지역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다만 서울과 부산은 재보궐선거로 들어온 현직이라는 점에서 다른 지역과 상황이 조금 다르고요. 또 행정통합을 이룬 전남, 광주 지역은 두 현직 교육감이 하나의 교육감 자리를 놓고 경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 네, 이번 선거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 3선 연임 제한 때문에 굉장히 오랜만에 또 확실하게 바뀌는 지역이 넓다라는 겁니다. 이 현직 교육감 없이 선거를 치르는 지역들, 지금 상황 어떻죠?
1: 네, 교육감은 세 차례 연속 재임한 뒤에는 다시 출마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3선 임기를 마치는 대전과 충남, 경남에서는 이번 선거에서 새로운 교육감을 뽑게 됩니다. 또 세종과 전북, 울산은 사유가 조금 다른데요. 세종은 최규진 전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이 되면서 현직 자리가 비었고요. 전북은 서거석 전 교육감의 당선 무효형으로 현직 공백이 생겼고 또 울산은 천창수 교육감이 불출마하면서 새 판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무주공산 지역에서는 대체로 후보군이 넓게 형성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뚜렷한 현직 프리미엄이 없기 때문에 후보가 많이 몰리고 또 진보와 보수 진영 모두 단일화 논의도 치열합니다. 하지만 이 단일화가 말처럼 쉽지는 않은데요. 교육감 선거는 이 정당 공천이 없기 때문에 공식적인 당의 조정 기능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결국 시민단체나 교육계 인사들이 단일화를 주도하게 되는데 이 경선 방식이나 승복 여부를 둘러싼 갈등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여러 지역에서 단일 후보를 뽑고도 독자 출마가 이어지거나 또 아예 단일화 과정에 참여하지 않는 후보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0: 네, 전국적인 교육 권력의 대이동이 예상되는 이번 선거 이 지역별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에서는 진보와 보수 진영 모두 단일화 후보를 선출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독자 출마가 이어지고 있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먼저 보수 진영부터 보면요. 단일화 경선을 통해서 윤호상 예비 후보가 단일 후보로 추대됐지만 이후에도 다른 보수 성향 후보들의 출마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김영배 예비 후보는 애초에 단일화 경선에 참여하지 않았고요. 류선호 예비 후보는 경선 과정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독자 출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기에 조전혁 전 의원까지 예비 후보로 등록하면서 이 보수 단일화는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간 분위기입니다. 조전혁 후보는 이제 이번이 서울교육감 세 번째 도전인데요. 네. 2022년 지방선거와 2024년 보궐선거에 출마했지만 두 번 모두 2위로 낙선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 12년의 진보교육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다시 도전장을 냈고요. 내일 오전에는 공식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나설 예정입니다.
0: 네, 단일화를 크게 했는데도 지금 후보군이 완전히 정리가 되지 않는 양상인데 그렇다면 앞으로 또 다시 단일화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1: 네, 단일화 가능성은 열려있지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 조전혁 후보는 김영배, 류순호 후보와는 단일화 논의를 긍정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또 윤호상 후보에게도 단일화를 제안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조 후보는 지난 선거에서 이 보수 후보들이 단일화를 하지 못해서 진보 진영에 유리한 결과를 만들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보수 성향 유권자의 표가 나뉘면서 결과적으로 승패에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하지만 윤호상 후보는 입장이 조금 다릅니다. 이미 단일화 경선을 통해서 자신이 단일 후보로 뽑혔는데 다시 단일화를 하자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이 윤 후보 측은 이 조 후보의 제안에 응할 생각이 없다며 완주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한편 이 진보 진영도 상황이 복잡하긴 마찬가지인데요. 정근식 예비 후보가 민주진보 단일 후보로 선출됐지만 한만중 예비 후보가 경선 과정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며 독자 출마를 선언했고요. 처음부터 단일화 경선에 참여하지 않았던 홍재남 예비 후보는 오늘 오후 추가 통합 논의를 제안했습니다. 정근식 후보와 한만중 후보 두 사람에게 다시 단일화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한 건데요. 진보 진영 원로들이 조정 역할을 맡아서 본선 승리를 위한 통합의 장을 만들자는 구상입니다. 홍 후보는 지금 필요한 건 절차의 정당성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승리할 것인지를 함께 찾는 것이라며 두 후보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이렇게 아직 추가 단일화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은 남아있지만 보수와 진보 양쪽 모두 접점을 찾지 못한다면 서울교육감 선거는 다자대결 구도로 치러질 가능성이 큽니다.
0: 네, 일단은 서울에서는 후보들이 난립할 가능성이 커져 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이 진보진영 단일화 과정에서 잡음이 좀 있었는데 조금은 정리가 되는 모양새입니다. 경선 결과에 이의를 제기했던 유은혜 예비 후보가 결국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유은혜 경기도 교육감 예비 후보가 지난 4일 이번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불출마를 선언하면서도 단일화 과정에 대해서는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는데요. 입장문에서도 제가 부족하다고는 했지만 승복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습니다. 이 선거인단 대리 등록과 대리 납부 의혹을 거론하면서 단일화 과정이 실패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앞서 경기교육혁신연대는 여론조사 45%, 선거인단 투표 55%를 합산해서 안민석 후보를 단일 후보로 선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 후보 측은 이 특정 캠프가 선거인단 참가비를 대신 내주는 방식으로 이 선거인단을 모집한 상황이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는데요. 하지만 혁신연대는 단일 후보 결정을 뒤집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안 후보 선출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결국 유 후보가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이 경기도 교육감 선거는 현직 교육감인 임태익 후보와 또 진보진영 단일 후보인 안민석 후보의 양자대결 구도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단일화 과정에서 생긴 갈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어서 안 후보가 진보진영 내부 표심을 얼마나 모아낼 수 있을지가 앞으로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유권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겠습니다. 대진표가 사실상 확정이 되어가면서 정책 대결도 치열해질 텐데요. 이 어린 날을 앞두고 이 경기도 교육감 출마한 두 후보 모두 아이들을 위한 공약을 내놨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먼저 보수 진영의 임태희 후보는 소외되는 아이들이 없도록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경기도는 다문화 학생이 약 5만 7천여 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역인데요. 임 후보는 이 학생들을 위해서 경기 한국어 랭귀지 스쿨을 고도화해서 이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특수교육 분야에서는 이 지난 3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특수교육 5개년 계획을 세워서 더 촘촘한

0: 교육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한편 안민석 후보는 어린이 안전과 돌봄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이 몸으로 익히는 체험형 안전교육을 늘리는 등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고 밝혔는데요. 또 평일 저녁과 주말에도 학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초등 돌봄 시스템을 지자체와 협력해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1: 네, 선거 열기가 점점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후보가 과연 누구일지 유권자들도 공약과 실행 가능성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미 기자, 잘 들었습니다. 5월 6일 수요일 E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제가 맛있어서 다 먹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1: 아, 멋지게 선글라스 하나 딱 준비해 갖고 왔어야 되는 건데.
2: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3: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2: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 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3: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2: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4: 080-961-9595.

0: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1: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중학생이 아니어도 되니까.
0: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아름다운 물길이 반기는 고장 광양. 봄날이면 물 맑은 섬진 강변은 더욱 북적입니다.
3: 오랜만에 라이딩 하니까 좋네. 아, 날씨 너무 좋은데.
2: 물길 따라 시원하게 내달리며 만끽하는 아름다운 자연.

0: 과야흐로 봄 방향 가기 딱 좋은 날이 돌아왔습니다.
1: 봄에는 과향이 최고!
0: 봄날의 광양을 만끽하려면 꼭 둘러봐야 할 곳이 섬진강 일대입니다. 550리 이어진 물길의 종착지가 있는 곳 광양. 전북 진안군에서부터 흘러온 섬진강은 보성강 지류동과 합쳐지며 광양만으로 흘러드는 남도의 대표적인 물길인데요.

0: 이 아름다운 물길 곁에는 참 아름다운 자전거 길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1: 광역시설 화이팅! 자, 조금만 힘냅시다!
0: 해마다 봄이면 전국 자전거 마니아들이 찾아올 만큼 소문난 명소. 이 기가 막힌 풍경 하나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2: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어디다 갈게요. 어디서 오셨어요? 아, 평택.
3: 저희는 강주.
2: 아, 근데 전국에서 이렇게 어떻게 만나시지?
3: 이 자전거 하나가 이렇게. 네.
2: 아, 2년을
3: 만들었어요. 2년을. 매화꽃하고 이 강줄기 따라 섬진강 강줄기가 좋았어.
2: 지금이 가장 좋을 때인데 섬진강에 이제 벚꽃이 이제 라이딩이 유명하죠, 여기가. 그리고 전국에서 이쪽으로 많이 오시기도 하고.

0: 이 자전거 길을 달리다 보면 관광 명소며 맛집까지 두루 닿을 수 있는데요.
1: 정지! 식사하고 가실게요. 자전거 거치하시고 식당으로 들어가시죠.
2: 이제 라이딩하고 이제 식당 가러 왔습니다.
3: 무슨 거 드시러 오셨어요?
2: 이제 제첩 보러 먹고 왔습니다.
0: 여긴 자전거 마니아들 사이 소문이 자자한 곳이랍니다. 강 풍경 바라보며 식사를 즐길 수 있으니 일석이조. 메뉴는 바로 앞 섬진강에서 잡은 제첩 요리입니다.
4: 제첩에 지금 이 야채랑 조개 알이랑 넣어가지고 지금 초고추 그냥 무치고 있어. 섬진강 제첩은 그 짠물하고 민물하고 섞인 데서 자라가지고 살짝 좀 완전 크지는 않고 적당히 크고 그리고 더 개미가 있다 그래 맛있다고. 옛날 분들이 이제 개미가 있다 그런 거는 그 소고기가 있다는 거지.
0: 각종 채소 푸짐하게 넣고 데친 제첩도 한가득. 거기에 새콤달콤한 양념장 넉넉하게 둘러주면 요리 완성.
4: 초고추장을 그 매실의 피스에다가 같이 섞어서 하거든요. 우리 지금 산에도 있거든요. 산에서 따다가 그 매실을 담궈가지고 저희가 직접 만들어서 해요. 그 매실의 피스가 들어가서 또 소화도 잘 되고 더 좋은 것 같아요.
0: 광양에서 꼭 맛봐야 할 제첩 회무침입니다. 수려한 풍경을 마주하고 먹는 제첩 한 상. 그야말로 밥상 위에 봄이 한가득이죠. 와, 벌써부터 맛이 궁금한데요.
5: 와우.

0: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1: 제척 회무침은 참기름 넉넉하게 두르고 뜨끈한 흰밥 척 넣어서 슥슥 비벼 먹어야 제맛. 통통하게 사려오른 제철 제첩이 한가득 들어있는 비빔밥이라니 얼마나 맛있을까요?
0: 작잖아요 일단. 그러다 보니까 한 번에 많은 양을 먹다 보니까 더 조개 깊은 맛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2: 맛이 말씀드리는 건데 건강한 맛? 그 정도로 건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담은 것 같아요. 꼭 한번 드셔보셨으면 그 맛을 알 것 같습니다.
3: 와, 맛있네!
0: 아, 좋다.
4: 국물이 진짜 진합니다. 조개가 양이 많기 때문에 그 조개에서 나오는 그 진한 맛이 있지 않습니까? 조개의 풍부한 진미, 진맛. 그 맛이 계속 우리가 나오기 때문에.
1: 하하, 요 귀여운 녀석들도 시원한 조개 맛에 푹 빠진 모양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그 덕분에 맛있죠?
5: 뭔가 시원하면서도 깔끔하고 맛있었어요. 풍경도 보면서 먹으니까 김밥보다는 더 나아요.
6: 아, 그래요?

0: 섬진 강변은 지금 봄의 한가운데 가슴 설레는 풍경 감상하며 길을 따라 달리다 보면 어느새 자전거길의 종착점인 배알도에 도착하게 됩니다.
1: 이런 데는 라이딩보다도 여기서 자전거 세워놓고 뛰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뛰어갔다 오기?
2: 아, 수영해서 뛰어야죠.
1: 여기서 뛰어갔다 오고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별 헤는 다리란 낭만적인 이름의 다리를 건너면 도착하게 되는 곳. 배알도는 섬진강 끝머리에 있는 바위섬인데요. 섬진강에 있는 유일한 섬입니다. 섬진강이 바다와 만나는 곳에 마침표 찍은 듯 동그만이 떠있는 배알도엔 섬 정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1: 근데 여기는 근처만 가도 뭐 10분만 이동해도 걸어서 가도 전부 이런 데니까 살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2: 하나, 둘, 셋!
3: 광양! 화이팅!
0: 광양, 매화 마을부터 배알도 섬 정원까지 이어지는 20km 구간. 섬진강을 제대로 즐기기에 자전거만한 게 없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곳. 여긴 20여 년 전 만들어진 특별한 문화 공간인데요.
4: 얘들아 괜찮아. 빠져도 쉬게
0: 이 특별한 놀이터를 만든 사람은 광양이 고향인 농부 서재환 씨입니다.
5: 일이 끝이 없네.
0: 그는 요즘 농사보다 정원 가꾸는데 여념이 없는데요.
5: 여기 못이 여기 빠져가지고 이게 빠져가지고 여기 떨어졌잖아요.
0: 이 오두막부터 독특한 놀이시설까지 모두 서재환 씨가 손수 만든 작품들입니다.
5: 아주 단단하게 됐습니다.
0: 근처에 제대로 된 놀이터 없는 게 마음에 쓰여 하나둘 만들다 보니 특별한 정원이 됐다는군요.
6: 이런 유격장 훈련하는 것도 있고 배 타는 거, 썰매장, 뭐 근해 찾아보면 꽤 많아요. 많은 사람만 놀 수 있어.
0: 이젠 제법 유명해져서 일부러 멀리서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아졌는데요. 이렇게

0: 어디서도 보기 힘든 독특한 놀잇감이 있었습니다.
1: 올라가시오. 안전벨트 매고.
2: 안전벨트도 있어요?
0: 이 정원의 1등 손님은 바로 손자.
1: 갑니다.
0: 놀이터이자 자연 체험 공간인 할아버지의 정원.
1: 여기 있어.
0: 손자는 오늘도 특별한 추억 하나를 더합니다.
1: 자, 우리 한결이 노래 부르는 거 아는 거 있어?

0: 퍼져라, 멀리 멀리 퍼져라. 너무 갇혀서 살아요. 그래서 놀이도 없고 전부 전자기기 속에만 빠져 있고, 그래서 잠시라도 여기 와서 그냥 마음껏 뛰어놀고 친구도 사귀고 좋은 체험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바꿔 가고 있어요.
1: 젊은 시절부터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던 서재환 씨. 그 따뜻한 마음은 아주 특별한 아이디어로 이어졌는데요. 도서관이 없어 책 읽기 어려운 동네 아이들을 위해 특별한 도서관을 만든 겁니다.
0: 아주 오래된 도서관입니다. 우리 동네 아이들은 여기 와서 책을 보는데 다른 데 아이들이 못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동네 아이들에게 이제 책을 빌려주려고.
1: 평범한 농부였던 그가 시간 날 때마다 책을 빌려주러 다니게 된건 무려 40여 년 전의 일. 그렇게 시작한 일이 지금까지 이어졌고 아이들을 위한 공간까지 만들게 된 겁니다.
0: 여기서 책 보고 했던 애들이 지금 여기 있는 사진이 하나 있거든요. 이게 지금 87년 때이 경운기 개관식 때 사진이에요. 이 사진이 없었다면 나도 이게 언제 했는지 몰랐을 텐데 이 사진이 하나 남았어. 근데 이 아이들이 지금 50대예요.
1: 세상 어디에도 없는 아주 특별한 도서관. 지금은 제법 번듯한 모습으로 탈바꿈했는데요. 아이들이 떠난 시골 마을에 다시 아이들이 모여들게 만든 아주 특별한 장소입니다.
0: 이제 한결이가 좋아할 만한 책은 한결이가 좋아하는 책이 뭐였지? 풍뎅이 사슴벌레 가져왔구나. 우리 안결이 좋아하는 거 찾았네. 어찌 쉽게 찾았네. 앉아서 봐.
1: 할아버지의 그 따뜻한 마음, 이곳을 다녀간 아이들 마음속에 남아 고운 싹을 피울 겁니다.
0: 여기는 그냥 자연 속에 도서관이에요. 밖에 환하게 보이고, 사철 계절마다 꽃이 달리 피고, 나가서, 뭐, 곤충도 잡을 수 있고, 이런 도서관이거든요. 찾아와 주는 게 얼마나 고마워요.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찾아오는 그날까지는 뭐, 문 닫지 않고 열심히 갖고 갈 것입니다.
1: 광양을 왔다 하면 꼭 먹어야 할 음식이 있죠. 바로 불고기인데요. 전국 3대 불고기라 불리는 광양 불고기. 불고기 특화 거리도 있을 정도라고요.
2: 자, 대기 손님 모시고 왔어요.
1: 그 중에서도 항상 북적이는 이곳.
3: 띠요. 띠뭐 먹으러 왔어요? 광양.
4: 해장국

0: 평일인데도 빈자리를 찾아보기 힘든 모습. 이 손님들이 시키는 메뉴는 단 하나, 광양 불고기입니다.
1: 고기는 한 장 한 장 싹게 펼쳐서 구워주시면 되고요. 올리신 다음에 육즙이 올라오면 그때 뒤집어주시고 앞뒤로 붉은기만 사라지면 바로 드시면 되세요. 너무 많이 끼시면 질겨지니까 색깔만 변하면 바로 드시면 됩니다.
0: 얇게 점인 양념 고기를 숯불에 바로 구워 먹는데요. 이렇게 살짝 익었을 때가 바로 뒤집을 타이밍. 제대로 구운 불고기는 윤기가 쫄쫄쫄 흐릅니다. 물어난 마나, 먹어보난 마나, 입에 넣는 순간 슬슬 녹는 불고기.
2: 냠냠냠. 다르네요, 맛이.
0: 광양 불고기 맛을 더하는 데는 질 좋은 광양 숯이 한 몫을 한답니다.
3: 예전에 이쪽에 백운산이 숲이 좋았고요. 그러다 보니 일단 참숯이 좋아요. 그리고 그때만 해도 더살장 있었고 고기를 직접 손질을 해서 굉장히 야들야들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때가 있었죠. 일단 보통 불고기가 숙성을 하다 보니까 고기 맛보다는 양념 맛이 진할 거예요. 근데 광양 불고기는 주문과 동시에 즉석 양념이에요. 양념이 가볍게 배이면서 고기의 맛을 느낄 수가 있어서 느끼하지 않고 많이 먹을 수가 있죠.
0: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할 달콤 짭조름한 양념과 질 좋은 한우의 환상적인 만남. 그러니 맛이 없을 수가 없겠죠.
1: 고기를 쳐서 양념 한데다가 숙성이 된 고기도 없고 그리고 저희 광양이 유명한 게 매실이잖아요. 매실 장아찌랑 먹었을 때 그 시너지 효과가 더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광양 오셔서 꼭 드셨으면 좋겠어요.
0: 딱 알맞게 익은 불고기 한 점에 광양표 매실 장아찌도 한 점 넣고 한 입에 왕 먹어주면 이게 바로 남도의 맛, 광양의 맛이랍니다.
4: 향도 강하고 부드럽고 고기 향도 좀 향도 강하고
1: 그리고 고기 드시고 나서 석쇠를 뺀 다음에 김치국을 드실 수가 있는데요. 김치국은 남은 고기랑 파김치랑 파절이 이렇게 넣어서 섞어서 드시는 게 특징이에요. 고기의 느끼함을 잡아주기 때문에 꼭 마지막에 드시길 바랍니다.
0: 어디서도 볼 수 없는 특별한 김치국은 입가심에 그만인데요. 잘 익은 파김치까지 듬뿍 넣어 끓이니 칼칼하고 개운한 맛이 일품이랍니다.

0: 섬진과 끝자락 작은 마을 망덕리. 이곳엔 100년의 세월을 간직한 특별한 장소가 있답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아는, 또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 윤동주. 사실 그가 남긴 시는 이 장소가 없었다면 세상에 나올 수 없었답니다. 이곳은 윤동주의 거시자, 삶의 동반자였던 정병욱의 생각.
1: 안녕하세요. 예.
0: 우리 말과 글이 금지된 일제강점기. 한글로서 손수 묶은 윤동주의 육필 원고가 바로 이곳에서 발견된 건데요. 마룻바닥 안 쌀 항아리에서 말입니다.
1: 여기가 이제 윤동주 시인의 시가 실제 보관됐던 장소입니다. 만약에 일제의 검열을 왔을 때는 최대한 도로 이 시를 이제 노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항아리 제일 밑바닥에 둔 거죠.
0: 연희 전문학교 2학년 후배였던 정병욱에게 육필 원고를 건넸던 윤동주. 정병욱은 학도병으로 끌려가면서도 어머니에게 원고를 소중히 보관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원고를 명주 보자기에 감싸

마룻바닥에 깊이 숨겼는데요. 윤동주의 시집은 해방 후에야 빛을 볼 수 있었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0: 전병욱은 윤동주보다 나이로는 5살 아래죠. 그리고 학년은 2학년 후배였어요. 그때부터 두 사람은 글을 함께 쓰면서 글벗이 되었고 나중에는 기숙사를 나와가지고 같은 집에서 하숙을 하며 인생의 길을 함께 가는 길벗이 되었으며 또 교회도 같이 다니면서 영벗이 되었다고 합니다.
1: 그러면 그때 그 정병욱 그 후배가 예. 정병욱 후배가 보관했던 시가 몇 편인가요?
0: 19편의 시가 보관돼 있었습니다. 이 항아리에는.
2: 정병욱의 가옥은 광양 사람들에게 큰 자랑이자 자부심입니다.
0: 이 광양의 마룻바닥 밑에 항아리 속에 잘 보관됐다가 시집으로 발간이 된 겁니다. 윤동주가 시를 썼지만 윤동주를 시인으로 만든 사람은 바로 정병욱과 그의 가족이었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광양에서 윤동주를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3: 여기에 저 형님이 동탄에 멀리서 오셔가지고 여기 모르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형님한테 소개해 주려고.
4: 이 유명한 시가 한 잘못하면은 우리 세상에 나오지 않았다는 생각들이 좀 아쉬운 그런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 훗날 사람들한테 큰 가르침을 주고 가시지 않았나 시로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입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2: 섬진강 물길을 따라 사람들의 이야기가 꽃피는 광양. 넉넉한 섬진강이 있어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5: 어려운 사람이 성이 누구냐? 김씨다. 그래서 김이라는

0: 이어서 건축탐구 집이 방송됩니다.
1: 집에 들어가시기 전에
2: 이 신발을 좀 깨끗하게 닦고 신발의 상대는 이제 발입니다.
3: 신발하고 결혼하지 왜내 하고
2: 신발에 미친 남자 신미남 권동칠입니다. 곰발 빤신발, 거미 신발, 코브라 신발도 만들고. 이제 봅슬레이 그 차가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그 차를 우리가 개발비만 해도 한 20억 정도.
1: 최근에 크게 어려우셨다고.
2: 연나대왕 앞에 갔다가 왔다 갔다 이렇게 몇 번을 했죠.

0: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1: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중학생이 아니어도 되니까.
0: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옷도 아닌데 마음에 들 때까지 고쳐지은 집이 있습니다.
3: 양말을 벗고 바닥을 건드려보면요, 내가 이걸 왜 깔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2: 평범해 보이는 이 마루에도 깜짝 놀랄 얘기가 숨어있다는데요.
4: 자기의 철학이 분명히 녹아낸 집이기 때문에
3: 뭔가 다른 의미를 가지고 뭔가 새로운 걸 추구하기 위해서는 사는 방식도 좀 약간은 달라져야 되고.
2: 완벽하고 독특하게 주인을 닮은 집을 만납니다. 이 수많은 집 중 한 곳에 집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분이 살고 있답니다.
4: 지금의 삶과 다른 구조의 삶이죠. 이 삶과 함께 어우러져서 이 집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2: 일상의 모든 순간마다 친한 친구처럼 집과 동행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이곳 기장군 장안읍은 원효 대사가 장건한 장안사가 있어 그리 부르게 됐다는데요. 수행을 위해 온 세상을 누볐던 원효 대사처럼 호민 대사가 오늘도 길을 떠나오셨네요.
5: 아, 오늘 제가 탐구하러 온 집이 그 선생님께서 이런 철학을 갖고 계시대요. 집은 재산이 아니고 정신이다. 아니 뭐 집은 재산은 재산이죠. 근데 아니라고 할 수는 있는데

0: 정신이다.
1: 그런데요, 항상 집을 척척 찾던 눈썰미 만점 김우민 소장님이 오늘은 좀 헤매는 느낌입니다.
0: 집이 안 보이는데? 어? 누구 계시네?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혹시 제가 오늘 이제 집을 탐구하러 왔는데요. 네. 아무리 봐도 집이 없어가지고.
2: 아마 저희 집인 것 같은데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0: 아, 두 분이세요? 아, 선생님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1: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기는 했는데 집은 안 보이네요. 대체 어디죠?
0: 아니, 근데 아무리 봐도 아까 집이 없었거든요.
2: 왜 오시다가 보셨잖아요. 저 2층 흰 집.
0: 이거요?
2: 네, 저기가 이제 저희 집이에요. 무슨 보건소처럼 보이지만 네네. 안으로 이제 들어가시면 집입니다.
1: 어떤 집이기에 놀라실까요? 어머나, 이 집인가 본데요. 언뜻 보면 묵직하고 튼튼한 것이 정말 이거 가정집이라기보다는 뭐 보건소나 관공소 같으네요.
3: 저는 도자기를 굽는 도예가 신기입니다.
2: 저는 그의 아내 임계화이고 항상 스탠바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3: 20년 전에 이 집을 지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여기가 그린벨트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뭐 제약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또한 이렇게 바깥을 외장을 하려하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그 반대로 생각을 했거든요. 외장은 그냥 평범하게, 안에는 좀 이렇게 내실 있게.
2: 어쩔 때는 한 달에 한 번 뭐 2주에 한 번, 그러니까 집을 비우는 경우가 많고, 저는 그때 애들이 아주 어렸기 때문에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됐고 뭐 한 살 두 살 뭐 이럴 때 이제 초등학교 이제 갓 들어갔을 때였기 때문에 혼자 있어 보면은 사람이 좀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이제 저희를 이제 보호하는 차원에서 바깥에서 봤을 때는 그냥 단순한 건물인 것처럼 보건소나 아니면 무슨 마을회관처럼 보이고.
1: 전통 도예가는 좋은 흙을 찾아 우리나라 곳곳을 누빈답니다. 15살부터 그릇을 빚은 신경균 씨는 세종실록 지리지에 실린 가마터 324곳을 찾아다녔고 아이들이 생기고 나서 이 집을 지었답니다.
2: 다들 오시면은 좀 관심 있는 분들 오시면은 이게 신경균의 집이라고 생각했던 거하고는 너무 달라서 머뭇머뭇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저희 작업을 보면 저희가 무슨 뭐 그러니까 한옥이나 이렇게 거창한 한옥에 살 거라고 다 생각하셨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이 이제 대부분이었고.
1: 그러면 모두가 머뭇거린다는 그 집 구경 좀 해볼까요? 아니, 그런데 시작부터 보험상치가 않다. 아, 이건 웬 석탑이래요?
3: 1910년경에 일본으로 건너갔던 탑이래요. 이게 일본에 있는 걸 알고 저 일본에서 이렇게 다시 역수입해 가져온 거야.
1: 이 오래된 석탑은 일제강점기에 빼앗겨 이토 히로부미 별장에 가 있던 거를 되찾아온 거라네요.
0: 야, 아니 정말 자기가 있을 곳에 돌아온 느낌인데요.
3: 아니요, 다시 갈고 생각해서 여기는 막 광경이 안 맞으니까.
0: 아니, 그러면 선생님, 뭐 이렇게 놓고 집을 이렇게 무난하게 밖을 이렇게 보이게 하고 하는 게 요 말하고 다 통하는 건가요?
3: 그렇죠. 탑하고도 통하는데 공단탑이 무너지지 않잖아요. 네. 천년을 가도. 그런 개념으로 이 집도 이제 애들이나 다음 후세에 또 그 살더라도 그 내가 하고 살던 정신만 이어간다면 그대로 가는 거니까.
0: 아니 선생님, 바닥도 이게 범상치가 않은데
3: 구들장 돌을 구해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한 거죠.
1: 바닥에 깐 이 널찍한 박석은 옛날 집을 허물 때 나온 구들장이라는데요. 아이디어를 재미난 곳에서 얻었다고 합니다.
3: 저기까지도 풀이 나고 막 그 뽑을 사람도 없고 이러니까 그거는 저기 힌트를 어디 가서 얻었냐면 경복궁 가서 얻으세요.
2: 맨 처음에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수평이 맞는 데를 다니시잖아요. 근데 여기는 돌이 약간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뭐 그 재미도 있습니다. 그 사이에 물이 또 이렇게 고이면은 우리 집 고양이도 와서 먹기도 하고 뭐 새들도 그 물을 먹기도 하고 그냥 자연스러워서 전 좋은 것 같아요.
0: 그냥 평범한 스테인리스의 이렇게 유리 문인데 와, 유독 손잡이가 굉장히 눈에 들어오네.

0: 이 나무가 이제 팔만대장이죠, 해인사에는. 그럴 새 나무판이 있잖아요. 그게 산벗나무였대요.
1: 산
0: 예,
1: 벚나무요?
0: 만져보면 이게 질감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갖고
1: 그래요?
0: 이게 기계로 대패로 쫙쫙 깎아 만든 게 아니라 손으로 이렇게 해갖고 했기 때문에 손맛이 나는 거죠.
1: 야, 그렇네요. 아니, 촉감이 굉장히 부드럽고 좋은데.
2: 대신에 이게 비가 오면 이게 허옇게 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저희가 이제
0: 칠은?
2: 치름치름해요. 네.
1: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번거롭지만.
2: 어디 가도 없는 손잡이니까요. 네.
0: 하나밖에 없는.
3: 집으로 들어가는 현관문에 산벚나무 손잡이를 달아서 말보다 촉감으로 환영하는 셈입니다. 그러면 집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1: 와, 내부는 완전히 다르네요.
3: 1층의 대부분은 널찍한 마루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방한 둘에 거실까지 너끈히 들어갈 공간을 과감하게 터버렸죠. 그리고 직접 만든 그릇과 공부하면서 모은 옛 그릇을 전시해 두었습니다.
0: 콘크리트 안에 한 우걸. 이제 그런 개념으로 지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대청 마루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사랑방, 이제 그 옆에 정직의 부엌이 있는 거고, 딱이 옛날에 그 조선시대 초가집, 초가상간의 형태를 확장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3: 아이쿠, 이렇게 보니 더 파격적인데요. 집의 틀은 전문가에게 맡기고 집안 설계는 최대한 직접 했기에 가능했던 구조랍니다. 1층의 유일한 방은 여기고요. 작지만 필요한 건다 있는 부엌이 나란히 붙어 있습니다.
1: 이 방은 정말 완전히 한식방 같은데요.
0: 전통 구두를 놔가지고 지금도 나무랄 때는 구둘방이었죠.
1: 아, 여기가 구두를 놓으신 거예요?
0: 예. 불과학 하는 건다 잘합니다.
1: 이 구두를 근데 직접 놓으셨어요?
0: 예.
1: 직접이요?
0: 예.
2: 아니, 그때 구두 놓을 때 그랬잖아. 아저씨들은 고래를 갖다 얇게 해야 된다는데 절대 안 된다. 그거는 이제 원하는 만큼을 하게끔 굉장히 강조했었죠.
0: 이 하얀 베개, 이런 하얀 집인데 이 연기 나면 집다 베린다고 안 된다고.
1: 그렇죠.
0: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내 시킨 대로 하면 된다고.
3: 구들 전문가의 말을 뒤로 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원하는 대로만 이 방을 만든 것은 취향을 넘어서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서였답니다. 신경균 씨는 옛 도공들이 하던 방식 그대로 그릇을 빚습니다. 그릇에 입히는 釉약도 직접 만들어 쓰는데요. 이 구들방을 뜨끈하게 데운 장작의 재가 바로 釉약의 재료랍니다. 어떤 나무의 재인지에 따라 그릇의 색이 달라지곤 하니 이 구들방은 중요한 실험실인 셈입니다.
0: 겨울 내에 이렇게 재를 모아가지고 다시 이제 저 수비를 한다 그러거든요. 그걸 또 깔아앉혀요. 앉혀가지고 이제 다시 6개월 정도 다 정제가 되고 다 써야 이제 유약 재료로 쓸수 있는데, 이거는 남한테 맡길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집을 지을 때도 한옥이라는 컨셉을 강조하는 게이 볼라도 있고 다 있거든요. 그 볼라들 보면 재를 만들 방법이 없잖아. 재를 모으기에 가장 이상적인 이 구들이에요.
1: 들어오자마자 이제 보통 거실이 있잖아요. 선생님 거실은 약간 전시장 같기도 하고 갤러리 같기도 하고.
2: 이제 거실인데 좀큰 거실이죠. 저희 집 공간에서. 그리고 이제 거실에 보통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애장품 같은 거 이렇게 뭐 전시해놓고 디피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 집은 저희는 이제 도자기를 하니까 작업을 하고 저도 그릇을 좋아하고 가구를 좋아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가구에 경균 씨가 만든 작품을 올려놓고 또 이건 사실 저희 대청마루라고 보시면 돼요. 옛날에 방은 요만한데 대청마루는 이만한 집입니다. 저희 집이.
1: 아, 그래서 밖에서 봤을 땐 굉장히 큰 집처럼 보였던 거군요.
0: 마루로 해서 가마를 새로 만들었어요. 만들어가 소나무 이거를 일주일간 불에 굽은 거예요.
1: 그럼 타지 않나요,
0: 안타게
1: 나무가?
0: 굽는 게 있습니다.
2: 맨 처음에 많이 태웠습니다.
0: 소방차가 출동을 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0: 보통은 목재를 쪄서 수분으로 없애죠. 근데 이 백마루는 찌는 대신 불에 구워가며 몇 달 동안을 깔았다고 합니다.
1: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을까요?
2: 아니 이 보시면 불에 구워가지고 이걸 전부 다 맞췄잖아요.
1: 아 결을 맞추신 거예요?
2: 맞추고 이게 사기 맞춘다 그러잖아요. 가구 짜듯이 그렇게 마루 깐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양말을 벗고 이게 바닥을 거닐어 보면요, 내가 이걸 왜 깔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발로 밟아 보면 이게 우리나라 소나무만이 가진 어떤 쿠션 같은 게 있어요. 아 양말을 벗고 보면 예.
1: 저도요?
3: 양말 한번.
1: 아 그래요? 아이고 이게 촬영하면서 양말 벗기는 건 처음인데. 야 느낌이 정말 되게 촉감이 좋다.
0: 조각볼을 이듯 크기가 제각각인 소나무를 꼼꼼히 매만져간 마루에서 부부는 많은 일을 한답니다. 햇살 좋은 오후에는 달게 토막잠을 자기도 하고요. 요가 매트가 없어도 배기는 것 없이 스트레칭을 할 수 있다죠.
2: 처음에 깔아놓고 이제 다 앉아 이게 거의 다 하고 나서 이제 여기서 앉아서 그때는 이런 게 없었거든요. 동그란 판 같다고 술판이 벌어졌는데 그 술 좀 취하는 사람은 막 절로 굴러가서 자고 막 근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전부 다 바닥이 따뜻하다고 내가 누웠던 자리 이 따뜻해. 말로는 안 그렇잖아요. 그래 그거 굉장히 신기했더라. 나도 신기했어요. 그래 나도 한 번씩 술 많이 먹으면 여기서 잘 자요.
3: 이게 쪽마루도 어떤 거는 넓고 좁고 이러니까 얼마나 불쌍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맨 처음에 있더라고요. 이 뭐 옹이 가지고 말이야 나무가 어쩌고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모자기는 다들 어려워하시는데 근데 이건 우리가 다 아는 거잖아요. 뭐 떡판이 어떻고 가구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면은 공감을 금방 하시니까 그래서 또 좋더라고요.
0: 대부분의 공간을 대청마루에 내주고 보니 부엌은 사람 한 명이면 꽉 차는 공간이 됐습니다. 하지만 군더더기 없이 단출한 부엌도 나쁘지는 않다네요.
2: 차라리 이 시대에 맞는 한옥을 새로 한번 만들어보자 해갖고 마루도 깔고 구들도 새로 놓고 그랬대.
3: 내 대청마루에서 자겠다는데 왜? 너희 옛날에 그렇게 자지 않았냐고. 나는 부엌이 작지만 여기에서 내가 필요한 걸 먹으면 되는 거고 괜찮다. 물론 이제 좀 불편한 게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불편한 거 조금 감수하면 되는 거죠.
1: 아 이제 2층으로 올라가는군요.
0: 불에 구워 만든 소나무 계단을 딛고 2층으로 올라가면 존재감이 뚜렷한 문을 만나게 됩니다. 이 문에도 대청마루 못지않게 재미난 사연이 있을 것 같죠?
1: 야, 선생님 이 문틀은 제가 직구경 한 100개는 다녔거든요, 최소. 처음 봐요, 여기 어떻게 이렇게 막 갈라지고 어디서 사오신 거예요?
2: 전부 다 직접 제작한 것들인데 그때 이제 목수 두 명하고 뭐 하여튼 여러 사람 협업으로 이렇게 집을 완성했는데 이 나무는 이게 참나무예요. 우리나라산
1: 참나무요?
2: 참나무인데 참나무를 이렇게 감 안에 넣고 불을 떼가지고 일주일 이상 아주 타기 전에 단계까지 올려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구멍이 뻥뻥 생겨요. 이렇게. 그래 그걸 전부 다 다시 재단을 다시 해가지고 이렇게 문을 짜는데 이 문 짜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1: 아니 뭐 한 일주일 걸렸나 보죠?
2: 일주일을 갖고 문 한 짝도 못 짜죠.
1: 네?
2: 문 한 짝도 못 짜.
1: 아 요거 만드는데 일주일 더 걸린다고요?
2: 이게 참나무는 굉장히 아무래도 불에 들어가고 나면 대패질하면 대패해서 뿌리 번쩍번쩍 돼서.
1: 아니 뭐 저 단단하긴 단단하죠 참나무. 근데 아니 뭐 얼마나 걸렸다는 말씀이세요 그럼 요거?
2: 한 달 넘게 걸렸어요.
1: 하나 하는데 한 달이요? 네,
2: 이렇게 다 짜는데.
0: 참나무 숯은 들어봤어도 참나무를 구워서 문을 만든 건 처음인데요. 그런데 참 볼매네요. 볼수록 매력있죠? 그죠?
2: 그러니까 이렇게 느낌이 이런 느낌이 나온 거예요. 아주 중후하면서 또 이게 굉장히 그 소리조차도
1: 부드럽네요.
2: 예. 그렇게 이제 누가 보더라도 이제 이런 문은 아마 두 군데씩 만들기 힘들 거예요.
1: 아니 근데 선생님 굳이 이렇게 어렵게

0: 해야 하니까?
1: 유닉하게.
0: 아, 유닉 때문에?
2: 남이스러운 거 좀 내가 집에 쓰는 문인데 비슷한 문이 있다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했으니까 네. 이거 따라하는 사람이 있으면 상관없겠지만
0: 따라 못할 것 같아요. 네.
2: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마음으로
0: 네, 절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 근데 독특하게 진짜 독특하네요.
3: 2층에는 어떤 독특한 얘기가 있는지 계속해서 탐구해보죠. 여기는 책장이 있으니 서재인가 했는데 오, 침대가 있으니 침실인가 싶기도 하고 헷갈리네요. 여기는 어떤 방이죠?
0: 드디어 두 분 주무시는 공간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아, 여기서 주무시는 거죠?
1: 여기는 네. 서재 개념이 더 많아요.
4: 어, 그래요?
1: 네. 잠시 이제 살짝, 이제 아, 예, 정도? 쉬는 정도고, 주로 이제 뭐, 예, 서재로 제일 많이 이용하죠.
3: 보통은 침실에선 편하게 쉬어야 한다면서 딱 침대만 놓고 TV도 없애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다용도로 쓰는 침실 괜찮으세요?
1: 집은 잠을 자는데 우리가 그렇게 많은 공간이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안방을 모셔놓고 사시잖아요. 12장 농에 아니면 침대 엄청난 게 그 거대한 그 침대에 엄청난 돈을 들여서 했지만은 잠자는 시간이 우리 하루 중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각자의 취향이지만 제가 생각할 때 잠은 내가 안원하게 내가 편하게 자면 되거든요.
3: 침실 옆에 이 방은 좀 평범한가 보다 했는데요. 천만의 말씀이랍니다.
2: 태풍이 부른 거예요.
4: 태풍이 불었어요.
2: 그때 이제 메밀한 태풍이 왔는데 우리 동네 당산나무가 뭐 밀레니엄 나무로 선정되고 굉장히 커요. 아침에 가보니까 가지가 이따만한 게 두 개 부러진 거예요. 그 동팀 만나다 그래서 막 그런 나무는 절대 손대는 거 아니겠다. 동네 사람 손 절대 안 돼요. 야, 저 귀한 나무인데 저걸 그래갖고 내가 동네 이제 동네 어른들한테 이야기하고 저 나무 내가 가져가겠다.
3: 이 나무인가 봅니다. 이 부러진 가지를 뭘 하셨는지 궁금한데요.
2: 이 방에 있는 느티나무로 만든 가구는 처음부터 그 나무로만 만든
0: 정말요?
2: 천년 있는 나무.
3: 부러진 당산나무로 가구를 만들다니 이런 생각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죠. 도예가는 성에 차지하는 그릇은 깨어버립니다. 그러니 집은 오죽할까요?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스스로 엄격한 삶입니다.
0: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밖에서 봤을 때는 되게 밋밋하고 좀 무난한 그런 집이었는데 안으로 들어와 보니까 야 정말 이 집 내부 전체가 하나도 기성품이 없는
2: 남과 똑같이 생각하고 남과 똑같이 먹고 똑같이 행동한다면 그 만드는 것도 남들하고 똑같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의미를 가지고 뭔가 새로운 걸 추구하기 위해서는 사는 방식도 좀 약간은 달라져야 되고 네. 라이프 스타일도 달라져야 돼요.
3: 이 집에는 또 하나의 부엌이 있답니다. 바로 마당이죠. 불을 쓰는 음식은 대부분 여기서 한다네요. 뒷산에서 주운 솔잎을 깔고 돼지고기를 얹은 뒤에 다시 솔잎 이불을 덮어주고 소금을 후루룩 치면은 나머지는 불이 알아서 해준다는 돼지 솔잎찜입니다. 귀한 송이도 가시 핀 것은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다네요.
1: 산에 작업장이다 보니까 뭘 해먹을 수 있는 게 열악하니까는 불은 뭐 늘 있는 거고 뭐 솥 하나 있으면은 그때는 이제 가마솥이 집에 그 아궁이에 걸려 있으니까 거기다 솔잎 넣고 그냥 거기 얹어서 소금만 그냥 툭 뿌리면 되더라고요.
3: 돼지 솔잎찜에 익어가는 동안 이 계절에 누리는 또 하나의 즐거움 송이국수를 준비합니다.
1: 그러니까 송이를 한꺼번에 우덕우덕 먹으면 금방 없어지니까 송이 향도 즐기고 또 따뜻한 국물도 같이 먹고 아주 담백하게 무슨 뭐 가미가 되는 게 없어요. 그건 따뜻한 물하고 소금만 조금

0: 있으면 되거든요.
1: 국숫발처럼 가늘게 찢은 송이를 그릇에 담고 소금 약간에 뜨거운 물을 부으면 되는 송이국수. 부부를 닮아 군더더기 없으면서 향기로운 음식이죠. 소뚜껑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은 돼지 솔잎찜이 완성된 겁니다. 뚜껑을 열면 구수한 매운과 함께 솔향기가 마당 가득 퍼져나가죠. 이 댁에서는 음식도 그릇도 집도 주인의 모습을 고스란히 닮아 있습니다.
2: 이어갈 사람이 있겠죠. 그죠? 이런 걸 좋아하고 자식이든 뭐든 이런 걸 좋아하고 이 집을 지을 때 그 내가 생각하고 이 집을 지을 때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러면 애들이 한번 헤어 나가겠죠. 뭐 이걸 없앨 수는 없잖아요. 새로 카피하는 것도 힘들어. 안 돼.
1: 오늘은 봉통에 불을 떼며 가마를 예열하는 날. 전통 방식으로 도자기를 만들지만 다양한 실험도 합니다. 전통을 지키되 변화하고 진화할 것. 집도 그렇습니다.
2: 쓰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주기 위한 집이 아니라 그러면 바깥을 화려하게 장식하겠죠. 안은 텅텅 비더라도. 근데 그게 아니죠. 사는 건 내가 편안해야 되니까. 그게 또 들어서 그 안에 머무는 사람들이 편안해야 되고. 이 도자기를 꾸미면 그래요. 가마 안에 그릇이 여러 개 들어가잖아요. 잘 되는 그릇이 따로 있거든. 잘 되는 자리가 있어요. 가마 바깥에 아무리 벽에 붙어 있어도 그릇 안 돼요. 가마 안에 들어가야 어쨌든 찢어 뽑고 삶이 되거든. 이제 용도에 충실해야죠, 가마는. 가마답게. 집은 집답게.
1: 가마는 그릇을 만드는 집이고 집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곳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뜨거울수록 맑아지는 불꽃처럼 오롯한 정신을 담은 집을 만나봤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집을 찾아 서울 서촌으로 왔습니다. 주사 김정희와 겸재 정선 그리고 시인 윤동주와 이상이 살았던 이 동네에 오늘 두 번째 주인공이 있다는데요. 집에 대한 예의를 지키며 산다는 그분이 몹시 궁금해집니다.
3: 아, 이 집 맞네요. 근데 밖에서 봐서는 이렇게 아직 어떤 집인지 알기가 어려운데 야, 2층 방이 좀 독특해요.
1: 말을 아껴 모든 말이 의미 있게 하라. 어우, 너무 멋진 말인걸요?
3: 선생님! 선생님 혹시 계세요? 마침 계셨네요.
4: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4: 반갑습니다.
1: 웃는 얼굴이 고운 이분이요. 입춘방을 써나보죠?
3: 제가 오늘 선생님 댁을 이제 탐구하러 왔거든요. 근데 이제 하마터면 그냥 지나갈 뻔했는데 다른 거보다 이 입춘방을 보고 걸음을 멈추게 됐어요.
4: 처음에는 저도 입춘대길, 번양다경 이렇게 붙여놓고 있었고 이 주변의 집들에도 그렇게 많이 붙여있는데요. 익숙한 그런 단어 말고 시로 표현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3: 근데 입춘방은 좀 이 동네 분들도 되게 신기하게 생각할 것 같은데 아닌가요?
4: 이렇게 입춘방을 붙여놓고 있다가 어느 한 해에 안 붙였던 적이 있어요. 환경미화원 분이 오셔서 여기 정리를 해주시고 하시는데 항상 여기에 있던 글귀를 보고 가시는데 그 글귀를 볼 때마다 굉장히 기운을 얻고 힘을 얻는다. 위안을 줄 수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마음으로 입춘방을 꼭 붙여야겠다고 생각해서 올해 또 다시 붙이기 시작했어요.
1: 그러면 집으로 들어가 볼까요?
3: 우와, 이야, 와, 서울 한복판에 정말 이런 집이 있군요.
1: 나지막하게 삐걱 소리를 내는 대문을 열고 들어서면은 누구나 하고 탄성을 뱉게 되는 집이

0: 입니다. 빛과 그림자를 절묘하게 드리우는 멋진 대나무숲. 낡은 한옥을 살뜰하게 돌보는 손길이 느껴지는 집이네요.
1: 와, 선생님, 이 집이 밖에서 봤을 때랑은 또 완전히 다른 집이네요. 아니, 제가 보통은 이제 고친 리모델링을 한 한옥들을 대부분 이제 이렇게 탐구를 하러 왔거든요. 근데 오늘만큼은 그 지어졌을 때 원형이 많이 보존된 집을 제가 온 것 같아요. 근데 무엇보다 크기가 굉장히 사실 좀 작거든요, 면적이요.
2: 네. 집 전체는 18평 정도 되는데요. 예. 건평이 10평이고 마당이 네. 8평 정도 되는
1: 거. 아, 그래요?
0: 이 집은 도면만 보면은 너무 작은가 싶다가도 막상 들어서면 마음이 넉넉해지는 묘한 집입니다.
1: 무엇보다 이 마당이 참 인상적이에요. 이렇게 밖도 하나도 안 보이고 이게 언뜻 그냥 도면으로만 보면 되게 답답할 집인데
2: 대나무 덕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아니 근데 정말 저 한옥에 대나무가 이렇게 작은 마당이 많이 있는 거는 전 처음 봤거든요.
2: 처음에 이사를 와서 마당에 있던 마루를 다 없애고 나니까 네. 뒤에 아주 작은 대나무 몇 그루가 아주 네. 짧게 잘려져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대나무들은 네. 이전에 있던 것들은 매해 다 잘라내고요. 네. 올해 난, 새로 난 대나무만 지금 키워서 자라 있는 거고요.
0: 동네에 몇백 살 먹은 나무들 못지않게 이 집의 대나무는 눈에 띕니다. 사실 생명력이 왕성한 대나무는 좁은 마당에 심기에는 적절치 않습니다. 하지만 이서재 씨는 누군가 심어둔 대나무 가지를 치고 다듬어가며 멋진 풍경으로 바꿔놓았죠.
1: 아니 근데 제가 오는 걸 어떻게 하시고 이렇게 턱하니 집이라고 붙여주셨어요. 우리 어렸을 때 그 서해 탁 궁서체로 쓰던 그런 거랑 좀 비슷하기도 하고.
2: 프랑스에서 한국 돌아오면서 내가 이야기 하고 싶고 꼭 이야기를 전해야 하는 것이 결국은 집으로 다 모였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0: 그게 벌써 8년 전이랍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서재라고 합니다. 이서재는 집의 이름이에요. 제 삶과 집이 서로 다르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제 작품과 제 집의 이름인 이서재가 서로 다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집의 이름을 제 자신의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0: 이서재 씨는 프랑스에서 미디어 설치 작가로 활동했습니다. 하지만 13년 만에 집으로 돌아와서 우리 것의 뿌리를 둔 예술 활동과 문화 기획을 하고 있지요.
1: 아니 근데 이렇게 정말 멋지고 사랑스러운 집에 의외 있게 하나 이렇게 걸려 있어요. 저기 혹시 북어가 이렇게 걸리려고 하다가 돌멩이를 갖다 놓으신 건가요?
2: 우리 건축에 대한 공부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옛날에 한옥집을 지을 때 수직을 보는 것이 다림복이라 해서 돌멩이를 이렇게 실로 떨어뜨려서 수직을 잡았다고 하는 걸 네.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 우리 집도 자꾸 기울어지고 있는데 얼마나 기울어지는지가 보고 싶어서 집이 옆으로 기울어지기도 했지만 앞으로 기울어지기도 해서 턱에 걸려가지고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다림보기가 되었어요.
1: 아니 그런데 야 저렇게 많이 기울었단 말입니까 지금?
0: 가만 보니 문틀도 삐뚤어진 채로 짰네요. 하지만 당장은 어쩌겠어요. 그저 덤덤하게 관찰할 밖에요. 이제 방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방은 이 시각이면 이 집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고 합니다. 이 풍경이 너무 멋져서 외출을 미룰 때도 있다네요.
1: 와, 이 방에 들어오니까 정말 딴 세상에 온 것 같아요. 저 오늘 되게 1.1

0: 함께 한다는 건 마음을 나눈다는 뜻입니다. 이 집에서는 그러고 싶은 순간이 자주 찾아오지요.
1: 근데 여기를 이제 다 차실로 쓰시는 건가요?
2: 네, 차실로 쓰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한옥이라는 그런 공간이 방의 구조가 이걸로 또 쓸 수 있고 저걸로도 쓸 수 있는 그 네. 목적성에 있어서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하는 게 우리 또 건축물의 특징 같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네. 여긴 차실로도 쓰고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이야기하기도 하고 저 겨울에는 우풍이 너무 많이 들어오기도 해서 전 이 방에서 또 자기도 해요.
0: 이서재 씨에게 집이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햇살, 달빛, 바람. 이 모든 것들이 포함돼야 비로소 집이라고 할 수 있지요.
2: 이 자리는 그 무엇보다 이렇게 햇빛이 방 가득 들어오는 게 저는 참 너무 좋은데 또 바람을 직접 눈으로 보는 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나무나 바람이나 이런 모든 요소들, 빛이나 이런 것들이 늘 널려 있는 것 같지만 너무 소중한 존재들인 것 같고 그것들을 하나의 마치 하나의 인격체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집과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공간에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그런 대상들이 함께 누리고 이 집에서 살고 있는 것 그래서 하나의 우주를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0: 우리는 흔히 풍경이라는 단어를 쓰지요. 풍경은 바람과 빛이라는 뜻입니다. 이 집에선 그 말이 더 실감이 나죠. 이제 가운데 방으로 가볼까요? 석가래와 대들보가 잘 보존된 아름다운 방인데요.
1: 책상도 있고 한 거 보니까 작업실 겸 이제 서재로 쓰시는 것 같은데 원래는 여기가 그럼 대청마루였던 곳인가요?
2: 아마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1: 야, 정말 되게 작긴 작았었네요.
2: 네, 네.
1: 이 정도 작은... 공간이었구나. 근데 이제 그 대들보 뒤를 보니까 고화가 하나 있네요.
2: 네.
1: 예, 이거 어떻게 인사동에서 네. 구입하신 건가요?
2: 아니고요. 네. 제가 그림을 그리게 됐는데.
1: 아, 자세히 보니까 천 위에 이제 그림을 그리셔가지고 네. 이게 좀 오래돼 보였던 거군요.
2: 네. 이 그림은 제가 프랑스에 있을 때 네. 원래 현대미술을 제가 했었던 사람이었지만 한국에 네. 돌아와서 우리 것에 기댄 그런 작업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리게 된 제 첫 번째 그림이에요. 이 그림의 네. 제목은 이서재 변산도라고 해서 네. 이서재 저희 집을 둘러싼 네. 산의 그림이에요. 선생님 그래요? 여기 보시면 네. 여기가 저희 집 지금 대나무와 저희 집이 아주
1: 그렇네요.
2: 큰 집처럼 보이지만 네. 저희 집을 둘러싼 네. 이 산의 그림이어서
0: 인왕산을 비롯해 이서재 씨의 집을 둘러싼 여러 산들이 그림 속에 담겨 있네요. 이서재 씨는 이 집에서 종종 집전을 연답니다. 집 앞 수성동 계곡이 앞마당이니 거기서 집전을 연 적도 있지요. 집을 상징하는 손 모양도 만들었습니다.
2: 집전은 집을 전시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집에 사는 삶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집에서 누렸던 것이 무엇인지를 같이 이야기하는 자리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집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것을 정의하기보다 집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함께 이야기하고 나누면서 그것들을 생각해보는 일들이었어요.
1: 어떻게 보면은 야 이게 서울 도심 한가운데 있는 집이 맞나 싶을 정도인데 그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아니 보면 저 한옥도 고친 집 많이 다녀봤거든요.
2: 네.
1: 그래도 보면 다 에어컨 하나 정도는 이렇게 달려 있는데 여기서 안 사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에어컨은 뭐 하나도 없는데요?
2: 아, 네.
1: 그리고 우풍은 엄청 세게 생겼어요. 지금 저 창호 보니까 뭐 나무 창호에다가 유리창 한 장짜리 겨울 못 견디실 것 같은데 가끔 와서 작업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2: 아닙니다.

0: 일단 여기서 잘 견디고 있고요. 겨울은 겨울답게 지냈을 때또그 다음에 오는 여름을 잘 맞을 수 있는 것 같고요. 저희 집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에어컨이 없는데 에어컨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이 우리나라의 사계절을 뚜렷하게 분명하게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자꾸 모기가 다니기도 하는데 이렇게 모기가 들어오는 거가 제가 사실은 이제 문을 닫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여름에도 저희 집도 방충망이 없잖아요.
1: 다 믿겠는데요. 전 진짜 방충망 없는 거는 그건 진짜 사실은 못 믿겠거든요. 아, 심지어 지금 여기 이제 우리 마당으로 가는 창도 그렇지만 저 바깥으로 보이는 그냥 창에도 방충망이 없어서 오늘만 다 열어놓고 계신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에요?
0: 사실 저쪽은 방충망이 있긴 하지만 저기만 사실은 있고 여기
1: 나머지는
0: 이런
1: 없어요.
0: 데는 없고요. 제가 에어컨이 없기 때문에 항상 모든 창문과 이런 문들을 다 열어놓고 지내고요. 이런 에어컨이 없었을 때 그렇게 맞바람을 치게 해서 시원하게 지내는 방법. 그리고 더운 옷을 합성 섬유라든지 그런 옷 입지 않고 삼베 옷이라든지 시원한 옷을 입고 지내는 방법. 그런 것들로 여름을 나는 것. 그게 제 생각에는 이 집이 가르쳐주는 선조들이 이 집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지혜 같은 것들이 아닌가 생각해요.
2: 이서재 씨가 작품을 하나 보여준답니다. 이서재 시리즈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곳곳을 답사하고 눈과 마음에 담은 뒤에 그려내고 쓰는 작업이랍니다. 지금까지 울릉도, 안동, 제주도, 그리고 영월이 이서재 시리즈에 담겼습니다.

0: 아우, 이 방은 분위기가 또 다르네요. 피아노와 거문고가 있고 멋진 창이 있는 방입니다.
1: 선생님, 여기 이부자리가 있는 거 보니까 이불 펼고 주무시는 침실인가 봐요.
2: 꼭 우리가 침실로서의 용도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서 잠을 잡니다.
1: 선생님이 자연을 사랑하시는 거는 알겠는데, 저기 대나무가
2: 제가 처음에 이 집에 와서 손수 다 벽지를 바르고 소소한 공사들을 혼자서 했어요. 침낭을 두고.
1: 네?
0: 묵은 벽지를 걷어낼수록 곳곳에 비센 자국이 드러나고 천장과 벽에서는 흙이 쏟아졌대요.
2: 벽지를 떼내고 하면서 천정이 무너져 내려서 그거를 다시 올려봤고 그리고 단열재 넣고 하는 일들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도 자꾸 한쪽에 기울기 시작하면서
1: 네.
2: 모래가 많이 떨어져 내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꾸 천정이 내려앉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불안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1: 네.
2: 저기 밖에 있는 대나무를 뽑아다가 제가
1: 이거 종교적인
2: 다쳤습니다.
1: 맞다니까요. 저게 지금 받침이 있을 리는 없잖아요.
2: 아,
1: 근데
2: 네.
1: 약간 안심은 좀 되긴 되시나
2: 아니,
1: 보네요.
2: 그럼요.
1: 네.
2: 이렇게 자꾸 내려오는 거를 막아주고 있으니까요. 정말 눈에
1: 보여요.
2: 가시적으로 보였다니까요.
1: 아,
2: 그래서
1: 그래요?
2: 너무 불안한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일단 들어서 받쳐놨는데.
1: 야, 그 대나무 하나 갖고 될까요?
2: 근데 일단 안 내려오고
1: 그러니까
2: 있어요.
1: 신기하다니까요.
2: 네네.
0: 무엇이든 고쳐서 쓰는 건 이서재 씨의 신념이고 특기 중 하나입니다. 그릇을 직접 빚어서 쓰는 이서재 씨는 깨지거나 이가 나가면 다시 수선해서 쓰고 있죠. 그릇에 새 삶을 주는 일은 철학이자 명상의 순간이 되기도 한답니다.
2: 그릇을 수선하는 방법을 배우면서 이해하게 된 것은 우리의 집 짓는 방법하고 참 많이 닮아 있어서 그 부분이 참 재밌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부터 뭔가 부칠 때 밀가루나 쌀이나 이런 것들로 쌀풀이나 밀가루풀을 만들어서 부쳤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수성인 거예요. 물이 닿으면 또 떨어질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옷과 함께 섞어서 접착하는 방법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 그릇 같은 경우에도 그냥 온전히 하얀 그릇이었는데 이렇게 깨진 부분을 수선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무늬가 생겼고 이런 무늬 덕분에 정말 또 다른 하나의 문양이 들어간 새 그릇이 되는 집이 낡았다고 해서 허물고 그것을 쉽게 새로 만들고 하는 자세가 아니라 우리가 이런 작은 삶에서부터 이렇게 고쳐 쓰는 것, 아껴 쓰는 것, 이런 태도들이 배어나는 것, 이거 참전 중요한 문제이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날 정말 필요한 자세이지 않을까?
0: 이서재 씨의 모든 작업과 삶은 스스로 만들어낸 뿌리 미감이라는 말로 연결된다고 합니다. 일주일 중에 하루는 이 집에서 거문고 소리가 들립니다. 거문고 선생님이자 이 집을 무척 좋아하는 분이랍니다.
3: 이서재는 단순히 집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만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이곳에 품고 있고 그것을 단순히 여기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그거를 이렇게 연결해서 그렇게 사는 모습으로써 우리에게 다 함께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너무나도 좋고 아름답고 소중한 집이죠.
2: 집이라는 것이 단지 보여지는 지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가 쌓여서 자기의 일상을 조금씩 조금씩 조금 더 나은 삶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노력 위에 쌓여진 것이 전 지금의 집이라고 생각을 해요.
0: 이서재 씨는 집이란 우주라고 말합니다. 생각해보니 우주는 집 우에 집주자를 쓰더군요. 이서재 씨의 우주가 더 넓어지고 풍성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4: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집을 내가 지어줄게.
5: 대부분의 집이 다 네모나잖아요. 재미가 없는 거죠. 저곳에 그림 같은 집을 지으면 아, 저게 내 집이 되겠구나.
6: 상담 완료 시 언제 어디서나 편안한 휴식을 위한 일체형 접이식 침대와 가볍게 즐기는 피크닉, 일조 완성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7: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 뒤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8: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7: 딥이라면 됩니다.
9: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7: 됩니다.
10: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7: 됩니다.
11: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7: 되고요.
10: 지병이 있어도?
7: 딥이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0: 수술비도 된다고요?
7: 됩니다.
12: 암 치료비도?
7: 됩니다.
13: 진단비도요?
7: 되고요.
13: 병원 통원비도?
7: 네, 됩니다.
14: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7: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 상해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3: 입원 첫날부터?
7: 됩니다.
14: 1인실에 입원해도?
7: 됩니다.
15: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7: 되고 말고요.
13: 감기로 입원해도요?
7: 돼요.
16: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7: 되죠.
10: 디스크로 수술해도?
7: 물론 됩니다.
14: 이게 모두 된다고요?
7: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6: 상담 완료 시 편안한 접이식 침대와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7: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0: 건강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1: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0: DB라면 됩니다.
2: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0: 됩니다.
3: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0: 됩니다.
4: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0: 되고요.
5: 지병이 있어도?
0: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2: 수술비도 된다고요?
0: 됩니다.
6: 암 치료비도?
0: 됩니다.
5: 진단비도요?
0: 되고요.
5: 병원 통원비도?
0: 네, 됩니다.
7: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5: 입원 첫날부터?
0: 됩니다.
7: 1인실에 입원해도?
0: 됩니다.
8: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0: 되고 말고요.
9: 감기로 입원해도요?
0: 돼요.
10: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0: 되죠.
3: 디스크로 수술해도?
0: 물론 됩니다.
7: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1: 상담 완료 시 편안한 접이식 침대와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무료 증정.
12: 이어서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가 방송됩니다.

0: 공감. 공감이 최고다, 이거.
1: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2: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2: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1: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2: 080-961-9595.
3: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4: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5: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4: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3: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

0: 그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1: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 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1: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0: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1: 080-961-9595.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2: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중학생이
1: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9살 은영이를 울리는 가슴 아픈 두 글자. 엄마. 2년 전 엄마는 긴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4: 애기 엄마가 갑자기 없다 보니까 큰 딸내미가 말을 안 하는 거야, 이제.
3: 허리디스크로 아픈 몸에도 어린 두 딸을 위해 오늘도 폐지를 주우러 나서는 아빠. 폐지로 버는 돈은 하루 7천 원 남짓. 한창 잘 먹어야 할 나이지만 빠듯한 형편에 단출한 끼니를 차려낼 때마다 아빠의 미안함은 늘어만 갑니다. 말문이 다친 은영이에겐 꾸준한 언어 치료가 필요하지만 생활비도 치료비도 홀로 감당하기엔 너무나 힘든 현실. 엄마의 부재로 마음이 다친 은영이에게 따뜻함을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5: 연평도에서 새나기로 간절한 사연이 도착했는데 24시간 강아지와 떨어질 수 없다는 제보자. 보호자가 잠시만 자리를 비워도 난리가 난다는데요. 강아지들과 한시도 떨어질 수 없다 보니 연평도로 일하러 갈 때도 강아지들을 데리고 간다는데.
6: 지하철 타고 그래도 한 30분 정도 가야 돼요. 배를 타는데 이제 또 2시간 정도 걸려가지고.
5: 보호자에게 집착하는 강아지 때문에 전쟁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평도에서 유명하다는 입질견 딱지. 만지는 순간 폭군으로 돌변한다고 하는데요.
7: 아, 만졌다가 혼났어요. 물릴 뻔했어요.
8: 아, 만지려다가 물릴 뻔했어요?
7: 네, 이렇게만 그냥 난리예요. 난리.
9: 그냥 한 명 좀 물어, 그냥 건드리고.
5: 곳곳에 붙어 있는 경고 문구들. 9년째 접근 금지령이 내린 딱지입니다.

0: 만지지 말라고 했지.
1: 순식간에 폭군으로 돌변하는 딱지. 어쩌다 폭군이 됐는지 그 이유가 정말 궁금한데요. 연평도에 선 넘는 강아지들. 지금 만나러 갈까요? 꽃들이 만개하는 봄. 하지만 강아지들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제보자를 만나봤습니다. 건물 엘리베이터에 붙어있는 경고문. 아, 복도에 들어서는 순간 강아지 짖는 소리가 요란한데요.
2: 그만. 제발.
1: 낯선 제작진에게 계속해서 지저대는데.
2: 그만. 제발.
1: 보호자가 한 달 전 입양한 슈나우저 가루입니다. 일어서는 제작진에게 달려드는 가루.
3: 가루야, 너 계속 그렇게 짖으면 어떡해.
1: 시도 때도 없이 짖는 가루 때문에 마음 편할 날이 없다는 보호자.
3: 짖으면은 이제 옆집한테 피해를 줄 거고. 그러면 또 이제 저뿐만이 아니라 같이 그 사는 분들도 이제 피해가 가는 거니까 죄송스러워가지고.
1: 한 달 전 가루의 입양 후 부쩍 예민해진 루이. 가루가 짖으면 덩달아 시끄럽게 짖어대는데 보호자가 키운 지 3년 된 폼피츠 루이입니다.
3: 루이는 오히려 강아지도 좋아하고 사람도 좋아하고 이랬던 강아지인데 가루가 오고 나서부터는 조금 아직 좀 불안한 것 같아요.
1: 결국 짖는 강아지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는 보호자.
3: 짖지 마. 안 돼.
1: 밖에서도 긴장을 늦추지 못하는데
3: 진짜 갑자기 짖는 친구라가지고. 그만.
1: 결국 복잡한 곳을 피해 한산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3: 원래 저기 집 앞에 공원이 있거든요. 이 친구가 가루가 이제 강아지만 보면은 난리 나고 그냥 무분별하게 사람들한테 짖는 게 너무 심해가지고 이제 다른 큰 공원으로 가려고 지금 가고 있어요.
1: 공원까지 강아지들과 지하철로 이동하는데 걱정이 앞서는 그녀. 무사히 공원까지 갈 수 있을까요? 잘 견디나 싶었는데 결국 터지고 마는 가루와 루이. 서로 으르렁거리는데 당황한 보호자는 녀석들에게 사정을 해봅니다.
3: 제발. 다 왔잖아. 안 돼요. 그만.
1: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 그런데 산책을 시작하려고 하다 머뭇거리는 보호자.
4: 왜 멈추시는 거예요?
3: 달려들까 봐.
1: 결국 다른 강아지에게 달려드는 가루.
4: 무조건 달려들어요?
3: 네. 저렇게 올 때 자기 눈앞에 보이면 저래요.
1: 누가 보이기만 해도 극도로 흥분하는 가루와 그런 녀석을 통제하기 위해 애쓰는 보호자. 또다시 지나가는 개를 보고 흥분해서 어쩔 줄을 모르는데 평소 극도로 불안해하는 가루.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3: 사냥 당해가지고 이제 전 주인분께서 사정이 조금 안 좋으셔가지고 키울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해가지고 보호소에 있다가 또 인보처에 가 있다가 그러고 저희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한 거주지가 세 번은 바뀌었다고 봐야 되겠죠.
1: 갑자기 아파서 가루를 키우

0: 울 수 없게 됐다는 전 보호자. 결국 가루를 보호소에 맡겼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여러 번 거처가 바뀌었던 가루.
1: 그 기억이 너무 셌나 봐요, 이 친구한테. 그래서 아,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좀 너무 불안해하는 것도 보이고, 이제 나갔다 들어오면은 이제 너무 이제 난리가 나니까.
0: 이젠 보호자만 안 보이면 극도로 불안해하는 가루.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2: 이거 쓰레기만 버리고 올 테니까 지지면 안 돼. 가만히 있어야 돼, 너네. 로이.
0: 쓰레기를 버리러 가기 전 로이와 가루에게 간식을 나눠주는 보호자.
2: 가루 이거 먹고 있어?
0: 과연 가루는 보호자가 나가면 어떨지? 처음엔 간식에 관심을 보이는 듯 하더니 불과 몇 초도 지나지 않아 불안에 떨고 결국 목이 터져라 짖어대는 가루. 그리고 덩달아 짖는 로이까지. 텅 빈 복도가 개 짖는 소리로 시끄럽습니다.
1: 저렇게 짖으면은 옆집에서도 이제 너무 시끄럽다고 한 번씩 문을 이렇게 펑 하고 치고 갈 때가 있어요.
3: 무서워졌어요.
1: 네, 깜짝깜짝 놀래요. 그래서 그냥 뭐지 하고 이렇게 문을 열면은 또 아무도 없고.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이제 좀 그랬나 보다 해가지고 제발 조용히 해 하는데도 계속 저렇게 짖어요.
0: 5분만 집을 비워도 시끄럽게 짖어대는 강아지들 때문에 보호자 혼자서는 나갈 수가 없다는데요. 그녀가 돌아오고 나서야 안심하는 가루. 이런 상황이다 보니 매일 가루와 24시간을 함께하고 있다는 그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심해지는 가루의 분리불안. 가루는 어디를 가나 그녀의 껌딱지입니다. 다른 강아지들과 재미있게 노는 로이와는 다르게 보호자 뒤만 졸졸졸 따라다니는 가루. 그런데 갑자기 보호자가 눈앞에서 사라지자 불안해하는 녀석. 결국 또 짖어대기 시작합니다.

0: 떨어지면은 이런 행동을 보여요.
1: 보호자가 잠시 화장실을 간 사이 극도로 불안해하는데 마치 엄마를 잃어버린 아이 같습니다. 직원분이 가루를 진정시켜보지만 아무 소용이 없네요.
2: 약간 물거든요?
0: 아, 물기들이요?
2: 분에 못 이겨서 무는 것 같긴 한데.
1: 보호자가 잠시만 안 보여도 난리가 나는 가루 때문에 옴짝달싹 못한다는 그녀. 아, 이거 보통 일이 아닌데요?
3: 이제 일단 가루가 분리불안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제가 사회생활을 아예 못하잖아요. 그렇다고 이렇게 집에만 가만히 있을 순 없어서 이제 연평도에는 이제 이모랑 이모부랑 뭐 언니랑 다 같이 이제 가족식당을 하셔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족식당이다 보니까 조금 어느 정도 이해를 해주시는 편이라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잠깐씩 여기서는 아예 돈을 벌 수가 없으니까
1: 결국 생계를 이어나가기 위해 연평도까지 출근하는 그녀.
4: 짓지 마. 한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은 들어가는 것 같아요. 맡길 데가 없어가지고 안 맡아줘서 애견 카페 이런 데도 안 맡아줘가지고 데리고 가야 돼요 다. 제발. 그만.
1: 강아지들을 데리고 연평도까지 가는 길은 험난하기 그지없습니다.
4: 하지마, 제발.
1: 매 순간이 긴장의 연속인데요.
4: 두 대인데 이제 8시 배랑 이제 1시 배인데 원래 좌석이 다 있어요. 정해진 좌석이 있는데 가루가 너무 지져가지고 저는 자리에 앉아있지도 못하고 일단 그 선장님이라고 해야 되나? 그분한테 이제 양해를 구하고 짐칸에 이제 들어가서 서 있거나 앉아있거나 그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1: 난항이 예상되는 그녀의 험난한 여정.
4: 죄송해요. 야. 안 해주셔도 돼요. 안 해주셔도 죄송합니다.
1: 아이고, 이 녀석들 여러 사람 놀래키네요.
5: 안녕하세요.
1: 화물칸에 실려 2시간 넘게 가야 하는 가루와 로이. 그걸 지켜보는 보호자의 마음도 무겁습니다.
4: 앉아. 그만.
1: 배 안에서 지옥 같은 2시간을 보낸 그녀와 강아지들. 드디어 일자리가 있는 연평도에 도착합니다. 강아지들을 챙겨 간신히 배에서 내리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그녀.
4: 너무 힘들어요. 아직 한 것도 없는데 힘들어요.
1: 아유, 아직 일은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지치신 것 같네요. 너무 험난한 일하러 가는 길. 연평도에 도착하자마자 집부터 들르는데.
6: 여기가 집이신 거예요?
4: 네.
6: 아, 여기는 그러면은 누가 사시는 거예요, 그럼 여긴?
4: 지금은 제가 왔다 갔다 하려고 저 혼자 쓰고 있어요. 일로 와. 가루.
1: 또다시 불안한지 지저대는 가루.
4: 가루야. 그나마 여기는 옆집이 없어가지고 그나마 조금 마음이 편해요. 조금 민원 들어올 일이 없으니까. 그만.
1: 아이고, 도대체 쉴 시간이 없네요. 곧 일하러 가야 할 시간. 일터까지 가루와 로이를 같이 데리고 가야 하는 상황인데요.
2: 아유, 애들 데리고 오냐고 고생했네. 아유.
1: 멀리까지 오느라 고생한 그들을 반겨주는 이모.
4: 로이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
2: 아유, 우리 로이.
4: 얘네 어디다 놔야 돼?
2: 이거 밖에 놔야지. 아니, 못 들어가잖아.
1: 하지만 가게 안에 강아지들을 데리고 들어갈 순 없는데요.
2: 이거 두고 들어와.
4: 너네 이러고 잠깐만 있어. 금방 다시 나올게. 알겠지? 또 짖고 이러면 안 돼, 너. 아이고. 미안해. 금방 갔다 올게.
1: 보호자가 사라지는 뒷모습에 또다시 불안해하는 가루. 녀석의 마음을 너무 잘 알기에 일하는 내내 마음이 편치 않은데요. 들어오자마자 두 손 걷어붙이고 일을 시작하는 은서 씨.

0: 그녀가 일하는 사이 밖에서 불안에 떠는 가루. 보호자를 향한 가루의 집착은 정말 끝이 없습니다.
1: 아이고.
2: 이거 짓고 있는 거예요?
1: 네.
2: 보호자는 찾는 거예요, 지금?
1: 그런 것 같아요. 저렇게 짖으면은 옆에 있는 로이도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서.
3: 사탕으로 마늘도 좀 드세요.
0: 시간이 지날수록 가루의 불안은 커져만 가는데요. 결국 하던 일을 멈추고 나가는 보호자.
1: 그만. 왜? 아, 제발 가만히 좀 있어. 야, 내 돈 벌어야 너네. 맛있는 거 사주지. 응? 언니 일하고 올게. 알겠지? 금방 올게, 금방. 응? 짖지 말고 가만히 좀 있어봐. 가루야.
0: 일을 하는 내내 수시로 들락날락하는 그녀.
4: 좀 안쓰럽죠. 어쨌든 파양돼서 그런 상처들이 많아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안타깝긴 한데 지금 제 상황도 지금 어쨌든 젊은 애가 막 강아지만 데리고 있을 수 없으니까.
1: 가루랑 로이랑 좀 마음 편하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5초라도 좋으니까. 어떻게 하면은 좀 같이 스트레스 안 받고 좀 더 잘 어울릴 수 있는지 그걸 좀 꼭 배우고 싶어요. 진짜 너무 간절해요. 진짜로.
0: 과연 가루의 분리불안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그녀의 고단했던 하루가 저물어갑니다. 이번엔 연평도에 폭군으로 소문난 강아지가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는데요.
5: 이 사람들 몰라서 못 오는 거 아니야? 가 데리고 와.
4: 아, 만졌다가 혼났어요.
2: 아, 만지려다가 눌릴 뻔했어요?
4: 네, 이렇게만 그냥 난리예요, 난리. 지연빠, 지연빠밖에 몰라요.
2: 건드려 보신 적 있나요?
4: 아니, 없어요. 무서워서.
6: 그냥 할머니도 물어, 그냥 건드리면.
2: 아. 얼마나 몇 번 물리셨어요?
6: 서너 번 물렸지.
2: 아, 서너 번 물렸어요?
6: 앙앙 조금 물니까. 앙 이렇게 물니까. 아, 진짜로?
0: 동네 방네 소문난 입질견을 찾아가 봤는데 문 앞에 붙어있는 의미심장한 문구들. 어우, 곳곳에 만지면 문다고 경고하고 있네요. 그 무시무시한 녀석이 바로 너구나.
7: 안녕하세요.
0: 어우. 어우, 깜짝이야. 9년째 보호자가 키우고 있는 딱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추는 온 순하기로 유명하잖아요. 도대체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요?
6: 알았어.
0: 딱지는 보호자에게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 같은 존재라는데요.
6: 앉아. 이렇게 해놔도 다 어른들을 만지셔서 안 그러면은 또 네가 책임이니 내가 책임이니 하니까 그 할머니들이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으셔서 사람들이 인식에 얘네 종 애들이 사람을 워낙 좋아한다고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다 물려. 저 책임 없어요. 그런데 알겠다고 다 물려.
0: 조금만 방심했다간 딱지에게 물린다는데요. 아무한테나 으르렁거리는 녀석. 잠시 볼일을 보는 동안에도 혹시 물리진 않을까 멀리 떨어져 있는 제작진. 딱지의 무는 버릇 때문에 항상 노심초사하는 보호자.
6: 진짜 엄마가 너를 잘못 키웠어.
0: 그래도 보호자에겐 세상에 둘도 없는 사랑둥이입니다.
6: 내려줘? 내릴 거야? 딱지 사탕 줘? 사탕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사탕 먹으려면 엄마 주세요. 딱지 사탕 먹으려면 주세요. 고기 까딱까딱.
0: 이렇게 애교가 철철 넘칩니다.
6: 엎드려. 옳지. 엄마 손. 옳지. 엄마 손. 이쪽 손. 하트. 옳지. 옳지.

0: 할미였네, 딱지 할미.
1: 딱지 씨?
2: 이분이 보호자의 시어머니라는데요.
1: 야, 이놈아. 그런 것도 안 해, 이 새끼. 딱지야, 우리 딱지지. 우리 딱지지. 그지? 딱지야. 추워? 딱지야. 응?
2: 손주 같은 딱지를 살갑게 대하는 시어머니도 만질 수는 없습니다.
0: 이렇게 제가 안에서 등을 만져도 이따가 이렇게 등을 이렇게 만져도
1: 만져도 봐?
0: 등을 만 손을 알더라고요.
1: 딱지야, 딱지야, 왜, 왜? 할머니, 그지? 할머니지? 아, 까짜! 아, 까짜! 지랄이야, 지랄이. 지랄이.
0: 9년 됐어, 9년, 9년.
1: 뭐 어때, 그냥.
2: 이런 딱지에게 배신감을 느끼는 시어머니.
0: 응, 아, 그랬어.
1: 잘해주는데도 먹는 걸 어떡해.
0: 뭐 줄까, 뭐 줄까 하는데도 곁을 안 주니까. 예민한 건지, 애가 조금 별종인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내가 너무 강보해서 키운 거일 수도 있고.
2: 아무한테나 신경질을 내는 딱지.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그 이유를 찾기 위해 딱지의 일상을 관찰해 보기로 했는데 딱지의 코앞에 간식을 늘어놓는 보호자. 어휴, 간식의 종류도 어마어마합니다.
0: 하도 안 먹어서 먹으라고 이렇게 쫙 깔아놓는데 이제 어머님이 오시면 하나씩을 먹어요. 근데 이렇게 낯선 사람들이 와도 지꺼 지키려고 하는지 억지로 먹더라고요.
2: 자신의 간식을 지키는 딱지. 그 옆을 지나가던 제작진에게 돌진하는데요. 순간 아찔함을 느끼고 걸음아 나 살려라 도망가는 제작진. 어우, 방심했다간 정말 큰일 나겠어요.
0: 이렇게 낯선 사람들이 와도 지꺼 지키려고 하는지 억지로 먹더라고요.
3: 보호자님이라요.
0: 있으면은 하루에 한 개 먹을까 말까?
2: 이 집의 상전은 딱지입니다. 녀석을 품에 안고 밥을 먹여주는 보호자. 그리고 편안하게 누워서 밥을 받아 먹는 상전 딱지.
3: 사료도 이렇게 하나씩 주시는 거예요?
0: 지 스스로는 절대 안 먹어서. 그러니까 지가 안 씻고 그냥 껐덕껐덕 넘기니까.
3: 아, 넘기는 거예요?
0: 네.
3: 씹지 않고요?
0: 네. 한 4일 정도 굶겨보고 그래봤는데 제 본인 앞에서 이불에다가만 토만 해놓고 그걸 안 먹어요.
2: 스스로 먹지 않는 딱지가 딱해서 먹여주는데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딱지의 가장 큰 문제는 다른 사람이 만지면 문다는 건데 장갑을 끼고 딱지가 얼마나 세게 오랫동안 무는지 테스트해봤습니다. 장갑을 물고 냅다 흔드는 딱지. 집요하게 쫓아와서 물고 또 물고.
0: 그만해. 그만.
2: 그만하라고 보호자가 말려도 계속되는 딱지의 입질.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된 건가요?
0: 사회성 발달할 때부터. 아기 때, 갓난 아기 때 빼고는 아예 사람들이 만져본 적이 없어요.
2: 태어나자마자 친정에서 연평도로 데려와 9년 동안 함께 지낸 딱지. 발에 염증이 심해져서 수술까지 받았는데요.
0: 여기가 해풍이 심하니까 습진이 심했는데 그게 뼈까지 다 들어 그거 염증이 그래서 다 벌려가지고 다 긁어내고 근데 여기가 조금 지나면 또 이렇게 또 곪아요.
2: 혹시 딱지가 예민해진 이유는 수술 때문일까요? 지금도 피부병 때문에 2년째 스테로이드제를 먹고 있다는데
3: 술이랑 같이 주시네요?
0: 약이 되게 독해서 그 냄새 때문에
2: 약을 먹지 않으려고 해서 약을 간식과 섞어서 떠먹여줍니다. 보호자에게 딱지는 자식처럼 귀한 존재 그 이상이래요.

0: 며느리와 하루 종일 함께 다니는 딱지. 시어머니와 굴을 따러 왔습니다.
1: 그대로 가는 배냐 그대로 배냐
2: 다 뜯어갔어. 다 뜯어갔지. 냉겨놓나.
0: 아무리 찾아도 빈 껍데기만 보이는데 그 와중에도 계속 딱지를 안고 있는 며느리.
1: 이것도 그렇소.
0: 오늘따라 굴 찾기가 더 쉽지 않은데요.
3: 탱구. 네, 탱구. 여기 사람들은 이거 다 무쳐 먹던지 소라처럼 따 먹던지. 여기 탱구 다 올라왔네.
0: 어디를 가든 딱지를 손에서 놓지 않는 며느리. 그런데 원래부터 이곳에 살았던 것은 아니라고 해요. 남편을 따라 연평도에 오게 된 그녀. 처음엔 낯선 곳에 적응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3: 뭐 이런 데가 다 있나 그랬어요. 근데 이제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살기엔 괜찮아요, 살기에는. 근데 젊은 사람들이 살기에는 조금 답답하고.
0: 그래도 딱지가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1: 우리 딱지야. 딱지야. 우리 딱지야. 이리 와. 딱지야, 이리 와.
0: 한 많은 세월을 보낸 시어머니에게도 딱지는 손주 같은 존재라는데요.
3: 딱지! 야, 이거 잘했어.
1: 돌이킬 수 없는 죄 저질러 놓고 미우치면서 울어봐도 때는 너저리.
3: 잘한다.
1: 때는 늦어서 이제 이미 때는 늦어서 여모냥 욕골이 됐는데 뭐 어떡하라고.
0: 9년이란 긴 세월을 함께한 시어머니와 며느리 그리고 딱지.
4: 고객님한테 딱지는 어떤 강아지예요?
3: 자식이요.
1: 새끼는 똑같죠. 뭐 재미 없어. 새끼는 똑같아 지금. 아이고 손주 같은데 여놈이 날 가지고 물락해서 그리고 그러지. 여놈 물락해서 그러지.
3: 어? 오늘은 또
1: 얼마나 어, 안아주고 그 그렇게 주고 할 텐데.
3: 예, 생각이 조금 궁금해요. 무슨 생각일까? 저렇게 입질할 때는 내가 뭘 잘못해서 제가 저기 입질하는 애로 변했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하고 이게 교류도 못하고 언니 사람들이 싫어라 하니까.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인가 하고 여쭤보고는 싶어요.
0: 보호자와 잠시도 떨어질 수 없는 집착견 가루. 근처에만 갔다 하면 입질을 하는 특군 딱지. 연평도에 선 넘는 강아지들을 위한 솔루션이 시급합니다. 솔루션을 위해 연평도까지 2시간을 배 타고 물 건너온 설쌤.
5: 아, 푹 잤어요. 한 2시간 배 탄 것 같은데요, 인천에서? 그래서 지금 어딘지도 잘 모르겠어. 저기가 북한인가?
0: 설쌤을 애타게 기다리는 보호자한테 가는 길. 먼저 연평도의 폭군 딱지네로 갑니다.
5: 안녕하세요.
6: 네,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6: 네, 안녕하세요. 딱지.
5: 아, 너구나. 너가 딱지구나.
6: 네.
5: 딱지가 조금 외부인들 오면 싫어한다고 들었는데.
6: 앞에서,
5: 예. 여기서부터?
6: 네.
5: 어허. 아, 딱 지키는 거 봐. 어, 어떨지 알겠어. 자, 보자. 피부도 안 좋아 보이고, 다리도 안 좋아 보이는데, 지금. 응?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래. 올라갈 때도 좀 불편함이 있고.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6: 네, 들어오셔도 돼요.
5: 네. 어, 뭐 괜찮네. 어, 역시.
0: 설쌤이 들어가자마자 입질을 시작하는 딱지. 그리고 가방으로 입질을 차단하는 설쌤. 딱지를 구석으로 몰아넣고 차분해질 때까지 기다리는데.

0: 구석에 몰린 딱지는 한동안 얼음이 된 것처럼 가만히 있네요.
1: 이제 제정신 돌아오고 있어요.
0: 잠시 후 드디어 차분해진 딱지를 풀어줍니다. 그런데 무언가를 발견한 설쌤.
1: 영희야, 저 간식은 뭐예요?
2: 내가 잘 안 먹어서 제가 문란 이렇게 잘 깔아놔요.
1: 저랑 얘기할 게 많겠는데요?
2: 죄송합니다.
0: 평소 간식을 지키는 딱지. 누군가 간식 근처만 지나가도 달려들어 냅다 공격하는데.
1: 지금 왜 그러냐면 그렇게 먹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갖고 싶어요.
2: 지키는 거죠.
1: 네.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런 걸 계속 주면 이 공간 더 지켜요. 내가 가지고 싶진 않은데 뺏기기 싫은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더 딱지한테 스트레스를 줘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먹기는 싫은데 남들이 가져가는 건 싫은 거예요. 그럼 다 모아놓고 맨날 그것만 지키고 있어요. 강아지들이 그러다가 스트레스 받거든요. 이런 걸 안 줘야 돼요.
0: 혼자 있을 땐 간식을 거들떠 보지도 않더니 옆에 누군가 있으면 간식을 지키려고 하는 딱지. 간식은 절대 이런 식으로 바닥에 한꺼번에 주시면 안 된다고 해요. 게다가 밥을 잘 안 먹는 딱지에게 사료를 하나씩 하나씩 입에 넣어주는 보호자. 과연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1: 이렇게 살찐 애한테 왜 또 먹여줘요? 안 먹어도 안 죽어요, 이렇게 살찐 애들은. 토해도 안 죽어요. 얘가 이러다 죽어요. 지금 아홉 살이라고요?
2: 네, 9살.
1: 제가 봤을 때 얘 지금 뭐 얘기 들으셨겠지만 무릎 관절도 안 좋아요. 제가 예상되는 시나리오를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이렇게 살이 계속 찌다가 지금 슬개골 탈구도 있는 상태에서 지금 아홉 살이라고 했죠. 보통 7, 8살에서 10살 사이에 이 문제가 발생이 돼요. 살은 못 빼고 살은 계속 쪄요. 십자인대가 한쪽이 끊어져요. 그러면 애가 반대쪽으로만 걸으려고 해요. 근데 지금도 가뜩이나 안 좋은데 한쪽으로만 체중을 실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쪽도 끊어져요. 그러면 얘네들이 어떻게 하냐면 누워서 똥을 좀 싸요. 안 먹는 애들은 굶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음 단단히 먹이셔야지 딱지랑 더 오래 행복하게 사십니다. 네.
0: 이제부터 딱지의 건강을 위해 보호자가 밥을 먹여주는 건 절대 금물. 무엇보다 딱지의 가장 큰 문제는 입질인데요. 사람 손이 가까이 올 때마다 본능적으로 물어버립니다.
1: 이게 병원에서 오래 입원했던 애들이 사람 손을 진짜 무서워하고 싫어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생각해보시면 이 발 저렇게 부은 거 엄청 아프고 수술하면 엄청 아픈데 그 수술을 하고 나면 매일매일 사람 손이 와서 꺼내가지고
2: 손톱하고
1: 드레싱하고 그걸 하루에 두세 번씩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애들은 사람 손만 봐도 이골이 나요. 보호자한테도 이런 애들도 있어요. 근데 지금 다행인 건 오히려 보호자는 완전하게 믿는다는 거예요.
0: 그렇다면 딱지의 입질을 막을 방법은 무엇일까요?
2: 앉아. 엎드려. 앉아. 엎드려.
0: 우선 보호자의 교육법을 살펴보기로 하는데.
2: 주세요. 거기 갔다 갔다.
1: 지금 자기가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라 보호자의 신호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것저것 하다 나와요. 자, 이제부터 딱지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제일 모자르는 게 못 참아요.
0: 못 참고 물어버리는 딱지를 위한 기다려 교육이 시작됩니다.
1: 아무 말도 안 하고 우리는 앉아, 기다려, 옳지만 쓸 거예요. 기다려 한번 얘기해 보세요.
2: 기다려.
1: 네. 그리고 자, 이러면 고개 돌리세요. 무시하세요. 눈 맞추지 마세요. 한 5초 뒤에 다시 기다려 한번 해볼게요. 네, 다시 기다려 하셔도 돼요.
2: 기다려.
1: 네, 1, 2, 3. 안 돼요. 네. 다시 기다려.
2: 기다려.
1: 1, 2, 네, 안 돼요. 완전히 바꿔야 돼요, 행동을. 얘는 지금까지 내가 이 행동을 하면 나온다고 생각해요.

0: 옳지.
1: 옳지.
0: 그렇죠. 지금 완벽해요.
2: 와, 이제 네. 긴 시간도 잘 기다리네요. 다음은 딱지의 사회성 교육입니다.
0: 흥분도 높아졌어요. 제가 하니까.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호자님?
1: 기다려. 앉아, 너. 앉아.
0: 저랑 멀어지게 데리고 가야 돼요.
1: 이리와. 이리와. 앉아.
0: 저랑 사이에 껴야 돼요. 저랑 딱지 사이에 보호자님이 서서 단호하게 보여줘야 돼요, 이런 거. 네, 반대쪽으로 밀어내거나 하면서.
1: 안 돼.
0: 기다려. 이거 어떻게 하셔야 돼요? 네. 단호하게.
1: 안 돼.
0: 데리고 가세요. 반대쪽으로 더 밀어내세요. 네, 더.
1: 안 돼.
2: 보호자님, 훈련할 땐 단호하게 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1: 일로 와. 앉아. 기다려.
0: 옳지. 평소에는 딱지랑 많이 웃고 이뻐해주고 잘해주세요. 그러다가 아까 이제 포인트들이 있죠. 잘못한 행동들, 남들한테 공격성을 보인다거나 아니면 막 해달라고 낑낑거린다거나 너무 참지 못하고 떼쓴다거나 그럴 때 항상 안 된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네. 아니 이것만 좀만 바꾸면 돼요. 그러면 잘할 거고 의학적인 부분들만 제가 생각하기에 그 약들만 좀 바꿔지고 호르몬만 체크를 하면 오히려 확 바뀔 수도 있어요.
1: 확 바뀌었으면 좋겠다. 네. 그럼 나도 미모차 끌면서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끌고 갈 수가 있으니까.
0: 오히려 확 바뀔 수도 있으니까 차근차근히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1: 감사합니다. 네.
2: 이번엔 집착견 가루를 찾아간 설쌤.
3: 네.
0: 네. 밖에 나가면 혹시 좀 덜 짖어요?
3: 그래도 짖긴 짖는데 그래도 지금보단 덜 짖을 거예요.
0: 그래요?
3: 네.
0: 그러면은 여기서는 저희가 대화를 나눌 수가 없으니까 나가서 한번 얘기해 보시죠.
3: 알겠습니다.
2: 24시간 보호자와 떨어질 수 없는 가루.
3: 목도 다 상할 것 같고.
0: 분리불안 때문에 네. 너무 많이 짖어서. 근데 지금 보면 그것만 짖는 게 아닐 것 같은데요?
3: 그냥 이런 작은 움직임.
0: 네.
3: 미나 그냥 사람이 갑자기 일어난다 어디 간다 이러면은 깜짝깜짝 놀래면서 짖어요.
0: 그죠?
3: 네, 그게 너무 심해요.
0: 그거 왜 그럴 것 같아요?
3: 무서워서?
0: 맞아요, 무서워서는 맞아요. 근데 왜 이렇게 뭐 좀 적당권 무서워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무서워할까요? 지금처럼 조금의 자극에도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할까요?
3: 모르겠어요, 그거를.
0: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제가 가루를 보면 네. 가장 중요한 게 좀 빠져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잘 못 쉴 것 같아요.
3: 어, 맞아요. 못 쉬어요.
2: 집 안에서도 잘 쉬지 못하는 가루. 밖에서도 보호자와 24시간 같이 다니다 보니 도무지 쉴 수가 없습니다.
0: 우리가 인터넷이나 이런 데 찾아보면 24시간 같이 붙어있는 보호자가 좋은 보호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건 좀 잘못된 생각이에요. 사람도 그렇고 동물들도 그렇고 내가 아무 자극 없이 편히 쉬는 시간이 필요한데 제가 봤더니 지금 분리불안 때문에
3: 네.
0: 일할 때도 같이 가죠.
3: 네. 무조건.
0: 무조건 같이 가죠?
3: 네.
0: 그러면은 일하는 공간에서 못 쉬죠?
3: 못 쉬죠.
0: 그쵸?
3: 네.
0: 그 집에 와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바깥 소리에 예민하게 반응하죠?
3: 네.
0: 이게 반복되면 뇌에 과부하가 생겨요.
2: 하지만 전 주인과 원치 않는 이별 후 분리불안이 더 심해진 가루.
0: 아무래도 버려졌던 경험. 가족이 바뀌어봤던 경험이 있는 아이들이 특히 처음에 내 마음을 놓을 수 있는 보호자, 그러니까 내가 정말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보호자를 만나게 되면 분리불안은

0: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분리불안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연습을 안 해본 거예요.
1: 혼자 있는 연습.
0: 네.
2: 이제는 가루가 혼자 그만, 있는 그만. 연습을 제발, 해야 할 시간.
3: 제발 그만.
2: 실내에서도 바깥 소음에 예민한 가루. 어떻게 해야 할까요?
0: 백색 소음이나 갈색 소음이라는 게 있어요.
1: 갈색 소음이요?
0: 네. 이런 게 백색 소음이에요. 그러면 바깥 소리들이 많이 상쇄되면서 우리 가루가 조금 더 쉴 수 있게 해줘요. 이런 게 갈색 소음이에요. 조금 더 낮은 소리. 이거를 스피커로 가루 쉴 때는 이거 잘 때도 밤에도 여기 밖에 소리가 좀 난다라고 하면 틀어놔주는 게 있어요.
1: 밤에도요?
0: 네. 원래 이게 좀 되고 나면 우리가 산책을 하는 건데 오늘 산책을 한번 여기 연평도고 다른 분들 없으니까 좀 조심히 긴 줄을 가지고 하는 산책을 한번 연습해 볼 건데 우리 감독님들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게 좋은데
2: 이번엔 평소 잘 쉬지 못하는 가루의 스트레스를 풀어주기 위해 넓은 공간에서의 산책을 하기로 했습니다.
0: 뭘 얘기하거나 뭐 하자라고도 안 할 거예요.
1: 그냥 조용히.
0: 가루의 선택을 그냥 우리는 따라가 줄 거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좀 둘 거예요. 줄 늘려주면서 당겨지는 느낌 최소화시키고 멈추면 멈추고 법적으로는 2m 줄을 써야 되니까 우리가 이런 연습을 아무 데서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안 되는 거지만 조금 한번 해보는 거고 원래 이런 소리도 무서워하는데 지금 차분하고 안정된 상황이니까 잘하는 거예요. 조금 자유를 주는 거예요. 너무 짧게 잡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생각하는 조금 이완되어 있는 산책.
2: 지금 긴장의 끈을 놓고 자유롭게 다니는 가루.
0: 얘가 지금 어떤 행동하는지 보여요? 어느 정도 멀어지면 지가 알아서 멈춰요.
2: 자신의 템포에 맞추어 걸어가는데
0: 그죠? 짖지 않고
1: 그만.
2: 전에 산책할 때는 쉽게 예민해지고 불안에 휩싸여 짖었던 가루. 그랬던 가루가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불안해하지 않는 가루의 모습에 마음이 놓이는 보호자. 가루야, 과거의 상처는 잊고 앞으로는 보호자와 행복해지렴.
1: 진짜 제가 생각했던 거랑 완전 그냥 정반대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깜짝 놀랬고 좀 가루한테 미안했던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하면은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하는 아니란 생각 때문에 좀 가루의 상태를 좀 더 악화시켰던 게 아닐까.
0: 가루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 보고 걱정이 좀 됐는데 오늘 이거 하는 거 보니까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
1: 아, 네. 제발. 네. 그런 가망이라도 있으니까 다행인 것 같아요.
0: 제가 충분히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 감사합니다.
0: 네.
1: 안 돼.

0: 그렇게 다 해체를 해요. 벽지도 그렇고, 뭐 지금 집에 거의 이렇게 솜으로 된 거는 거의 남아난 것도 없고.
1: 아! 공격성이 있는 게 아니고 얘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것 같아. 그 약간 그런 반응은 있지만 또 저희한테는 굉장히 애교를 많이 부리고 예뻐요. 예뻤어요. 지금도 예쁘고.
2: 패치모아에서 냄새 잡는 요술 배변 패드를, 땡스 소셜 클럽에서 지렁이 댄스 스프레이를, ODIC에서 반려동물 케어 세트를, 반려동물 행복 라이프 허글에서 동결 건조 간식을 드립니다.
3: 상담 완료 시 접어서 보관, 펼쳐서 활용, 용도에 맞게 다양한 사용도 오케이. 보관할 땐 책, 바퀴가 있어 이동도 편리한 공간 활용, 접이식 테이블 증정.
4: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5: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4: 딥이라면 됩니다.
6: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4: 됩니다.
7: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4: 됩니다.
8: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4: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4: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6: 수술비도 된다고요?
4: 됩니다.
9: 암 치료비도?
4: 됩니다.
10: 진단비도요?
4: 되고요.
6: 병원 통원비도?
4: 네, 됩니다.
11: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4: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0: 입원 첫날부터?
4: 됩니다.
11: 1인실에 입원해도?
4: 됩니다.
12: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4: 되고 말고요.
10: 감기로 입원해도요?
4: 돼요.
13: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4: 되죠.
7: 디스크로 수술해도?
4: 물론 됩니다.
11: 이게 모두 된다고요?
4: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3: 상담 완료 시 접어서 보관, 펼쳐서 활용, 공간 활용, 접이식 테이블 증정.
4: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5: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4: 딥이라면 됩니다.
6: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4: 됩니다.
7: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4: 됩니다.
8: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4: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4: 딥이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6: 수술비도 된다고요?
4: 됩니다.
9: 암 치료비도?
4: 됩니다.
10: 진단비도요?
4: 되고요.
6: 병원 통원비도?
4: 네, 됩니다.
11: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4: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0: 입원 첫날부터?
4: 됩니다.
11: 1인실에 입원해도?
4: 됩니다.
12: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4: 되고 말고요.
10: 감기로 입원해도요?
4: 돼요.
13: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4: 되죠.
7: 디스크로 수술해도?
4: 물론 됩니다.
11: 이게 모두 된다고요?
4: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3: 상담 완료 시 접어서 보관, 펼쳐서 활용, 공간 활용, 접이식 테이블 증정.
14: 이어서 세계 테마 기행이 방송됩니다.
15: 가족이란 소중하죠.
16: 힘들 때는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고.
17: 이게 부모 마음인가? 이렇게 핑크색 안무
18: 시원하게 했다 그러지?
17: 아니 안 예뻐.
19: 이쁘긴 뭐.
20: 죽겠다.
21: 사랑해.
22: 여러분들 사랑해.
23: 아버지 아버지 사랑합니다.
17: 밥 쳐줘야 되나?
16: 마음에 들어요 어머니? 응. 닮았네.

0: 친구입니다.
1: 나야, 밥 먹자.
2: 비밀이야, 할머니한테 이런 거 먹은 거는?
3: 이거 뭐고, 치킨.
2: 프로틴.
1: 짠.
2: 가서 청소 잘해주세요, 이모. 해.
3: 봐봐.
2: 어디 있어, 지금?
3: 로봇이야, 로봇.
2: 우리 청소 이모야.

0: 갑자기 쫙 하면서 그게 진짜 뭐 칼로 이렇게 탁 자른 것처럼 손이 뻣뻣해져요.
1: 이제 이것도 꼬부라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안 펴지는 거지 또.
2: 방치하면 손이 마비가 오고 아예 근육이 말라버려요. 손이 멈추면 아마 일상이 멈출 겁니다.

0: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1: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이래도 중학생이 아니어도 되니까.
0: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고단백 두유를 찾아서.
2: 담백하고 고소한 영양 밸런스.
3: 찾았다. 배지미.
2: 영양부터 맛까지 한 번에. 든든하다.
4: 진짜 맛있네.
1: 고단백도 배지밀답게.
2: 배지밀 고단백 두유.
5: 메이킹. 먹을 땐 먹고 비울 땐 비워야
6: 하루가 편하다.
5: 생약과 양약 성분으로
2: 부드럽고 빠르게.
6: 오늘 밤 메이킹.
5: 유쾌.
2: 상쾌.
6: 통쾌.
5: 아침이 달라집니다. 변비 해결 메이킹.
7: 난방구는 붙방구와
8: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9: 내 이름은 PB5. 어떤 꿈이든 다 이뤄질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멋진 디자이너도 될 수 있고, 뚝딱 엔지니어도 될 수 있고, 원하는 꿈을 가득 싣고 모두와 함께 떠날 수도 있어. 자, 너의 꿈도 마음껏 펼쳐봐. 하나의 공간을 모두의 꿈대로. Play your vision. 더 기아 PB5.
10: 기아. Movement that inspires.
11: 아, 진짜 설국이네, 설국.
12: 다시 만난 일본.
11: 너무 귀여워.
12: 더욱 다채롭게.
11: 어우, 느낌 있어.
12: 사계절 자연의 정취를 느끼고.
11: 와, 물 색깔. 야, 이게 실화예요? 와, 여기 현실감이 없다, 진짜. 우와!
12: 더욱 열정적으로 두드려본.
11: 일본 사람 아니고는 잘 안 되는 자세입니다.
12: 미식의 세계.
11: 우와! 신받다! 우와! 여기까지 꽉 차 있어요, 된장이.
12: 진정한 일본의 소도시를 맛보는 시간이죠.
11: 그냥 피자가 아닙니다. 소스가 미소입니다. 와,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어.
12: 다시 보니 반갑죠? 모두 준비됐나요? 이제 같이 떠나볼까요?
11: 이야, 이게 실화예요? 갑니다. 안녕. 우와, 무서워. 우와, 차밭이 쫙 카펫을 깔아놓은 것 같으니까 너무 예쁘네요. 우와.
12: 비현실적인 산 풍경과 생생한 바다의 맛.
11: 정말 그냥 바다에서 꺼내가지고 지금 내가 먹어본 느낌이에요. 이미 힘들어요, 마음이.
12: 고품격 다도 문화까지. 시즈오카가 저를 부릅니다. 이번엔 일본의 본섬 혼슈의 중부에 자리한 시즈오카로 갑니다. 북으로 험준한 남알프스의 산맥을 이고 동으로 영산 후지산을 우러러보며 남으로 드넓은 태평양을 품고 있는 대산 임수의 땅. 지금 그 설레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예로부터 일본의 동서를 잇는 교통 요충지 시즈오카. 하지만 이곳을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존재가 있으니 바로 후지산입니다. 현해동 쪽 야마나시현과 함께 후지산을 품고 있죠. 곳곳에 후지산 전망을 즐기는 명소들이 자리하고 있는데 이 관람차도 그중 하나. 단 후지산은 구름에 가려져 있는 날이 많아서 산 전체를 보는 것이 쉽지 않죠. 하지만 최근 SNS가 발달하면서 후지산과 함께 인생 사진 찍을 수 있는 새로운 관광지가 생겼다네요. 여기가 그 화제의 명소. 모두 저 육교에 올라 사진을 찍는 게 꿈이랍니다. 그래서 붙여진 후지산 꿈의 대교. 뒤에 후지산을 둔 이곳은 계단을 오르면 마치 후지산 품으로 들어가는 것 같다네요. 문제는 주인공이 구름 밖으로 좀처럼 나오질 않습니다. 후지산을 멋지게 촬영하려면 오전 방문 추천합니다.
4: 아, 벚꽃! 예뻐라. 오, 핑크. 야, 진짜 그냥 벚꽃이 그냥 온 동대방네 그냥 일본은 벚꽃이 어디에 있을까요? 아무데나. 그냥 아무데나. 와, 대박이다 진짜.
12: 시소카의 진정한 매력을 담기 위해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대중교통으로 닿기 어려운 곳을 구석구석 내 마음대로 다닐 수 있어서 또 다른 여행의 묘미를 즐길 수 있죠.
4: 이렇게 가서 여기서 좌. 어머, 어머, 이런 데니까.
12: 좌.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에서 운전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이참에 일본 운전팁 몇 개 알려드릴게요. 일본의 주행로는 오른쪽이 아닌 왼쪽.
4: 여기서 우회전. 우멀. 멀리. 우리나라는 우측으로 바로 돌잖아요. 여기는 우측을 멀리 돌고 좌측을 가깝게 돌아야 돼요. 그래서 좌깝 우멀. 좌빵 우물이 아니고. 그건 밥 먹을 때. ETC로 들어가면 되죠?
12: 운전석과 주행로가 우리나라와는 정반대인 일본에서는 먼저 좌측 통행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고속도로 운전 시 주의사항입니다.
4: 여기 느릿느릿 트럭 아저씨를 조금 지나고 그러면은 다시 이렇게 주행선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일본에서는 중요한 게 쭉 추월차선으로 계속 달리고 있으면은 잡힐 수가 있습니다. 추월차선은 추월용으로만 쓰세요. 그리고 나머지 주행차들은 주행로를 사용하세요가 여기에 규칙이거든요.
12: 여기서 팁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일본 고속도로에도 우리나라 휴게소처럼 서비스 에리어, 파킹 에어리어라고 불리는 휴게소가 있는데요. 그중에는 맛집으로 유명한 곳도 있습니다.
4: 후지가와 휴게소를 잠깐 들려볼까요? 여기도 벚꽃이 이렇게 하고 있네. 자, 이렇게 해서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 사실 이곳은 후지산을 감상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전망 명소. 그래서 잠깐 들리는 휴게소라기보다는 일부러 찾아오는 관광지랍니다.
4: 미에나. 잔네.
7: 昨日今日はちょっと雲がかかっちゃった。そうですね。
12: 외국 여행객들에게도 많이 알려진 곳입니다.
4: 그냥 시소카는 일단 후지를 보기 좋은 곳으로도 유명하고 여러 가지 뭐 유명한 게 있지만 그냥 아무 데서나 그냥 후지산 하면 보이는데 아쉽게도
12: 후지산 보기가 참 쉽지 않죠. 간절한 마음으로 후지산을 기다리다 망부석이 될 즈음
11: 우와! 야, 저게 구름인 줄 알았는데 저기 후지산 꼭대기가 저건 구름이 아니라 눈인 것이요.
12: 우와, 대박. 마치 홀린 듯 걸어간 곳에서 드디어 영접한 후지산. 이만큼도 영광입니다.
11: 와, 엄청 크구나. 그러니까 옆에 산에 비교해봐도 엄청 높고 크긴 하네요. 오, 완전 나왔다. 아까 그냥 포기했었거든요. 안 보여서. 커피 한 잔 마시고 가려고 하는데 지금 약간 후지가 이런 느낌.
13: 아, 이런 저거. 이미지 요리가 상당히 낮게 보이더라. 아까 그래서 냈었다는데도.
11: 화장실 있다 튀어나왔대 보고서. 私も ですね. 아노 아, 미에나 이코 토시테
12: 한라산의 백록담은 3대가 덕을 쌓아야 볼 수 있다고 하잖아요. 수줍음 많은 일본 후지산도 참 보기가 힘듭니다. 온전한 자태를 좀처럼 허락하지 않기에 일본에선 새해 첫 꿈에 후지산을 보면 그 해는 최고의 운수 대통이라는 말까지 있대요. 신이 깃든 성스러운 장소이자 일본 예술의 뿌리인 후지산. 인생은 타이밍이죠. 신비로운 후지산이 얼굴을 내민 지금 서둘러 도착한 후지산 사진 명소. 현지인들만 아는 숨은 촬영지랍니다.
11: 우와. 아니 그렇게 일본을 왔어도 시소카도 왔었는데 와 이런 장소에서 이렇게
12: 허리에 구름을 두른 채 의연하게 서 있는 후지산. 일본의 많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준 것은 물론 고우 같은 서구 인상파 화가들의 작품에도 그려진 그야말로 일본의 상징이죠.
11: 우와! 우와!
12: 그런데 바닥에 뭔가 깔려 있습니다.
11: 우와, 새우 향이! 새우 냄새가 엄청나, 그 말리는 냄새가.
12: 바닥에도 벚꽃이 활짝 피었는데 시즈오카의 봄맛 벚꽃새우입니다.
11: 핑크색 이 새우하고 저 후지산하고 같이 보니까 진짜 장관이네요. 진짜 핑크 카펫 같아.
12: 후지산 아래 펼쳐진

0: 심해에서 온 보물,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진기한 풍경입니다. 봄, 가을이 제철이지만 봄철 새우는 크고 향이 진한 것이 특징이죠.
1: 道の駅とか、あのところでこう袋詰めで、はい、あの人袋500円とか600円ぐらい売ってるから、それを買ってきて、まあ好きな人はお茶漬けにしたりとか、あ、そういった。お茶漬けも、お茶漬けらぬん、
2: 그 이렇게 국물 부어가지고 그러니까 한 봉지씩 사서 집에 두고 여러 요리에 활용해서 드신다고 해요. 에비 때 가오리 이이ですよね. 아마미모아르시. 단맛과 그 새우 향은 모두 뭐 안 좋아할 수 없죠, 그렇죠?
0: 후지산 보러 왔다가 만난 벚꽃 새우. 운수 좋은 날입니다. 후지산이 일본 최고봉이라면 스루가마는 일본에서 가장 깊은 만이라는데 수심이 무려 2,500m. 그곳 연안의 유이항은 일본 벚꽃 새우 어업의 중심지입니다. 덕분에 이곳에선 그날 갓 잡은 가장 신선한 벚꽃 새우를 맛볼 수 있습니다. 잠깐 만난 인연으로 소개받은 음식점. 지역 주민들과 어부들이 인정하는 실속 있고 맛 깊은 식당이라고 하는데요.
2: 옷도 아디다스가 아니라 에비다스야. 에비다스가 저 새우다스야. 아디다스가 아니라 에비다스. 귀여워.
0: 제철 맞은 벚꽃 새우가 한가득인데 생새우 듬뿍 얹은 덮밥과 우리네 멸치 같은 시라스라는 생선을 곁들인 요 삼색 덮밥. 거기에 벚꽃 새우 튀김까지 아주 그냥 새우새우하죠.
2: 여기 따뜻해요.
3: 아무것도 갖게 나인데 そのまま
2: 예? そうですか? このまま?
3: はい、茎わさびの漬物なんです。ああ、はいはい。そう、その後にだし醤油とか薬味でもいいし、お塩でもさっぱりもいい。はい。桜えびのひめ。はい。長いんですけど、ひめと岩塩だけで漬けた。ああ。이거는
2: 벚꽃 새우 소금인데요. 새우들의 수염만 빼서 만든 이 집의 소금이래요. 아, 저도 가오리. 저도. 소금에서 새우 향이 와 すごい.
0: 벚꽃 새우 튀김을 먹을 때 쓴답니다. 산지에서만 즐길 수 있는 생새우라니.
2: 근데 이게 생새우가 어떨지가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오.
0: 제일 궁금한 것부터 뜹니다. 그런데 분홍빛이 너무 곱죠. 한 입 넣자마자 파도처럼 밀려오는 바다의 맛.
2: 이거는 그냥 진짜 느낌이 정말 그냥 바다에서 꺼내가지고 지금 내가 먹어본 느낌이에요. 근데 막 진하지 않은데 은은하게 그 새우 향이 나면서 은은하게 바다 향이 나는? 그래서 여러 마리 먹어도 될 것 같아요.
0: 씹는 식감도 좋고요.
2: 맛있다. 수염이나 이게 이제 생새우니까 어쨌거나 껍질이라든가 새우 껍데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머릿속에 그 약간 씹을 때 거슬리지 않을까 싶잖아요. 근데 비리지도 않고 세게 달지도 않고 은은한 단새우 맛.
0: 입안에서 태평양 봄바다 맛이 진동합니다.
4: 이거는 완전히 3종 세트, 3종 세트.
0: 스루가만의 별미들을 한 그릇에 담아놨는데 그 맛은 어떨까요?
2: 맛있다.
0: 소리부터가 군침 돌게 하는 튀김은 두말할 것 없죠.
2: 요즘 유튜브 하시는 분들 이렇게 많이 하던데 들리시나요? 바삭 한번 화사삭. 잠깐만 이렇게 해보자.
4: 어느 정도 소리가 나는지
0: 한번 들어보세요. 바삭함 속에 숨겨진 스루가만의 풍요로움. 봄날의 만찬을 맛보고 저는 다시 후지산이 품은 또 다른 이야기를 찾아 길을 떠납니다.

0: 후지산에 더 가까이 갑니다. 여기는 후지산 서쪽 기슭에 있는 시라이토 폭포. 흰실이라는 뜻의 폭포는 후지산이 품은 물의 비경인데요. 높이 20m, 너비 150m에 달하는 거대한 반원형 절벽을 따라 수백 개의 물줄기가 흘러내립니다.
1: 우와! 이야! 와!
2: 워터 카브지 프롬 자 스프링 워터 오브 마운트 후지.
1: 후지산 가라 기대로. 우와! 후지산에서부터 흘러내려온 그 뭐라 그러죠? 담수.
2: Not from the river.
1: 와! 가이드 분인데 저한테 설명까지 해주시 너무 몰랐어요 저는. 아 그렇구나. 후지산에서 내려오고 내려와서 여기서 지금 폭포로 떨어지고 있대요. 이야 그렇구나. 역시 이 동네가 후지산 근처 동네긴 합니다.
0: 사실 이곳도 후지산 사진 명소랍니다. 전망대에 서서 폭포를 바라보면 그 위로 후지산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없어. 원래는요 이렇거든요. 조금 아쉽긴 한데 뭐 그래도 비 오는 정취도 좋습니다. 비가 오니 오히려 더 신비롭게 다가오는 시라이토 폭포. 마치 부드럽게 나부끼는 흰색 커튼처럼 폭포수가 수 갈래로 흘러내립니다.
1: 야, 이게 가만히 보니까 이 돌들이 제가 보기에는 이게 울퉁불퉁해가지고 또 갈라지다 보니까 가는 실처럼 보여요. 진짜로 타고 내리면 더 실처럼 나뉘어서 보이는 것 같아요. 와, 여기서 볼까? 오, 너무 멋있다.
0: 검은색 절벽 위로 쏟아지는 물의 향연, 마음으로 번지는 물빛 속에서 비 오는 날의 수채화가 완성됩니다.

0: 그렇게 한참을 자연이 그린 걸작을 두 눈에 담았는데요. 다음은 추억으로 남길 시간입니다.
1: 3, 2, 아!
0: 5, 멋지게 한 장 찍으려는 순간
1: 안 돼!
0: 제 사진 속으로 뒤에 여행객이 들어와 조용히 기다리려는데
1: 찍어주고 싶다. 오지라. Do you want me to take?
2: Yes, thank you.
1: 예.
0: 그동안 쌓은 실력 한번 발휘해 봅니다. 서로 돕는 훈훈한 미덕이 오가는 거죠. 잘 찍었나 볼까요? 어, 그런데.
1: 어머, 오빠. 다 우산이랑 찍어줬어, 저 오빠. 오빠. 괜히 비 맞고 찍었잖아. 내가 얼마나 잘 찍어줬는데.
0: 그래도 나중에 시라이토 폭포가 생각나 사진 볼 때 한 번 더 웃을 수 있겠죠? 빗속의 폭포. 왠지 촉촉한 감성에 젖어듭니다.
1: 타키카라노 시라이토 잇봄 소라카라모. 폭포에서 떨어지는 실한올이 하늘에서도.
0: 후지산 아래 비와 폭포가 빚어낸 아득한 풍경 속에서 선경을 만났습니다. 다시 봐도 너무 좋네요. 비와 폭포와 음악과. 선경이 떠난 자리에 봄을 재촉하는 빗방울이 떨어집니다. 마치 온 대지를 깨우듯 세상을 적시는 봄비. 비가 그치고 나면 더 선명해진 봄빛이 우리를 맞이하겠죠? 다음 날 시소가의 봄빛을 만끽합니다. 산 곳곳마다 꽃망울을 터뜨린 봄꽃의 활기찬 기운이 가득합니다. 찬란한 봄날의 위로를 받으며 향한 시조가 중부의 산간지역. 도착한 곳은 과거 역참마을이었던 오카베초입니다. 녹차의 고장이라 불리는 시조가에서 최고급 녹차, 옥로를 생산하는 곳. 향기로운 녹차를 길러내는 마을에는 전통 차 문화도 함께 이어져 내려오는데요. 차 생산지 안에 있는 다도문화 체험공간. 그곳으로 들어서자 고요한 세상이 펼쳐져 있습니다. 연못이 있는 일본식 정원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 평온한 물길을 보며 차를 마실 수 있게 연못가에 다실이 마련돼 있죠.
1: 너무 이게 뭐랄까요? 조용하고 고요하니까 제가 이렇게 뭔가 요조숙녀처럼 해야 될 것 같은, 차분차분하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아, 너무 기대됩니다. 말차, 옥로.
0: 일본 전통 다도를 체험하러 갑니다.
1: 하이. 하이.
0: 이 공간 자체도 정갈한 느낌을 주는데요. 안쪽으로는 전통 다실의 구조와 방식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곳도 있습니다.
1: 본토다. 하이. 見たことないです私.
0: 몸을 구부리고 들어가는 작은 문. 그곳을 통과하니 좁은 다실이 나옵니다.
1: 진짜 닦였던데.
0: 군더더기 없이 절제미를 살린 깔끔한 공간.
1: 하이. 何ですか? これ.
3: こんなに狭いですよ。これをにじってこうして出てる。
1: 하이.
0: 사무라이들에게 칼을 밖에 놔두고 대신 족자와 꽃을 감상하라는 뜻이라네요.
2: キロほどの力を入れられないような失礼になってると思います。
1: なるほど、ね、
0: 실제 손님처럼 한번 해볼까요?
1: 어, 난 못 오는 거 아니야 나는? 잠깐만 어, 여기 요 밖에다가 칼을 딱 두고 난 아무것도 없다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이렇게 딱 들어오면 일단 손님을 맞으러 사람이 나올 때까지 여기서 나올 때까지 이렇게 앉아있잖아요. 기다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 정원에서 키운 꽃 꽂아놓고 산에 꽃이 덮여서 그게 퍼지면서 산이 아름다워지고 있습니다 하면은 뭔가 내가 오늘은 여기서 무슨 일을 저지르겠다 하는 마음으로 왔어도 아 이렇게 좀 마음이 풀어지면서
0: 모두가 무장해제하는 시간 세상의 혼란을 잊고 고요함 속에 차를 나누는 곳이었죠. 일기 1회 일본에선 좋은 차를 마실 때 일생에 한 번뿐인 소중한 만남이라고 표현을 한대요. 이제 본격적으로 일본 다도를 익힐 차례. 먼저 존경과 겸손의 마음으로 가지런히 몸가짐을 갖추는데요.
1: 엄청 이미 힘들어요, 마음이.
0: 아, 무릎 꿇는데 너무 힘들어요.
1: 근데 일본은 사실은 이게 정좌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관광객이니까 힘들면 풀어라 자세를 하셨는데
0: 물론 차를 준비하는 주인도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는 마음으로 임합니다. 하나의 흐트러짐 없는 무언의 수행과 같은 의식. 오직 차를 만드는 행위와 찻잔에 담기는 온기에만 집중합니다.
2: 선생님, 먼저 벽으로 넣어 놓은 데 이따가 이때 주인이 오가시를 시향할 때 이따가

0: 오카베초. 여기서 생산된 최고급 녹차 옥로는 이곳의 옛길을 통해 도쿄로 운반됐다는데요. 그 길은 시간이 멈춘 듯한 어둠 속으로 이어집니다. 일본 최초의 유료 터널인 메이지 우츠노야 터널. 원래 이곳 산길은 에도 시대 도카이도라고 도쿄와 교토를 잇는 옛길의 한 부분이었죠.
1: 오, 일단 바람이 엄청 붑니다. 여기가 지금 일자로 뚫려있는 짧은 터널인데요. 한 200m 정도 된대요. 근데 이 길이 옛날에 지금의 오키나와에서 온 무슨 뭐 사람들이라든가 여행객이라든가 아니면 뭐 조선통신사라든가 뭐 아니면 네덜란드에서 온 무슨 상인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에도, 도쿄 쪽으로 가는데 쓰는 길로 뚫렸다고 합니다.
0: 이 터널은 험난했던 우츠노야 고개를 대신해서 만들어진 것인데요. 지금은 일본 근대화 시기에 낭만적인 분위기를 느끼는 장소로 많은 이들이 찾는답니다. 에도 시대의 산길과 근대의 통로로 이어진 공간. 오래전 이 길을 걸었던 사람들의 숨결을 느끼며 일본의 문화와 역사가 새겨진 옛 길을 걸어봅니다. 이제 저는 오카베초를 떠나 시즈오카 북부의 깊은 산속에 자리한 가와네 혼초로 향합니다. 꿈의 현수교는 가와네 혼초의 절경이라 꼽히는 곳인데요. 이 협곡 일대는 21세기에 남기고 싶은 일본의 자연 백선에도 꼽혔다고 합니다.
1: 이거 너무 눈에 띈다. 이거 뭐지? 진달래죠? 어머, 이거 진달래야. 나 이거 옛날에 한번 심어봐서 알아. 아, 예쁘다. 여기는 꽃이 진달래가 좀 조그맣네.
0: 꽃에 한눈 판 것도 잠시.
1: 우와! 우와!
0: 협곡 아래 물빛이 예술입니다.
1: 진짜 물이 에메랄드 색이 많네요. 와, 이게 물 색깔이 나는 이런 건 세상 태어나서 처음 본 것 같아요. 수채화 그리고 하늘 많이 칠해가지고 물통에 붓 많이 빨면 나중에 미술 선생님 이제 씻어와라 할 때 딱 물통에 파란색. 와.
0: 일본 남알프스의 입구인 스마다 협곡의 현수교. 이 아름다운 물빛과 풍경 덕에 꿈의 현수교라는 이름이 붙었나 봅니다. 최근엔 다리에서 사랑을 빌면 이루어진다고 해서 연인들의 성지로도 알려졌다고 하네요. 그런데 저는 소원 빌러 못 갈 것 같습니다. 다리 폭도 좁고요. 엄청 흔들려요.
1: 점점 내 차례가 되고 있어. 도셔, 도셔.
0: 다른 사람 건너는 모습을 보니 아, 볼수록 더 무섭습니다. 이제 차례가 다가왔는데, 하지만 이건 아니죠.
1: 아니, 이거 너무 너무 장치가 없는 것 같은데. 너무 장치가 없는데요. 정말 이거 뭐지? 평균대 수준으로. 와! 갑니다. 안녕. 어, 이거 너무 흔들려. 우와.
0: 제 뒤에 줄 선 사람들이 있어서 거의 떠밀리듯 갔는데요. 정말 아찔합니다. 높이 8m 상공에서 외줄을 타듯 온 정신을 집중해서 걸어야 되는데요.
1: 와, 물 색깔. 야, 이게 실화예요? 나 여기서 사진 찍을 수 있을까? 떨어뜨리면 안 되는데.
0: 잽싸게 순간 포착하고 다시 다리를 건넙니다. 그때
1: 오, 안 돼, 안 돼.
0: 갑자기 바람이 불어와 다리가 심하게 흔들렸어요.
1: 저 지금 너무 못생겼죠?
0: 지금 외모 신경 쓸 시간이 없어요. 무슨 추격자처럼 사람들이 제 뒤를 바짝 쫓습니다. 다행히 90m 다리 완주.
1: 만세.

0: 그런데 산 넘어 산이라죠. 쉬면서 천천히 가세요. 304계단.
1: 304다때 가이당. 저도 도시오까나 또 이마 강가 강가에 주우데스. 강가 이けないよね. 이けない. 스모까나.
0: 다리를 건너자마자 바로 계단이라니. 아, 오늘 운동 한번 세게 합니다.
1: 오늘 일요일인데. 와, 근데 멋지긴 합니다. 와, 진짜 너무하네. 이름이 이게 고생의 언덕이에요. 水本当に水いりますね。うん。用意してないんですか彼女のための。お水。車に戻れば。いや。 여자친구한테 물 좀 준비 안 했냐 할 때 차에 놔두고 왔다고. 아, 젠젠 고코로노 요이가 되기 때나. 다메다네.
0: 연인들의 성지에서 헤어지라니. 아이고, 농담입니다, 농담. 드디어 고지가 보입니다.
1: 아이고.
0: 그 위에선 작은 사당이 올라오는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1: 올라온 사람 두드리는 건가? 목탁은 치는 거죠? 오, 오, 오, 무겁다. 저 올라왔습니다. 왔다.
0: 꿈의 현수교에서 품었던 소망을 이 목탁 소리에 실어 산 너머로 날려보냅니다. 인근 상간마을에 비경이 또 하나 있다는 말에 달려갑니다. 여기도 지천에 차밭이 쫙 깔려있네요. 그 싱그러운 차향 맡으며 걷다가 목표물을 발견했습니다. 꽃만 보면 습관처럼 사진 찍으려고 하는 이 못된 손.
1: 와, 엄청 큰 벚꽃나무가 아, 제발 피어있어라 피어있어라 이런 마음으로 왔는데 엄청 뭐 만개까지는 아니지만 분홍물이 엄청나게 올라와 있습니다. 게다가 차밭이 쫙 카펫을 깔아

0: 네네요.
1: 주인 할아버지가 자기 소유산에 직접 길을 내 만든 벚꽃 전망대입니다.
0: 와, 역시 주인 할아버지 말씀대로 여기가 진짜 VIP석이네요. 세상에.
1: 그냥 이대로 한 장의 그림 엽서. 아, 집에 바로 보내고 싶네요. 밤이 되면 주인 할아버지가 직접 설치한 조명도 켜주신다고 하니 좀더 기다려 봅니다. 아, 그런데 조명을 비추자 벚나무가 없어졌습니다. 원래 녹차밭에 설치한 초록색 조명이라 분홍빛 벚나무가 거대한 브로콜리처럼 보이지요. 그래도 이 밤을 밝힌 아름다운 빛의 마법입니다. 바다와 산, 천혜의 자연을 간직한 땅 시소가. 그만큼 볼거리도 먹을거리도 풍부한데요. 현해 서쪽에 자리한 하마나호는 바닷물과 민물이 섞이는 장어의 고향. 덕분에 시소가는 장어 요리로도 유명하지요. 기력을 보충하는 음식의 대표 주자 장어. 오늘 제대로 먹어봐야겠습니다. 이 가게는 한 동네에서 오랫동안 자리를 지켜온 그런 내공이 느껴지는 곳입니다. 역시 메뉴도 남다른데.
0: 여기는 메뉴가 확실합니다. 이 하나의 이 메뉴로 쇼부 승부 봅니다. 원래 떡볶이도 떡볶이만 하는 집이 맛있잖아요, 여러분. 주문 받으러 오실 필요도 그냥 아까 좀 전에 물으신 게몇 개예요?
1: 자리에 앉아서 보니 여기 꽤 유명한가 봅니다. 점점 맛이 기대되는데요.
0: 하이.
2: 돈이 1本 약기 됐어요.
3: はい, 頭から 10本
2: までです。 후아! 頭も 食べますか?
3: 食べれるんですけど、真ん中に太い骨があるので、気をつけてください。
1: 밥상도 딱! 진짜 딱 흰밥과 장어구이가 중심인데, 장어는 정말 머리까지 구워 나왔습니다.
0: 하필이면 얘가 나를 보고 있어. 보지 마.
1: 아, 자꾸 장어와 눈을 마주쳐서.
0: 아, 얘가, 어떡하지? 이걸로 이렇게. 나 보지 마, 미안해. 와, 근데 이거 진짜 장어를 이렇게 한 마리를 통으로 구워서 진짜 딱한 마리 구이 정식이네요. 아, 제가 이거 장어뼈 튀긴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건 같이 주시네요, 여기는.
4: 그러면 먹어볼까요?
1: 와, 정말 맛깔나게 구웠습니다.
0: 안에도 이 소스를 바르기 전에 장어를 미리 구운 다음에 소스를 바르니까 이 생선이 먼저 구워진 게 보여요. 그 다음에 맛있는 소스를 바른 거거든요. 여기가 장어가 이 동네가 유명하다고 하니까 먹어봐야죠.
1: 한입 먹고 깨달았습니다. 지금 내 입이 할 일은 말하지 말고 먹어야 된다는 것.
0: 장어 살은 완전히 녹고요. 그리고 이 간장은 신경 쓰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달콤하고요. 그 달콤한 간장 소스 맛.
1: 그야말로 밥도둑입니다. 밥한 그릇 금방 비우겠는데요. 장어의 모든 영양을 온전히 제공한다는 철학으로 오로지 장어에만 집중한 밥상.
0: 다른 반찬이 있으면 아까울 것 같아요.
1: 저도 이 가게의 철학을 이어받아 장어의 모든 영양을 온전히 먹겠습니다.
0: 와, 큰일 났네. 너무 맛있네. 다시 한번 얹어서.
1: 장어는 가을부터 3월까지 살이 통통하게 오를 때가 가장 맛이 좋다고 하니 가을마다 올까 봐요.
0: 美味しいですね。はい。
5: もうみんな遠くから、
0: で、私
5: 県内から
0: は、
5: もうほとんど来る、ここ。東京、沖縄から。
0: 沖縄からも？すごいですね。 일본에는 워낙 이제 장어가

귀한 음식이고 또 사람들이 너무너무 우리나라처럼 좋아하는 음식이다 보니까 장어와 관련된 표현들이 좀 있거든요. 일단 그 일본에는 좁은 골목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좁고 긴 동네 그런 그 좁고 긴 골목이 있으면 장어 침대라고 부른대요. 그 정도로 좁고 길다.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 성적이 막 오르거나 물가가 막 오르면 은하기 노보리라 그래서 장어가 올라가는 것처럼 쭉쭉쭉쭉 올라간다. 그래서 그런 표현을 하고 그리고 워낙 장어 요리가 맛있잖아요. 그래서 장어는 냄새만 맡아도 밥을 먹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한대요. 밥하고 같이 먹어야 맛있는 것 같아요. 와, 흰밥이. 너무 정직하고 단순해서 더 깊이 남는 맛. 이제 장어하면 이 가게 생각나겠는데요. 이 메뉴 하나로 승부할 만한 한 집인 것 같습니다. 맛있다. 정성껏 구워낸 장어 한 점에 시즈오카의 자연과 맛이 담겨 있습니다.

0: 코인을 집어넣으면 여기 보이는 데서 술이 나오거든요.
1: 맛있다.
2: 히다. 히다규.
3: 스시 두 개 먹었는데 벌써 디저트 타임입니다.
0: 야, 진짜 설국이네, 설국.
4: 후면한 마을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에요.
5: 이어서 한국 비행이 방송됩니다.
6: 집에 들어가시기 전에
7: 이 신발을 좀 깨끗하게 닦고 신발의 상전이 이제 발입니다.
8: 신발하고 결혼하지 왜 내 하고 있냐.
7: 신발에 미친 남자 신미남 권동칠입니다. 곰발, 빤 신발, 곰이 신발, 호구라 신발도 만들고. 이제 봄스레이 그 차가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그 차를 우리가 개발비만 해도 한 20억 정도.
6: 최근에 크게 어려우셨다고.
7: 염라대왕 앞에 갔다가 왔다 갔다 이렇게 몇 번을 했죠.

0: Let's go meet your dad.
1: Yeah.
2: (웃음) 올해로 23번째를 맞이하는 EBS 국제다큐영화제가 경쟁 부문 작품들을 공모합니다. 공모 분야는 55분 이상의 장편 다큐멘터리와 55분 미만의 단편 다큐멘터리 등 두 분야이며 공모 기간은 5월 8일까지입니다. 올해도 다큐멘터리 제작하시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EIDF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9살 은영이를 울리는 가슴 아픈 두 글자. 엄마. 2년 전 엄마는 긴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3: 내 엄마 갑자기 없다 보니까 큰 딸 은영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이제.
2: 허리디스크로 아픈 몸에도 어린 두 딸을 위해 오늘도 폐지를 주우러 나서는 아빠. 폐지로 버는 돈은 하루 7천 원 남짓. 한창 잘 먹어야 할 나이지만 빠듯한 형편에 단출한 끼니를 차려낼 때마다 아빠의 미안함은 늘어만 갑니다. 말문이 다친 은영이에겐 꾸준한 언어치료가 필요하지만 생활비도 치료비도

0: 홀로 감당하기엔 너무나 힘든 현실. 엄마의 부재로 마음이 다치는 영희에게 따뜻함을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1: 빨리빨리 멈춤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인사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첩산중 품에 안긴 강원도 철원. 산골 마을엔 조금 특별한 사진을 찍는 부부가 있습니다.
1: 부부 작가입니다. 진홍 기촌 와지고요. 원래 이제 서울에서 이제 스튜디오를 했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애 모습이 이쁘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이제 같이 작가 생활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0: 찰나가 아닌 한 사람의 시간을 담는 부부.
2: 어머니 표정이 훨씬 낫네.
3: 아들은 한자 부서져.
4: 힘내세요.
2: 하나, 둘, 셋.
5: 사랑해.
2: 아, 잘했어요.
0: 부부는 오늘도 눈부시게 아름다운 시간을 기록합니다. 강원도 철원 한적한 산골 마을에 부부의 사진관이 있습니다.
2: 들었어요. 네.
6: 아, 여기가 사진관이에요?
2: 네.
1: 이쪽이 사진관입니다.
0: 도시에서 번듯한 사진관을 운영하며 바쁘게 살아온 부부. 이른 은퇴를 선언하고 농부가 되기 위해 시골로 왔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만난 이웃들의 이야기에 부부는 다시 카메라를 들게 됐다죠.
1: 2000년도에 이제 강남을 갔죠. 정확히 2000년도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강남에서 한 17년, 18년 하다가 그때는 이제 규모가 좀 컸죠. 뭐 그때만 해도 이제 디지털 형상소가 없다 보니까 디지털 형상소도 하고 기본적으로 이제 강남에다 대형 스튜디오, 풀빌라 스튜디오까지 오픈하게 되겠죠.
7: 조명이 너무 많다 보니까 뭐.
6: 뭘 챙기시는 거예요?
1: 어르신들 장수산 찍게 해서요. 조명, 배경지, 카메라 이렇게 챙기고 있죠. 옛날에 영정 사진.
2: 더 오래 살으라고. 더 오래 살으라고.
1: 좋은 의미에서.
2: 의미에서 그렇게 장수 사진이라고 그래요. 왜 어르신들 사실상 그거 찍으러 가자고 하면은 좋아하는 분 사실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어머님들이 와요. 왜냐면은 자녀들한테 그것까지 내가 주기 싫어서 힘든 거야. 어머님들이. 그래서 몰래 몰래 와서 찍고 가시는 분들도 많아.
0: 그 깊은 속내를 잘 알기에 부부는 오늘도 카메라를 들고 길을 나섭니다.
1: 괜찮네.
0: 마을 성당에 찾아가는 이동식 사진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8: 안녕하세요.
9: 안녕하세요.
0: 아들 손을 꼭 잡고 찾아온 오늘의 첫 손님.
8: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9: 95세요.
1: 95세. 와, 정장하시네요.
9: 네.
0: 살아온 날을 돌아보며

0: 며 조금 더 고운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은 마음. 오랜만에 꽃단장을 해봅니다.
1: 어머니, 아, 해볼까?
2: 세 사람 만들어놨네.
1: 세 사람 만들어놨어. 어때? 마음에 들어요, 어머니? 이 옷 색깔하고 입술하고 살짝 맞췄어. 괜찮아요? 아버님 여기 앉아봐요.
3: 여기. 이렇게 그렇지.
1: 떨려?
4: 여자.
1: 딸 이렇게 떨리냐고.
4: 안 떨려.
1: 안 떨려? 근데 입술이 자꾸 떨려. 그래 이렇게 이뻐요. 이렇게 웃어주면 좋아. 자, 턱 내리고. 그렇지 그 느낌.
4: 오케이. 그리고
0: 삶의 끝자락을 준비하는 시간이지만 이 순간만큼은 누구보다 환하게 빛납니다.
1: 곱다 곱다 너무 곱다. 아우 어머니 표정이 훨씬 낫네. 아유 예뻐라.
0: 장수 사진은 그저 한 장의 기록이 아니라 가족에게 남기는 따뜻한 선물입니다.
5: 다 우사야. 다.
6: 우리 집 사람 너무 이쁘게 찍어줘가지고 네. 감동 먹어가지고 그냥 이
5: 그냥 우리 차례
6: 이것도
5: 고맙습니다.
6: 예, 예. 아이고
5: 우리 같이 나눠 먹어도 될까요?
6: 아유 상관없어 저는 네. 제 손 떠났으니까 네. 아무거나 하셔요.
7: 뭘 이렇게 사오셨어요?
6: 아 너무 고맙잖아요. 또 저희 집 사람 장수 사진 찍는데 너무 예쁘게 화장돼 주시고 고맙습니다. 화장 예쁘게 해 주셔서. 아니 걱정돼 집에 가서 못 알아볼까 봐.
1: 아 진짜?
6: 네.
1: 얼마 안 받아도
7: 선물 같은 것도 좀 많이 받으세요?
3: 네. 저렇게 그쵸. 막
8: 우리 사진관 있을 때도 이제 사진 찍은 다음에 우리 몰래 이런 야채 같은 것도나 계란, 청란 집에서 키우는 이런 달걀 같은 것을 몰래 갖다 놓고 가신 적도 많죠.
3: 야빵. 야빵.
8: 직접 해서
3: 직접 다 해갖고 다 수확해갖고 놨던 거 얍밥을 사진 찾으러 오실 때 진짜 아침부터 그 만들어가고 챙겨갖고 또 오시고 많아요.
0: 시골 사리는 잠시도 손을 놓을 틈이 없답니다. 햇살 좋은 봄날이면 꽃을 따다 차를 만들고요.
3: 소금기 어느 정도 또 이게 다 날아가면 살짝 요렇게 냄비 요렇게 덮구는 데에다가 살살살살살 더 덮어요.
0: 철마다 내어주는 자연의 선물로 소박한 풍요를 일궈나갑니다.
3: 장독은 저희가 서울에서 사진관 하고 난 다음에 저희 신랑이 나중에 이제 시골 내려와서 이제 식품 쪽으로 해보려고 해가지고 이게 효소예요. 효소 쇠비름이라고도 하고 은행나무도 있고 메실에키스도 있고 맛 좀 봐야죠. 이거 봐요. 보여요? 이게 생강에키스.
0: 시간이 켜켜이 쌓여 만들어낸 부부의 또 다른 삶의 기록.
3: 먹어봐. 진짜 맛있다.
7: 저봐.
3: 맛있지? 나 이거 집에 갖고 가야 되겠다.
8: 맛있네.
3: 너무 잘 됐다 이거는. 이게 2012년도니까 지금 벌써 지금 26년이
8: 14년
3: 됐어. 14년 됐어.
0: 누구보다 도시의 숨가쁜 일상을 살아낸 부부는 지친 이들을 보듬어 줄 치유의 농장을 일구는 게 오랜 꿈이었답니다.
8: 도시인들의 지친 모습을 사진 플러스 농촌과 연결해서 힐링할 수 있는 약간의 있는 공간 속 아니면 우리 이런 공간을 만들고 싶은 거죠.
0: 마을에 스며든 부부의 온기처럼 새싹은 따뜻한 위로의 싹을 틔워내겠죠.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9: 안녕하세요.
10: 네,
9: 저으로 들어가십시오.
10: 아유, 오셨어요. 아, 네. 들어가세요.
9: 아버님 어색한가 봐, 오늘 촬영.
10: 아유,
1: 쑥스러워요.
10: 아니, 텔레비에서 보면, 저거, 자식들이 해주는 거 많이 봤어. 많이 봤는데, 뭐 얼굴은 쭈글쭈글 해갖고, 저, 하는 게 좀 그렇다.

0: 아니에요.
1: 안 그래요. 또 마음이 또 달라. 결혼식 때 드레스 입어봤어요?
2: 아니, 없어요.
1: 뭐 없죠.
0: 사람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재혼하냐.
3: 재혼이라서 그게 없죠.
0: 그래. 본처가 26세 죽었어. 아. 애들이라서 죽었어. 이제 다시 이 사람하고 이제 재혼을 하고. 근데 그때 당시는 뭐 그런 거 없고 그냥 만나서 같이 그냥 사는 거지 그런 건 없었어요.
1: 에이, 오늘 하는 거야.
4: 오늘 하는
1: 거야. 오늘, 그죠? 어머니 얼마나 하고
4: 오늘 하시면
1: 어머님은 또
0: 이게 사람이 별로 뭐 싫어하는 내색 아닌 것 같아 또. 아유, 해라.
1: 기회 될 때 하면 좋잖아요.
0: 난 아닌데.
5: 말씀은 이렇게 하셔도 진심은 통하는 법이죠.
0: 뭐 어지럽게 눈빛 있고 잘 안 보여.
1: 잘 안 보여?
5: 굴곡진 세월, 억척같이 버티며 살아오느라 곱던 얼굴에 깊게 새겨진 주름. 세월의 흔적을 지우고 5월의 햇살을 닮은 새색시로 돌아가는 시간.
1: 잘하지.
3: 얼굴이 환하니까 좀 낫죠. 기분은 좋죠. 우리 숙녀 손자가 보면 진짜 아주 할머니 이건 뭐야 소리 지르겠는데 뭐.
1: 아버님 다 입으셨어요?
0: 네.
1: 어이구 사이즈 딱 맞네요.
4: 멋있으시죠?
1: 이거만 입어도 그냥 얼굴이 환하지. 하얀 와이셔츠. 아버님 고향은요? 고향 어디예요?
0: 강원도 평강.
1: 평 저기 북.
0: 네.
6: 그러면 아버님 자녀분들은
0: 이제 아유 내 가정사를 얘기하려면 엄청 많아요. 난 저 사람이 나한테 시집 와갖고 나한테 재혼해 들어와갖고 나한테서 딸 하나 아들 하나 둘을 낳았어. 내 아들놈이 군대 생활 겸 직장 생활을 하다가 선배 차를 타고서 밤에 휴식하러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선배님이 술 먹어갖고서 전부상태를 들어봤고 두 놈의 새끼가 다 죽었어. 교통사고로. 저 사람이 나한테 씹어서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았는데 두 놈이 다 교통사고로 다 죽었어. 저 사람이 참 불쌍한 사람이야.
5: 차마 꺼내지 못했던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그리움. 그 시간을 살아내느라 얼마나 애쓰셨을까요?
0: 애들이 새끼도 생각만 하면 눈물이 자꾸 나요. 두 놈의 새끼 다 교통사고로 잃고.
5: 꿈에서라도 되돌리고 싶었을 모진 세월을 건너 오늘 50년 세월의 타협을 되돌려봅니다.
3: 한번 입어본 게 그냥 쏘그려야지 그냥 아유 저런 거 한번 입어봤으면 싶었지. 그런 적이 많았죠.
6: 오늘 입어보셨는데 어떠세요? 거울에 비친
3: 기분 좋네요.
6: 기분 좋으세요?
3: 네.
5: 눈부신 5월의 신부.
0: 허리 펴. 허리 펴.
1: 이제 서 있는 모습 보니까
0: 좋아요.
1: 좋아요. 예뻐요.
3: 조금 더 젊었으면 좋았겠지.
1: 우리 아버님은 어때요, 아버님? 아유. 어때요, 아버님은 멋지지 않아?
3: 멋지네, 멋진데 멋져요.
0: 좋겠다. 조금
3: 빛내 편편해졌으면 좋겠지. 더 젊었으면 좋았었지. 넓은 바람에 그랬지.
1: 괜찮아. 지금이 훨씬 지금이 제일 젊은 날이야. 그죠 아버님? 응. 오늘 이제 예쁘게 이제 예쁘게 사진 찍고, 사진 찍고 이제 예쁘게 또 우리. 50년 넘었지만 예쁘게 기록해볼게요. 어머니 여기 네. 같이 잡을 수 있을까? 딴딴따단 딴딴따단
5: 신랑 신부 입장.
1: 신랑 신부 입장.
5: 평생 맞잡고 걸어온 길, 그 손을 더 단단히 잡아봅니다.
2: 어머니, 아버님, 허리 한번 쭉. 그렇죠, 어머님. 어머님 고개 좀 약간만 숙여보세요. 어우, 됐어요. 우리 이렇게 한 번만 찍어볼게요. 아니, 우리 신랑님 보세요.
1: 신랑님, 신랑님 봐요. 어. 아버님 봐봐요.
2: 오케이.
1: 아이고, 저라 이쁘네. 한번 해봐요. 어. 이쁘네.
2: 자,
4: 자, 하나, 둘, 네, 셋.
7: 사랑해.
4: 아, 잘했어요.
5: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담아드리고픈 마음에 정성을 다합니다.
2: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1: 이제 좋아하는 만큼 나오고 민재야 할아버지 할머니
5: 인생의 파고를 함께 넘으며 서로의 어깨가 되어준 노부부.
1: 너무 잘했어요.
5: 인생의 봄에 만나 겨울의 문턱까지 수많은 계절을 함께 건너오며 어느새 주름마저 꼭 닮았습니다.
3: 아유, 기분 좋네요. 한 몇 년만 더 젊어서 이렇게 했더라면 더 좋을 거. 너무 늙었죠.
0: 좋은 건 말할 수 없고. 아유, 자주 이렇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해. 정말이야. 우리 저기 임진혁 선생님 정말 고마워.
1: 근데 어머니 아버님 이렇게 웃는 거 보면은 전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하고. 그렇죠. 제가 더 행복해요.
4: 잘 가요.
8: 꼭 이렇게 네 마인드 찍다 보면 사연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쪽에 농촌에서 혼자 네 마인드 찍다 보면 그 사연을 듣고 그 마음으로 촬영을 하는 것 같아요. 제 마음도
4: 울림이 많아요. 그냥 괜히 울림. 이 심적으로 막 내 부모 같고 내 어머님 아버님 같고 저희가 그렇게 남겨드릴 수 있다라는 게 좋은 일인 것 같아요.
5: 부부는 오늘도 누군가의 한 페이지를 따뜻하게 채워갑니다.

0: 줄이 대대로 내려온 차나무.
1: 전통 녹차는 순간인 것 같아요. 조금만 놓치면 완전 그 맛을 못 살리거든요.
2: 우리 엄마는 집에 없다. 아빠처럼 회사원도 아닌데 맨날 집에 없다. 엄마를 오래오래 못 봐서 엄마 얼굴도 까먹어버렸다. 열 번만 자면 돌아온다 했는데 엄마는 거짓말쟁이다. 엄마 보고 싶은데. 오늘 내 꿈에 놀라워 줄 거지?
3: 사랑하는 자녀의 그 자녀들까지도 가족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간병. 늦기 전에 대비하세요. 라이나 생명, 새로 담는 간편 건강보험. 요양병원 일반 의원 등 병원 상관없이 입원 시 간병인 비용을 보장해드립니다. 나이 들면 겪게 되는 다양한 질병 수술비도 수술할 때마다 지급. 지병이 있거나 수술 이력이 있어도 간편 심사 통과 시 가입 가능.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지금 전화주세요.
4: 1566-8202.
3: 상담 예약도 간편해졌습니다. QR코드를 한번 찍어보세요.
2: 우리 아빠는 집에 없다. 자꾸자꾸 계속 사라진다. 집만 챙겨서 나가고 잠만 자다가 나가고. 많이 바쁘신 걸까? 그래도 내일 학교에는 꼭 왔으면 좋겠다. 아빠 와줄 거지?
3: 소중한 자녀의 그 자녀들까지도 가족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간병. 가족을 위해 대비하세요. 요양병원 포함하여 병원 상관없이 입원하시면 간병인 비용을 보장해드립니다. 백내장, 디스크 등 크고 작은 질병 수술비를 수술할 때마다 지급. 게다가 중간에 보험료 인상 없이 100세까지 보장. 최대 79세까지 가입 가능.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자, 손녀를 위해 지금 전화주세요.
4: 1566-8202.
5: 공통특약으로 가입 후 1년 이내 50% 보장되며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 바랍니다.
6: 이어서 서자문의 이웃집 백만장자가 방송됩니다.

0: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1: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수고생이 아니어도 되니까.
0: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9살 은영이를 울리는 가슴 아픈 두 글자. 엄마. 2년 전 엄마는 긴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1: 내 엄마 갑자기 없다 보니까 큰 딸내미가 말을 안 하는 거야, 이제.
0: 허리 디스크로 아픈 몸에도 어린 두 딸을 위해 오늘도 폐지를 주우러 나서는 아빠. 폐지로 버는 돈은 하루 7천 원 남짓. 한창 잘 먹어야 할 나이지만 빠듯한 형편에 단출한 끼니를 차려낼 때마다 아빠의 미안함은 늘어만 갑니다. 말문이 다친 은영이에겐 꾸준한 언어치료가 필요하지만 생활비도 치료비도 홀로 감당하기엔 너무나 힘든 현실. 엄마의 부재로 마음이 다친 은영이에게 따뜻함을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2: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이발이 아닌데. 오, 백지 수편에

0: 저희가 또 부산에 왔습니다. 부산. 여기 다 공장 단지 같아요.
1: 곳곳이 공장이어가지고.
0: 예, 예. 어떤 분이시길래 저희를 공장으로 부르셨는지 얼른 만나러 가보시죠.

0: 군인 또 경찰 앞을 그러니까요. 지키고 있네요.
1: 되게 입구부터 정비가 평범한데요?
0: 여기 뭐라고 써 있네요. 우리는 보다 기능적인 신발로 인류의 건강 증진과 수명 연장에 기여함으로써 세계 최고의 신발 회사 그리고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예, 예.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아, 예, 가운데 오시죠.
0: 예, 예.
2: 오늘의 백만장자.
0: 아, 그렇습니다. 저는 돈 백만장자가 아니고 예. 신발 백만장자입니다.
2: 뭐 다 그렇게들 얘기하시는데 정식으로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0: 아, 예. 제가 신미남이라고. 신발에 미친 남자.
2: 네.
0: 예, 권동실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것만 만들어서 신발의 역사를 이제 새로 써왔고, 곰발, 빠르신발, 금이신발이라고, 코브라 신발도 만들고, 경빙산화를 개발한 사람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0: 얼마나 그동안 신발을 만드셨는데 신미남이라고?
1: 38년 동안에 1억 켤레 이상을 만들었어요. 수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시아 브랜드 중에서는 가장 이제 많이 판매를 하고.
0: 여기 저 군인하고 네. 이 저 경찰, 소방관, 신발들도 이 회사에서
1: 그렇습니다.
0: 만든 건가요?
1: 당연하죠. 예. 제복을 입고 있는 분들이 신는 신발은 대부분 저희들이 개발해서 거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0: 여기가 신발을 만드는

0: 전투화.
1: 전투화.
0: 예, 전투화의 이쪽은 밑부분이고, 네네네. 이쪽은 윗부분인데. 네.
1: 가피가 예, 예, 예. 굉장히 좀
0: 부들부들
1: 부드럽네요.
2: 예, 말랑말랑해요.
0: 예, 예.
1: 원래는 다 그냥 통으로 가죽인데. 예, 예.
2: 되게 가벼워요. 그래서 이제.
0: 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군인들이 엄청 좋아하죠.
2: 발이 무거우면 힘드니까.
0: 예, 예, 예. 예.

직원이 근무하다가 이제 군에 갔었는데 휴가를 나왔는데 제가 보니까 발을 이제 절뚝절뚝 절고 있더라고요. 전투화가 너무 발에 안 맞아서 발이 그냥 다 막 그냥 껍질이 없더라고요. 얼른 까져갖고

그래서 야 이래갖고는 안 되겠다. 가볍고 아주 이제 편안하고 방수가 돼서 전투력이 좋아지는 전투화를 저희들이 최초로 개발을 했습니다.

0: 신발 이렇게 만들었는데. 네.
1: 하루에 몇 켤레 만드시는 거예요, 전투화는?
0: 8시간 근무해서 2,400켤레 정도. 1년에 한 15만 켤레 정도 지금.
2: 15만 켤레.
0: 군에서 군에다 공급을 하고.
3: 15만 켤레를 매년 납품을, 이제 납품을 하게 되면 수익이.
0: 돈 벌지는 못합니다. 아~ 예. 전투화 같은 경우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이제 방수자재를 쓰고 있습니다. 한 켤레당 한 3천에서 5천원 정도 이제 비싸게 지어도 그만을 고집을 하고 있죠. 실제로 이제 이 방수가 잘 되는지
1: 아,
0: 그 테스트를 모든 신발을 다 테스트를 해봐야 됩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검사를 이제 해야죠. 이건 이제 폐기하는 제품이거든요.
1: 어? 이거요? 이거요? 왜요?
0: 이거 한번 맞춰보세요.
3: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0: 근데 이 신발이 이렇게 이제 흠집이 있잖아요. 흠집이 있고. 예. 네. 이거는 한번 봅시다. 제가 한번 볼게요. 요거는 이렇게 요 프레스를 하는데 프레스를 하다가 요게 약간 흠집이
1: 생겼어요.
0: 밖으로 유출이 되면은 적군한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폐기를 하고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죠.
3: 여기는 어딘가요? 신발이 많습니다.
0: 신발 많습니다. 여기는 새로운 제품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네. 개발 이제 하는 데죠. 전투화 보셨는데 네. 이 전투화는 조금 틀리죠? 한번 네. 보세요. 뭐가 틀립니까?
3: 색깔이 다르고 겉에가 세무네요.
0: 그거보다는 이 결속책이라고 네. 이 지퍼를 결속을 해서 네. 이걸로 이렇게 예, 군인들이 하루 종일 신고 있잖아요. 네. 이걸 이제 발을 못 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 끈 다 풀어야 되잖아요.
0: 쾌적하게 이렇게 하고 나서 다시 이렇게 이제 올려서. 손을 한번 이렇게 한번 넣어보세요.
1: 여기요? 여기다가요?
0: 예.
1: 오! 따뜻해요!
0: 따뜻하죠?
1: 네. 앞부분이 따뜻한데?
3: 아, 이게 뭔가 예. 누르면 안에가 따뜻해지네요.
0: 예, 예. 배터리가 한 6, 7시간 네. 유지가 됩니다. 지금 군에서도 이게 방안으로 해달라 해서 보채서 하면 하루 종일 서 있어요.
3: 그렇죠.
0: 주인께서.
1: 그러면
0: 동상도 올리고요. 그래서 적용을 해서 테스트를 할 예정입니다. 예. 이 군이라든지 경찰, 소방, 또 교도관들이 신는 교도소 신발, 집배원 이런 쪽도 하고요. 모두 합치면은 1년에 한 50만, 60만 켤레 정도를 정부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1: 좀 특이한 신발을 좀 많이 만드시는 것 같은데 네. 또 다른 신발들
0: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시죠?
1: 아, 오!
0: 예.
3: 아, 여기가 이제.
0: 저희들 개발했던 제품들 네. 일부만.
3: 쇼룸처럼.
0: 예.
1: 이름들이 특이한데요?
0: 아, 그렇죠. 이 신발은 이제 거미 신발이라고 저희들이 해서. 거미를 이제 여러 마리를 잡아와서 우리 직원들한테 주고 네. 외벽에 이렇게 외줄 타고 청소하시는 분들 예, 예. 있잖아요. 네. 그분들 보니까 너무 위험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거미는 편안하게 이렇게 오르내리잖아요.
3: 네, 네.
0: 그래서 우리 직원들 보고 야 거미가 몸뚱이가 이렇게 큰데 이 실제로 이렇게 접지되는 부분은 아주 작다. 그리고 우리도 팔도 있고 다리 발도 있고 하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외벽을 이제 타고 올라갈 수 있으니까 한번 개발 한번 해보자.
3: 근데 이 궁금한 게 아무리 거미 신발이어도 이게 벽을 타고 할 때 접지가 됩니까?
0: 아 그렇죠. 근데 실제로 출시하기 직전에 네. 저희들이 다 이제 폐기를 했습니다.
1: 왜요?
0: 그때 당시에 신창문이라고 교도소를 탈옥을 해서. 아...
2: 탈옥수 신창원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
4: 신창원은 2년 6개월 동안 복희 생활을 하며 가정집에 침입해 강도와 절도 행각을 벌였습니다.
0: 도주 중에 밖에 외벽을 타고 올라갔고 물건을 막 엄청나게 많이 이제 훔쳐갖고 이제 도피 자금을 얻었다더라고. 아, 여기 만들어놓으면은 이게 나쁜 사람들이 악용을 하겠다. 이래갖고 저희들이 이제 판매를 이제 안 하게 됐죠. 아, 이거는 제가 TV를 보는데 곰이 엄청나게 육중하잖아요. 네. 그런데 뭐 북극에서 얼음 위에 가다 그냥 딱 순간적으로 멈춰서. 아, 이런 거는 우리가 개발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 부산
3: 얼음에 안 미끄러지는
0: 얼음에
3: 신발.
0: 안 미끄러지는 신발. 아. 예. 곰이 그 큰 육중인데 이 발은 요만한데 이렇게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해서 이제 개발한 것이 이 신발이고요. 거미도 사오고 또 이제 오리도 들고 와서 우리가 물에 뜨는 신발 개발해봐라 하고 뭐 직원들은 뭐 굉장히 싫어하죠. 우리 직원들이 아 뭐 저를 미친 사람 취급하는 바람에.
1: 대표님 아이디어는 많은데.
0: 그치? 예, 그런데 저희들이 신발 종류로서 엄청나게 많은 신발을 개발했어. 그 중에서 한 70%는 실패를 했고, 한 20, 30%는 성공을 했는데, 20, 30% 성공한 것도 직원들 전부 결사 반대해갖고 제가 억지로 만든 거예요.

0: 기술을 새로 이제 개발해서 패턴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거를 보니까 이제 봅스레이 그 차가 생각이 나네요. 근데 봅스레이 그 차가 보면은 굉장히 스피드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차를 우리가 이제 타고 다니지는 못해도 그 차를 신고 다닐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그 봅슬레이처럼 생긴 그런 신발을 만들어갖고 우리가 신고 다니면은 얼마나 스피디하고.
1: 지금도 충분히 스피디하게 보이고 빨라 보입니다. 지금 이것도.
2: 괜찮겠어요?
3: 안 괜찮죠?
4: 불가능한.
0: 불가능이란 없어요. 그래서
1: 이 부분은 실무자들끼리 한 번만 회의 더 하고 결정하는 걸로 하시죠.
0: 실무자들끼리 회의한다 하면은 대부분이 안 된다 하는 거니까.
1: 그럼 한 번씩은 좀 꺾어주세요.
5: 그 일을 가지고 와서 이제 물 위에 걸어가는 신발을 만들어라. 이런 것도 있고. 그 밑처럼 탁 붙는 신발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또 굉장히 힘들었어요. 오늘 또 무슨 이야기를 하실까. 항상 이제 걱정되는 그런 생각에서 이제 지켜보고 있는 거지.
1: 제가 한번 차를 새로 뽑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무를 마치고 1층에 내려와 보니까 제 차가 없는 거예요. 내 차 어디 갔지? 어디 갔지? 하고 이제 버튼을 딱 눌렀더니 갑자기 스타가 도배가 되어 빨간 색깔, 파란 색깔 신발 모양 그려져 있고 제 차를 랩핑을 해놓으신 거예요. 차를 타고 다닐 때도 회사를 홍보해달라고 하셔서 차를 거의 전체 한 70%는 덮었었어요.
0: 제가 이제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 비슷한 거를 좀 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최초로 개발한 신발이 뭐 엄청 많습니다. 말만 하면 뭐 하늘 나는 신발이라도 만들 수 있죠. 우리 장훈 씨는 제가 보니까 이쪽이 이렇게 좀 한 거 보니까 신발 이렇게 신고 벗고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뭐.
5: 아, 네. 선수 때부터 농구화가 그야말로 전투화잖아요. 그러니까 아, 예. 농구화 제일 피곤한 게 끈을 맨날 매야 되거든요. 근데 그 끈을 진짜 여기 손가락 끝에 굳은 살이 배길 정도로 이렇게 매요. 그러니까 맨날 그 신발끈 묶는 게 너무 귀찮아서 웬만하면 슬리퍼를 신고 있네.
6: 그렇네.
0: 우리가 손을 아예 대지 않고 허리도 숙이지 않고 그래도 뭐 1초 만에 신발을 신고 1초 만에 벗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신발을 개발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렇게 이제 이렇게
5: 야 저기를 펼치 여기를 잡는다. 아~ 뒤에를
0: 이렇게 하면 이제 발로스만 이렇게
5: 아이디어가 괜찮네요.

저희들이 이제 핸즈프리 신발을 만들어서 성장도 많았고 이제 돈도 많이 벌었고 지금까지 실패한 것이 많지만은 그래도 이제 성공한 것도 이제 크게 성공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거의 한 천 몇백억 정도는 순수하게 순이익을 본 것 같아요.

0: 신발에 미친 남자라는 우리 회장님. 어려서부터 신발에 좀 관심이 많으셨나요?
1: 어릴 때 뭐 신발에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어릴 때 뭐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겨울 방학 때가 되면은 하루에 세 끼를 못 먹고 수학여행 이런 것도 돈이 없어서 이제 못 갈 정도가 됐고 신발이 다 이제 개인당 한 켤레밖에 없었어요. 아,
2: 그러면 어쩌다가 신발 일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1: 이제 하루도 빨리 돈을 벌어야 되니까 저는 돈도 없고 졸업하기 전에 몇 달 전부터 이제 근무를
0: 부산에.
1: 했는데 부산에 예. 아. 가보니까 신발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0: 그때 몇 년도인가요?
1: 그때가 81년도였죠.
0: 제가 어렸을 때도 그렇고 그야말로 부산이 우리나라 신발의 메카 아닙니까?
1: 아이고 그렇죠. 뭐 네. 전 세계 신발의 한 70% 정도를 부산에서 이제 공급을 해줬고
3: 1962년 처녀 수출을 한 우리나라 신발류는 70년대의 호황을 거쳐 지금까지도 신발류 수출 세계 1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0: 나이땡 브랜드의 거의 대부분을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어요.
2: 진짜?
0: 전부 메이드 인
1: 코리아였어요.
0: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에 그때 규모가 커진 회사들이 신발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회사에 들어가신 거죠?
1: 그렇죠. 네.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이제 OEM 회사에 네. 들어가서 좀 뭐 네. 세계적인 브랜드들 네. 다 제가 이제 유치를 했죠. 예. 네. 네. 아딕스도 저희들이 유치를 하고 또 나이키, 아딕스, 이제 뉴발란 이런 이제 많은 브랜드들을 유치를 해서 금료 이런 것도 엄청나게 이제 잘 받아갖고 거의 회장님 보다 이제 조금 더 작게 받을 정도로 많이 이제 받았죠. 제가 해외여행을 책임자였으니까.
2: 원래 영어를 잘하셨어요?
1: 학교 다닐 때 이제 영어 수학은 항상 이제 0점이었죠. 타이에 나와서는 무조건 뭐 1등 해봐야 되겠다 해서 엄청나게 열심히 했죠.

0: 그러면 창업을 언제 하신 거예요?
1: 창업은 1988년도 8월 8일 날, 그것도 아침 08시 08분에 했습니다. 왜냐면은 8이 4개잖아요. 네. 88년 8월 8일.
0: 많이 판다.
1: 이것이 이제, 아니, 많이 팔은 아니고, 네. 100년에 한 번씩 오는 기준이다 해갖고, 그날 창업을 했는데.
2: 창업은 어디서 하신 거예요?
1: 제가 근무하던 회사에 이 바이어 중에 한 분이

0: 30만 달러를 투자를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1: 30만 달러면 지금 돈으로 뭐 한 4억에서 뭐 4억 뭐 조금 더 넘는 돈인데 그 당시로 치면 뭐 엄청나게 큰 돈이죠. 뭐 한 수십억.
0: 큰 돈이죠.
1: 굉장히 우리 회장님을 믿으셨나 봐요. 그렇게 큰 돈을 덜컥.
0: 제가 직장생활 하면서 그 브랜드를 이제 많이 이제 키워주고 세계 2위까지 다 만들어주고 또 품질도 또 완벽하게 해주고 새벽부터 나와서 밤늦게까지 이렇게 이제 해왔었죠. 이렇게 이제 하니까 이 사람 같으면은 자기들 브랜드를 성장시킬 수 있겠다. 신뢰를 많이 이제 했겠죠.
2: 능력을 보여주셨네요.
0: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막 수출을 엄청나게 했죠. 그래서 돈이 이제 너무 많이 벌리갖고 매출도 또 한 3천억 정도 이렇게까지 늘어나고 또 종업원 숫자도 한 6천 명까지 이렇게 늘어나고 굉장히 그때는 뭐 이제 잘 나가는 회사였고
1: 언제부터 이 자체 그 브랜드를 하겠다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0: 우리가 OEM을 한다는 것은 이 토지로 얘기하면 소작농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냥 씨 주고 뭐 맞네요. 주고 하면 그냥 뿌리 갖고 나무면 자기 좀 하고 주인한테 갖다 바치고 근데 그런 식인데 이 자체 브랜드는 우리 자식과 마찬가지니까 자식 같은 자체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1994년도 1월 1일날부터 이제 만들기 시작했죠. 그럼 내가 회사를 이제 왜 해야 될까? 돈을 많이 버는 거, 뭐 돈은 뭐 지금도 그렇지만 별로 관심도 없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이웃나라 일본 같은 데도 세계적인 유명한 브랜드가 있는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제 신발 브랜드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다 만들어 보자. 뭐 이런 생각에 저희들 자체 브랜드를 시작을 하게 된 거죠.
1: 신발에 미친 남자라는 우리 회장님 과연 백지수표에는 얼마를 쓰셨을지 궁금합니다. 백지수표 좀 보여주시죠.
2: 신발에서
0: 그렇죠. 모든 것이 신발입니다.
2: 그러니까요.
0: 이 신발이 방수가 되고 투습이 되잖아요. 그래서 금붕어도 오랫동안 키웠고 저희들 매장에 많이 이렇게 놔두기도 했죠.
1: 자, 백지수표가 0을 쓰셨어요.
0: 예.
1: 이게 무슨 뜻이지? 0이 4개.
2: 4개.
0: 그것이 숫자가 아니고요.
1: 네.
0: 계란 4개를 이제 그리는
1: 계란 4개를. 네.
0: 이 계란 4개보다 더 가벼운 등산을 만들어라. 전 세계에서 제일 가벼운 등산을 한번 개발해보자.
2: 그럼 이 계란 4개의 무게가 어느 정도일까요?
0: 계란 4개 하면은 한 290g 정도 이제 이렇게 나갑니다. 예. 290g 이하로 이제 만들어라. 이렇게 했는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신발이 보통 뭐 650g 이제 1kg 이렇게 이제 나갔기 때문에. 제가 산에 이렇게 올라가 보면은 엄청 무거운 등산화를 신고 다니까 쇠사슬 끌듯이 막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때만 하더라도 봄, 가을로 이렇게 같이 전 직원들이 이제 야유회 겸 해갖고 산에 많이 갔어요. 근데 거의 한, 제 기억에 한 40% 정도가 발이 전부 다 손상이 다 돼가 막 피가 나고 이렇게 했거든요. 신발을 획기적으로 좀 이제 가볍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제 이런 등산화입니다. 이제 지금 뭐 들어봐도.
1: 굉장히 가볍네요. 이게 등산화인가 싶을 정도로 가벼운데.
2: 와, 진짜 가볍다.
1: 어떻게 개발하신 거예요?
0: 우리 전 직원들한테 제가 공지를 해서 1g 줄이면 100만 원 주겠다. 이렇게 해서 1,100만 원씩 이렇게 이제 받아간 분들이 많을 정도로.
2: 직원들의 아이디어는 어떤 게 있었어요?
0: 발에 이제 뒤틀림이 방지가 돼야 되거든요. 그때까지 안에 이제 쇠를 이렇게 였습니다. 그 쇠를 빼고 이제 전 세계에서 아마 신발에 카본을 엮이는 저희들이 처음일 거예요.
1: 그럼 이게 세계에서 가장 가벼운 등산화예요.
0: 아,

경선로에 가갖고 이거 좀 신어보십시오. 어. 한 번부터 신어본 분들은 이거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결국은 이제 성공을 하게 됐죠.

트라이를 안 하고 노력을 안 해서 그렇지 해보면 다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직원들은 안 된다 하지만은 이 세상에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새로운 아주 새로운 발상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0: 발부터 먼저 닦으시네요?
1: 이제 이 신발의 상전이 이제 발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발부터 씻고, 그 다음에 이제 세수하고, 이렇게 이제 하고 있고요.

0: 근데 뜬금없이 뭐 하세요?
1: 신발 보고 있는 거죠. 집에 가기 전에 이쪽에 들려서 어떤 신발을 신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한 시간씩 앉아 있어서 우리 또 집사람한테 왜 올 때 됐는데 안 오냐 이렇게 전화 올 때도 많이 있죠. 그런데 집에 그럼 한번 가볼까요?
2: 예, 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1: 들어오시죠.
2: 아, 예.
1: 반갑습니다. 들어오세요. 아. 예. 잠깐만요. 제가 네. 집에 들어가기 전에 항상 하는 것이 있거든요.
2: 네네.
1: 예. 저는 집에 들어가기 전에 네. 이 신발을 좀 깨끗하게 닦고 이렇게 아. 평생을.
2: 아, 집에 들어가시기 전에?
1: 전에, 예.
2: 아.
1: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야 집에 있을 때도 마음이 편안해요. 그냥 일반 신발은 솔질만 하고
0: 네.
1: 이런 또 가죽은 구두약도 칠하고 이렇게 네 들어가시죠.
2: 예 네. 알겠습니다. 수리하겠습니다.
0: 와 저희가 참 좋아하는 뷰.
2: 뷰가 정말 좋습니다. 요 해변이
1: 예.
2: 아, 바로 저 요트 선착장도 있고
1: 예.
2: 여기는 분위기가 약간 마이애미 같은
3: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2: 아유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아이고 사모님 일 오시죠. 매장님께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1: 예, 저희 뭐 집사람이고요.
2: 예.
1: 신발도 우리가 짝이 있어야 되듯이 제 짝입니다.
2: 멘트를 아주 좋은 멘트만 잘 하십니다. 우리 소개 한번 직접 본인 소개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3: 항상 신발보다 뒷전인 신발회사 대표 근동칠 아내 성정임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예.

0: 성미남 우리 권 회장님하고 사시는 기분 좀 어떻습니까?
1: 제가 평소 때 늘 하는 얘기가 신발하고 결혼하지 왜 내 하고 한 분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자켓을 저한테 선물하더라고. 웬일인가 싶었는데 입어보니까 단추가 없더라고요. 그걸 단추는 뜯어서 신발에 사용하고 자켓만 저한테 줬어요. 그거 지금 평생 얘기하고 있어요.
2: 너무해요. 어떻게 그렇게.
3: 아니 이 너무 단추가 우리 신발에 이렇게 달면은 디자인적으로도 좋고 공기도 또 잘 통하고 해서.
0: 그러면 다른 단추를 달아서 좀 맞아. 주시면 되잖아요.
3: 뭐 달 시간도 없고. 네, 그래서 선물입니다 하고 이제 줬는데.
0: 혹시 그 사모님도 평소에 그 신발.
1: 예, 예.
0: 아, 신발만 신으시는?
1: 예. 어쩔 수 없이.
2: 어쩔 수 없이.
0: 아니, 그럼.
1: 젊었을 때는 예. 저도. 원래 살짝 부두도 신고 했는데
3: 힐 이런 거는 이제 저하고 결혼하고 나서는 못 신거든요. 저하고 맞추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신발을 이제 신고 다니고.
0: 두 분이 예전에 신발 회사에서 만나셨다고 그랬는데 예, 예. 그러면 그 뒤로도 사모님 계속 신발 회사에서 일을 하셨나요?
1: 결혼하고까지 영양사로 근무했어요.
0: 영양사로. 아, 예, 예. 아, 신발에서 신발 관련 일을 하신 게 아니라 영양사를 하셨구나. 요리를 평소에도 좀 잘 하시나요?
1: 이 사람이 시골 사람이자 옛날 사람이잖아요. 네. 밥심이에요. 하루 세 끼를 엄청 해댔습니다.
2: 오, 네. 힘드셨겠어요.
1: 제일 맛있는 요리가 밥이래요. 아유. 식사하세요.
4: 식사합시다. 네.
1: 메인은 한 세 가지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김치는 기본으로 따르니까 한 여섯, 일곱 가지. 평생 싸워도 밥은 안 차려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 많이 잡수서 좀 아침에 한 거.
3: 43년 동안 한 번도 아프지도 않고 이제 병원도 안 가고 이렇게 해서 정말 정말 고마워.
1: 행복하죠. 아침을 먹였다는 책임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더 만족하죠.

0: 여기는
1: 예,
0: 어디일까요?
1: 들어오시죠. 저기 네,
2: 안방.
1: 예.
2: 물건들이나 가구나 이런 건 굉장히 좀 검소하게 아시는 것 같아요. 여기는 뭔가요?
1: 아, 그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0: 아~
1: 예.
2: 아~
1: 예. 여기는 이제 아침에 제가 일어나면 씻고, 예. 이렇게 이제 108배도 하고, 아하. 명상도 하고. 제 마음이 수양이 돼서 108배를 아침마다 이 하루도 빠짐없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2: 보다 보니까
1: 예.
2: 이게 이제 머리가 머리를 일해서
0: 얼만큼 써야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2: 이게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얼마나 쓰신 거예요?
1: 이 침대는 23년쯤 됐네요. 예, 23년.
2: 이 당연히 이쪽에 회장님
0: 이쪽에
1: 그렇죠. 회사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이렇게 할 때 이제 길에서 막 이렇게 이제 몸을 하다 보니까 지금 저렇게 좀 네. 이제 좀 흉터 비슷하게 이렇게 좀 많이
0: 어, 고뇌의 흔적이라고 예, 저희가 예, 생각하겠습니다. 예, 예. 네.
2: 계속 그렇게 개발을 열심히 하시다가 예. 회사 망한다는 소문까지 돌았다.
1: 지금까지 우리가 중요한 제품들 개발할 때마다 그 끝에는 항상 망한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0: 주변에서.
1: 주변에서. 저희들 회사가 원체 이제 새로운 제품, 창의적인 제품을 개발을 했기 때문에 돈을 번 거는 엄청나게 버는 것 같아요.

0: 거의 뭐 순익만 천억 이상 이렇게 낸 것 같은데 개발 비용으로 이제 다 써버리니까 네. 뭐 개발 비용만 해도 100억에서 120억 정도 이제 든 것 같아요. 다른 회사들은 전체 매출의 몇 프로를 개발비로 쓴다 이래서 근데 우리 회사는 밖에 소문이 망할 때까지 개발한다. 개발비는 망할 때까지 쓴다.
1: 생각하면 할수록 정말 대단하신 게 정말 뭐 빅모델을 써서 인기 정말 핫한 사람을 써서 광고를 틀고 했다면 오히려 훨씬 더 큰 이득을 보셨을 텐데
0: 스타 앞에서 이런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은 돈을 스타한테 쓰는 것보다는 가장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1: 아니 그러니까
2: 안요
1: 아니 그렇게
0: 이제 소비자한테 그게 좀 도움이 되도록
1: 그게 정답인데 네, 다른 분들과 다른 거죠 이거는 완전히 다른 생각이에요 내가 돈이 있으면 신발 개발에 자꾸 더 투자하겠다 참 놀랍습니다. 네.

0: 예, 그랬죠. 예.
1: 오, 여기도 많네요. 예,
0: 신발들이, 예. 여기 있는 신발들은 좀 이 사용했던 신발들입니다.
1: 아, 새 신발이 그렇죠. 아니네요. 예.
0: 신발 병원이에요. 병원이고.
2: 아, AS를 받으러 온 신발인가요?
0: 예.
2: 어느 정도 신발을 신었으면 새 걸로 좀 갈아서 사야 회사 입장에서 도움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신기 어려워진 거를 계속 고쳐주고 그렇죠, 그러면
1: 그렇죠. 남는 게 없잖아요.
2: 남는 게 없을 텐데. 예. AS를 몇 년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0: 평생 AS를 해줍니다.
1: 네, 평생이요?
0: 평생이라는 것이 본인의 평생이 아니고 이
1: 신발의 평생.
0: 신발의 평생 또한 해드리고 있죠. 이 실제로 뭐 이런 신발들은 다 이제 20년이 넘은 신발들이거든요.
2: 20년이 넘으면 버리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0: 신발을 오래 신다 보면은 우리가 오랫동안 같이 산 식구들처럼 편안해지거든요.
1: 발도 딱 맞고.
0: 최근 들어서 보면 너무 신발을 신고 빨리 버리고 또 사고 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환경에도 굉장히 큰 이제 보탬이 되죠. 예. 아, 이런 것까지 해주는 브랜드가 있느냐 해서 굉장히 행복해 하시고 또 고마우십니다. 더욱더 사랑을 받고 또 회사의 시장 점유율도 이제 저희들 브랜드가 많이 이제 올라가는 계기가 됐죠.

0: 참 94년부터 지금까지 엄청나게 오랜 세월 참 고생하셨습니다. 정말로 왜냐하면 그 중에 접은 회사들은 엄청 많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계속 이렇게 유지를 하고 계시다는 건 정말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1: 옛날에 왔다 갔다가 또 다시 돌아가라 해서 돌아왔다가 왔다 갔다 이렇게 몇 번을 했죠.
0: 근데 진짜 최근에 회사를 매각을 생각하실 정도로 예. 크게 어려우셨다고.
1: 아, 예.
0: 어떤 일이 있으셨나요?
1: 저희들이 수출을 유럽에 많이 하거든요.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이제 전쟁이 네. 벌어져서 근데 유럽의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아서 네. 저희들 수출 물량이 절반 이하로 이제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 러시아가 쏜 미사일과 포탄으로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삶의 터전은 차례로 무너져갔습니다.
3: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인해 유럽은 심각한 경기 침체에 직면해 있습니다.
1: 굉장히 회사가 어려워서 작년에는 이제 회사의 건물도 한 100억에 이제 매각을 하고 그동안에 돈을 많이 벌기도 하고 또 개발하다가 돈이 다 없어지기도 하고 했지만은

0: 근데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좀 어려우니까.
1: 근데 그 당시에 부산 시민들의 도움으로 좀 이겨내셨다고.
0: 저희들 그런 이제 사실이 알려지고 나니까 부산 시민들이 뭐 엄청나게 저희 회사에 찾아오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구매를 이제 하고 특히 이제 군을 제대한 이제 이 제대 군인들이 젊은 분들이 많이 또 찾아오셨어요. 이런 회사가 이제 망하면 안 되겠다. 또 이런 또 생각들도 하신 것 같아요.

0: 아, 그것이 뭐 가장 이제 눈물 나는 이제 부분이었죠. 댓글 이런 것들이 거의 뭐 99%가 좋은 것만 이렇게 달리니까 굉장히 가분하고 더욱더 열심히 해서 내가 정말 인류를 위해서 이제 뭔가 좀 더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제 각오를 다지는 계기가 됐죠.
1: 아무래도 우리 부산 시민들께서는 향토 기업이고, 부산을 또 대표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아끼는 마음에 그렇게 도움을 많이 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0: 저희들이 뭐 너무 이제 도움을 많이 받으니까 이제 어떻게 이제 보답을 하지 이런 생각을 이제 하고 있었는데 경남에서 산불이 엄청나게 이제 크게 났었어요. 우리가 돈은 없지만은 뭐 이제 신발은 엄청 많잖아요. 신발 매칭 켤레를 들고 가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갖다 드렸죠.

0: 평생 신발만 보면서 살아온 우리 신미남. 신발에 미친 남자.
1: 미남 같네요. 네.
2: 고맙습니다.
0: 우리 권동칠 회장님의 최종 꿈은 무엇인가요?
2: 신발을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이 K신발이 나이키나 아이스 이런 이제 세계적인 브랜드를 능가해서 전 세계에서 이제 1등 할 수 있을 때까지 열심히 이제 하려고 합니다.
0: 혹시 표지에 나오실 거예요. 그쵸? 만약에 그렇게 전면에. 된다면 지 올해 인물로 나오실 수도 있습니다.
1: 우린 응원해야 돼.
2: 이 세상에서 좋은 신발을 만들어서 인류가 건강하고 행복하고 하늘나라에 가서도 영원히 이렇게 신발을 만드는 사람으로 남아있고 싶습니다.
0: 여러분의 이웃집에 열정과 도전으로 인생을 빛내고 따뜻한 나눔으로 세상을 바꾸는 멋진 백만장자가 있나요?
1: 그렇다면 지금 바로 제보해 주세요.
0: 어, 뭐야 이거 깜짝.
3: 한국 1세대 패션 디자이너 최복호입니다. 끝까지 가짜가 남아요. 히트를 쳤죠.
0: 굉장히 파격적인, 돈도 굉장히 많이 버셨을 것 같은데.
3: 아, 괜찮았죠.
1: 산 속의 양장점은 처음이거든요.
3: 1500명이 여기 다녀갑니다.
0: 한 달에?
3: 예. 아. 예, 너는 안드레를 쫓아봐. 안드레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알아?
4: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지금.
0: 직접 만나 뵈셨을 거 아니에요?
5: 전화 상담만 받아도 어디서든 시원하게 풀어주는 마사지기 2종 세트를 모두 무료로 드립니다. 무선으로 어디서든 편리하게 목과 어깨를 손처럼 주물러주는 무선 목 어깨 마사지기, 회전 마사지볼이 종아리와 발까지 시원하게 풀어주는 끈끈한 침질 기능의 종아리 발 마사지기.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전화 상담만 받아도 어디서든 시원하게 풀어주는 마사지기 2종 세트를 모두 무료로 드립니다.
6: 갑자기 큰일 당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애들한테 미안하잖아요.
7: 장례식이 걱정되시는 분, 특별히 잘 모시고 싶은 분이라면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프리드라이프에 가입만 하시면 언제 어느 때라도 가장 먼저 달려가 VVIP 장례 노하우로 장례 전부터 후까지 편안하게 고품격으로 모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장지로 선택하시거나 다른 서비스로 바꿔서 사용해도 좋고, 한화 리조트 매년 10박, 이 많은 멤버십 혜택이 월 15,000원이면 가능합니다. 만기 후 서비스 미이용 시 100% 환급에 카드 캐시백 혜택까지. 장례도 1위답게 프리드라이브.
5: 전화 상담만 받아도 마사지기 2종 세트를 모두 무료로 드립니다. 목과 어깨를 손처럼 주물러주는 무선 목어깨 마사지기, 회전 마사지볼이 종아리와 발까지 시원하게 풀어주는 종아리 발 마사지기.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전화 상담만 받아도 마사지기 2종 세트를 모두 무료로 드립니다.
7: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프리드라이브.
5: 전화 상담만 받아도 어디서든 시원하게 풀어주는 마사지기 2종 세트를 모두 무료로 드립니다. 무선으로 어디서든 편리하게 목과 어깨를 손처럼 주물러주는 무선 목 어깨 마사지기, 회전 마사지볼이 종아리와 발까지 시원하게 풀어주는 뜨끈한 침질 기능의 종아리 발 마사지기.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전화 상담만 받아도 어디서든 시원하게 풀어주는 마사지기 2종 세트를 모두 무료로 드립니다.
6: 갑자기 큰일 당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애들한테 미안하잖아요.
7: 장례식이 걱정되시는 분, 특별히 잘 모시고 싶은 분이라면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프리드라이프에 가입만 하시면 언제 어느 때라도 가장 먼저 달려가 VVIP 장례 노하우로 장례 전부터 후까지 편안하게 고품격으로 모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장지로 선택하시거나 다른 서비스로 바꿔서 사용해도 좋고 한화 리조트 매년 10박 이 많은 멤버십 혜택이 월 15,000원이면 가능합니다. 만기 후 서비스 미이용 시 100% 환급에 카드 캐시백 혜택까지 장래도 1위답게 프리드라이브
5: 전화상담만 받아도 어디서든 시원하게 풀어주는 마사지기 2종 세트를 모두 무료로 드립니다. 무선으로 어디서든 편리하게 목과 어깨를 손처럼 주물러주는 무선 목어깨 마사지기 회전 마사지볼이 종아리와 발까지 시원하게 풀어주는 뜨끈한 침질 기능의 종아리 발 마사지기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전화상담만 받아도 어디서든 시원하게 풀어주는 마사지기 2종 세트를 모두 무료로 드립니다.
7: 장례도 1위답게 월 15,000원이면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프리드라이브.
8: 이어서 EBS 스페이스 공간이 방송됩니다.
9: 비밀이야. 할머니한테 이런 거 먹은 거는?
10: 이거 뭐고? 치킨.
9: 프로틴.
10: 짠.
9: 가서 청소 잘해주세요 이모. 해.
10: 봐봐.
9: 어디 있어 지금?
10: 로봇이야 로봇.
9: 네, 우리 청소 이모야.
6: 갑자기 찌라락 하면서 근데 진짜 뭐 칼로 이렇게 딱 자른 것처럼 손이 뻣뻣해져요.
11: 이제 이것도 꼬부라지잖아요. 그럼 이제 안 펴지는 거지 또.
12: 방치하면 손이 마비가 오고 아예 근육이 말라버려요. 손이 멈추면 아마 일상이 멈출 겁니다.

0: 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1: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중학생이 아니어도 되니까.
0: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감사합니다. 이거 완전 생화네요. 우와.
1: 빙글빙글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린 좀처럼.
0: 와, 진짜 어리다. 귀엽네요. 많이 앳돼 보이네요. 볼살도 통통해가지고. 진짜 아무것도 없는 0인 상태 때 이 헬로 루키가 큰 희망을 저한테 좀 선물을 해줬었거든요.

0: 사람이 좀 힘들고 좀 괴롭고 하다 보면 자기 신발만 쳐다보게 돼 있거든요. 제 음악이 뭔가 그 리스너 분들께는 푸른 하늘을 올려다 볼 수 있는 그런 노래가 되면 좋겠다라는 꿈을 갖고 시작을 한 것도 있고.
1: 수상자는 한로로.
2: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지 않았으면 해서 그런 마음으로 정말 진심을 다했었습니다. 좋은 음악 만드는 좋은 사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새 곡이 나왔어요. 정말 공교롭게도 다음 날이 이렇게 공연이어가지고 어떤 곡을 들려드릴까 하다가 그래도 한 곡 선물로 드려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게임 오버 들려드릴게요.

0: 강호.
1: 와. 와, 이거.
2: 아, 인간 화환인데?
1: 인간 화환이 되버렸다. 와.
2: 진짜 이제 저기 고향에 돌아오는 느낌으로 왔죠. 헬로루키에 출전한 게 저희 커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였다 보니까.
3: 2016 올해의 헬로루키 대상 실리카 겔.
2: 실리카 겔. 그 제 삶 통틀어서 되게 잊을 수 없는 어떤 그 딱 찰나였어가지고 그 발표될 때.

0: 저희는 2016년 올해 헬로루키 우승팀 실리카겔입니다. 장계하 선생님이 이제 헬로루키 출전하셨을 때는 저희가 집에서 그 방송으로 이제 챙겨봤던 기억이 있고, 그 다음엔 이제 저희가 출전을 했고, 그리고 할로로님이 결선에 나가셨을 땐 저희가 축하 무대를 해드렸었는데, 이제 오늘로써 뭔가 정점을 찍는 날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모두가 모여서 또 너무 기쁘고요.
1: 헬로루키 뭐 공감, 사실 저희가 음악을 막 처음 시작하고 할 때부터 너무 재밌게 봤고 또 의미 있던 방송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멤버들한테도 비슷할 거고, 그 헬로루키가 잠시 뭔가 휴식을 한다고 했을 때 되게 아쉬웠거든요. 다시 하게 됐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 기뻐요. 그냥 이 나라에서 음악하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그래서 다신 그만한다는 소리 하기만 해보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0: 이제 연주할 곡은 지난 12월에 발매한 빅보이드

Jason commanded with his advice. Just

이 길이 내 길인 줄 아는 게 아니라 그냥 길이 그냥 거기 있으니까 가는 거야. 원래부터 내 길이 있는 게 아니라 가다 보면 어쩌지 내 길이 되는 거야. 이 길이 내 길인 줄 아는 게 아니라 그냥 길이 그냥 거기 있으니까 가는 거야. 원래부터 내 길이 있는 게 아니라 가다 보면 어찌 내 길이 되는 거야.

장기합니다. 아, 좋을 거라고 예상은 했는데 너무 분위기가 좋네요. 네. 제가 되게 기분이 묘해요, 사실.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달의 헬로루키 2008년 그 방송이 제 TV 데뷔였어요. 그전엔 TV 출연을 한 적이 없었고 당연히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헬로루키가 거의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TV 출연이 그런 생각도 뭐 없진 않았고 아 망감이 교차하네요 진짜 그날 2008년 그 이달의 헬로루키 찍을 때는 그게 얼마나 중요한 방송인지는 몰랐어요 제가 그 후 몇 년 동안 저를 기억하는 거의 모든 모습이 그 모습이었거든요 유명한 뭐 엉엉엉 짤 이런 거 옛날에 유행했던 거 있어요. 예. 그게 아마 가장 유명한 라이브 영상 중 하나가 될 줄은 또 몰랐죠. 만들 때는. 이게 말이 좀 길어지는데. 그래서 그 노래를 한번 불러볼까 합니다. 예.

0: 재밌게 생겼네. 그때가 그러니까 만 26살이었던 거죠.
1: 진짜 지금 봐도
0: 아니 자세히 보면 뽀얀데 26살다운 룩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제 나이를 찾지 않았나. 밑에도 40대 같다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진짜 40대가 돼서 다행입니다. 제 말이 노래 같다 그런 말을 정말 많이 들어요. 네. 갈수록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어? 방금 노래하신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셔서.
2: 네. 아 마지막 곡이네요. 네. 아, 만나죠 이번에. 오늘 유독 더 짧게 네, 느껴지긴 하네요. 네. 저 앨범 나와요 이제. 네. 곧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나오면 한 번씩 들어주세요. 아마 한번 들으면 한 번만 들을 수가 없을 거예요. 네. 장기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오늘 굉장히 기분이 좋네요. 공감이 최고다, 이거.

많이 마주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오늘 너무 좋은데 여기 있는 분들 모두 나중에 다시 좀 만날 수 있을까요?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이거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응모를 10만 명이 했다는데 이번에 못해서 아쉬웠는데 다음에는 꼭 다음에 꼭 해요. 네. 오늘 같이 놀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이어서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가 방송됩니다.
1: 잡혔다.

0: Let's go meet your daddy.
1: Yeah.
2: 네? 무슨 따위?

0: 저렇게 다 해체를 해요. 벽지도 그렇고, 뭐 지금 집에 거의 이렇게 솜으로 된 거는 거의 남아난 것도 없고.
1: 아! 공격성이 있는 게 아니고 얘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것 같아. 그 약간 그런 반응은 있지만 또 저희한테는 굉장히 애교를 많이 부리고 예뻐요. 예뻤어요. 지금도 예쁘고.

0: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1: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중학생이 아니어도 되니까.
0: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3: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3: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2: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도대체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보이지도 잡히지도 않는 마음을 과학으로 들여다본 사람이 있습니다. 안토니오 다마지오. 그는 신경생물학적으로 마음을 포착한 세계적인 신경과학자입니다. 마음의 비밀을 과학의 언어로 풀어낸 거죠. 특히 그가 주목한 건 느낌입니다.
1: So is there a reason why we have feelings in our nature? Without feelings, we would be dead.
0: 느낌이 마음을 만들어 온 긴 여정을 함께 하시겠어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선거는 국민들이 주권을 행사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와 이웃을 위한 동네의 민주주의 출발점에 유권자들께서 꼭 동참을 하셔서 소중한 주권을 행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0: 철저하게 떼었습니다.
1: 이제 형들 가고 제가 이제 6강이 돼가지고 내일 저희 우승하러 가는데
2: 올해 첫 경기니까 많이 아쉬웠어요.
3: 지니까 슬퍼서요.
4: 이제 시작이다. 우리 앞으로도 질 거거든. 근데 뒤에 가면 이길 거야. 지다 보면 이기게 돼 있어. 왜? 감독님 해봤으니까.
5: 할 수 있으니까 괜찮아. 내가 기다릴 거야.

0: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1: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좋았으면 아니어도 되니까.
0: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시뻘건 불길로 뒤덮인 도로.
3: 산불이 마을 근처까지 접근하고
4: 문화유산 피해도 심각합니다.
5: 10년간 발생한 산불 총 5,455건. 그중 67%의 산불이 사람들의 작은 부주의로 발생했는데요. 오늘은 산불 예방을 위한 행동수칙을 알아봅니다. 성묘 벌초를 위해 산에 갈 때 향이나 양초 등 화기물질은 두고 가세요. 묘지 주변 정리를 위해 낙엽이나 쓰레기를 모아 소각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농가 역시 논밭과 농업 부산물을 불법 소각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가나 산 인근에서 예초기, 그라인더, 용접기 등의 기계를 사용할 때는 불티나 과부하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니 더더욱 주의하세요. 기후 위기로 인해 대형 산불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면서 더 자주 우리의 삶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예방수칙을 꼭 기억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어서 나의 두 번째 교과서가 방송됩니다.

0: Let's go meet your daddy.
1: Yeah.
2: 네? 고시다이.

오늘은 우리가 매일 숨을 쉬고 움직이는 데 필요한 근육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근육은 불수의근과 수의근이라는 걸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불수의근이라는 근육은 스스로 움직이는 근육입니다. 수의근은 나의 의지에 따라 움직이는 근육이라고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불수의근은 내장근육, 심장근육, 우리가 명령을 내리지 않더라도 스스로 움직이는 근육들입니다. 수의근은 뼈대를 이루는 움직임을 만드는 근육으로 일반적으로 이렇게 밖에 나와 있는 근육들을 말합니다. 호흡근육은 스스로도 움직이지만 우리의 명령에 의해서도 움직이는 두 가지의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근육입니다. 사람의 건강은 수의근에 의해 불수의근의 건강을 만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천천히 움직이는 근육과 빠르게 움직이는 근육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천천히 움직이는 근육은 지근이라는 근육으로 우리가 이렇게 서 있거나 앉아 있을 때 자세를 유지하고 코어를 강화하고 호흡을 하는 역할들로 힘은 약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운동을 할 수 있는 근육들입니다. 오랫동안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속근은 힘은 강하고 빠르지만 긴 시간 동안 운동을 할 수 없어 짧은 시간만 운동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운동을 하지 않던 사람이 새롭게 운동을 시작하면 처음에는 근력 향상이 주로 신경계의 활성화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근육은 커지지 않지만 근력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후 약 3개월 이후가 되면 근육이 조금씩 커지면서 근력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원리를 모르고 운동을 해서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근육이 생기지 않는 것이죠. 이래서 대략 3개월 이내에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도 분명히 우리 몸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체성분이 개선되고 신체 사이즈가 줄어들기 시작하죠. 따라서 운동 초반인 대략 3개월 이전에는 체중계에 올라가서 체중을 확인하는 것보다는 벨트나 옷의 사이즈로 나의 몸이 변화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근육은 세 가지 방식으로 작동하고 움직입니다. 여러분 학창시절에 여학생들이 철봉에서 매달리기를 하는 것을 보시거나 하셨을 겁니다. 이렇게 운동을 하는 동작을 등척성이라고 합니다. 근육은 움직이지 않지만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운동에 초기에 하는 동작인데요. 이 운동은 대체적으로 혈압을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호흡과 함께 운동을 할 때 혈압을 낮추면서 안정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근력 운동을 할 때 아령을 들었을 때 얘를 단축성 운동이라고 하고요. 아령을 내릴 때를 신장성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완전하게 신장성 운동은 점프, 줄넘기를 하는 동작이 신장성 운동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운동은 등척성, 그리고 단축성, 신장성으로 점차적으로 운동 강도가 강해지고 빨라진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최근에 근육통증이 생겨본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에 근육통이 없었다면 안타깝게도 근감소증이 매일매일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육의 성장을 위해서는 근육통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몸의 통증이 부상인지 아니면 성장을 위한 근육통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근육통은 운동 후에 24시간에서 48시간 동안 지속됩니다. 부상은 운동 시작과 함께 나타나기 시작하고 운동이 끝난 후에도 나타나는 게 특징입니다.

지금부터 근육통과 피로를 회복하는 근막 이완 폼롤러와 스트레칭을 저와 같이 해보겠습니다. 집에 폼롤러와 스트레칭 매트 하나씩 다 있으실 텐데요. 이 폼롤러를 어떻게 쓰는 게 좋은지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등 신전 폼롤러를 하겠습니다. 폼롤러를 위쪽에 두시고요. 네, 무릎을 살짝 구부린 상태에서 폼롤러를 견갑골의 밑에다가 대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아마 집에서 많이 하실 텐데요. 양손을 머리 뒤에 깍지를 껴고 뒤로 이렇게 눕는 동작을 합니다. 아마 많이 보시고 해보셨을 텐데요. 자, 그대로 다섯 개만 하실게요. 네, 이렇게 더 움직이시면 지금 이렇게 폼롤러를 하시면 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전혀 운동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유는요, 첫 번째, 폼롤러 위로 넘어갈 때 시선이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경추라고 하는 목이 자꾸 신전이 돼서 우리가 늘리고 싶은 등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자, 제자리로 오시고요. 정확한 동작으로 하려면요, 우선 첫 번째, 호흡을 통해서 갈비뼈를 조여주셔야 합니다. 호흡 조이시고요. 그리고 뒤로 넘어갈 때 시선이 본인의 무릎을 쳐다봅니다. 쭉. 그러면서 갈비뼈가 열리지 않는 상태에서 내려갈 수 있는 만큼 내려갑니다. 그렇죠. 제자리로 오시고요. 고정되는 위치까지 최대한 가서 거기에서 밑으로 힘을 주고 호흡을 계속 뱉어주셔야 등이 늘어납니다. 저희 트레이너도 처음엔 바닥에 편하게 닿았지만 지금은 덜 닿게 되거든요. 이유는 목과 허리를 못 움직이게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등만 스트레칭 되는 동작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셔야 우리가 원하는 등을 펼 수 있고요. 그 등이 펴져야 라운드 숄더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거북목이 해결됩니다. 자, 제자리로 올라오시고요. 자, 목표는 양팔 벌리시고 호흡으로 갈비뼈 닿고 최대로 내려가게 되면 양팔이 지면에 닿으면서 뒤통수까지 지면에 닿아야 합니다. 자, 만약에 이 동작에서 팔과 머리가 바닥에 잘 닿는다면 두 번째는 앞으로 나란히 한 상태에서 시선은 손끝을 보고 그대로 눕습니다. 네, 시선 유지해 주시고요. 네, 이렇게 하면 등과 어깨가 펴지면서 상체가 전반적으로 부드러워지면서 혈액순환이 잘 되게 됩니다. 호흡 뱉어주시고요. 그렇죠. 그대로 세 개만 더 하겠습니다. 다시 후. 팔이 뒤로 넘어갈 때 가슴과 어깨 쪽이 단단하게 텐션감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공부를 하고 집에 오셨거나 또는 직장에서 데스크에서 업무를 많이 하시고 집으로 왔다면 저는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저 역시도 퇴근하면 집에서 가장 많이 하는 동작이고요. 이 동작 하나로 그 다음날 목과 머리 위쪽에 피로감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다음 동작은 전신 스트레칭입니다. 폼롤러를 자, 빼서 앞에다 두시고요.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위에 무릎으로 폼롤러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바닥에 있는 다리는 완전하게 펴주시고요. 그리고 손은 가슴에 댑니다. 몸통이 회전을 하면서 시선과 같이 회전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때 오른쪽 어깨가 지면에 닿도록 연습을 하시면 되고요. 안 닿더라도 밑으로 내려가려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호흡 뱉어주시고요. 그렇죠. 둘. 폼롤러에서 떨어지게 되면 스트레칭이 되지 않기 때문에 왼손으로 무릎을 꽉 눌러서 폼롤러랑 일치시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대로 다섯 번만 더 하겠습니다. 제자리로 다시 후. 오른쪽에 등이 바닥으로 내려간다 생각하시고 회전을 하셔야 합니다. 다시. 네, 좋습니다. 그대로 호흡 길게 뱉어서 코어를 잡아주시고요. 호흡을 하지 않게 되면 코어가 약해서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강력하게 호흡으로 수축을 해주셔야 합니다. 한 번만 더. 자, 만약에 이렇게 팔을 가슴에 댄 상태로 오른쪽 어깨가 바닥까지 내려간다면 유연성이 좋습니다.

물건을 잡으러 간다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자, 두 번만 더 하실게요. 그대로. 이 동작도 좌우를 해보시면 분명히 다르게 됩니다. 특히 골프나 테니스, 라켓 스포츠 하시는 분들은 한쪽으로 회전을 하기 때문에 반대쪽 회전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동작을 통해서 유연성을 확보하고 회복하는 데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근력 운동을 통해서 근육을 키우면 몸이 뻣뻣해진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데요. 잘못된 상식입니다. 적절한 근력 운동은 관절을 안정적으로 지지하면서 몸의 가동 범위를 넓혀줍니다. 그래서 유연성이 향상되죠. 그런데 간혹 이 유연성에 집착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필라테스나 요가를 할 때 불필요하게 과도한 스트레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건 오히려 건강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양 발을 벌린 상태에서 가슴을 바닥에 붙이는 동작인데요. 이 가슴이 바닥에 붙어야 우리가 건강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가슴이 바닥에 붙게 되면 근육의 유연성이 너무 늘어나서 관절이 헐거워져 부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적절한 만큼의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제가 일을 하면서 몸을 통해 깨달은 중용의 의미가 있습니다. 건강관리의 핵심은 부족하지도 과하지도 않은 적절한 상태의 운동입니다. 너무 적게 운동을 하면 효과가 없고요. 또 너무 많이 운동을 하면 오히려 과사용으로 몸을 해치게 됩니다. 바로 이 균형점을 찾고 유지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건강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일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매 순간 자신의 몸 상태를 살피며 적절한 강도와 양을 조절해야 하는 것이죠. 좋은 신체 균형의 기준은 구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데요. 몸이 앞뒤, 좌우, 상하의 근육의 유연성과 근력 차이를 확인하는 것인데요. 대략 10% 이내에 있을 때 우리는 건강하다고 평가합니다. 이러한 균형이 유지될 때 우리의 몸은 좋은 기능을 발휘하고요. 부상의 위험도도 줄어들어 건강한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집에서 회사에서 간단하게 유연성을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체 유연성과 근력 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매트에 엎드려 주시고요. 자, 엎드린 상태에서 양손은 차렷, 네, 손등은 지면을 가게 하고요. 이마는 바닥을 향하게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상체를 쭉 들어 올려 보실게요. 네, 그렇죠. 이렇게 들어 올렸을 때 보통은 30cm 이상 올라오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등의 근력과 유연성이 괜찮다는 거고요. 만약에 30cm 미만이 되면 유연성과 근력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유연성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양손을 네, 어깨 앞에 두시고요. 천천히 밀어서 네, 시선은 아래로 보시고 등을 위쪽으로 펴면서 스트레칭을 먼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천천히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실게요. 네, 이렇게 해서 유연성을 확보해 주시고요. 유연성이 확보가 되면 그 다음은 엎드린 상태에서 차렷. 네, 이 상태로 상체를 천천히 들어 올리겠습니다. 올릴 때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은 양쪽 견갑골이 서로 만나는 느낌이어야 합니다. 천천히 내려오시고요. 자, 그대로 10번 하실게요. 이때 운동이 되어야 되는 부분은 허리가 아니고요. 양쪽 견갑골이 만나는 요 중앙 지점입니다. 보통은 구분등이 있는 분들이 이 근육이 약해서 계속해서 몸이 구부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깨가 아닌 양쪽 견갑골이 모이는 동작이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시선은 정면 한번 보면서 일어나 보실까요? 보통 이렇게 하면 목이 짧아지면서 거북목이 만들어져서 주의하셔야 될 동작입니다. 내리시고요. 올라올 때는 처음 있던 위치를 바라보면서 뒤통수가 하늘 방향으로 올라오게 할 때 가장 좋은 동작입니다. 그리고 다리 쪽도 지금 보면 무릎이 완전 펴진 상태에서 발목을 당겨서 허벅지와 엉덩이까지 힘을 준 상태로 일어나면 몸이 곧게 펴지면서 단단해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운동은 제가 생각하는 하체 운동의 종결.

절자입니다. 가장 좋은 동작이고요. 이유는 밸런스와 근력, 유연성 모두를 만들 수 있는 동작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집에 아령이 있다면 아령을 사용하시고요. 만약에 없다면 이렇게 작은 생수병을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왼발을 기준으로 해서 왼발은 균형을 잡고 오른발은 발끝으로 살짝 대주신 상태에서 등을 곧게 펴고 엉덩이를 뒤쪽으로 밀어줍니다. 네, 천천히 밀어서 엉덩이에 체중을 받고 엉덩이로 밀어서 몸통을 일으켜 세워주시고요. 다시 천천히 뒤로 뺐다가 일으켜 세우면서 엉덩이로 밀고 앞쪽 허벅지로 같이 조여주면 되겠습니다. 다시 천천히 뒤로 등은 판판하게 곧게 유지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다시 일어납니다. 이렇게 동작이 잘 되면 그 다음에는 오른발을 살짝 떼고 합니다. 천천히 뒤로 아마 많이 흔들리실 거거든요. 괜찮습니다. 흔들리는 게 운동이 많이 됩니다. 천천히 일어납니다. 혹시 흔들려서 넘어질 것 같은 발을 빠르게 땅에 대어야 합니다. 천천히, 네. 그리고 다시 일어나시고요. 자극받아야 되는 부분은 엉덩이와 앞쪽 허벅지로 일으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천천히, 네, 그대로 일으켜주시고요. 저희 트레이너처럼 시선은 앞에 보는 게 아니라 몸통이 숙여지는 그 각도만큼 시선도 같이 아래쪽으로 향하면 되겠습니다. 천천히 일어나시고 한 번만 더 하실게요.

운동 중 또는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관절 부상이 많이 생깁니다. 대체적으로 근육 손상, 힘줄 손상, 인대 손상, 골절, 연골 손상이 근골격계 손상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 중 연골 손상은 관절염을 일으켜 인공관절을 수술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발목을 삐끗해서 다친 경우 부상의 정도에 따라 회복기간이 다르지만 통증이 회복되었다 하더라도 정말 회복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발목을 다치고 통증이 회복되고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유연성의 정상적 회복입니다. 두 번째는 근력의 회복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체중 지지 및 움직임의 회복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발목을 다치고 통증과 유연성, 근력은 회복되었는데 이렇게 쩔룩거린다면 체중 지지와 움직임이 회복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치기 이전에 정상적인 걸음걸이 또는 정상적인 계단 보행 또는 정상적인 스포츠를 할 수 있어야 우리는 회복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만약 운동 중 또는 일상에서 관절이나 근육에 부상이 생기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안정을 취합니다. 부상 부위를 움직이지 않고 최대한 안정을 취해주고요. 두 번째는 얼음 찜질을 합니다. 얼음 찜질은 부상 부위를 대략 10분에서 20분 사이, 작은 관절은 10분, 큰 관절은 20분 정도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압박인데요. 부상당한 부위는 출혈이 있기 때문에 압박 붕대로 살짝 감아서 우리의 몸을 타이트하게 잡아주는 게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거상인데요. 만약에 우리가 발목을 삐었다면 심장보다 높은 곳에 위치해서 부종이 아래로 내려올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관리를 해야 부종이 빠르게 회복되고 부종이 빠르게 회복되어야 부상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관절과 근육에 통증이 있을 때 얼음 찜질과 뜨거운 찜질 어떤 것을 해야 할지 여러분 아마 고민되실 거예요. 집에서 아마 핫팩도 있으실 거고 냉팩도 있으실 텐데요.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얼음 찜질은 부상 직후 1일에서 3일 사이에 하는 게 좋습니다. 뜨거운 찜질은 그 3일 이후에 점차적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부상이 조금씩 회복되면 운동 전에는 뜨거운 찜질을 하고 운동 후에는 얼음 찜질을 하면서 부상 회복에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얼음 찜질과 뜨거운 찜질을 어느 타이밍에 하느냐에 따라서 부상을 얼마나 빨리 회복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아플 때 병원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말이 통증이 어느 정도인가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통증 지수 0은 아무런 불편 없이 편안한 상태를 말하고요. 10은 내가 겪어보지 못한 최고의 통증을 의미합니다. 통증 지수 1에서 3은 약간은 불편하긴 하지만 조심스럽게 움직임이나 운동이 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통증 지수가 4에서 7 정도면 통증의 정도가 심해서 병원 진료와 치료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8에서 10 정도면 정상입니다.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병원에 빠르게 가야 되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구분을 하면 내가 어떻게 통증에 대처하게 될지 알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지금부터 저와 고관절, 발목의 유연성을 테스트해보고 나의 몸 상태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고관절이 부드러운지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트에 앉아 주시고요. 앉은 상태에서 오른쪽 무릎을 왼쪽 옆으로 당겨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양손으로 무릎을 감싸서 왼쪽 겨드랑이 쪽으로 당겨 줍니다. 이렇게 당겼을 때 무릎이 가슴에 가까이 닿으면 유연성에 문제가 없는 건데요. 만약에 무릎이 가슴에 닿지 않으면 고관절이 딱딱한 겁니다. 그러면 이 동작 스트레칭으로 무릎이 가슴에 닿을 때까지 스트레칭을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양손으로 무릎을 잡아서 가슴으로 당겨주시고요. 상체는 곧게 펴주시고요. 네, 무릎이 당기면 등과 허리가 뒤쪽으로 물러나는데요. 물러나지 않게 힘을 주어서 가슴을 바짝 펴주시면 좋겠습니다. 10초 정도 당겼다가 천천히 내려주시고, 당기면서 호흡은 후 뱉어서 동체를 고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만 더 하실게요. 내려놓으시고, 반대쪽. 후, 깊게 뱉어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 대략 10초에서 시작해서 30초, 40초까지 늘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만 더요. 자, 당겨서 후. 고관절이 딱딱하게 되면 무릎과 허리의 부상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부드러운 고관절을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른쪽과 왼쪽을 동시에 해보시고요. 잘 가지 않는 쪽이 있다면 그 부분을 한 세트나 두 세트 정도 더 해서 좌우의 균형을 맞추게 되면 틀어진 골반이 제자리로 오게 됩니다. 자, 다음은 발목에 관련된 유연성을 확인하는 건데요. 제가 지금까지 지내면서 본 선수, 일반인, 발목이 엄청 딱딱합니다. 특히 여성들은 굽 높은 신발을 신어서 또는 발목을 사용하지 못해서 그렇게 발목이 딱딱해지면 우리 전신에 스트레스가 가게 됩니다. 자, 발목의 유연성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런지 자세로 한번 앉아 주시고요. 만약에 집에 폼롤러가 있다면 폼롤러를 사용하시고요. 폼롤러가 없다면 벽에서 하셔도 됩니다. 발끝에서 대략 주먹 하나 정도를 이렇게 대보시고요. 그리고 폼롤러를 놓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왼쪽 무릎이 발끝으로 진행하면서 폼롤러를 닿아주면 정상 움직임입니다. 다시 한번 제자리로 다시 한번 닿아주시고요. 이때 닿을 때 뒤꿈치가 떨어지거나 이렇게 떨어지거나 또는 발이 회전을 하거나 이렇게 회전을 하면 좋은 동작이 아니기 때문에 이 폼롤러로 직선으로 움직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무릎이 이 폼롤러나 벽에 닿는다면 내 발목의 가동 범위는 정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 발목이 비정상적으로 가다가 멈춘다면 그거는 발목의 가동성이 안 좋다는 것이기 때문에 스트레칭이 필요합니다. 자, 스트레칭은요, 이 자세 그대로 유지하고 양손을 무릎에 이렇게 기대 주시고요. 기댄 상태에서 무릎을 앞쪽으로 쭉 밀어주시면 이 아킬레스와 종아리 뒤쪽이 스트레칭 되는 느낌이 있을 겁니다. 대신에 뒤꿈치가 뜨지 않는 상태에서 무릎을 지면으로 누르면서 그대로 지금 호흡하는 것처럼 호흡해주면서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주의하셔야 될 점은 뒤꿈치가 떨어지지 않아야 하고요. 혹시라도 무릎이나 발목의 앞쪽에 통증이 있다면 이 동작은 조금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을 스트레칭 해보시면 좌우 차이가 느껴지실 겁니다. 딱딱한 위치를 한 세트에서 두 세트 정도 더 해주시면 좌우 균형을 맞추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상의 예방, 부상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인체의 움직임을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뇌는 통증이 있는 움직임에 주목하여 다른 움직임을 신경

쓰지 못합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스쿼트를 하는데 무릎이 아픕니다. 그러면 모든 신경은 무릎으로 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아프지 않은 기능장애에 대해서는 뇌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아프지는 않지만 무릎의 움직임의 범위가 줄어든 관절은 뇌가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에 회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의 통증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운동 동작으로 통증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국의 의사인 제임스 맨넬은 맨넬의 원리를 제시했는데요. 관절이 먼저 정상적으로 잘 움직여야 근육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겁니다. 관절 기능 장애가 있으면 주변의 근육이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인체의 근육은 움직이는 범위에서만 근력이 생기고 그렇지 않은 부위에서는 근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팔굽혀펴기를 하는데 절반 정도만 움직이고 팔을 펴게 되면 그 절반에 해당하는 근육만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절반만 움직이게 되면 여기에서 뒤로 들어가는 공간은 근력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부상의 위험이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전체 범위를 운동하는 것이 부상을 예방하고 움직임을 회복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부상 없이 건강하게 운동을 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야 약이 되는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통증이 없는 상태로 운동을 해야 합니다. 통증이 없어야 근육을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체가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모든 범위를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움직임에 보상작용 없는 상태로 운동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쿼트를 하는데 제가 앉으면서 왼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면 이거는 보상작용입니다. 우리의 왼쪽 고관절이 딱딱하기 때문에 앉을 때 오른쪽으로 이렇게 측면으로 앉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한쪽의 부담은 커지고 한쪽의 부담은 없어지면서 자동차에 타이어 편마모가 생기듯이 우리 근육도 그렇게 마모가 됩니다. 네 번째로는 운동의 강도는 점진적으로 향상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몸이 망가지거나 또는 향상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하체 유연성과 근력을 동시에 만들 수 있는 움직임 패턴 검사와 함께 운동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운동은 직선 런지를 통해서 하체의 움직임 패턴을 테스트하고 운동하는 동작입니다. 오른발 앞에 왼발을 두시고요. 넘어질 수 있으니 벽이나 테이블을 잡아주시면 좋고요. 이 상태에서 오른 무릎이 왼쪽 발끝의 뒤꿈치를 향해 갑니다. 네, 그래서 터치되고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대로 10번만 하실게요. 네, 이렇게 되면 고관절의 유연성, 하체의 근력, 그리고 안정성을 테스트하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 한번 테스트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쪽을 테스트해서 잘 안 되는 쪽은 유연성이나 근력, 밸런스가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발끝에 천천히 닿았다가 앞에서 봤을 때 왼쪽 발, 뒷무릎, 뒷발이 일직선상에 있게 되면 잘 되는 동작이고요. 무릎이 보이거나 몸통이 틀어지면 좋지 않은 동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를 한 후에 좌우를 확인해 보시고 혹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운동을 통해서 회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운동은요, 양발은 어깨 넓이로 벌려주시고요. 오른발을 뒤쪽으로 빼주시고요. 자, 그 상태에서 천천히 내려갑니다. 왼발과 오른발이 정면을 향해야 하고요. 왼쪽 무릎과 오른쪽 무릎 역시 정면을 향해야 합니다. 몸통은 곧게 유지해 주시고 수직으로 내려갔다가 수직으로 올라옵니다. 그렇죠. 다시 천천히 내려가서 뒷무릎이 바닥에 닿으면 가장 좋고요. 만약에 바닥까지 내려가기 어려우면 그 중간 위치에서 멈춰서 올라오시고 점차적으로 뒷무릎을 바닥에 붙이는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어깨 넓이에서 런지가 뒷무릎이 바닥에 닿을 때까지 잘 되면 그 다음에 발을 더 좁힙니다. 골반보다 조금 좁은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오른발을 뒤쪽으로 빼주시고요. 네, 발, 무릎을 정면을 향하게 해주시고 그대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주시고요. 다시 천천히 내려가시고요. 그대로 일어납니다. 방법은 이전에 설명했던

0: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발끝, 양쪽 무릎, 내 몸통이 전방을 계속 향해 주어야 합니다. 천천히 세 번만 더 하실게요. 내려가면서 호흡 뱉어주시고 일어나면서도 호흡을 뱉습니다. 코어를 좀 더 강력하게 수축하기 위해서 내려갈 때 올라갈 때 모두 호흡을 뱉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만 더 하실게요. 그렇죠. 하나. 한 번 더. 둘. 좋습니다. 이 런지 동작이 중량을 많이 들고 할 때는 지금처럼 발을 좀 넓게 해서 하는 게 좋고요. 그냥 단순하게 움직임의 패턴을 검사할 때는 제가 처음 보여드린 것처럼 양발을 일자로 해서 테스트하는 방식을 권해드립니다. 양발을 일자로 해서 런지를 할 때 중량을 많이 들면 부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동작은 테스트하는 것으로 권해드립니다. 이번 장에서는 유연성과 근력의 균형을 맞추는 공부와 운동을 해보았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침 없이 균형을 맞추어 관절의 건강함을 100세까지 유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10강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이어서 클래스 2가 방송됩니다.
2: MZ 커플입니다.
3: 하나, 밥 먹자.
4: 김일이야, 할머니한테 이런 거 먹은 거는?
5: 이런 거 먹어, 치킨.
4: 프로틴.
3: 짠.
4: 가서 청소 잘해주세요, 이모. 해. 봐봐. 어딨어, 지금?
3: 로봇이야, 로봇.
4: 예, 우리 청소 이모야.
6: 갑자기 쫙 하면서 근데 진짜 뭐 칼로 이렇게 탁 자른 것처럼 손이 뻣뻣해져요.
7: 이것도 꼬부라지잖아요. 그럼 이제 안 펴지는 거지 또.
8: 방치하면 손이 마비가 오고 아예 근육이 말라버려요. 손이 멈추면 아마 일상이 멈출 겁니다.

0: 그렇게 다 해체를 해요. 벽지도 그렇고, 뭐 지금 집에 거의 이렇게 솜으로 된 거는 거의 남아난 것도 없고.
1: 아! 공격성이 있는 게 아니고 얘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것 같아. 그 약간 그런 반응은 있지만 또 저희한테는 굉장히 애교를 많이 부리고 예뻐요. 예뻤어요. 지금도 예쁘고.

0: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1: 이제 형들 가고 제가 이제 6학년이 돼가지고 내일 저희 우승하러 가는데
2: 올해 첫 경기니까 많이 아쉬웠어요.
3: 지니까 슬펐어요.
4: 이제 시작이다. 우리 앞으로도 질 거거든. 근데 뒤에 가면 이길 거야. 지다 보면 이기게 돼 있어. 왜? 감독님 해봤으니까.
5: 할 수 있으니까 괜찮아. 내가 뛰어줄 거야.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 해보고 싶고 사교육 부담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인사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지구관측을 연구하고 있는 김현옥이라고 합니다. 유인우주 탐사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닐 암스트롱이 달에 첫 발을 내디딘

아폴로 11호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달에 사람을 무작정 보낼 수는 없었겠죠. 당연히 사람을 우주로 보내는 훈련 미션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때 인류는 처음으로 우주에서 지구를 보는 경험을 합니다. 지구의 아름다움에 감동하고 소중함을 느끼면서 이런 의문도 품게 됩니다. 우주에서 지구를 계속 관측한다면 지구를 더 잘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제미니가 대표적인데요. 유인 우주 탐사가 시작되던 1960년대는 산업혁명의 후유증으로 환경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던 시기였습니다. 석탄과 자동차 배기가스로 대기오염이 극심해지면서 로스앤젤레스의 스모그가 절정에 달했고 살충제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경고한 채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져 있죠. 침묵의 봄이 발간되어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미국 지질조사국의 윌리엄 페코라는 지구를 관측하는 인공위성이 필요하다고 정부를 설득합니다. 그 노력의 결실로 1972년 최초의 민간 지구관측위성 랜셋이 발사됩니다. 첫 위성은 1978년에 임무를 마쳤지만 그 뒤를 이은 위성 시리즈로 이어져서 지금은 9호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같은 센서, 같은 방식으로 촬영한 영상이 계속해서 쌓이다 보니까 지구의 역사를 기록한 다큐멘터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제3강에서는 그 50여 년의 역사 속에서 촬영된 영상들을 보면서 지구 곳곳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중앙아시아의 아랄해입니다. 최근에 촬영된 영상입니다.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하죠? 이름에 해가 붙어서 바다를 연상했는데 영상을 보면 물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아랄해는 파미르 고원과 텐산산맥에서 기원하는 두 개의 강, 아무다리아 강과 시르다리아 강이 흘러들어서 형성된 거대한 내륙 호수였습니다. 이름에 바다를 의미하는 해자가 붙을 만큼 큰 호수였는데요. 1960년대 당시의 기록에 따르면 이 호수의 면적은 약 6만 8천 제곱킬로미터, 한반도의 한 3분의 1 정도에 해당되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규모였습니다. 195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이 호수는 빙하에서 기원하는 신선한 산양용수가 흘러들어서 건조한 중앙아시아의 오아시스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담수가 유입되니까 적당한 염도가 유지되었고 어류가 서식하기에 최적의 환경 조건이 되었습니다. 어업이 발달했고 우즈베키스탄에 속한 무이나크라는 항구 도시가 있었는데요. 여기에서는 생선을 가공한 대규모 공장이 들어설 정도였다고 합니다. 카자흐스탄 쪽에는 아랄스크 같은 항구 도시도 번성했습니다. 내륙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어획된 수산물을 통조림이나 건어물로 가공해서 철도를 통해 소련 전역으로 공급하는 해양산업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소련은 이 지역을 면화 생산지로 만들기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아랄해로 흘러들던 강물을 대규모 관계 사업으로 돌렸는데요. 당시 면화는 백색 황금이라고 불릴 만큼 군수물자와 산업용 섬유를 만드는데 필요한 핵심 자원이었습니다. 당시 소련은 해외에서 수입되는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국내에서 면화를 생산하겠다는 구상을 하고 넓은 평지가 있는 중앙아시아를 선택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아랄해로 흘러드는 강물을 농업용수로 만들기 위해서 대규모 운하를 건설했는데요. 그때 건설된 카라쿰 운하는 길이가 한 1300km 정도 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관계 운하였다고 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소련은 세계 최대의 면화 생산국 중에 하나로 성장할 수는 있었지만 생태계 측면에서는 환경재앙이라고 할 만큼 어마어마한 부작용도 가져왔습니다. 먼저 아랄해로 유입되는 담수가 줄어들면서 호수의 수위가 당연히 낮아졌겠죠. 염도가 높아지면서 사막화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인공위성 사진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의 거대한 호수였던 수면이 줄어들고 나중에는 북쪽과 남쪽으로 갈라지고 시간이 더 지나면 동쪽 수역은 거의 말라버립니다. 위성 영상에서 보이는 희끄무레한 부분은 물이 증발하면서 남은 염분이 말라붙어 있는 호수 바닥의 모습입니다. 이제 이 지역은 아랄해가 아니라 아랄쿤이라고 불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어린 새로운 사막이 되었습니다. 호수가 줄어들자 어업이 무너졌고요. 항구 도시는 상업의 중심 기능을 잃었습니다. 말라버린 호수바닥의 소금과 먼지가 바람을 타고 멀리 날아가서 주민의 건강과 농업에 큰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지역의 미기후도 달라졌어요. 겨울은 더 추워지고 여름은 더 더워졌습니다. 이렇게 최악의 환경재앙이라고 할 만큼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복구사업도 추진이 되었습니다. 당시 세계은행을 주도로 해서 코크 아랄 제방이 2005년에 완공이 되었는데요.
이 코크아랄 제방이 완공된 이후에 북쪽 호수의 수위는 높아지고 염도가 낮아지면서 어업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남쪽 지역은 여전히 심각하게 고갈되어 있어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목적지로 가보겠습니다. 러시아의 북동부에 있는 레나강하고의 삼각주, 레나 델타입니다. 레나강은 바이카로 인근에서 발원해서 시베리아를 관통해서 북극해로 유입됩니다. 그 길이가 4,400km가 훌쩍 넘어서 세계에서 한 10번째 정도로 긴 강이라고 합니다. 자, 제가 보여드리는 이 위성사진을 보시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거 정말 지구 맞아요? 마치 예술작품 같죠? 추상화 같기도 하고 누군가 물감을 흘려서 그린 그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위성영상의 원리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위성영상을 우주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겉으로 보면 일반 사진처럼 보입니다. 사실 태양을 광원으로 지구 사진을 찍는다는 측면에서는 일반 사진과 비슷한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빛이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정확하게 보면 좀 다릅니다. 자, 일반 카메라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색, 즉 태양에서 오는 빛 중에서 가시광선의 범위만 기록을 합니다. 반면 위성에 탑재된 카메라는 우리가 눈으로 구분할 수 있는 가시광선뿐만 아니라 우리가 열로 느끼는 적외선까지도 여러 파장으로 나누고 그 각각의 파장별로 지표에서 반사된 에너지 값을 측정합니다. 그래서 같은 지역을 촬영한 이미지가 여러 장의 레이어로 구성이 되고요. 그걸 후처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색감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빛의 삼원색이 RGB라는 거 알고 계시죠? 이렇게 각 파장별로 얻어진 이미지는 명암을 나타내는 하나하나의 흑백 영상이고요. 이 레이어를 합치면 우리 눈에 익숙한 모습이 됩니다. 그런데 이 조합을 바꿔서 빨간색을 파란색으로 치환한다거나 파란색을 초록색으로 치환하면 전혀 다른 색감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때 지표상의 모든 물체는 태양빛을 반사하는 정도가 다릅니다. 우리도 같은 태양빛을 받지만 피부가 뽀얀 사람들이 있고 좀 더 검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햇볕에 잘 그을리는 사람이 있고 금세 하얗게 돌아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표면이 아스팔트인지 흙인지 물인지에 따라서 태양에 반응하는 기작이 다릅니다. 자, 위성 영상에서 축구장을 본다고 생각해 볼게요. 언뜻 보면 같은 초록색으로 보일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각 파장대별 반사도의 차이를 보면 이 축구장이 진짜 잔디로 덮여 있는지 또는 인조 잔디로 덮여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위성 영상의 본질은 사진이라기보다는 지표에서 반사된 에너지를 숫자로 기록한 공간 데이터에 가깝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 원격 탐사 영상을 다루는 매력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위성 영상에서 나타나는 색은 그냥 예쁘고 알록달록한 색이 아니라 지표의 종류와 상태를 시각화한 정보가 됩니다. 다시 레나 델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레나 델타는 우리가 흔히 아는 강하고의 삼각주와는 스케일부터가 다릅니다. 약 1만 년 전 빙하기 말미에 유럽 대륙의 빙상이 사라지면서 삼각주를 발달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후로도 2, 3천 년 전 주기로 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하강하는 게 반복되고 침식과 퇴적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독특한 지형이 만들어졌습니다. 토질에 따라서 위성 영상에서 보이는 색들도 조금씩 다른데요. 어떤 사질 토양인 곳은 약간 붉게 나타나고요. 고운 흙이 퇴적되어서 생긴 부분은 보라색으로 나타납니다. 자, 둥글둥글한 호수들이 여기저기 박혀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자, 이곳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레나 델타는 툰드라기에 속하는 영구 동토 지역입니다. 1년 내내 얼어있는 땅이기는 하지만 여름이 되면 토양의 맨 위층, 얇은 층은 녹았다가 또 겨울이 되면 다시 얼어붙기를 반복합니다. 여름에 땅이 녹았을 때 땅에 갈라진 틈새로 물이 흘러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물은 겨울이 되어 얼면서 부피가 팽창하고 그 옆에 있는 땅을 살짝 밀어 올립니다. 그 다음에는 틈이 약간 더 벌어져 있겠죠. 그 벌어진 틈새로 더 많은 물이 흘러들고 또 그렇게 얼면서 부피가 팽창하고 땅을 살짝 밀어 올리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물이 흘러들면서 얼고 녹기를 반복하면서 얼음색이라는 독특한 지형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때 솟아오른 땅을 경계로 작은 웅덩이가 만들어지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호수처럼 커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물은 비나 눈이 와서 생긴 게 아닙니다. 강수량이 극히 적은 기후 때에 속하잖아요. 그래서 이 호수는 융해호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얼었던 땅이 녹아서 생긴 호수라는 뜻입니다.
자, 호수 면적이 넓다는

건 땅에 그만큼 많이 녹았다는 뜻이고요. 땅이 많이 녹았다는 얘기는 기온이 높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대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구 전체에서 벌어지는 온난화의 영향이 여기까지 도달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직접적으로 인위적인 간섭이 없이 순수하게 지구 온난화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의 독특한 지형, 그다음에 호수의 면적이 어떻게 변하는지는 기후변화의 속도를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곳을 위성으로 계속 관찰하면서 기후변화 연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구동토가 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꽁꽁 얼어있던 토양 내 유기물이 분해되면서 이산화탄소와 메탄이 대기 중으로 방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온실효과가 가중되어져서 기후변화가 더 빨라지겠죠. 더 빨라진 기후변화는 재난재해와 같은 악순환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멸종된 동물의 사체나 병원균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태계를 교란할 수 있는 위험이 증가하는 건데요. SF 영화에나 나오는 설정이 아니라 실제 상황입니다. 2020년이죠. 레나 델타에서 그리 멀지 않은 볼쇼이 라콥스키라는 지역에서 4만 년 전에 살았던 동굴곰의 사체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방목을 하던 목동들이 발견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5만 년 전에 살았던 새끼 매머드의 사체도 발견되었습니다. 여기 새끼 매머드가 발견된 곳은 시베리아의 야쿠티아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이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넓은 영구동토가 있는 곳입니다. 위성 영상에서 보면 올챙이처럼 보이기도 하고 가오리처럼도 보입니다. 바타카이카 분화구라고 하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화산 분화구가 아니라 함몰된 지형입니다. 원래 이 지역은 숲이었는데 나무를 베어내면서 땅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땅이 드러나자 태양빛이 직접 내리쬐게 됐겠죠. 그래서 지표면의 온도가 올라가고 그러다 지반이 녹고 무너져서 생긴 겁니다. 노출된 지층은 깊이가 100m를 넘는다고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발견된 동물의 사체에 있던 병원균이 확산되기도 합니다. 2016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시베리아의 야말반도에서 영구동토가 녹으면서 순록의 사체가 발견됐고 그런데 이 순록이 탄저균에 감염돼서 사망했었나 봐요. 그 안에 있던 탄저균 포자가 다시 활성화가 되면서 인근에 있는 순록 농장에서 수천 마리가 폐사하고 또 지역 주민들 수십 명이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2019년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가 얼마나 빠르게 퍼질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면역 체계를 위협하게 되는지 또 전 세계 공급망을 마비시키면서 경제를 혼란시키는 경험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는 더워지는 날씨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생존의 문제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기온이 올라가서 땅이 녹고 빙하가 녹는 문제는 먼 시베리아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2024년에 빙하가 스위스의 한 마을을 순식간에 덮쳤던 것처럼 기후변화의 영향은 누구에게나 오지만 그 피해는 똑같이 오지는 않습니다. 사회 인프라가 취약한 나라일수록 그 피해는 더 치명적인데요. 그런데 모든 나라가 자체 위성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재난이 터졌을 때 위성으로 즉각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 사이에는 대응 속도에 큰 차이가 생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능력을 갖춘 나라들은 주로 선진국들이고 태풍이나 홍수,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곳은 개발도상국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남아메리카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세계는 협력체계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인터내셔널 차터 우주와 대형 재난이라는 국제협력 프로그램입니다. 우주자원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취지에서 지구관측 위성을 가진 전 세계 우주기관들이 참여하고 있고요. 재난이 발생한 지역을 최우선순위로 촬영해서 영상을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우리나라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2011년에 회원으로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민간회사들도 많아졌습니다. 덕분에 재난 상황이 접수되면 가동할 수 있는 위성이 300여 개에 달합니다. 사실상 거대한 가상군지 위성처럼 작동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위성 영상은 지진이나 화산 폭발, 홍수, 산사태 같은 긴급 상황에서 무너진 건물과 끊길 도로를 파악하고 또 침수 지역, 화재가 얼마나 확산되고 있는지 또 지진 상황에서는 이재민이 모인 지점들을 파악해서 신속하게 복구 대책을 파악하고 대응하는 데 요긴하게 활용됩니다. 자, 오늘은 50여 년의 지구 관측 역사 속에서 위성 영상과 함께 지구 곳곳을 탐험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K 우주 시대의 기회와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거는 국민들이 주권을 행사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와 이웃을 위한 동네의 민주주의 출발점에 유권자들께서 꼭 동참을 하셔서 소중한 주권을 행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0: It begins now.
1: 모두와 함께하는 재난기미 국민행동 요령 건조. 팽하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퀴키 크리에이터 팽수예요. 요즘 피부가 자꾸 건조하고 푸석푸석해진다고요? 피부를 촉촉하게 해줄 아니 그 건조가 피부 건조 아니었어? 가만히 있어. 건조란 대기 속의 습도가 몹시 낮아짐을 말하는 건데요. 피부 습도 35% 이하가 2일 이상 계속될 것이 예상될 때 건조주의보를, 실온 습도 25% 이하가 2일 이상 계속될 것이 예상될 때 건조경보를 발표한답니다. 습도가 낮아지면 코나 목 등 호흡기가 건조해져요. 미지근한 물을 하루에 8잔 이상 꾸준히 섭취해주세요. 건조한 날씨는 피부까지 푸석푸석하게 한답니다. 평소보다 보습크림을 꼼꼼히 발라주세요. 대기 중 습도가 낮아지면 작은 불씨도 큰 화재로 번질 수 있어요. 산림 밀접 지역에서는 야외 치사, 쓰레기 소각, 담배꽁초 투기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볕집 태우기를 하지 말고 소화기 사용법을 숙지해 화재 발생에 신속하게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화재를 목격했다면 즉시 신고하여 화재 진압에 동참해주세요. 건조한 날씨가 가져오는 피해, 펭수의 촉촉한 기술처럼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지 국민행동 요령. 미세먼지. 미세먼지학 개론 제1장. 미세먼지란 무엇인가? 미세먼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먼지 입자입니다. 숨쉴 때 코에서 걸러지지 않고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 바로 혈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침, 가슴이 답답한 증상, 고고량, 피부 가려움증, 안구 건조증 등등등 심하면 암까지 유발할 수 있죠. 그러니 실외 활동을 줄이고 외출할 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합시다. 미세먼지학 개론 제2장. 미세먼지는 어떻게 대처할까? 미세먼지가 심한 날 창문을 그냥 열어두면 당신의 집은 미세먼지 사막이 될 수 있습니다. 열린 틈새가 없는지 구석구석 점검하고 미세먼지가 들어오지 않게 창문을 꼭 닫아주세요. 하지만 창문을 계속 닫아놓기만 하면 실내 오염물질 농도가 높아지겠죠. 그러니 최소한의 환기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미세먼지학개론 제3장. 미세먼지 피할 수 없다면 씻어라!

0: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고 미세먼지에 노출된 식품이나 물건은 충분히 씻어서 먹거나 사용해주세요. 이것들만 잘 기억하면 당신도 미세먼지 마스터!
1: 지금까지 저희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민주시민 교육의 가치를 강조하고 혁신적 콘텐츠를 통해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이어서 왕초보 영어가 방송됩니다.
2: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비비 국민행동요령 산불! 한번 났다 하면 돌이킬 수 없지. 끔찍한 산불 예방만이 답이지. 산에 갈 때 성냥라이터 들고 가지마.

0: 있는 것 같아요.
1: 산불이 커졌을 때는 바람이 부는 방향을 고려해서 산불의 진행 경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피 장소는 이미 타버린 곳, 저지대, 할 것이 없는 공터, 바위 뒤, 도로 같은 안전한 곳으로 선택하세요. 대피할 여유가 없을 때는 낙엽이나 나뭇가지가 없는 곳에서 얼굴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는 것이 좋습니다.
0: 나의 작은 소망, 산불 없는 세상, 이뤄낼 수 있지, 예방하는 세상, 예! Yeah.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hursday, 목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요, 뭐 직장 영어라고도 어느 정도 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관계 영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1: 예.
0: 자, 과장님 편이니 내 편이니 라고 해서 그런 것으로 파트 1을 해보려고 합니다.
1: 아, 이게 진짜 네네. 뭐 회사 안에서도 뭐 방송도 마찬가지지만 누구 라인을 타느냐에 따라서 또 약간 뭔가 네. 분위기가 달라지잖아요.
0: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너 저 사람 편이야? 이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용을 더 봐야 되겠지만요. 왜 내가 과장님 얘기를 하는데 뭐 불만이 있었는데 내 편 들어줄 줄 알았는데 과장님 편 들어주고 이런 게 될 수도 있거든요.
1: 서운해지죠.
0: Alright. 자, 그래서 오늘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생긴 시츄에이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아이, 첫 번째 미션입니다. 아휴, 과장님이 스트레스 주시네. 아이,
1: 아이고.
0: 자, 스트레스를 준다라고 하는 거
1: 네.
0: 많은 분들이 잘 모르거든요. 요거 영어를 일단 만들어 볼 거고요. 두 번째 미션은요. 매일 아침 10분 일찍 출근해야 한다고 하시네. 요 내용을 해볼 건데, 문장이 좀
1: 또, 예,
0: 길어요.
1: 10분 일찍 출근하라고 또 약간 무언의 압박이 있었나 보죠?
0: 살짝 있었던 것
1: 아,
0: 같습니다. 그래서
1: 네네.
0: 막 뭔가 한 명이 씩씩거리는 상황인 거예요.
1: 궁금하네요.
0: 네, 다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미션에 도전하러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도전!
0: 도전!
1: 아, 과장님이 스트레스 주시네. 아,
0: Are you alright?
1: 과장님이 스트레스를 주시니까.
0: Stress? You
1: Yes, stressed,
0: stressed?
1: stressed.
0: 어.
1: Yes. So, my, senior.
0: Your senior?
1: Yes.
0: Your boss?
1: Yeah.
0: 어, go on, I'm all ears. go on, I'm all ears.
1: Only?
0: I'm all ears.
1: All ears.
0: Yeah, go on.
1: Go on. 아, 들어준다는 얘기구나.
0: 응?
1: 가만있어 봐. 매일 아침 10분 일찍 출근해야 한다고 하시네.
0: 응?
1: 매일 아침
0: What's wrong?
1: 10분 일찍. 그러니까 10 minutes early, I have to come here.
0: Oh, to the office.
1: Yes, every day. Oh my
0: Oh.
1: gosh.
0: Actually, that's not a bad idea. Actually, that's not a bad idea.
1: Are you friend?
0: Sorry?
1: Boss friend?
0: Oh, that's ter- Oh, not
1: Okay.
0: ter- Oh.
1: 여기까지다. Bye.
0: 아유, 벌써부터 싸웠다는 얘기가 있어요.
1: 아유.
0: 한 사람의 편이라도 들어줘야 되는데, 이게 영어가 안
1: 맞아요. 아, 저는
0: 되니까.
1: 항상 어딜 가나 싸움 조장을 해가지고.

0: 꼭
1: 그러니까요.
0: 조용히 있어야겠어요.
1: Alright. 자, 오늘 너무너무 소중한 표현들, 우리 항상 그렇지만 또
0: 네.
1: 나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준다라고 한다든가, 아, 얘기해봐라, 나잘 듣고 있다. 이런 것들 쉬울 것 같지만 막상 콩글리시로 나올 확률이 높거든요. 제가 그거 알고 있습니다.
0: 어허,
1: 그래서
0: 예.
1: 이거 오늘 제대로 제가 픽스를 해드릴게요.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0: 주세요.
2: Gosh, my boss stresses me out.
3: Go on, I'm all ears.
2: She says I should come in 10 minutes early every morning.
3: Actually, that's not a bad idea.
1: Okay, you guys. 오늘의 dialogue, 대화문 나와 있습니다.
0: 네.
1: 자, 미션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아휴, 과장님이 스트레스 주시네. 하고 직장 동료나 친구나 뭐 애인이나 얘기를 하는 거예요.
0: 네네. My boss stresses me out. 오! 와, 이거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1: 제가 비워둘까 하다가
0: 와,
1: 참았습니다. 덩어리라서.
0: 휴. 그러면은 휴에 해당하는 거네요? 그러면은
1: 방법은 많이 있는데요.
0: 네.
1: 에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0: 에휴.
1: 에휴.
0: 그러면 진짜 휴를 쓰면은 너무 실망스럽잖아요. 오케이. 이거 안 하고 그러면 oh gosh. 이렇게
1: 야,
0: 할까요? 어.
1: okay.
0: gosh 이렇게.
1: Alright.
0: 네.
1: Gosh, my boss stresses me out. 뭔가 한숨이 나오는 거는 표현하는 방법은 다양하죠. 혹은
0: 네.
1: 솔직히 말해서 그냥 정말로 막 이렇게
0: 오,
1: 되는 게될
0: 그래도
1: 수도
0: 되죠.
1: 있고. 오케이. 하지만 맞습니다.
0: o
1: Gosh라고 하는 걸 우리 왕초보 영어에서 은근히 많이 썼었어요. 그렇죠?
0: 네.
1: 그래서 이거는 정말 한숨이 나오는 느낌, 조금 불만의 느낌을 얘기할 때 Oh gosh.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막뭐 rolling your eyes, right? Like this, right? So, oh gosh. My boss stresses me out. 자, 스트레스를 주다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아까 콩글리시로 쓸 확률 높다고 했잖아요.
0: 네.
1: 스트레스라는 걸 명사로 쓴 다음에
0: 예.
1: 그걸 주다가 뭐예요? 주다.
0: 기브.
1: 그래서 give를 쓰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You give me stress.
0: 맞지 않아요?
1: 들립니다.
0: 그래요?
1: 네, 영어에서는 그렇게 쓰지 않고 스트레스를 동사로 쓰던가 아니면 그걸 활용해서 뭐 형용사처럼 활용을 하든가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누군가에게 스트레스를 준다라고 할 때는요,
0: 예.
1: give 이런 거 쓰지 마시고요. stress someone out.
0: 오호.
1: Yes. out 같은 경우에 진짜 좀 뭔가 동사랑 같이 썼을 때 강조를 해줘요. 오케이.
0: 네네.
1: 그래서 누군가를 스트레스를 주답니다.
0: 네.
1: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 안 해볼 수 없죠. 목적어만 바꿔가면서 쓰면 돼요. 예를
0: 네.
1: 들어서, 직장 동료가 영어로 뭐죠?
0: 동료? 코워커.
1: 맞아요.
0: 와.
1: 내 직장 동료가, 나를 스트레스 줬어.
0: 아,
1: 과거형으로.
0: my coworker. 맞아요? coworker stressed me out.
1: 그렇죠.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다시 한번.
0: My coworker stressed me out.
1: There we go. Oh, my coworker stressed me out. 그러면 이제 what's going on? 누가 물어볼 수 있겠죠?
0: 네.
1: How about this? 진행형으로 한번 해볼게요.
0: 네.
1: 그의 work, 그러니까 그의 일이
0: 네.
1: 그를 스트레스 주고 있어. 그에게 스트레스 주고 있다.
0: Yes. He's working.
1: His work.
0: His work stressing. Stressing him out.
1: Alright? 자, 비동사가 빠졌죠.
0: 아.
1: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슬기시 그걸 파악을 했는데,
0: 예.
1: 진행형 할때 비동사를 이렇게 이제 빼먹는 경우가 많아요.
0: 무조건 ing 붙이면 단줄 알아요.
1: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오히려, 나는 못해, 못해, 이게 아니라 계속 공략을 하시면
0: 에,
1: 돼요.
0: try
1: 오케이?
0: 해보면서
1: Right. So,
0: 에.
1: I eating, 이런 건안 되죠. I'm eating. Right? 비동사 꼭 있어야 됩니다.
0: 네.
1: Alright. So, his work is stressing him out. 이렇게 해서 주셔야 됩니다. Alright.
0: 네.
1: So, stress someone out, stress someone out.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My coworker stressed me out.
0: My coworker stressed me out.
1: Alright. His work is stressing him out.
0: His work is stressing him out.
1: There you go. 자,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러면 스트레스 받은 건 뭐라 그래요? 받다니까 get이나
0: Take.
1: receive, 막 take 이런 거
0: 왜?
1: 쓰면 되나? 그것도 안 됩니다.
0: 그럼요?
1: 스트레스를 주고 받다 자체를 그렇게 쓰지 않고요.
0: In and out으로 가나요, 그러면?
1: No, 그것도 아니고, 스트레스를 주는 건 stress라는 동사 쓴다 그랬죠?
0: 예.
1: 그러니까 get를 당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0: 아!
1: 그래서 스트레스를 수동태로 써서 이렇게 써요. be
0: 아,
1: stressed.
0: 우와.
1: You know?
0: 예.
1: Okay, so stress는 스트레스를 주다라는 동사. 그거의 PP 형태는요, 스트레스를 받은이라는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바로
0: 네.
1: 예죠. So 앞으로 내가 남 스트레스 줄 때,

0: I stress someone out. 내가 받는다. 그럼 I am stressed out 당했다. You
1: 네.
0: understand? 요
1: Yes.
0: 두 개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 말고도 다른 방법도 또 있어요. Alright? 자, 읽어보도록 할게요. Oh gosh, my boss stresses me out.
1: Oh gosh, my boss stresses me out.
0: Alright,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 이제 딱 들으면서 계속해. 집중해 듣고 있으니까. 저는 이런 거 되게
1: 오,
0: 좋더라고요.
1: 네.
0: 얘기를 하는데, 이 느낌이 아니라, 아, 상대방이 신경 써주고 있구나. 나 듣고 있어. 얘기 좀 해봐. 너무 좋잖아요.
1: 이게 바로 이야기꾼들이 좋아하는 말이에요.
0: 이야기꾼들.
1: 만담꾼들이 이런
0: 오케이.
1: 말 진짜 좋아해요. 저도
0: 진짜로요.
1: 그렇거든요. 계속해. I am all ears. 나는 모든 귀야. 귀가 있단 얘기인가 봐요. 그게 듣고 있다라고 뭔가 의역이 된것 같은데 계속해. 계속해니까 저 그거 같은데요. 왠지 칸도 짧고 그런 거 보니까 go on.
0: 오,
1: 오.
0: 오케이. 자, 회화체에서 아마 이런 대화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오케이, go on, come on, 그러면서 go on. 맞습니다. 자, 이 go on은 사실은 go ahead, 그렇게 해랑 비슷해요.
1: 네.
0: 그렇지만 특히 go on 같은 경우에는 좀 하던 말을 계속 이어가라는 느낌, 살짝 continue 같은 의미를 줄 수가 있어요.
1: 그럼 continue 써도 돼요?
0: Continue, continue, okay.
1: 아, 해도
0: 맞아, 써도
1: 되고.
0: 돼요. Continue, go on, 계속하다라는 동사입니다. 이거는 명령어로만 쓸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보통
1: 네.
0: 상대방한테, 계속 얘기해봐. 나 궁금하네.
1: 예.
0: You know? 자, 그리고 여기서 지금 보면은, 모든 귀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1: 네.
0: 근데 벌써 상상이 좀 가지 않아요? 그런 의미가 왜
1: 그쵸.
0: 됐는지, 그렇죠?
1: 예.
0: 그래서 나는 완전 이내몸 전체가 다 귀야. 이렇게 상상하시면 될것 같아요.
1: 귀여워요, 말이 너무.
0: 귀맨, right? So, all ears라고 하면
1: 네.
0: 집중해 듣는, 경청하는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Right? So I'm all ears. 그러면 아, 나 완전 너 집중하고 있어. 그러니까 얘기해 봐. Right? 자, 이거 한번 입영작 만들 텐데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나 집중해 듣고 있어. 그리고 나서 계속 얘기해, keep 얘기해. 이거 한번 해볼까요? Try 해보실래요? 틀려도 돼요.
1: Keep,
0: 일단은
1: I'm all ears.
0: 그 다음에 계속 얘기해라.
1: Keep speaking.
0: Keep talking.
1: Keep talking.
0: Talking. 좋아요. Keep ing 쓴 거예요.
1: 네.
0: 자, how about this? 그 학생들은
1: Yes.
0: 경청해서 듣고 있었어.
1: 아, 그 학생들. The
0: Were.
1: students were all ears.
0: That's it. The students were all
1: 아,
0: ears.
1: 오.
0: Okay?
1: 학생들을 다 귀로 만들어버리면 되네요.
0: 그렇죠.
1: 예.
0: 근데 솔직히 말하면요. 얘는 그냥 I'm all ears라는 표현 외에 넘어가는 일은 많이 없어요.
1: 아,
0: 솔직히, 네. 그래서 나 상대방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이런 거 하나 넣어주는 게 상대방
1: 네.
0: 너무너무 좋죠.
1: 말할 때 신이 나죠.
0: Exactly. 자, 읽어보겠습니다. I'm all ears. Keep talking.
1: I'm all ears. Keep talking.
0: The students were all ears.
1: The students were all ears.
0: Alright. 그리고 사실은 이 표현보다 조금 더 가볍긴 하지만
1: 네.
0: 사용빈도가 높은 게 있죠. 듣고 있어. 나 듣고 있어. 뭐라고 하면 될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1: I'm
0: 난 듣고 있어.
1: listening.
0: Go ahead.
1: 아하. 히어링은 안 되는 거죠?
0: 아닙니다. 그거는
1: 아.
0: 적극적으로 의도적으로 듣는 게 아니기 때문에.
1: listening. 이건가? listening.
0: 처음 보는 스펠링이긴
1: 어,
0: 한데요.
1: 그래요?
0: 네.
1: 뭐죠?
0: I가 없네요. 네.
1: 아.
0: 그렇죠. NNING 뭐 이렇게 쓴것
1: 예, 뭐
0: 같은데요.
1: 복잡했어요.
0: Right. I'm listening 이라고 하는 거. 나 관심 있어 정도의 느낌이. 나 관심 있어 얘기해봐. 그래서 얘보다는 경청한다는 느낌이 살짝 가볍긴 한데 빈도는 오히려 얘가 더 많기는 해요.
1: Mm-hmm. 네,
0: Right.
1: I'm
0: 자,
1: listening.
0: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Go on. I'm all ears.
1: Go on, I'm all ears.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트와 트레이닝 할게요. Gosh, my boss stresses me out. Gosh, my boss stresses me out. 고원, I'm all ears. 고원, I'm all ears. 오케이, 다음 미션 문장 보겠습니다. 나름대로 좀 길어요, 오늘. 매일 아침 10분 일찍 출근해야 한다고 하시네. 그러니까 상사분이 여자분이에요. 그래서
1: 예.
0: 그녀가 말하는데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직역으로 어순대로 한번 끊어볼게요. 일단은 그녀는 말한다. 여기
1: 예.
0: 끊고요.
1: She says I should come. 나는 와야 한다고.
0: 오케이.
1: In 10 minutes early.
0: 어디선가는 끊어야 됩니다.
1: 그쵸. I should come. 여기서 끊을까요?
0: 오케이.
1: 예. I should come in 10 minutes early. 10

0: 빠르게 있다가 원래 in 10 minutes는 10분 있다가잖아요.
1: 네, 지금 뭔가 잘못된 것 같긴 한데요.
0: 네.
1: 자, 일단은
0: 아,
1: 아무튼
0: come in까지인가 보네요.
1: 오케이.
0: 어, come in 10 minutes early.
1: 오케이.
0: 10분
1: Now it
0: 일찍
1: makes sense, right?
0: 들어와야 되는 거군요.
1: Sure.
0: 아. 아, 근데 지금 빠진 단어가 없는데요?
1: 해석을 한번 잘 보세요.
0: She says, I should come in 10 minutes early. 아, 매일 아침.
1: Exactly.
0: 아, 매일
1: 월요일만이
0: 아침.
1: 아니라 화요일만이 아니라.
0: Every morning 할게요.
1: Okay.
0: Every morning. 아, 이 정도 스펠링은 제가 알고 있죠?
1: Okay. 자,
0: Yes.
1: two words로 돼 있나요, 지금?
0: Tours예요, 이거는.
1: 알겠습니다.
0: 예.
1: Alright. So she says I should come in 10 minutes early
0: 네.
1: every morning. Perfect. 그렇죠.
0: 오.
1: 자, every morning 자체가 매일 아침에라는 이제 부사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무슨 다른 뭐 on, at, in 이런 전치사 필요 없습니다. Every morning. 이왕이면 morning 할 때도 morning보다는 R 좀 땡겨서 more 할때 R을 혀를 많이 당겨서 발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Morning. Morning.
0: Morning, morning.
1: 네. 자, 여기서 지금 슬기 씨가 이렇게 자르는 거를 헷갈렸잖아요.
0: 네.
1: 그 이유가 지금 come in
0: 인.
1: 하고 얘랑 세 개를 섞인 거예요. 그렇죠? 자,
0: 아.
1: come in이라는 게 있고
0: 네.
1: 그리고 in이라는 게또 얼마 있다가 이런 뜻이 또 있잖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이게 막 섞이면서 잠깐만 이게 10분 있다가란 얘기인가?
0: 공부를
1: 어디서
0: 너무 열심히
1: 자르지?
0: 해도 안 되나 봐요.
1: 이게 이런 순간이 있어요. 원래 여러분 아시죠? 언어든 수학이든 뭐든 간에
0: 네.
1: 오히려 모르면 백지
0: 약이에요.
1: 상태면 괜찮은데
0: 모르면
1: 좀
0: 약이에요.
1: 알게 되면 이게 막 섞입니다.
0: 그래요. 머리가 많이
1: 네, 그래도
0: 혼란스러웠어요.
1: 나쁘지 않은 거죠. 어느 정도는. 자,
0: 예.
1: 그래서 자 보세요. 얘는 이 10 minutes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0: 그렇네요.
1: 얘는 그냥 이런 동사입니다. 하나로.
0: Come in.
1: Come in. 자, 이 come in은 정말로 들어온다라는 뜻도 될수 있는데 얘는 출근하다라는 뜻도 될 수가 있어요.
0: 아,
1: 네,
0: 그래요?
1: 이렇게. 출근해
0: 아.
1: 있는 사람, 회사 입장에서 얘기를 해줄 때, come in이라는 느낌. 그래서, 사장님, 저 토요일 날에 come in 못해요. 이 얘기는 come to work 할 수가 없다라는 뜻인 거예요.
0: 네.
1: So, 들어오다, 출근하다. So, 여기서는 내가 들어와야 된다, 출근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는 거죠. 10 minutes
0: Minutes
1: early.
0: early.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0: 아하.
1: 오늘은 이거를 트레이닝을 해볼 거예요.
0: 네.
1: 얼마나 일찍, 그러니까 일찍 와야 된다고 하네. 할 때는 우린 그냥 early만 쓰면 되잖아요. I
0: Yes.
1: should come in early. 일찍. Right? 그런데 도대체 얼만큼 일찍인지 쓰려면 또 헷갈리게 되는데 별거 없습니다. 그만큼의 시간이나 기간을 바로 앞에 넣어주시면 돼요. 그냥,
0: 아하.
1: 예를 보세요. 일찍, 그러면 early죠.
0: 예.
1: 근데 10분 일찍이면 10
0: 10
1: minutes early.
0: minutes early. Yes.
1: 그거예요. 그게 다예요.
0: Uh-huh.
1: Right? 자, 요거 한번 가보도록 하게요. 30분 일찍이 뭐예요?
0: 30 minutes
1: 일찍.
0: early.
1: Right? 3시간 일찍.
0: 3 hours early.
1: 그렇죠. 3 hours early. early 앞에 그냥, 그 시간, 기간 넣어주면 그만큼 일찍, 그만큼 이르게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0: Yes.
1: 자, 우리는 욕심내서 문장 만들 겁니다.
0: 네.
1: 그는 출근했어. 아까 출근했어 뭐였죠? 무슨 임?
0: Come
1: Come
0: in.
1: in, right? 근데 과거로 그는 출근했어.
0: Yes.
1: 30분 일찍.
0: He came in 30 minutes early.
1: That's it. He came in. How early? Oh, 30
0: 30
1: minutes
0: minutes.
1: early. How about this? 어디 도착한다라고 할때 arrive보다 더 캐주얼하게 쓰는 거뭐 있었죠? 도착하다.
0: Get arrive?
1: 아, 뭐?
0: Get arrive.
1: 게로? Life요?
0: Get arrive.
1: Ride? You mean?
0: Arrive.
1: Get arrive 아니고요.
0: 두 개를 콜라보
1: 무슨
0: 해봤어요?
1: 단어가 있어요? Arrive와 get을 다 섞었군요. 아, 둘 중에 하나만
0: 예,
1: 됩니다.
0: 죄송합니다.
1: 자,
0: Get.
1: get. 그러면은 우리는 거기 도착했어. 3시간 일찍. 여러분, 이거를 영어로 못하면 안 됩니다. 자,
0: 네.
1: 우리는 거기에 도착했어. 과거형으로?
0: We got there.
1: Yes. 3시간 일찍.
0: 3 hours early.
1: 이거죠.
0: 와.
1: 이건 너무
0: 3 hours early.
1: 어려운 거 아닌가요? 하시면 안
0: 오.
1: 됩니다. 여러분들, 좀
0: 네네.
1: 어려워도 도전을 하셔야 돼요.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상대방한테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So, we
0: 네네.
1: got there 3 hours
0: 오호,
1: early. You good?
0: 오호,
1: Alright. So,
0: yes.
1: 이제 나는 early는 이미 암기했어. 그럼 나 얼마 했는지는 앞에 써볼 거야. 하는 겁니다. 자, 같이 you guys 낭독해 볼게요. We came in, he came in 30 minutes early.
0: He came in 30 minutes early.
1: We got there 3 hours early.
0: We got there 3 hours early.
1: All right. 자,

0: 그러면 여기서 챌린지를 하나만요.
1: 네.
0: 출근하다 아까 분명히 커밍이라고 했죠?
1: 그쵸.
0: 이번에는 이 친구가 늦잠을 잔 거예요.
1: 아이고, 아이고.
0: 그는 30분 늦게 출근했어. 이렇게.
1: 아, he came in 3 minutes lately.
0: 그냥 late.
1: 아, late.
0: Lately는 최근에라는 뜻입니다.
1: 아, 다른 뜻이 되는군요.
0: Yes, 그리고 사실 30 minutes였는데 뭐 3분 정도는 봐줄 수 있죠. 근데
1: 3 minutes라 그랬나요?
0: 30이에요. 30.
1: Dirty.
0: Alright.
1: Yes. 아주 철두철미한 사람은 3분도 용납
0: 아, 용납
1: 못해요.
0: 못하는군요. 여기서는 한 30분은 늦어야 되는 겁니다.
1: 네.
0: So again, 일찍이면 early, 늦으면 late.
1: Late.
0: That's it. 와, 지금 보세요. early, late도 있고 앞에 얼만큼 시기를 바꿀 수 있는 거. 이거 응용 안 하기엔 너무나 아쉬운 거예요.
1: 갑자기 너무 속성반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0: 그래서
1: 예.
0: 여러분 트레이닝을 많이 많이 하셔야 됩니다.
1: 네.
0: 오케이. 자, 읽어볼게요. She says I should come in 10 minutes early.
1: Every morning. She says I should come in 10 minutes early every morning.
0: Every morning.
1: Yes.
0: 여기까지 했고요. 마지막 문장 하나 남아 있습니다. 자, 이거는 거의 복습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1: 뭘까요?
0: 사실 뭐 나쁜 생각은 아닌데. 자,
1: 아,
0: 이제 여기서 그게 되는 거예요.
1: 이제 갈라지는
0: 오늘은
1: 거죠.
0: 그냥 일부라고 했잖아요.
1: 네.
0: 여기서 그건 심한데 이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1: 그치.
0: 친구든 뭐 애인이든 누가 근데 뭐 그거 나쁜 생각 아니잖아. 일찍 가면 이렇게 해버리니까 뭐야? 이렇게 끝납니다. 일부가.
1: 점점
0: That's
1: 멀어지나가
0: right.
1: 멀어지는 것
0: 멀어지는
1: 같아요.
0: 건가요?
1: 네.
0: So, 사실 뭐 나쁜 생각은 아닌데.
1: Actually, that's not a bad
0: You know.
1: idea
0: That's
1: 할까요?
0: right.
1: Yes.
0: 자, 보겠습니다.
1: 아하.
0: Alright, so that's not a bad idea, right? 저번에 했었던 thinking이랑은 좀 다르죠, right? 그래서 생각 방식은 아닌데, 그러면 thinking은 가능하겠지만, 오늘은 그냥 그 아이디어 자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1: 네.
0: Okay, so actually, that's not a bad idea. 자, idea, 여러분들, 제가 잔소리 많이 해가지고, 너무 귀가 아프시겠지만, idea, 아닙니다.
1: Yes.
0: Okay, R 자르세요. 그냥 깔끔하게 갑니다. 두번 갈게요. idea, idea.
1: Idea, idea.
0: Okay. 문장 맨 앞에 뭘로 출발했어요?
1: Actually,
0: 이거, 여러분들, 제가 actually 하고 in fact 하고 차이점이 있다라고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1: 네.
0: actually는 보통 왜 이걸 쓸까요? 사실이라고 할 때.
1: 사실이라고 할 때요? 사실이니까.
0: 자.
1: 예.
0: 제 생각에 앞으로 한 27번 정도 더 설명하면 이제 입 흡수가 되지 않을까.
1: 잘 부탁드려요.
0: 그러니까 상대방이 뭔가를 잘못 알고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교정을 해줄 때 우리 많이 쓴다고 그랬죠.
1: 네네네.
0: 슬기 씨, 뭐 예를 들어 제가 슬기 씨가 순대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슬기 씨 순대 엄청 좋아하잖아요. 내가 준비했지. 하면 Actually,
1: actually,
0: I don't really like 순대. You know what I mean?
1: yes.
0: 그래서 상대방이 한 말에 대해서 뭔가를 살짝 고쳐주려고 하거나 항상 그렇진 않는데 대부분은 그렇게 많이 씁니다. 오케이? 그래서
1: 네.
0: 지금 상대방이 이게 뭐 되게 불만을 갖고 있는데 나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 네.
0: 아, 사실 뭐 나쁜 거 아니잖아. 이게 어울리는 거죠.
1: 네.
0: Alright? So actually, 사실 자 문장 만들어 보겠습니다.
1: 네.
0: 그 복숭아 영어로 뭐예요? 복숭아.
1: 복숭아요?
0: 네.
1: Peach.
0: Peach, right?
1: 네.
0: Peaches, 복수로 써볼게요.
1: 네.
0: 사실 나 복숭아 못 먹어. 약간 알러지가 있나 봐요.
1: Aha. Actually, I can't eat
0: Peaches,
1: peaches.
0: right? Actually, I can't eat peaches, right? How about this? 사실 그는 한국인이 아니야.
1: Actually, he is not a Korean.
0: He's not Korean.
1: He's
0: 어디서도
1: not
0: 되기는 하는데요.
1: Korean.
0: 보통 한 명의 상태를 얘기할 때는
1: 네.
0: 형용사인 그냥 Korean을 쓰는 게더 자연스럽습니다.
1: 네.
0: Okay, so 약간 그게 아니라 이런 느낌으로 읽어볼게요. Actually, I can't eat peaches.
1: Actually, I can't eat peaches.
0: Actually, he's not Korean.
1: Actually, he's not Korean.
0: Alright, 자 그리고 참고로 나쁜 안 좋은 아이디어라고 할때 bad idea잖아요.
1: 네.
0: 걔보다 더안 좋다라고 할때뭐 많이 쓰는지 아세요?
1: Worst idea?
0: 그거보다도 끔찍하다라고 써요.
1: Terrible idea?
0: That's right. So
1: 와우.
0: 이걸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1: 네.
0: 빈도가 높아요. That's a terrible idea. Right? 그거 외에도 안 좋은 형용사 곁들여서 쓰시면 됩니다.
1: 네.
0: 자, 읽어볼게요. Actually, that's not a bad idea.
1: Actually, that's not a bad idea.
0: Alright, 또두 문장 있으니까 비토와 트레이닝 할게요.
2: She says I should come in 10 minutes early every morning.

0: She says I should come in 10 minutes early every morning. Actually, that's not a bad idea. Actually, that's not a bad idea.
1: 미션 정리하겠습니다. 아휴, 과장님이 스트레스 주시네.
2: Gosh, my boss stresses me out.
1: Right, 두 번째는요. 매일 아침 10분 일찍 출근해야 한다고 하시네.
2: Oh, she says I should come in 10 minutes early every morning.
1: 오, 긴 문장이었습니다.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Gosh, my boss stresses me out. Gosh, my boss stresses me out.
0: Go on, I'm all ears. Go on, I'm all ears.
3: She says I should come in 10 minutes early every morning. She says I should come in 10 minutes early every morning.
0: Actually, that's not a bad idea. Actually, that's not a bad idea.
1: 자, 이 병작 해보도록 할게요.
2: 여러분이 패턴 잊지 마요. 보시죠.
1: 네, 첫 번째, stress someone out.
2: Yep.
1: 목소리 키워서 따라해주세요. 어휴, 과장님이 스트레스 주시네. 일단, 어휴.
2: Gosh.
1: 내 보스가 날 스트레스 줘.
2: My boss stresses me out.
1: 그렇죠. 내 직장 동료가 나한테 스트레스 줬어. 과거형으로요.
2: My co-worker stressed me out.
1: Perfect.
2: Yes.
1: 세 번째. 일이 그에게 스트레스 주고 있어. 그의 일이 그를 스트레스 주고 있어.
2: His work is stressing him out.
1: 그렇죠.
2: Uh-huh.
1: 읽어볼게요. Gosh, my boss stresses me out. My coworker stressed me out. His work is stressing him out. 자, 다음은요. 기간, 시간, 기간, right?을 early 앞에 넣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2: Mm-hmm.
1: 자, 그녀는 내가 매일 아침 10분 일찍 출근해야 한다고 하시네. 이거 길기 때문에 제가 나눌 거예요. 그녀는 말해.
2: She says.
1: 내가 출근해야 된다고.
2: I should come in.
1: 10분 일찍.
2: 10 minutes early.
1: 매일 아침에.
2: Every morning.
1: Alright. 이 병작 처음에는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거예요.
2: 네.
1: 자, 걔는 그는 30분 일찍 출근했어. 과거로.
2: He came in 30 minutes early.
1: Perfect. 자, 우리 거기 3시간 일찍 도착했어. 우린 거기 도착했어.
2: We got there.
1: 3시간 일찍.
2: 3 hours early.
1: Perfect. 읽어볼게요.
3: She says I should come in 10 minutes early every morning. He came in 30 minutes early. We got there 3 hours early.
1: 네,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2: 주세요.
4: Gosh, my boss stresses me out.
5: Go on, I'm all ears.
4: She says I should come in 10 minutes early every morning.
5: Actually, that's not a bad idea.
1: 미션 해결할게요.
2: 슬기롭게 미션 해결! Oh gosh, my boss stresses me out.
0: Go on, I'm all ears.
2: She says I should come in 10 minutes early every morning.
0: Actually, that's not a bad idea.
2: What?
0: 10 minutes early. Yeah, get to work early.
2: Where is your ears?
0: Oh.
2: My gosh.
0: Sorry.
2: Bye.
1: Yes. 수고하셨습니다, you guys. 그렇다면 우리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0: 다음 명작 주세요.
1: 네.
0: 나한테 스트레스 주지 마. 나한테 스트레스 주지 마.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여러 번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 또한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0: That's nice. Alright,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미있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네. See you tomorrow.
1: See you every day.
0: Bye. Bye.

0: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1: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중학생이 아니어도 되니까.
0: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안녕하세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지구관측 연구를 하고 있는 김현욱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세 가지 질문을 함께 따라왔습니다. 우주경제의 빅뱅은 어떻게 시작됐는가? 뉴스페이스 시대의 지구관측은 어떻게 지능형 공간정보 산업으로 진화하는가? 인류가 당면한 기후위기는 어떤 모습이고 전 세계는 어떻게 협력하는가?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질 차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지금 어디까지 왔고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 한국은 일찍 우주 개발에 뛰어든 나라는 아닙니다. 미국과 소련이 치열한 우주 경쟁을 벌이던 1950년대 한국은 전쟁의 상처 속에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산업화와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합니다. 우리나라는 헌법에 과학기술이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조문이 있을 정도로 과학기술에 진심인 나라입니다. 덕분에 우리나라의 우주 개발도 후발국으로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괄목할 만한 성과가 아주 많습니다. 우리나라 우주 개발 프로그램의 시작은 1992년 발사된 우리별 1호였습니다. 우리별 위성의 첫 시도가 성공을 하자 국가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합니다. 우주 개발 중장기 계획이 세워지고 예산을 마련해서 체계적인 개발에 착수합니다. 그로부터 30여 년이 지났는데요. 우리나라는 지금 다양한 위성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습니다. 정지궤도 위성에는 천리안 위성이 있습니다. 기상과 해양, 대기를 관측하는 센서가 달려있는데요. 매일 일기예보에 쓰이는 구름 이미지, 태풍의 이동 경로, 한반도 주변 바다의 수온 변화 같은 정보가 이 위성에서 나옵니다. 지구 저궤도에는 고해상도 지구 관측을 담당하는 다목적 실용위성, 흔히 아리랑 위성이라고 부르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30cm급의 높은 공간의 상도로 지구 곳곳을 촬영해서 도로 변화나 건설 현장, 재난 피해 지역 같은 정보를 파악하는 데 요긴하게 활용됩니다. 이 위성은 해외에도 판매되어져서 다양하게 활용되기도 합니다. 또 정부 부처별로 수요에 맞게 개발되는 차세대 중형위성도 있습니다. 극도 관측을 담당하는

국토위성은 1호가 현재 운영 중이고 곧 2호가 발사될 예정입니다. 군집위성 개발 사업도 별도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위성 프로그램에 더해서 우리나라는 2022년 누리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하면서 발사 기술력까지 갖게 됐습니다. 위성을 만들고 직접 발사해서 운영하고 또 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전 주기를 스스로 할 수 있는 나라가 된 겁니다. 세계에서 7번째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2022년에 발사된 달 궤도선 다누리는 지구 궤도를 넘어서 달까지 갔고 지금도 달 주변을 돌면서 탐사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이제 우리도 엄연한 세계 우주 강국이구나 하는 자부심이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한 번쯤 돌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는 위성을 만들고 쏘아 올려서 운영할 수 있는 나라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위성 데이터를 산업과 서비스로 연결할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인가? 저는 앞으로 K-스페이스의 성공 여부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에서 갈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우주산업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발사 서비스를 떠올립니다. 당연하죠. 해외여행을 가려면 항공권을 먼저 끊어야 하니까요. 하지만 여행의 본질은 비행기를 타는 게 아니라 도착지에서의 경험입니다. 마찬가지로 로켓은 우주로 가는 교통수단이고 진짜 가치는 인공위성과 데이터, 그리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서비스에 있습니다. 숫자로 한번 보겠습니다. 유럽 우주청에서 2025년 우주경제 보고서를 발간했는데요. 서비스와 활용을 포함하는 다운스트림 시장이 약 4,080억 유로, 우리 돈으로 710조 원 규모입니다. 반면 위성과 발사체를 제조하는 업스트림 시장은 약 630억 유로, 우리 돈으로 110조 정도가 됩니다. 활용 부문이 제조 부문의 거의 7배 규모가 됩니다. 스페이스X가 주식시장에 상장을 할 계획인데 그 규모가 역대급이 될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스페이스X조차도 실제로 돈이 되는 사업은 발사 서비스가 아니라 스타링크, 즉 위성통신 서비스라고 합니다. 결국 위성에서 얻은 데이터를 현실의 문제 해결로 연결하지 못한다면 우주 개발은 어쩌면 그냥 멋진 장면으로만 남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기회는 어디 있을까요? 저는 한국이 의외로 공간정보 활용 측면에서 매우 흥미로운 조건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토의 면적은 크지 않지만 도시화율이 높습니다. 인구와 산업이 밀집해 있고 재난 대응, 국토관리 수요가 큽니다. 통신과 디지털 인프라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갖춰져 있습니다. 이 말은 위성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가 실제 문제 해결로 이어지는데 테스트하고 검증하기에 최적의 환경이란 뜻이기도 합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우리나라는 매년 산불과 집중호우가 반복됩니다. 국토 면적은 작지만 인구 밀도가 높고 토지 이용 구조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피해 지역을 빠르게 파악하고 대응하는 해법이 필요합니다. 도시 안에서도 불법 건축물을 단속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는 곳을 예측하고 또 도시 열섬 현상 같은 것들을 모니터링하는 수요가 꾸준합니다. 예기치 않은 극한 기상에 대비해서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정밀농업 수요가 있고 연안 양식장의 수온과 적조 변화도 실시간으로 감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구 관측 위성과 다양한 지도, 현장 데이터들을 융합해서 실제 문제 해결에 적용할 수 있는 사례들이 우리 국토 안에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위성은 우리나라만 보지 않습니다. 지구 상공에서 전 세계를 봅니다. 그러니 국내 활용에만 국한하지 말고 세계 시장으로 눈을 돌려볼 필요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성 영상 활용 기술은 주로 미국이나 유럽이 만들어 왔는데요. 아시아는 도시 구조가 다르고 삶의 패턴이 다릅니다. 그래서 다른 기술, 다른 알고리즘, 다른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어쩌면 한국의 경험과 노하우는 비슷한 구조를 가진 아시아와 개발도상국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력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개발 과정에서 독자적인 경험을 쌓고 그것이 다른 개발도상국들에게 참고 사례가 됐던 것처럼 위성 데이터 활용에서도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계획을 통해 추진된 가장 대표적인 우주개발 프로그램이라면 단연 유럽의 코페르니쿠스를 꼽습니다. 이름이 익숙하실 텐데요. 지동설을 주장했던 천문학자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의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지구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바꾸겠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코페르니쿠스는 유럽연합집행위원회와 유럽우주청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지구관측 프로그램입니다. 기후변화나 환경오염, 자연재해, 안보처럼 한 나라가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유럽이

합쳐 만든 체계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핵심은 센티넬이라는 위성군에 있습니다. 센티넬 1호부터 6호까지 각각 다른 임무를 띄고 있는데요. 센티넬 1호는 레이더 센서를 탑재해서 구름이 끼어도 밤이어도 지표를 관측할 수 있습니다. 홍수로 침수된 지역이나 집안 침막, 빙하 이동을 추적하는 데 씁니다. 센티넬 2호는 우리가 흔히 아는 광학 영상을 촬영하는 위성입니다. 농업이나 산림, 도시 변화 모니터링 등등 가장 널리 활용됩니다. 센티넬 3호는 해양과 육지의 온도, 식생, 해수면의 색깔을 관측해서 기후 연구와 해양 감시에 씁니다. 센티넬 5호는 대기 오염 물질, 특히 이산화탄소와 메탄, 오존 같은 성분을 전 지구 단위로 매일 추적합니다. 그런데 이 위성들이 매일 쏟아내는 데이터가 하루에 무려 16TB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지구 관측 프로그램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유럽은 센티널 데이터를 전 세계 누구에게나 무료로 개방합니다. 공공 목적이든 연구 개발이든 상용 서비스든 누구나 자월에 시제기가 발사됐고요. 2025년 12월에 검증기가 발사됐습니다. 2027년까지 10기를 추가로 발사해서 운영하게 될 예정입니다. 넓게 퍼져있는 해초류 군락이나 갯벌을 일일이 배로 나가서 측정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래서 위성 영상이 효과적인 관측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나라 스페이스의 창업 스토리도 흥미롭습니다. 대학 시절 큐브 위성 활동을 하던 젊은 인재들이 모여서 회사를 세웠는데요. 2015년 회사 설립 당시에는 대학 동아리 팀처럼 보였지만 지금은 위성 설계와 제작, 운용, 데이터 분석까지 아우르는 통합 서비스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경기도가 온실가스 감축 모니터링을 위해서 추진한 경기셋이 있는데요. 나라 스페이스의 위성 플랫폼을 바탕으로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뉴스페이스의 중심에 아폴로의 달 착륙을 보며 우주를 꿈꾸던 아폴로 키즈가 있었다면 한국에는 나로호를 보면서 자란 나로호 키즈 세대가 민간 우주산업의 새로운 주체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만들어가는 한국의 뉴스페이스는 단순히 위성을 더 많이 쏘는 이야기가 아니라 위성이 만들어내는 데이터를 실제 우리의 삶과 산업 그리고 지구의 문제로 연결하는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2026년 4월 아르테미스 2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되었습니다. 54년 만에 다시 달 궤도에 도착한 우주인들은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가 그저 아름다운 행성을 넘어서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운 경이로움 그 자체였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풍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 무한한 우주에서 지구라는 행성에 태어났다는 것이 얼마나 경이로운 일인지,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작은 별은 어쩌면 신이 인간에게 선사한 무대이며 연극의 결말은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을요. 멀리 떠나봐야 집의 소중함을 안다고 하죠. 아이러니하게도 지구를 벗어나기 위해 발전시켜온 우주기술은 다시 지구를 더 깊이 이해하고 더 잘 지키는 대로 돌아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질문도 분명해집니다. 우주기술을 어떻게 지구 환경과 사회와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연결할 것인가? 그 질문의 가장 중심에 바로 지구관측이 있습니다. 이번 제 강의가 K-우주시대를 향한 여정에서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생각해보는 첫 번째 나침반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이어서 한국 기행이 방송됩니다.
1: 야, 빈다, 빈다.

0: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1: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이래도 중학생이 아니어도 되니까.
0: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있어요.
1: 왜요?
0: 아, 우리 형제들이 먼저 갔다 와서 좋다고 해서 같이 한번 가고 있어요.
1: 왜요?
0: 맛있는 걸 많이 줘서요. 소문에 의해서 해주는 밥 먹으러 가요.
2: 밥 잘 주는 예쁜 섬 이수도가 들썩입니다.
3: 이 몽고까지 어떻게 선물도 받아요?
0: 이거 먹으러 왔어요.
2: 바로 제철 맞은 봄 멸치 때문이죠.
4: 이제 5월달 되면 산란기가 돼갖고 이제 기름도 차고 알도 있고 이래가 굉장히 맛있어 그철 되는데.
2: 계절에 따라 맛도 크기도 즐기는 방식도 천차만별이라는 멸치.
5: 보통 일반적인 멸치 냄새 나잖아요. 그런 게 없고 멸치인 줄 모르겠어요. 4월 말에.
2: 봄바다의 생명력 가득 머금은 봄 멸치 먹어보셨나요? 경남 거제, 을포항의 새벽은 참 바쁩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캄캄한 바다를 가르는 이유. 어스름 가득한 새벽녘에 가장 활발히 움직인다는 봄 멸치를 잡으러 떠나는 길입니다.
6: 내 거. 야, 부위 끈지라 이 말입니다.
2: 제철 맞은 멸치떼가 근해로 몰려오는 요즘 멸치가 오가는 길목에 기다란 그물을 성벽처럼 세우는 작업이 시작됩니다. 이름하여 유자망 어법. 조류를 탄 멸치가 제 발로 와서 걸리길 기대하는 방식인데요. 30여 분 기다림 끝에 건져 올리기 시작한 그물. 은빛 멸치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무려 1km에 달하는 거대한 그물에 주렁주렁 매달린 멸치떼.
7: 오늘은 언제보다 작지? 멸치가 작다.
6: 물이 차와가지고 아직 안 커요. 멸치는 많은데 작으니까 안 걸려. 수온이 한 17도, 16도 이리 떼야 하루하루 이렇게 커가지고 걸리긴데 아직 작아요.
2: 설상가상으로 굵어진 빗줄기. 눈도 제대로 뜰 수 없는 빗 속에서도 작업은 멈출 수 없습니다.
8: 비 오면 더 힘들지 않아요? 작업하기?
9: 아유, 좋아요. 시원해요. 멸치 때린데 다 맛 나와요. 그런데 비 와요면 시원해.
2: 바다 위에서 비가 반가울 정도라니 얼마나 고된지 짐작하시나요?

0: 너무 작아요. 어제는 많이 잡아. 오늘은 60, 70개가 나와요. 70개가 그.
1: 어제는 얼마나 잡았어요?
0: 230개. 아, 너무 힘들어요. 사장 좋아요. 돈 많이 벌었어요.
1: 우리 사장님 부자예요. 그러던데요?
2: 부자는 무슨 부자지? 조금 잡히도 월급을 잘 주니까 그러지.
3: 이제 봄 멸치 씻고 항구로 돌아갈 시간. 멸치 배들이 들어오면 을포항의 진 풍경이 펼쳐집니다. 그물에 걸린 멸치를 털어내는 중요한 작업. 10명이나 되는 선원들이 일제히 호흡을 맞춰야 한다죠.
2: 수동으로밖에 못 해요. 사람밖에. 안 그러면 안 떨어져. 그러니까 올려가지고 내리면서 머리하고 몸통하고 분리를 시켜야 떨어져요.
3: 시간이 지체될수록 멸치의 선도가 떨어지기에 쉴 새 없이 그물을 털어내는데요. 물량 많은 날엔 7시간씩 작업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0: 우리가 오리야차, 오리야차 그렇게. 그런데 아직 몰라. 예, 밤에 아빠 힘받지 말아요.
3: 어깨며 손목이며 성한데가 없지만 수북히 쌓인 은빛 보물을 보고 있노라면 뿌듯함이 밀려온다죠. 작업을 마친 멸치의 일부는 횟감으로 쓰이지만 대부분의 물량은 액젓용으로 판매된답니다. 선도가 생명이기에 즉석에서 액젓을 담그는데요.
4: 갈미르치는 여무고 살이 단단해가지고 액국물이 잘게 나오고 봄미르치는 이제 알도 통통해가지고 살도 많고 국물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봄미르치가 많이 더 알아줍니다. 배합이 잘 때야 액이 맛있어. 소금하고 멸치하고 이 배합이 7대3이 들어가야 냄새도 안 나고 깨끗하고 액맛도 이 변화가 없고 좋아요.
3: 기다림의 시간을 거쳐 누군가의 식탁에 봄 기운을 전달하겠죠. 이제 봄 멸치 맛보러 이수도로 떠납니다. 거제 시방항에서 배로 10분 남짓, 한가로운 풍경을 간직한 섬이지만 하룻밤 묵으면 슬기 식사를 정성껏 차려주는 1박 3식의 섬으로 유명하답니다.
5: 얼마나 이쁘다.
6: 야, 너무 좋아.
5: 요거, 요거 배나무가 있는데 진짜 이쁘다.
6: 배나무가 여기.
5: 요거 봐봐. 갑니다. 이 워낙 경치가 좋으니까.
1: 이수도는 와본 적 있으세요?
5: 작년, 재작년에 한번 와봤어요. 6월 달에 한번 와봤는데 왜 코스모스 닮은 노란 꽃 있죠? 그 꽃이 이게 거의 뭐 꽃밭 위로서 피니까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3: 봄의 이수도는 황금빛 금계곡 대신 하얀 백꽃이 수줍은 인사를 건넵니다.

고즈넉한 섬 풍경에 푹 빠져 걷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밥대를 놓칠 수는 없죠.

0: 신경환 선장이 새벽 바다에서 잡아올린 싱싱한 멸치.
1: 지금은 4, 5, 6월까지는 멸치 조림하고 멸치 튀김하고 멸치 무침하고 나가요. 그래, 손님들 주려고 지금 멸치 손보고 있어요.
0: 남편이 바다에서 건져 올리면 아내는 정성으로 상을 차려냅니다.
1: 하나, 도시리 여기네. 하나, 여기 있네. 맛있어?
2: 얘도 엄청나게 호강하네요.
1: 예, 호강이요, 예. 할배를 잘 만나가지고 할배 싱싱하게 잡으면 먹고, 안 싱싱하면 안 먹는다니까. 네, 여기서 이수도 장사한 지 한 10년 다 돼가요. 1박 3시간지. 지금 이수도가 1박 3시간지 11년 차거든요. 내가 이제 9년, 10년 다 돼가. 이제 한, 고기만 잡다가, 옆에 이제 이게 부위 붙어가지고 우리 아저씨가, 이도 밥 장사 한번 해보면 안 되나 이러는 거야. 그래서 하게 됐어요.
0: 뱃사람들의 고생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음식에도 정성을 다한다는 아내.

0: 별미 중의 별미라는 고소한 멸치튀김.
1: 저 손님 사이에 나가는 거 튀김도요?
2: 아, 점심에는 안 나간대요. 오늘 금방 잡아온 거. 자, 우리 딸 고생한데. 아, 맛이 어때?
3: 맛있다.
2: 우리 아들이에요, 아들. 자, 아들 당겨 먹어. 맛있어? 맛있어? 우리 감독님 욕보시는데 먼저 드세요. 맛이 어때요? 부드럽고 맛있죠?
4: 감사합니다.
2: 피디님도 많이 드셔. 밖에서는 못 드시는데.
1: 잡으면은 뭔지 맛보기도 하세요?
2: 우리가 맛을 봐야지. 손님들한테 또, 아, 맛있어서 대접을 하시.
0: 맛도 보았으니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손님 맞이 요리가 시작됩니다.
2: 이제 5월달 되면 산란기가 돼갖고 이제 기름도 차고 알도 있고 이래가 굉장히 맛있어요. 그철 되는데.
0: 갓 잡은 멸치는 비린내 대신 달큰한 바다 내음을 품었다는데요. 멸치살에 갖은 채소 더해 무친 멸치 휘무침부터 멸치 조림도 빠질 수 없죠.
2: 인원수가 많으니까 그럼 뭐 멸치를 또 넉넉하게 드려야지. 우리가 잡으니까 좀 넉넉하게 드리려고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요즘에 상추하고 쌈 싸먹으면 맛있어요. 제철이 돼가지고.
0: 푹 졸여 뼈째 씹어먹는 멸치 조림까지. 금세 멸치 요리가 완성됐습니다. 이제 손님들의 눈과 입을 즐겁게 할 시간. 은빛 멸치로 차려낸 봄 밥상이 차려집니다.
5: 이거 말고 다른 거 나오고 그냥요.
6: 우리 포차에서 이거.
0: 입안 가득 퍼지는 봄 기운.
7: 세 번째 왔어요. 국내 세 번째. 작년 4월 요만 때 오고 6월 달에 오고 오늘. 맛있죠. 봄에 나는 멸치, 실치, 쭈꾸미. 겨울에 지친 몸을 원기회복.
3: 서울도 여기 속까지 왔는데 서울도 이걸 어떻게 해먹어요?
1: 서울에서 오셨어요?
2: 네.
1: 이 몸까지 어떻게 소물도
3: 먹어요? 이거 먹으러 왔어요.
0: 제철이 주는 즐거움에 푹 빠진 손님들.
8: 멸치쌈인데
0: 멸치쌈 하나에 세상 시름이 다 녹아내린답니다.
8: 아, 굿입니다, 굿.
1: 아까 보시다. 감사합니다.
9: 잘 먹겠습니다.
1: 잘 먹겠습니다.
9: 잘 먹겠어요.
1: 갑자기 박수를 왜 치시는 거예요?
9: 어? 즐거워서.
10: 맛있다고.
11: 이렇게 해주는 밥을 먹으면서 와서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10: 맛있다.
0: 도시에서는 좀처럼 맛보기 힘든 요리라는 걸 잘 알기에 이수도의 밥상은 더 특별하게 다가온답니다.
9: 질리지 않고 맛있어요. 서울에서 이걸 못 해먹죠. 회를. 그리고 이 말라서 잡은 거만 있으니까.
12: 보통 일반적인 멸치 냄새 나잖아요. 그런 게 없고 멸치인 줄 모르겠어요. 그냥 배.
2: 다 드셨네. 오신다고 오셔가셨네. 맛있게 드셨습니까?
13: 맛있습니다.
2: 멸치하고 멸치 맛이 맛있습니까?
0: 손님들 배가 든든해야 마음이 놓인다는 아내. 밥도 반찬도 모두 무한 리필이라죠.
2: 멸치 무침 맛이 없습니까? 안 드셨네?
13: 리필 세번 했어요.
2: 많이 드시고 가세요. 싱싱하니까 첫째. 그래서 도시에서는 바로 잡는 걸 먹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기분 좋으시죠? 내가 이제 노력한 만큼 손님들 와서 만족하면 제가 보람도 느끼고.
0: 봄 멸치 덕분에 이수도의 봄은 오늘도 풍성하고 행복합니다.
4: 이런 오일장이 와야 많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달래 맛도 나고, 또 봄 맛도 나고.
6: 힘이 들어도 재미야. 재미가 좋아요, 나는. 이게 해는 게. 힘든 건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해면은 아픈 데가 없어요. 여기에 숨겼으니까. 어?
8: 5,000원.
14: 그건 무슨 짝이에요?
8: 이것도 6개.
15: 지금 상담 완료 시 다양한 요리를 한 번에 국물 요리, 찜 요리, 전골까지 활용도 높은 5종의 세트 구성 플라워 패턴의 깔끔하고 화사한 디자인 플라워 범랑 5종을 드립니다. 실용적인 사이즈별 5종 구성에 열이 고르게 전달돼 조리가 안정적이고 주방 분위기도 화사하게 플라워 범랑 5종을 전부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상담 완료 고객 플라워 범랑 5종을 전부 드립니다.
16: 고품격 상조 전문가 프리드라이프가 알아서 척척 다 해드립니다. 자산 총액 1위, 선수금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신한, 우리 한화, 수협 등 은행이 지급 보증한 믿을 수 있는 1등 상조. 프리드라이프, 건강검진 특별 우대 등 다양한 멤버십 혜택까지. 만일 장례 서비스를 이용 안 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셔도 되고 웨딩, 크루즈, 장지 서비스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 모든 걸 3만 원도 2만 원도 아닌 월 15,000원에 다 만기 후 서비스 안 받으시면 100% 전액 환급까지 싹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15: 지금 상담 완료 시 다양한 요리를 한 번에 국물 요리, 찜 요리, 전골까지 활용도 높은 5종의 세트 구성 플라워 패턴의 깔끔하고 화사한 디자인 플라워 범랑 5종을 드립니다. 실용적인 사이즈별 5종 구성에 열이 고르게 전달돼 조리가 안정적이고 주방 분위기도 화사하게 플라워 범랑 5종을 전부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상담 완료 고객 플라워 범랑 5종을 전부 드립니다.
16: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월 15,000원에 나중에 가입해도 이 가격일까요? 오르기 전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프리드라이프.
17: 이어서 세계 테마 기행이 방송됩니다.

0: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1: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중학생이 아니어도 되니까.
0: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3: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3: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2: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치킨 먹을 땐 먹고
1: 비울 땐 비워야
0: 하루가 편하다. 생약과 양약 성분으로
1: 부드럽고 빠르게
0: 오늘 밤 메이킨 유쾌 상쾌
1: 통쾌
0: 아침이 달라집니다. 변비엔 메이킨.
2: 와, 대자 구름 때문에 한치 앞이 안 보입니다. 와, 마치 세상의 꼭대기에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전세 낸 것 같아요, 오늘!
3: 우와! 우와! 생으로 그냥 먹는 홍수도 있대요. 와.
2: 호남을 처음 왔을 때 그 설렜던 마음, 그 행복한 감정이 다시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깊은 산골 오지마을. 가족 잔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초대받아서 가는 길이거든요. 친구 집 찾아가는 길. 어, 저기 지금 폭포 보이는데요? 와.
4: 야.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숨을 쉴 수가 없다.
2: 차로는 갈 수 없는 길. 순수한 사람들의 땅. 아, 이거
5: 차.
2: 소를 더 축하하고 계시는데요? 장수 축하 잔치가 엄청 큰 마을 잔치인가 봐요. 행복 가득, 웃음 만발. 내 친구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6: 2, 5!

0: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역동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나라 베트남. 하지만 북부 고산지대 소수민족 마을에선 시간이 조금 더디게 흐릅니다. 제 친구가 사는 따시랑 마을이 그런 곳이죠. 해발 1,000m가 넘는 높은 곳에 자리한 오지 마을. 산허리를 깎아 길을 낸 도로는 점점 좁아지고 이마저도 얼마 못 가 끊깁니다. 결국 길에서 멈춘 자동차.
1: 여기 내려?
2: 내려.
1: 못 가요 지금.

0: 이더못 가요?
1: 네.
2: 내려서 걸어가든지 오토바이를 타고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3: 오. 야, 길이 진짜 엄청 험난해요. 와.
4: 따시랑 마을 가는 길은 보험가의 트레킹 코스로 알려질 만큼 험준한 길로 유명합니다. 인근 마을 주민을 만나 함께 걸었는데요. 동네 강아지들이 반겨줍니다. 이 녀석들도 꽤 심심했나 봐요.
3: 엄마랑 새끼야? 아이고.
4: 드문드문 보이던 집들도 이젠 보이지 않습니다.
5: 루뱀이 어디에요? 어디 보고 꼰등 나이, 꼰등 유부에 보면.
6: 네, 지금 không có đường này anh ạ. Đường này mới làm thôi. Mới làm trước kia thì đi đường mòn thôi, đường bé thôi. Thì chỉ đi đường đường trâu, đường ngựa thôi. Không có đường xe máy như bây giờ.
5: Cô đường này là bao lâu rồi em?
6: Con đường này là được 3-4 năm nay thôi.
5: 3-4 năm, wow, 그렇구나.
4: 이런 길 너머에 마을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소가 길을 막습니다. 커다란 소를 끌고 온 건 조그만 여자아이. 힘으론 감당이 안 됐는지 포기하네요. 같이 걷던 청년이 인근에 폭포가 있다고 알려주는데요.
5: 와, 진짜. 야, 민아, 나리 사부야.
7: 건, 우리 사부야.
5: 아, 그래, 봄.
7: 네, 봐, 네, 봐,
5: 네, 봐. 와, 영, 서머, 서머, 매 서머.
7: 아, 민아, 상 대모 띠응, 아.
5: 아, 야.
7: 그래서 phải đi để con đi cho đỡ muộn.
5: 아, 오케이, 오케이.
7: 내려 봐, 그 말이.
5: 내려 봐.
7: Vâng, nhưng mà leo hơi mệt tí.
5: Mệt à?
7: Vâng.
5: Mồ nhiều.
7: Vâng.
5: Okay, yeah, bye bye.
7: Bye bye.
5: Yeah, bye bye. 야, 폭포 지금 엄청 이쁘대요.
6: 네, 봐야 되나?
5: 어? 우와. 어, 저기 지금 폭포 보이는데요? 우와. 야.
4: 모퉁이를 돌자 모습을 드러낸 항대쪽 폭포. 멀리서도 하얀 물줄기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해발 1800m에 자리한 이 폭포는 체감 높이가 무려 100m. 가까이 다가갈수록 거센 물소리에 압도됩니다.
5: 와! 와, 진짜 이뻐요. 와!
4: 베트남 북서부 제1의 폭포라 불리는 항대쩌 폭포. 수직 절벽에서 떨어지는 물줄기는 거대한 물안개를 일으키며 장관을 이룹니다. 인근 주민들에겐 정령이 깃든 신성한 장소로 여겨지죠.
5: 여기 mấy cái rồi nhưng mà anh thấy là cái nào đẹp nhất à?
6: Cái này đẹp nhất.
5: Đẹp nhất.
6: Bởi vì có người ở dưới Hà Nội lên là họ cũng bảo là Tây Bắc là cái này đẹp nhất.
5: À vậy hả? Ồ.
6: Đẹp nhất Tây Bắc. Nơi khác em chưa đi nhưng mà nghe người ở dưới Hà Nội này ở đâu lên thì người ta bảo thác này là đẹp nhất rồi.
4: 이렇게 멋진 폭포 그냥 가긴 아쉽죠.
5: 와, 엄청 시원하네. 와. 어, 이거 보이세요? 어, 이거 보이세요?
4: 호기롭게 물속으로 풍덩.
5: 와!
8: 헬로!
5: 헬로!
8: 와! 아, 여기 들어왔는데 지금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눈을 뒤집었어! 아!
4: 이 소리 들리시나요? 폭풍우가 몰아치는 느낌이었습니다. 자연이 주는 선물 같은 짜릿함. 이 맛에 이 먼 곳까지 찾아오나 봅니다. 폭포 수영장에서 아이처럼 신나게 놀았습니다.

0: 어땠어요?
1: 너무 재밌었습니다.
2: 와, 물이 너무 시원한데 폭포 가까이 갈수록 이게 바람이랑 막 부니까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네. 되게 물이 깊어 보였는데 생각보다 딱 이 정도까지밖에 안 보였네요. 놀기 진짜 좋네요.
3: 제게 천연의 놀이터가 되어준 폭포. 몽족 사람들에겐 마르지 않는 생명수와 같습니다. 고산지대에서 벼농사를 할 수 있게 젖줄이 되어주죠. 산비탈에 조성된 계단식 논. 마침 모내기를 하는 분들을 만났습니다.
4: 디어 모닝을라 만배 해라서 지야 아지애와 그 꿈야는 해라 꿈사는 해. 어.
3: 산비탈을 개간해 만든 소중한 논. 가족들의 귀한 식량이 되어줍니다. 물소를 이용해 썰레질을 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요. 그 모습이 신기해 촬영팀이 따라가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5: 어이, 형자야. 저거 몇 시 하나?
3: 그림 같은 풍경 속엔 농부들의 삶과 애환이 담겨 있었네요.

0: 그런데 친구 집은 어디쯤 있는 걸까요?
1: 어? 멤버이! 멤버이! 와!
0: 고맙게도 친구가 마중 나왔습니다.
1: 너 남콘가 봐.
2: 아니야.
1: 야, 와, 너 남콘가. 와. 아, 친구 만났어요. 와, 그 괴양호 와.
3: 괴양호.
1: 막 이야, 야, em là gần đây, hôm.
3: Cách đây 3 cây số.
1: 3 cây số à?
3: Đúng.
1: Đi bằng xe máy à?
3: Đúng, đi bằng xe máy.
1: 오토바이 타고 또 와, 오토바이 타고 또 날 시간이 또 가는 게 와 신나네요. 와, 네.
0: 잠깐 포장된 길이 나오는가 했는데 또다시 이어지는 흙길. 그래도 풍경은 최고였습니다.
4: 와, 저쪽 산빛 아래 구름이 걸려 있거든요. 제가 그만큼 위로 공원으로 올라왔다는 뜻인데, 자, 구름 속에 있는 마을로 들어가고 있는 그 기분입니다.
0: 멀리서 보면 동양화 한 폭. 하지만, 가도 가도 굽이치는 산길, 친구가 마중 나오지 않았더라면 한참을 고생할 뻔했습니다. 드디어 친구네 마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 와, 와, 다이치야,
5: 다이나.
1: 오, 저 엉덩이 아파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또 아픈데 또 옆에 보니까 막 풍경은 쫙 있고 막 논 펼쳐져 있고 하는데 너무 예뻤어요, 진짜.
0: 오늘이 친구 아. 아버지 칠순 잔칫날.
6: 몰라, 이거 하다가 이제 넘어요.
0: 지금 친구 집에 왔거든요. 아버지 잠깐 뵙고.

0: 인사 한번.
1: 아, 진짜 뭐, 야. 오늘 세대는 조금 기분이 더 고고.
0: 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
1: 내봐 내.
0: 몽족 전통 옷을 입어보라는데요.
1: 아, 야, 누구로? 야, 야. 어, 그네 마우방.
2: 그네 바가. 그네 거, 그네 아니요.
1: 예, 아버지는 금 같은 거 금 자신다고 해서 저는 은으로 주셨다. 와.
0: 짤랑거리는 소리가 재밌어 몸 좀 흔들었는데요.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정말 잘 어울리죠?
1: 와. 와.
0: 부모님이 살아오신 지난 시간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아버지는 군인이셨대요.
1: 뭐를 할때 뭐야, 뭐야. 짝 봐봐, 안 나와. 안마 해드려야지.
2: 네네, 홀킥 진병
1: 이렇게 아숭 조우자 장수 축하. 이렇게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라서 또 공동체 중심의 사회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상 속에 약간 다양한 표창 상장들이 있습니다. 이게 실은 개인과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주고 또 모범적으로 살게 해주는 그런 원동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0: 70세부터 수여하는 장수 축하 상장엔 노인을 예우하는 문화가 담겨 있답니다.
1: 자왕, 야, 안당람디야. 어, 우와. 소를 도축하고 계시는데요? 장수 축하 잔치가 엄청 큰 마을 잔치인가 봐요. 저 소 이렇게 한 마리 다 잡는 거 처음 봤습니다.
3: phải có gì có lễ thì hoặc là cái chương trình gì thì mới mổ còn chỉ có thường là mổ lợn mổ gà thôi.
0: 몽족 문화에선 칠순 생일을 축하하며 소를 잡는 풍습이 중요한 의례 중 하나입니다. 가장 귀한 재산인 소를 잡아 가문의 위상을 높이고 조상의 복을 기원하는 것이죠.
1: thì bố em không phải là cái truyền thống nhưng mà mừng thọ thì cả làng
3: đúng cả làng, cả làng đến chung vui như đám cưới đó như lấy nhau đám cưới đó
1: 이게 칠순이라는 게 엄청 중요한 의미인 거예요. 또 이 소수민족이다 보니까 이 그 오랫동안 같이 이렇게 장수한다는 것 자체를 마을 전체가 축하해 주는 것 같습니다.
0: 부위별로 나눈 소고기는 잔치를 위해 옮기는데요. 통째로 오토바이에 싣습니다.
1: 이 귀한 걸, 이 귀한 걸 방금 쏟을 뻔했는데.
0: 안전하게 출발. 음식 장만도 마을 사람 모두가 함께 합니다. 소고기도 가장 신선한 상태로 준비하죠.
1: 와, 여기가 부엌인가 봐요.
0: 벌써 요리가 시작됐습니다.
1: 어, 냄새 너무 좋아요. 이 생강 향이랑 지금 고기 볶아주는 냄새가 너무 좋습니다. 와,
2: 그 뭐하고 앉아지? 내가
1: 아 소고기.
2: 소고기.
1: 소고기 볶음.
2: 아, 소고기.

0: 스포끈. 스포끈. 우리 몸이 나눔 등수에 넣은 이유야.
1: 동화.
0: 아, 이 건자에라 넣은 이유는 건가요?
1: 아, 내가 고기에 대해 건자에 넣은 이유는. 건, 넣은 이유는.
2: 친구의 요리 솜씨가 궁금한데요.
3: 그게 음식 이름이로.
0: 와,
1: 아주 고일
0: 내 건물
1: 사오.
0: 음식이 완성이 됐는데요.
1: 건물 사오는 민원이야.
0: 아, 너무
1: 안 튀는 지야 건물.

0: 찹쌀밥으로 떡을 만들려나 봅니다. 정말 역할이 바뀌었네요. 남자들은 주방에서 요리하고 여자들은 마당에서 떡매를 칩니다.
1: 와,
2: 아, 힘 되게 좋으신데요? 저 그 떡매 하는 것도 베트남에선 처음 보거든요. 한국이랑 진짜 비슷한 게 많은 것 같아요.
0: 두 분이 합을 맞춰 정말 잘하시는데요. 그래도 힘쓰는 건 제가 좀 낫지 않을까요? 오지 마을의 도부는 영상 제작 열풍, 스마트한 변화가 느껴집니다. 그나저나 떡매질은 언제 끝날까요? 동네 아이들도 신기한가 봅니다. 같이 떡매치는 분이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이에 질세라 저도 최선을 다했는데요. 결국 포기.
3: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2: 보통 힘든 게 아닌데요? 여기가 여기 딱 힘을 줘야지 이게 되니까 여기도 힘들고 여기도 힘들고 손이 지금 이렇게 벌벌 떨립니다.
0: 직접 해보니 떡은 정성입니다. 열심히 매질을 한 덕에 쫄깃한 찹쌀떡 완성. 직접 만든 떡이라 더 맛있겠죠? 저도 챙겨주십니다.
2: 잠깐만, 오, 되게 따뜻하다. 제가 방금 떡매 한 떡이거든요. 완전 부드럽고 아직도 따뜻해요.
0: 어떤 맛일지 저도 궁금한데요.
2: 와. 완전히 한국 가래떡이랑 거의 비슷한 맛인 것 같아요. 이거 일찍을 걸어서 먹으면 엄청 맛있을 것 같은데, 쫄깃쫄깃하고 그냥 딱 갓 만든 가래떡입니다.
0: 제가 만든 떡 맛 좀 보시라니까요. 맛있는 건 나눠 먹어야죠. 장수 축하 현수막도 준비했더라고요.
2: 와, 이제 아버지 생신이신데 어머니께서는 74세이신가봐요. 이렇게 가족 모두가 친아버지 생신이지만 이제 어머니까지 이제 같이 장수를 축하하는 그런 현수막이에요.
0: 마을 잔치에 앞서 가족들이 식사하는 축하 자리가 먼저 마련됩니다.
2: 거의 이렇게 가족 같지 않아요? 저 이제 큰아들.
0: 오늘 잡은 소로 만든 다양한 요리가 한상 가득. 부모님의 장수를 축하하는 정성스러운 생일상이 차려졌습니다.

0: 잔치의 시작을 알리는 술 한 잔. 파이팅 넘치는 가족입니다. 자리에 앉기 무섭게 이어지는 아버님의 건배 제안. 기분 좋게 한 잔 드시고 나면
1: 만나도 악수하고 술 먹으면 또 악수하고 이게 베트남 전체의 문화랍니다.
0: 또다시 이어지는 건배 제안.
2: 아니 아버지 술 엄청 많이 드시는데요.
3: 야, 제이야미 과연이야?
1: 야야야, 공감은 유야. 야야, 오케이야. 야, 야.
3: 에이 뭐.
1: 와, 야.
3: 나이, 나이 제이야. 나이, 공공개.
1: 아, 너네
3: 과연이야?
1: 야야, 그래야 그래야.
0: 술 마시고 악수하고 다시 채워지는 술잔. 어쩌다 보니 과음을 하고 있네요.
1: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2: 이게 실은 시골에 들어보니까 말이 잘 안 통하긴 하거든요. 근데 말이 안 통해도 그냥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막 음식도 나눠 먹고 하다 보면은 또 이렇게 또 정이 드는 것 같습니다.
0: 흥도 많고 정도 많은 친구의 가족. 덕분에 멋진 잔치를 함께 즐겼습니다. 행복한 기억 가득 안고 갑니다. 이제 저는 산골 마을에 숨겨진 보물 같은 장소 탁바호수로 찾아갑니다. 옌바이는 베트남 북부 산악지대의 관문입니다. 아름답기로 손꼽히는 계단식 논 풍경이 끝없이 펼쳐져 있고 거친 야생의 자연이 살아 숨쉬는 곳이죠.
2: 저는 지금 옌바이로 가고 있는데 옌바이는 평화로운 땅이라는 뜻이거든요. 그곳에 산 위의 하롱베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하롱베이도 가봤고 그 육지의 하롱베이라고 불리는 님빈도 가봤는데 산 위에 있는 하롱베이는 처음 들어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장소인지 또 얼마나 아름다울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0: 하롱베이 하면 바다에 펼쳐진 섬들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산 위에 하롱베이가 있다니 상상이 잘 안 되더라고요. 여기 어딘가 호수가 있다는데요. 제겐 논만 보일 뿐 아무래도 주민을 만나 여쭤봐야겠습니다.
1: 마치 남루어를 바울로와.

0: 아이고 잘생겼다. 와 너무 예뻐요. 아까 제가 약간 사자기 같기도 하거든요.
1: 상담만 받아도 28,000번의 회전으로 과일과 채소류는 물론 단단한 견과류까지 세밀하고 부드럽게 대용량으로 많은 양도 한 번에 고속 블렌더 무료.
2: 아 이번 신상암보험 너무 좋은데 이거 광고해도 되나? 암보험이 매달 월급처럼 생활비를 준다고?
3: 게다가 치료받을 때마다 또 준다고?
2: 아 이래도 되나?
4: 예. AIA 생명
2: 중입자니 다빈치 수술이니 하는 최신 치료들 비싸잖아. 근데 또 보험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모두 보장된다고 하네. 이래도 되나?
5: 이동하실게요.
2: 네.
4: AIA 생명
2: 요즘은 자식들 다 바쁜데 간병이 진짜 문제잖아. 근데 병원은 물론 집에서 쓰는 간병인 비용까지? 아무리 프리미엄이라도 정말 이래도 되나?
6: 다시 들어간다.
4: AIA 생명
2: 이건 정말 AIA 모델 올해한 저도 인정합니다.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최대 5년간 매달 생활비에 연 1회 치료받을 때마다 한 번 더 보장.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고액 치료는 물론 비급여나 전액 본인 부담인 암 치료비도 최대 5년간 치료비 보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광고해도 돼요? AIA가 제대로 준비했네. 광고 시간이 부족해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한 더 다양하고 꼼꼼한 보장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7: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1: 상담만 받아도 과일과 채소류는 물론 단단한 견과류까지 세밀하게 고속 블렌더 무료.
2: 아 이번 신상암보험 너무 좋은데 이거 광고해도 되나? 아니 원래도 암 진단금이 든든한데
3: 전이 되면 최대 8번까지 더 준다고?
2: 아 이래도 되나?
4: 준비할게요.
2: 예.
4: AIA 생명
2: 중입자니 다빈치 수술이니 하는 최신 치료들 비싸잖아. 근데 또 보험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모두 보장된다고 하네. 아니 이래도 되나?
5: 준비할게요.
2: 예.
4: AIA 생명
2: 비급여나 전액 본인 부담인 최신 치료비들도 종류 상관없이 최대 5년간 보장? 아무리 프리미엄이라도 정말 이래도 되나?
6: 다시 들어간다.
4: AIA 생명
2: 이건 정말 AIA 모델 올해한 저도 인정합니다.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최초 암 진단금에 더해 전이암 2차 암 진단금 최대 8번까지 챙겨드리고요.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고액 치료는 물론 병원 및 집에서 쓰는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
6: 가!
2: 수고하셨습니다.
6: 수고하셨습니다.
2: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광고해도 돼요? AIA가 제대로 준비했네. 광고 시간이 부족해서 일

0: 미리 말씀드리지 못한 더 다양하고 꼼꼼한 보장.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1: 상담만 받아도 과일과 채소류는 물론 단단한 견과류까지 세밀하게 고속 블렌더 무료.
2: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3: 김일이야 할머니한테 이런 거 먹은 거는
4: 이거 먹어
3: 치킨 프로틴
5: 짠
3: 가서 청소 잘해주세요 이모 해
4: 봐봐
3: 어디 있어 지금
4: 로봇이야 로봇
3: 에이, 우리 청소 이모야
6: 공원에도 거리에도 주택에도 합성 목재 예스템바 데크 펜스 루바 사이딩 등 친환경 제품으로 생활 속 가까이 합성 목재 예스 팀바.

0: 새로운 침입작. 난 나가볼게.
1: 잠깐 밖을 좀 살펴보고. 됐다. 괜찮아.
0: 고마워. 포근아, 갈게.
2: 아들, 주말인데 일찍 일어났네?
1: 네, 안녕히 주무셨어요?
3: 자, 밥 먹자.
1: 네.
3: 자, 포근이도. 윤호야.
1: 네?
3: 오늘 아빠 엄마는 외출했다가 올 거야.
2: 저녁 전에 돌아올게.
1: 그럼 오늘은 제가 포근이 산책시킬게요.
3: 그래주면 고맙지.
2: 누구 아들이 이렇게 착해?
1: 뭘요. 포근아, 오늘은 나랑 나가자.

0: 여기 인간계 맞냐? 가보자. 아, 신기한 게 많네.
1: 저기,
0: 에?
1: 지금 에? 변장한 거예요?
0: 어? 나?
1: 응.
0: 변장? 그런 거 아닌데.
1: 그럼 마법으로 변신한 건가?
0: 변신은 아니지만 마법은 부릴 수 있지.
1: 정말? 보여줄 수 있어?
0: 좋아. 깜짝 놀라게 해주지.
1: 어?
0: 닐리리요. 아자자.
1: 오, 멋지다.
0: 별것도 아닌데 고맙습니다.
1: 또 다른 건 없어?
2: 보여줘! 보여줘!
0: 다 보여줄 수는 없고 하나만 더 보여줄게. 닐리리요. 이것도 아닌데 뭐. 저건 뭐냐?
3: 잠깐 물러서 주십시오.
0: 에휴, 뜨는 게 좋겠군. 닐리리야.
1: 뭐지? 이건 용아.
4: 나도 느꼈어. 강력한 기운이야.
5: 미아야.
1: 들어와.
6: 안녕. 난 용아하고 잠깐 나갔다 올게.
1: 어디 가는데?
6: 볼 일이 있어. 너도 이 근처 공원에라도 다녀와. 이따 봐.

0: 저쪽이다. 멋지네. 이런 데가 있었다니. 좋다.
1: 거기요! 위험하니까 빨리 내려오세요.
2: 내려와요. 응?
0: 괜찮아요. 자, 샤샤, 이샤, 이샤샤, 차. 아싸.
2: 엄마, 위험하니까 빨리 내려와요.
3: 119죠. 근정전 지붕에 이상한 사람이 올라갔어요.
0: 모두 응원해주시니 가벼운 마법을 보여드리죠. 일일이요.
1: 정말 하늘에 뜬 것 같은데?
0: 이 정도 갖고 놀라고 그러냐? 마법 기운인데? 어디냐? 저기다! 여긴 인간계인데 쟤네들 뭐냐? 일단 피하자! 일일이요!
1: 날아갔어!
4: 뒤쫓자!
5: 얼레리오!
4: 꼴레리오! 이 근처야.
5: 찾았다. 얼레리오!
0: 깜짝이야!
5: 너 누구냐? 어떻게 여길 왔지?
0: 그러는 넌 누구냐?
5: 선계에서 파견한 형사, 인간계에서 사고치는 선계인을 잡는 게 일이야.
0: 선계에서 넘어온 걸 알다니 제법인데. 야! 순간 이동을 하다니.
4: 얌전히 들어가자.
0: 밀리리야! 조심해. 난 전기를 만들어낸다고.
5: 이런.

0: 안녕, 밀리리오.
1: 괜찮아?
2: 이런 실수를 하다니.
3: 가자.
2: 조윤호.
4: 뭐?
2: 어디 가?
3: 공원 가는데.
2: 공원? 같이 가줄까?
3: 아니, 괜찮아.
2: 그럼 좋아, 같이 가줄게.
3: 어? 안 가도 된다니까.
2: 호근아, 안녕. 아, 이뻐. 가자.

0: 저기다! 아라리오! 멈춰! 도망가 봐야 소용없어!
1: 너, 누구야?
0: 난 해치야. 선계 입구를 지키는 수문장이야.
1: 그럼, 이미 내 정체를 알고, 날 잡기 어려울 텐데.
0: 네가 어디로 도망가도 이 방울이 널 찾아낼 수 있어.
1: 왜 날 따라다니는 거야?
0: 넌 선계로 돌아가야 해.
1: 아니, 난 여기 있을 거야. 삐요삐요. 응? 으악!
0: 사라졌어. 찾아낼 수 있다니까. 아라리오!
2: 공기가 너무 좋아.
3: 맞아. 보구나, 왜 그래?
1: 그쪽에 뭐가 있어?
3: 뭐지?
0: 거기서!
1: 어?
0: 어디로 간 거야? 이런, 아라리오!
2: 저거, 리오노 너도 봤지?
3: 어? 뭘? 난 못 봤는데.
2: 어? 포근이 너 봤지?
1: 여기까지 못 쫓아오겠지.
0: 그럴까? 어딜 가도 찾아낼 수 있다고 했잖아. 넌 날 피할 수 없어.
1: 조용히 있을 테니까 날 못 본 척 해줘.
0: 넌 이미 인간계를 어지럽히고 있어.
1: 데려가고 싶다면 날 이겨야 할 거야.
0: 너와 싸우고 싶지 않아. 그냥 날 따라와.
2: 둘 다 멈춰.
4: 인간계에서 웬 난리들이야?
0: 너 누구?
4: 선계 형사. 내 이름은 용아.
2: 난 써니야.

0: 수소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1: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0: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에 던진 도둑이었었지. 어?
1: 그래, 석봉팀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2: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와쭈.
3: 패션 디자이너
4: 여기야. 어서 들어와. 오늘은 멋진 옷을 만들 거야. 모자하고 팔찌랑 신발도. 그리고 필요한 건 이거야. 스케치북. 무슨 옷을 만들지 그리려고. 짜잔. 왜냐하면 오늘 할 건 바로 패션 디자이너거든. 아우 아우 아우. 나랑 같이 패션 디자이너 놀이 할래? 좋다고? 아우. 그럼 아무도 본 적 없는 아주 특별한 옷을 만들자. 같이 말이야. 아, 이런 게 없어도 괜찮아. 아무거나 써도 돼. 오, 좋아. 디자인 멋지다. 근데 뭔가 다른 게 더 있었으면 좋겠어. 뭐냐 하면 오, 망토. 아님 드레스. 아님 모자. 좋아. 너흰 뭘 만들 거야? 자, 여기에 그려봐. 봐도 돼? 우와, 디자인 멋진걸. 잘했어. 가자, 이제 밖에 나가서 해볼까? 패션 디자이너 놀이. 그럼 가서 아무도 본 적 없는 멋진 옷을 만들어보자.
5: 우린 패션 디자이너, 옷 만들

0: 멋지게. 그러자 새가 말했어. 찍찍찍찍찍찍.
1: 그게 무슨 뜻이야?
0: 디런! 얘들아 안녕. 우린 패션 디자이너 놀이 중이야. 멋진 패션쇼도 열 건데 같이 할래?
2: 응, 당연하지. 난 너희 패션쇼에서 사진 찍을게. 바로 이렇게 말이야. 카메라만 있으면 돼. 멋진 옷하고 이따 봐.
0: 보석 디자이너? 좋아! 그럼 만들어봐. 팔찌랑 또 귀걸이도. 그럼 난 모델 할래. 패션쇼에서 멋지게 뽐낼 거야. 근데 무대가 없는데 어떡하지? 아무거나 써도 돼. 무대, 무대. 아, 그렇지. 저거야. 무대야. 아, 우와, 딱 좋아. 아주 완벽해. 봐. 좋아요. 패션. 이제 필요한 건 아주 아주 특별한 옷이야. 그걸 만들어야 해. 무슨 모양 좋아해?
3: 난 번개 모양.
0: 그럼 네 옷은 바로 번개 모양 옷이야.
3: 오, 이게 내 거야. 고마워.
0: 이제 옷감만 있으면 돼. 패션 디자이너들, 손상안경을 써보자. 우리가 쓸 옷감이 보이니? 저기 있어! 바느질 할 시간! 치카 치카 치카 치카 치카 치카 치카 치카 치카 치카 치카 치카 치카 치카. 모델은 나왔어요?
3: 네, 가요!
0: 잠깐 있어봐요. 뚜두두루 뚜뚜두. 이걸 어떡하지? 그럼, 아, 좋아요. 여기로 가고 또 여기로 가면, 자, 됐어요. 오! 아니면 이걸, 아하! 자, 이제 다 됐어요. 번개 모양 옷이에요. 우와! 이제 팔만 움직이지 말아요. 절대로요. 그럼 완벽할 거예요.
3: 좋아. 어차피 팔은 잘 안 써. 나 좀 봐. 예. 짜잔.
0: 아이, 참. 이런. 어떡하면 좋지? 뭔가 옷을 잡아줄 게 필요해. 그러니까 단추나? 아님 또. 집게잖아? 그래, 이거야!
2: 우와! 여기요! 사진 찍으러 왔어요. 아주아주 특별한 옷을 말이에요.
0: 곧 나가요!

0: 잘못됐어요?
1: 아니요. 네, 맞아요. 아무 일 없어요. 자, 잠깐만요. 아우, 큰일 났어. 돼지가 너랑 똑같은 옷을 입었어. 진짜 특별한 옷을 새로 만들어야 해. 그것도 빨리.
0: 이제 들어가도 돼요?
1: 아직 안 돼요. 잠깐만요. 좋아! 데이지한테 가서 보여줘. 제일 좋아하는 단어는?
2: 나뭇잎.
1: 오, 좋아. 그걸로 멋지게 꾸며보자.
2: 또 두 번째 좋아하는 건 엉뚱한 거.
0: 우와! 찰칵찰칵, 찰칵찰칵, 찰칵찰칵. 오, 세상에. 찰칵찰칵, 찰칵찰칵, 찰칵. 멋지게 서볼래? 오, 이거 진짜 예쁘다.
1: 이건 여기로, 또 이건 여기. 오, 좋아. 이 나뭇잎 간 주덕

0: 덕분에 멋져졌어. 근데 그래도 아직 뭔가 부족해 보이네.
1: 안녕 비씨. 패션. 미와. 그럼 나 이제 나가도 되는 거야? 아하.
0: 아직 아니야. 내가 이렇게 손을 위로 번쩍 들면 그때 나가는 거야. 우와, 우와, 여기 봐. 오, 예. 고마워요, 고마워요. 전 디자이너 딜런이에요, 또.
2: 안녕하세요.
0: 나뭇잎?
2: 네, 가요.
0: 아, 아직 안 돼.
2: 그치만 바로 올려.
0: 데이지 새 옷이 너랑 완전 똑같아.
2: 이번에도? 와, 쟤 진짜 멋지다.
0: 옷을 새로 만들어야 해. 그것도 아주 특별한 옷으로. 빨리. 제일 좋아하는 게 뭐야?
2: 알잖아, 친구들.
0: 그래, 그거야. 비씨, 좀 도와줘. 좋아, 넌 거기 서 있고 또 이걸로 아, 그래. 좋아. 아우! 소개합니다. 우리는 친구들. 쿵짝, 쿵짝, 쿵짝, 쿵짝, 쿵짝, 쿵짝, 쿵짝.
2: 정말 놀라워요. 찰칵, 찰칵, 찰칵. 진짜 멋져요. 찰칵. 멋진 친구들이네요. 찰칵.
0: 고마워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2: 아니라고? 오, 나 뭔지 알 것 같아. 뭐야 이게? 내 옷이야? 예! 이런 옷은 처음 봐. 이건 진짜 특별하고 멋진 옷이야.
0: 처음 보는 특별한 옷? 우리가 해냈어!

0: 고마워 모두 즐거운 오늘 신나게 놀았죠 또 놀아요 함께 신나게 그럼 또 만나
1: 딜런 이 멋진 옷 사진 좀 찍어야겠어

0: EBS 어린이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악당 천지가 파괴한 한글을 찾아서 한글 세계로 출발! 한글 용사 아이야! 유치원 선생님이 된 번개맨과 아이들의 자충우돌 성장 드라마 지구양웅 번개맨. 직접 토론하면서 생각하는 힘이 쑥쑥 자라나는 시간, 어린 철학자. 우리 몸속에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최고다 호기심 딱지. 똑똑해지고 싶은 친구들은 EBS에서 만나자.
1: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2: 물에도 어?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1: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에 담긴 도둑이었었지. 어?
2: 그래, 서포팅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따라랑.

0: 쿠키, 정말 팬케이크 안 먹을 거야?
1: 좀 이따가 먹을게. 왜 아무런 임무도 없지?
2: 우후! 임무 호출이다! 안녕, 기가빌더! 지금 엄마랑 같이 토마토 농장에 가고 있는데 차가 너무 막혀서 꼼짝 못하고 있어.
3: 꽉 막힌 도로는 진짜 싫어.
2: 저 협곡을 통과하면 더 빨리 갈 텐데. 그러려면 다리가 필요해. 기가빌더, 너희가 다리를 지어줄 수 있어?
3: 당연하지. 출동하자.
4: 뭐? 포키, 그렇게 막무가내로 출동하겠다고 하면 안 돼.
3: 아빈이 없으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도와야 해.
2: 뭐? 아빈은 어디 갔는데?
3: 아빈은 휴가 갔어. 그래서 누가 임시 리더가 될게. 나야!
2: 정말? 이 중요한 날을 놓칠 순 없지. 네가 임무를 수행하는 걸 촬영해도 돼?
3: 물론이지. 지금 바로 출동할게.
2: 고마워.
4: 어떡해. 결국 진짜 출동하게 됐잖아.
3: 걱정 마. 우린 그냥 하던 대로만 하면 돼. 식은 죽 먹기야.
0: 루루, 우린 제이와 시민들을 돕긴 해야 하잖아. 우리 한 번만 포키를 믿어보자.
4: 한번 해보는 거야.
1: 그래, 어디 한번 해보지 뭐.
4: 알았어. 포키, 최선을 다해야 해.
3: 나만 믿으라니까. 자, 그럼 기가빌더 출동! 땀파기 대장 포키! 땀파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4: 난 수학 천재 루루!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3: 눈부신 아티스트 레이!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0: 블록 쌓기 챔피언 마이티! 자, 쌓고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4: 그리고 난 하늘을 아는 스타 스키! 몸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지!
5: 기가빌더 출동!
3: 자, 여러분 모두 집중! 제이가 촬영 중이니까 우리가 멋지게 활약하는 걸 보여주는 거야. 이번엔 우주에서 가장 특별한 다리를 지어보자. 멋진 파티 풍선을 달고 시끌시끌한 음악에 빙글빙글 도는 구간을 거쳐 아찔한 경사를 내려오게 하는 거야.
4: 이걸 짓겠다고? 너무 고불고불하고 복잡해. 이건 비효율적이야.
3: 루루, 이건 평범한 다리가 아니야. 베라시티의 자랑이 될 거라고. 너희 생각은 어때?
1: 그게 새롭고 멋지긴 한데 안전한 거야?
3: 당연하지. 설계도상엔 아무 문제도 없어. 왜 그래? 새로운 도전이잖아. 재밌을 거야. 한번 만들어보자.
0: 그래도 시도나 해볼까?
1: 그래 뭐.
4: 그럴까? 하지만 이거...
3: 좋았어! 얼른 다리를 지어보자. 내가 설계한 대로!

0: 경사가 너무 가파른 것 같아. 일반 다리보다 사고가 날 확률이 30%나 높아.
1: 루루, 경사가 엄청 가파른데 도로가 짧아.
2: 다리가 너무 가파르고 높아.
0: 기둥도 너무 높아서 자칫하면 무너지겠어. 그래, 이런 다리를 사람들이 쓰게 할 순 없어. 너무 늦기 전에 빨리 고쳐야 해. 포키!
3: 우와, 이런 다리는 처음 봤어요. 누가 이런 아이디어를 냈죠?
4: 그야, 뭐, 당연히 저죠. 이 다리는 세상에서 제일 멋진 건축물이 될 거예요.
2: 포키?
4: 아우, 얘들아, 지금은 제이랑 인터뷰 중이거든. 나중에 얘기하면 안 돼.
0: 포키! 지금은 인터뷰할 때가 아니야. 다리를 다시 지어야 한다고.
4: 뭐? 다시 지어? 그게 무슨 소리야?
0: 설계도상으론 괜찮을지 몰라도 사람들이 사용했을 땐 위험할 수도 있어.
2: 어떻게 위험한데?
4: 아니, 잠깐만.
0: 도로가 막힌다거나 사고가 날 수 있고 심지어 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어. 어서 빨리 설계를 바꿔야 해.
4: 루루, 왜 자꾸 내 계획에 반대하는 건데?
0: 자꾸 반대하는

0: 하니까 내 방식대로 할 거야. 너희 설계도대로 짓기나 해.
1: 복귀.
0: 아니, 난 그런 뜻이 아니라.
2: 좋아, 네 마음대로 해. 루루 언니가.
0: 우리도 같이 갈래.
1: 복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0: 복귀, 너 괜찮아? 난 그냥 멋진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는데 내가 다 망쳐놨어. 이제 친구들이 날 쳐다보기도 싫어해.
2: 복귀, 네가 용기 내서 먼저 사과한다면 친구들도 다 이해해줄 거야.
0: 정말 그럴까?
2: 당연하지. 친구들이랑 오해를 풀고 다리도 더 멋지게 완성하는 거야.
0: 그래, 더 이상 고집 부리지 않을 거야. 당장 친구들에게 사과해야겠어.
3: 우리는 토보와 두더지들.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그만해. 카페 갈 테니까 조용히 좀 하란 말이야. 뭐야, 새로운 다리가 생겼잖아. 두더지들아, 한번 가보자. 아니, 이게 대체 뭐야?
2: 포보와 두더지들이잖아.
4: 안 돼, 아직 완성된 게 아니야.
3: 뭐야, 다리가 끊겼잖아. 누가 좀 도와줘.
0: 어떡해, 빨리 구해줘야 해. 기가봇 변신.
3: 한심한 기가 녀석들아, 다리를 왜 짓담한 거야? 위험한 사고라도 터지길 바란 거야? 너희들이 책임질 수 있냐고.
5: 미안해.
3: 제발 다음엔 말이야, 제대로 지어. 자, 가자, 두더지들아.
0: 얘들아, 날 구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아까 이런 말이야.
2: 복귀, 또 다른 사고가 터지기 전에 다리부터 다 짓는 건 어때?
0: 좋아, 이번엔 제대로 지어볼까?
5: 그래, 좋아, 복귀.
0: 주변에 차가 막히지 않게 해줄 튼튼한 다리를 지어야 해. 그럼 어떤 다리를 지어야 할까?
6: 다리가 안전할 수 있게 최대한
2: 평평하게 만들고
0: 예술적 감각이 돋보이는 난간을 설치하는 거야. 보기도 좋고 사고도 막을 수 있게.
2: 다리 위아래에 뼈대를 설치하면 무게가 분산돼 훨씬 강한 다리가 될 거야.
0: 모두 좋은 생각이야. 기가 빌더 건설해 볼까?
5: 임무 완수!
2: 드디어 다리가 완성됐어!
0: 봤지? 효율적이고 균형이 딱 맞았어. 작품이 따로 없어. 얘들아, 아까는 고집 피워서 미안해. 이제부턴 너희 의견에 귀 기울일게.
2: 괜찮아, 포키. 나도 미안해. 널 혼자 두고 가는 게 아니었어.
6: 다시 너 혼자 내버려 두지 않을게.

안녕 친구들. 고고다이노가 자가절할 기계로 곤충처럼 작아졌어. 작아진 탐험대가 신비로운 곤충 세계를 발견하게 되는데 엄청난 위기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어. 안키, 스톰, 해리, 레스큐킹으로 합체해줘. 작아진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와 함께 신비로운 곤충 세계 대탐험을 시작해보자. 자, 모두 준비됐지?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 고고!

0: 브레이브 킹덤의 공중근위대 카본 스카이페리어, 듬직한 승기 카본 제트밴더, 용맹한 드론 카본 에어밴더, 유쾌한 헬리콥터 카본 헬리밴더, 밴더 삼총사 슬랩밴드 발사! 차! 부드럽게 감기는 헬로카본 밴더 삼총사!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잠자는 모습 구경한 거야?
1: 으야호! 내가 챔피언이다!
2: 쟨 일어나는 것도 시끄럽냐?
3: 저, 괜찮아, 스파크 비트?
1: 무슨 소리야? 난 언제나 컨디션 최상
4: 깨느냐, 동생아!
5: 이제야 깼네.
4: 나는 네가 다시는 나를 못 알아볼 줄 알고.
2: 형, 제정신이야?
0: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6: 너희 어젯밤 일 기억 안 나나 보지?
7: 엄청 무서웠다고!
8: 환자들의 안정을 위해 정숙하도록 해.
9: 잠시 자리를 비웠을 뿐인데 그새 소라 아니냐?
0: 대장!
9: 씩씩해 보이니 걱정은 덜 없고.
0: 물론이지. 난 멀쩡해.
10: 너 누워있어.
8: 준, 잠시 할 얘기가 있어.
6: 응? 비스트 바이러스.
11: 변이체?
8: 그래. 저 둘의 오일에서 검출됐어.
12: 블러드윙이 비스트 바이러스를 개조했다고 지금 의심하는 거야?
8: 녀석은 이 바이러스를 이용해 포르카카 마을의 메탈 카드보트를 모두 지배하려는 속셈이다.
9: 성가신 녀석이 포르카카에 와버렸고.
7: 녀석은 혼자잖아. 우리 머리수라면 한꺼번에 쳐들어가서 따끔하게.
9: 그 머리수가 문제다. 이 스펠란자 외에는 20억 메탈 카드봇이 잠들어 있어.
7: 20억?
13: 많이도 차고 있구만.
9: 봉인되어 있는 동포들이 모두 깨어나 블러드윙에게 조정당한다면 더 이상 손 쓸 수 없을 거다.
14: 한시라도 빨리 블러드윙을 찾아내야겠군.
8: 와일드 카드봇으로부터 나온 변이체라 너희는 면역돼 있지. 아주 소편하시겠어.
13: 너 그게 무슨 뜻이야?
7: 말은 나쁘면 가시가 있는 것 같은데.
11: 내가 앵글로.
12: 이 친구들은 모두를 걱정하는 거라고.
8: 사실을 말했을 뿐이.
6: 저기 비스트 바이러스란 건 대체 뭐야? 와일드 카드봇이 태어날 때부터 지녔다고는 하지만 메탈 카드봇의 몸과 마음을 변하게 하는가 하면 또 자칫하면 죽는다고 알려져 있고 이젠 감염자를 조종까지 할 수 있다니 뭔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들거든.
14: 답하기 까다로우신 질문이군.
7: 우리야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으니까 왜 그렇게 되는지는 잘 몰라.
13: 생존을 위한 수단으로 쓰라는 모아의 돼지의 선물일 수도 있지.
11: 그런 것 치곤 너희가 항상 먼저 덤비는 것 같은데.
13: 그거 본능에 따른 것뿐이라고.
14: 우리에겐 위험을 느낀 토끼가 사냥꾼으로부터 도망치듯 자연스러운 거라고.
8: 그래, 그 본능 덕에 블루캅의 모습도 바뀌고 피닉스 파이어도 두 번 다시 못 볼 뻔했지.
14: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8: 그걸 지금 말이라고.
15: 미안하다. 내가 와일드 카드봇을 대표해서 사과하지.
6: 블레이온.
8: 어서 블러드윙을 찾아야 해. 한시가 급하다.
6: 미안, 내가 괜한 얘기를 꺼내는 바람에.
11: 괜찮을 거야.
9: 블러드윙과의 악연에다 바이러스 치료를 위한 백신이 소용없어졌으니 이해해주자.
16: 그럼 두 분, 블러드윙에게 납치되었을 때의 상황과 심정, 상세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2: 녀석의 목소리가 들리면 의식을 빼앗기는 느낌이 들었어. 요.
0: 기분이 좋아지면서 어느덧 몸이 움직이게 되어버리는 감각이었달까. 요.
5: 의식을 빼앗기고 기분이 좋아져.
13: 블러드윙, 용서 못한다.
16: 거기 좀 조용히 하세요. 뭔가 단서가 될 만한 기억은 없으십니까?
0: 단서 말이지.
2: 희미하게 기억나는 건 어두운 동굴 정도려나. 요.
0: 아, 그러고 보니 어둠 속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 아유.
17: 아키나 행성이 멸망할 때 그 파괴신이 부활한 게 틀림없나?
18: 모노 혼족의 족장이 직접 봤다고 한다. 다가올 날을 대비하기 위해서 너의 능력이 필요하다, 블러드윙.
7: 나는 대화였어, 대화.
16: 두 분 다 이렇게 살아계셔서 다행입니다. 납치 피해자 시에로 씨와 스파크 비트 씨였습니다.
8: 사실이야, 시에로?
16: 시에로가 조금 바보긴 해도 거짓말은 안 해.
0: 왜 그렇게 심한 말을?
11: 파괴신이라 했지? 그건 설마...
9: 파멸을 몰고 온다는 전설의 파괴신. 타이런트 제로 얘기일 거야.
15: 블러드윙과 이야기를 나누던 상대는...
13: 내가 타이런트 제로 얘기를 꺼낸 건 너희를 지휘하고 하나뿐이야.
8: 설마...
6: 헤비 아이언이야.
11: 역시! 그 녀석 블랙코크랑 싸우고 포르카카로 향한 거였어.
9: 그 무거운 몸을 끌고 여기까지 잘 도왔고.
8: 바다에 추락해도 헤엄쳐 육지로 올라올 정도의 녀석이야. 야생의 힘으로 날개까지 얻었으니 어려운 일도 아니지.
2: 아버지는 스카이 갤럽이 옮겨줬는데.
13: 녀석이...
2: 어쨌든 동굴이 아지트라니 진짜 박쥐 같은 녀석이네.
7: 동굴은 나도 좋아하는데.
6: 동굴은 이 주변에 아주 많아. 어디에 있을지 특정하기가 어려워.
13: 녀석이 이곳에 와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해. 나는 녀석의 냄새를 알아.
6: 아, 코뿔소라 후각이 좋구나.
13: 솔레이오, 나에게 야생의 힘을.
6: 알았어.
13: 이쪽인가? 이쪽이군.
11: 좋았어. 따라가자.
13: 여기다! 틀림없어!
6: 등장 밑이 어둡다더니...
2: 바로 옆이잖아! 좋았어! 어두워서 잘 안 보이니까! 로크러쉬가 뭐죠?
7: 어? 나 말이야?
6: 아! 로크러쉬는 적외선과 소리로 상대를 이식하니까!
11: 든든하겠는데? 부탁할게!
2: 걱정 마! 나도 같이 가주지!
7: 알겠어! 나 먼저 갈게!
6: 위치를 찾은 건 좋은데 어떻게 블러드윙을 막지?
11: 미리 퇴치 방법을 준비했지. 이 마늘...
7: 마늘이라면 소용없을 거야. 인간들이나 먹는 게 통하겠냐? 너 바보야?
15: 와일드 카드봇은 더 지독한 것도 좋아해.
9: 은혜탄환 말뚝.

0: 성수는 어떨까?
1: 그건 들고 다니기 어렵잖아.
2: 혹시 십자가 같은 거 가져온 건 아니지?
1: 아, 아니거든.
3: 태양의 빛도 있지.
0: 준, 그냥 박쥐야.
2: 겁쟁이.
1: 나 박쥐 처음 본단 말이야.
4: 오호, 이 동굴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구만. 여기서 무카라랑 숨바꼭질도 하고.
2: 어, 어? 저기 어?
4: 왜? 뭔가 보여?
5: 자네들 차일도 여기까지 몰려와서. 어?
1: 어디야? 모습을 드러내.
2: 저기 위야. 천장에.
6: 이런 곳에 있었군, 블러드윈.
7: 이 녀석의 속셈 전부 들었다.
8: 너 헤비아영과 함께 헬란자외에 잠든 20억 메탈 카드봇을 조종할 셈이지?
6: 뭐라고?
1: 플레임 노바처럼 이 지구를 정복할 생각이라면 소용없어.
6: 그것도 비스트 바이러스를 퍼뜨렸어. 용서 못해.
1: 내가 인물로 대단.
6: 역시 넌 그때 짐승들에게 영혼을 팔아버린 거냐?
5: 영혼을 팔았다고?
6: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 녀석은
5: 나를 이해해 줄 거라 생각했는데.
6: 아씨, 이분 친구야.
7: 지구 정국이라.
2: 저기 뒤에 또.
7: 착각은 자유라지만 심하군. 이 녀석과 손을 잡은 건 사실이지만 다가올 강적인 맞서기 위해서다.
9: 타이란트 제로 말인가?
7: 그래, 파괴신이라 불리는 괴물을 막기 위해서 스타 가디언보다 강한 지도자가 필요하지.
1: 멋대로 말하지 마!
2: 이 땅은 우리 지구인들의 거야. 그리고 이곳에 도움을 바라고 온 모두의 것이라고 무카라가 말했어.
7: 너희 멋대로 정해버리면 곤란하지.
9: 혼자서 난동만 비우던 녀석이 지도자를 입에 올리다니. 되지도 않는군.
7: 수적으로 우리가 유리해. 과연 그럴까?
4: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10: 아니 글쎄, 레드브릿지 녀석의 엉덩이에
5: 이리 오겐 아시엘이오 스파크벤트.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모두의 힘을 합칠 때다.
7: 눈세나!
4: 스파크벤트!
7: 싫어!
9: 대체 무슨 일이지?
2: 둘이 녀석들 편이 된 거야?
5: 너희도 우리와 함께 파괴신에게 맞서자.
1: 블루탑이 물렸을 땐 멀쩡했는데.
6: 이미 바이러스에 감염된 면역이 됐던 거야.
0: 머슬하이드도 감염된 적이 있다고 했잖아.
2: 안 되겠어. 모두 돌아와.
1: 내려라.
9: 너희들 눈을 떠.
6: 설마 백신 접종으로 변종 바이러스에 취약해졌나?
7: 너희 녀석 그런 모습을 또 보고 싶진 않았다.
2: 그래, 레드블리츠.
1: 블루캅 대박.
2: 플레이언 대박.
7: 자, 이젠 시간 문제로만.
6: 당장 멈추지 못해, 블러드윈.
7: 난 그저 힘이 필요했던 것 아닌데.
6: 뭐?
7: 동료들의 목숨을 구할 힘이.
5: 그러기 위해서 메탈 카드봇에게 있어 절대적인 금기, 비스트 바이러스를 스스로 받아들이는 것뿐이었지. 내 이론을 실험해볼 때가 맞나?
6: 살아있다.
5: 그로써 난 많은 생명을 구할 가능성을 손에 넣은 거야.
6: 아니, 그렇지 않아. 저길 봐. 의사는 생명을 구한다. 바이러스를 악용해서 자유를 빼앗는 게 아니라.
9: 미안하다. 난 이 녀석들에게 또 상처를 입힐 순 없어.
6: 기란.
11: 이런 큰일이 될 줄.
12: 자기 점점 늘고 있으셔.
3: 준, 급혈기가 가장 싫어하는 약점이 뭐지? 어?
1: 마늘이 아니라 십자가 아니라
3: 태양의 빛이야. 이 동굴에 태양의 빛을 불러내자. 지훈,
1: 어떻게?
3: 어머니께서 그러셨어. 블루캅과 플레이온이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 태양광이 준하는 빛을 발산한다고.
1: 알았어. 너희 괜찮지?
0: 그럼 이번엔 해내자, 플레이온.
8: 메가인 불러. 난 인간과 와일드 카드봇을 잇는 다리가 되는 게 이곳에서 내 역할이라 생각했어. 하지만 근본적인 것을 놓쳤다.
6: 뭘 말하고 싶은 거야?
8: 메탈 카드봇과 와일드 카드봇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 눈으로 똑똑히 봐줘.
5: 저자들 무슨 수작을 벌이려는 거야?
1: 블루캅 플레이 슈페리얼.
7: 우리를 방해하지 마라.
1: 유나이트.

0: 적을. 그랑 블루레온?
1: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2: 그랑 블루레온이 발산한 태양의 빛이 모두에게 잠식한 바이러스를 정화한 거다.
3: 메가인블루!
1: 괜찮다, 친구야. 어째서지? 오드님을 통제하지 않으면 파괴실을...
3: 괜찮아! 우린 변이체 따위 없어도 힘을 합칠 수 있게 됐어.
0: 파괴심이 와도 결코 지지 않을 거야.
4: 이번에 좀 버텼군.
5: 그래, 더 노력해야겠어.
1: 엔진 회로 정상, 체내 바이러스 섬유 확인. 야생의 힘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은 건 오만이었군.
0: 그렇지만 너의 도움으로 메가 엠블러는 구했잖아.
1: 솔레유 얘기대로야, 이 친구야. 이런 날 아직도 친구라고 불러주는 건가? 물론, 물론이지. 아, 이봐, 장난치지 마. 눈을 뜨게 놔. 메가 엠블러!

0: 버스 타요가 다시 돌아왔어.
1: 타요라고?
0: 그런데 이번엔 무시무시한 악당들도 함께 찾아온 거 있지. 타요 살려.
2: 타요, 악당들은 우리에게 맡겨.
0: 이 목소리 중장비들이잖아.
1: 닉스에게 마음을 빼앗긴 친구들을 구해라.
3: 내게 맡겨.
1: 전설의 용사가 된 중장비들이 펼치는 타요의 새로운 시리즈.
4: 빌리, 코코, 크리스, 맥, 변신 중장비 링.

0: 키키키키
1: 사는 아이도
0: 키키키키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0: 미미 쇼핑대가 열어봐. 두근두근 미미 인형머리 열쇠로 미미 옷을 찾아봐. 두근두근 바지일까 치마일까 나 어때? 쇼핑백을 채워줘. 두근두근 두근두근 쇼핑백.
2: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3: 오랜 옛날부터 요정과 악당은 서로 대결해왔지. 요정들이 악당에 맞서 우주 평화를 지켜왔지만 여전히 악당은 우리 곁에 존재하고 있다.
4: 어린이를 괴롭혀 우주를 파괴하는 것, 그게 바로 다 악당 극구의 최종 목표다.

0: 부장님, 무슨 일인가요?
1: 전쟁인가요?
0: 외계인 나타났나요?
2: 비상이다!

0: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1: 카드 값이 너무 많이 나왔어.
2: 아니, 박사님, 왜 그러셨어요?
0: 돈을 아껴 쓰셔야죠. 아니, 대체 어쩌다 카드 값이...
1: 아니, 나 말고!
2: 박사님 얘기가 아니었군요.
1: 그래, 하늘이리가 카드로 물건을 너무 많이 샀어. 지금 우주 평화가 흔들리고 있어.
3: 아! 이럴 수가!
1: 요정들! 당장 출동이다!

0: 오늘의 주인공 김막수 어린이다.
1: 아, 나 이거!
2: 김막수! 오늘 마트 오기 전에 엄마랑 약속했지? 오늘은 장난감 사지 않기로. 가자, 엄마 장 볼 거 많아요.
1: 아, 너무해. 엄마, 엄마! 나 이거 다 살래요.
2: 과자를 그렇게나 많이? 어휴, 그 중에서 딱 두 개만 사자. 나머진 다시 갖다 놓으세요.
1: 나 이거 다 먹을 건데.
2: 두 개만 살래? 아니면 아무것도 안 살래? 둘 중 뭐야?
0: 이렇게 뭐든 다 사고 싶어 하는 김막수 어린이였는데.
3: 아까 그 과자들 다 사고 싶었는데.
2: 막수야, 사고 싶은 거 다 사면 어떻게 되지?
3: 어떻게 되긴요. 완전 좋죠.
2: 사고 싶은 거 다 사면 돈이 다 없어지는 거야. 엄마 아빠가 힘들게 일해서 번 돈인데 꼭 필요한 것만 사고 아껴 써야지.
3: 그럼 나중에 카드로 계산하면 되잖아요.
4: 6만 원입니다.
3: 돈은 내면 없어지지만.
4: 6만 원입니다.
3: 카드로 계산한다고 카드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4: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세요. 그게 아니야. 우리가 카드로 계산하면 나중에 그 카드 회사에 우리가 돈을 다 내야 돼.
3: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 카드 회사에 내면 되잖아요. 엄마 진짜 답답해.
0: 그런데 이런 막수를 지켜보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악당 크크였지.
5: 우리 막수처럼 부모님 돈으로 이것저것 막 사려는 어린이 이 크크가 참 좋아해요. 자, 그럼 우리 막수를 위해 이 악당 크크 막수 카드로 변!

0: 아까 그 장난감 사고 싶었는데.
1: 까꿍.
0: 어? 깜짝아. 뭐야 이게?
1: 보긴 카드지. 엄마가 마트에서 물건 사고 슥 긁는 그 카드.
0: 무슨 카드가 이렇게 커?
1: 세상엔 이런 카드도 있고 저런 카드도 있단다. 나처럼 언제든지 막 써도 되는 막서 카드도 있고.
0: 막서 카드?
1: 아, 막수야, 너 사고 싶은 거 많지? 지금부터 이 막서 카드로 막 사. 난 네 거야.
0: 내 카드?
1: 아 참, 이름부터 쓰자. 자, 이 펜으로 네 이름 써.
0: 수. 나 카드 생겼다.
1: 예! 예!
2: 그리하여 막스 카드와 함께 마트에 간 막수는

0: 계산해 주세요.
1: 결제는 어떤 것으로 하시겠어요? 이 카드로 해주세요.
2: 예, 저로 해주시면 됩니다.
1: 네. 네, 계산 됐습니다.
2: 예!
0: 내 카드로 샀어요.
1: 아니, 네가 무슨 카드가 있어가지고.
2: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니.
1: 오, 깜짝이야.
2: 저 막수의 카드, 막서 카드라고 합니다.
1: 막서 카드? 아니, 그러면 막서 카드로 이걸 다 사면 나중에 그 카드 회사에 누가
2: 걱정 마세요, 어머니. 카드값 어머니한테 내라고 절대 안 합니다. 카드.
1: 아니, 그러면 누구한테 받으려고?
0: 누구세요? 그거 왜 가져가요? 잠깐만요.
2: 결국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다 팔고.
1: 네, 물건.
2: 다 팔아서 카드값을 겨우 갚았지만 막수는 거지가 되고 말았답니다. 이상 거지가 된 막수 이야기 끝.
0: 거짓말, 거짓말이야. 나 거지 되기 싫다고. 이럴 줄 알았으면 카드로 막 사지 말걸.
2: 후회하긴 이미 늦었어. 단순 변심 환불은 불가능하니까. 카카카카카카카. 그럼 수고하세요. 둘, 셋, 뿅!
0: 말도 안 돼!
2: 카카카카카카. 아유, 재밌다, 재밌어. 아니, 딩동댕 삼총사!
3: 악당 크크!
2: 에이, 악당 크크라니! 나 막서 카드야. 요정들도 사고 싶은 게 있으면 이 막서 카드로 막 사. 니들이 사면 나중에 막수가 돈 다 내줄 테니까. 크크크크크크크크크 카드!
4: 크크 이 녀석! 신용

0: 카드로 어린이를 괴롭혀? 네가 카드값 할부로 허덕이는 그 마음을 알아?
1: 할부 못 갚아서 리볼빙 하는 요정도 있어.
2: 정말?
1: 어? 넘어가자.
3: 나도 니들 마음 다 알아. 사실 이 장갑이랑 신발 12개월 할부로 샀어. 오늘 이 외출 때문에 어린이들 괴롭힐 때마다 나도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4: 그런데도 막수를 괴롭히다니 가만두지 않겠대.
1: 얘들아, 지금이야! 딩딩!
0: 동동!
5: 딩딩!
1: 딩동!
3: 아, 안 돼!

0: 뭐야? 이제부터 이 카드지 막수가 아니고 나 크크야.
1: 그래, 이제 막수가 그 카드로 쓴 돈 크크 네가 다 갚아야 된다.
0: 아, 안 돼, 도망가자. 둘, 셋, 뿅.
2: 오늘도 우리가 해냈다. 예.
3: 그 후로
4: 엄마, 나 앞으로는 사고 싶은 거 다 사달라고 조르지 않을 거예요. 지금 사고 싶은 거 다 사면 나중에 그 돈이 필요할 때 못 쓰잖아요.
5: 아유, 우리 막수 철 들었네.
6: 기동대 상속사.
3: 오늘도 악당 크크의 음모에 맞서 우주 평화를 지켜냈다. 잘했다, 요정들.
2: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이 나쁜 습관을 고치는 그날까지
7: 우리가 어린이들과 함께할 겁니다.
8: 우리가 누구?
9: 기동대 상속사.

0: 스위스 유기농 스킨케어 브랜드 벨레다에서 어린이 치약 세트와 샴푸 앤 바디워시를 드립니다.
1: 강철 소방대 파이어 로봇가 돌아왔다. 더 커진 위기, 다시 시작되는 재난. 이 안에 피닉스, 태우의 이카루스, 세나의 허큘리스, 새로운 멤버와 강력한 악당까지. 더 강해진 팀워크, 더 거대한 스케일. 강철 소방대 파이어 로봇 Z, 많이 기대해 주세요.
2: 수소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에너지 도둑이었었지. 그래, 작품팀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들어.

0: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1: 물에도 어?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0: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 에너지 도둑이었었지. 어? 그래, 서펀핑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차였지.
2: 따라랑 따라랑.
0: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와쭈.
3: 오이공주 신랑감 찾기 대소동. 호떡아! 호떡아! 호떡아!
4: 응, 우리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3: 우리 궁금한데 가볼까?
4: 좋아 누나. 근데 오이가 어디 있지?
3: 어?
4: 아, 저기 있다.
3: 오!

0: 여기가 어디지?
1: 어, 누나 저기 봐. 오이야.
2: 어허, 무엄하오. 오이라니. 오이 전하에게 예를 갖추소서.
0: 오이 전하요? 그럼 임금님이라는 말씀이신가요?
2: 그렇소.
3: 괜찮으니 비키시오.
2: 아, 네, 전하.
0: 안녕하세요.
3: 안녕하오. 이 호빵과 호떡이는 어서 오시오.
0: 저희를 어떻게 아세요?
3: 그대들을 부른 게 바로 나요.
1: 왜? 저랑 누나를 왜 부르신 거예요? 저랑 누나를 왜 부르신 거냐고요? 왜?
3: 나에게는 사랑스러운 오이 공주가 있어.
4: 안녕하시오. 난 오이 공주라고 하오.
0: 오이 공주님, 안녕하세요.
3: 내가 죽기 전에 이 오이 공주의 짝을 찾아주고 싶어. 하지만 보다시피 나이가 들고 병들어.
0: 오, 괜찮으세요?
3: 직접 이 찾아 나설 수가 없어. 호빵과 호떡에게.
0: 오이 공주님의 짝을 찾아달라는 말씀이신 거죠?
3: 그렇소. 이 오이 공주에게 어울리는 최고의 짝을 찾아주면 네, 큰 상을 내리겠소이다.
1: 네? 상이요? 저희가 오이 공주님의 신랑감을 꼭 찾아내겠습니다. 맡겨만 주세요.
3: 단, 이 오이 공주의 짝을 찾지 못할 시에는 상 대신 벌을 내릴 것이니 각오하시오.
1: 벌이요? 누나, 자신 있지?
0: 자신 없는데?
1: 누나, 자신 있다고 말해줘. 제발.
0: 해보자. 군주님, 어떤 짝이 원하시옵니까?
4: 제가 원하는 짝은...
3: 그건 내가 말하겠소.
4: 그걸 왜 아버지가...
3: 이 오이 왕국으로 말할 것 같으면...

0: 시간 많소. 오이 오이 오이 오이 최고의 최초라고 생각하 오이.
1: 오이에는 수분도 많고 섬유질도 많고 비타민C도 많고 진짜 최고다.
2: 그러게.

0: 그러나 우리 오이공주에게 청혼하는 자가 없으니 그러니 우리 오이공주에게 어울리는 최고의 짝을 찾아주시오.
1: 걱정 마십시오. 우리 호빵이 누나가 꼭 찾아줄 겁니다.
2: 그치 누나? 뭘 자꾸 큰 소리를 치고 그래. 그러다 못 찾으면 어떡하려고.
1: 누나는 할 수 있을 거야. 근데 누나, 왜 오이공주에게 청혼하는 채소들은 없을까?
2: 청혼하는 자가 없으면 청혼하게 만들면 되지.
1: 어떻게? 이렇게!
2: 오이공주님의 신랑감을 찾습니다. 수분 많고 섬유질 많고 비타민C도 풍부한 최고의 오이에게 딱 어울리는 최고의 채소들!
1: 오이공주님께 청혼하시오!
3: 오이공주님!
2: 오이공주님께 청혼하러 온 음식들입니다.
0: 옳거니! 그래, 그대들은 누구인가?
4: 햄버거입니다. 우리 오이공주님의 최고의 짝이 돼.
5: 느끼해.
4: 느끼하다고요?
6: 피자. 햄버거? 그 인상 좋은 피자.
4: 뭐라고? 피자. 그 동그란 얼굴은 내가 봐주기 버거운데.
6: 허, 내가 뭐? 오이공주님 피자. 전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치즈 피자입니다.
5: 으짜
6: 짜대 짜대
1: 뒤로 가세요.
7: 이 감자튀김 오이공주님을
5: 아, 당 독소. 아이, 당 독소님 이거 어떻게 하셨어? 아이, 진짜.
0: 오이공주 어떠하냐?
5: 삑, 싫사옵니다.
0: 싫어? 싫텐다. 물러들가시오. 아유, 어찌.
8: 아유, 가시오. 가시오. 아, 얼른 가시오. 냉큼 가시오.
0: 그렇게 큰 소리를 치더니 아, 겨우 이들 뿐이요. 우리 오이공주를 어찌 보고 내 벌을.
2: 벌 있어요. 아, 그 아직 끝난 게 아니옵니다. 아, 최고의 신랑감을 찾아올 테니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0: 그 오래 못 기다리오.
1: 누나 어떡해? 오이 임금님 화나셨나 봐.
2: 정신 차리고 생각해보는 거야. 오이 공주님은 햄버거처럼 느끼하고 피자처럼 짜고 감자튀김처럼 느끼한 건 싫다고 하셨어. 그렇다면 신선하고 건강에 좋은
1: 비타민C가 많은 음식은 어때? 오이 공주님처럼.
2: 바로 그거야. 비타민C가 들어있는 음식은 안녕하세요. 오이공주님의 신랑감을 찾으러 왔습니다. 고마토 최강용사님은 비타민C도 많고

0: 만 토마토 최강 용사 리코 펜 출동.
1: 토마토 최강 용사님은 너무 바빠서 안 되겠네.
2: 내부감자님, 오이 공주님의 신랑감을 찾으러 왔습니다.
3: 오이 공주님이라면 나처럼 비타민C가 많은 공주님이 아니래. 하, 만났어. 반갑다만 반가워요.
2: 아이셔. 손만 잡았을 뿐인데 너무 셔. 레몬 왕자님은 안 되겠는걸. 안녕히 계세요.
3: 뭐래? 내 생각은 물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가린 게 어딨어?
4: 언제 온다? 왜 안 온다?
2: 똑똑 계십니까? 오이공주님의
4: 왔다 왔다. 오이공주님의 신랑감으로 나 당근 왕자를 추천한다.
2: 이유는요?
4: 오이공주님은 비타민C가 많당.
2: 그렇죠.
4: 나 당근왕자는 비타민A가 많당.
2: 그렇죠.
4: 그러니 우리 둘은 천생연분이당. 그리고 나 당근왕자 오이공주님을 위해서 평생 노래도 불러줄 수 있당.

0: 나 당근 왕자 평생 오이공주님을 사랑하겠다.
1: 누나, 드디어 오이공주님의 신랑감을 찾은 것 같다.
2: 그러게, 당근 왕자님 저희와 함께 가시죠.
0: 초탕 초탕.
3: 자, 지금부터 오이공주와 당근 왕자의 성대한 결혼식을 거행하겠소.
4: 신랑 신부 입장이요.
5: 우리 전하, 이 결혼식은 아니되옵니다.
3: 감히 우리 오이공주의 결혼식을 방해해. 당장 오이 기사를 잡아가두라.
4: 네, 전하.
6: 오지, 대체 왜 반대하는 거야?
7: 오늘같이 좋은 날에 왜 이러는 거야?
5: 안 돼, 안 된다고.
2: 오이공주님,
1: 당근왕자씨, 결혼을 축하드려요.
8: 오이공주님, 이제 손 잡읍시다.
9: 네? 네.
5: 오이공주님, 안 돼요! 잡지 마세요!
9: 오이기사님! 오이기사님! 괜찮으세요? 오이기사님!
3: 당근왕자, 이게 어떻게 된 것이오? 혹시 우리 오이공주를 해치러 일부러 온 것이오?
10: 아닙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전 그저 손만 잡으려고 했습니다.
5: 전하, 당근 왕자님 말씀이 맞습니다. 손만 잡았을 뿐이오나 당근에는 아스코르비나아제라는 효소가 있어 우리 오이의 비타민C를 파괴하옵니다.
1: 아스코르비나아제가 비타민C를 파괴한다고?
2: 당근도 오이도 최고의 채소인데 둘이 만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1: 나도 몰랐어?
2: 몰랐지.
9: 어쩌자고 저를 대신해 당근 왕자님의 손을 잡은 거예요? 왜요?
5: 아, 오이 공주님이 무사시잖아요. 그걸로 됐습니다.
9: 오이 기사님이 쓰러지면 나는 어찌 살라고요?
3: 혹시 오이 공주 너?
9: 맞사옵니다, 아바마마. 저를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깝지 않게 내던지는 오이 기사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5: 저도요, 오이 공주님.
2: 오이 공주님의 최고의 신랑감은 가까이 있었는데 너무 멀리서 찾았네.
3: 오이 공주와 오이 기사의 결혼을 허락하노라.
5: 정말이신가요? 오이 공주님.
9: 오이 기사님.
10: 부럽다.
1: 맞아. 누나, 오이에는 비타민C가 많고 당근에는 비타민A가 많은 최고의 채소지만 둘을 동시에 함께 먹으면
2: 당근 속에 들어있는 아스코르비나아제가

0: 도시를 파괴할 수 있으니까 따로따로 먹는 걸로. 오, 당근 최고 딱지랑 오이 최고 딱지도 생겼어.
1: 최고 딱지가 두 개나 생겼어.

0: 지금 한 수 오이 오이 오이 오이 최고의 채소라고 생각하고
1: 뮴에서 키즈 스마트 오메가3 구미를 드립니다. 뿌띠엔에서 키즈 성장기 유산균 케어 세트를 드립니다.

0: 신먼지 진드기의 최후의 만찬.
1: 호빵아, 호떡아, 오늘은 우리 집 대청소 날이다. 대청소하기에 앞서 이 바구니에 안 쓰는 거, 못 쓰는 거, 안 입는 거 다 담아.
0: 네, 엄마.
1: 그리고 오랫동안 안 빤 것도 빨 거야. 호떡이 담요, 호랑이.
0: 어, 호랑이 안 돼요.
1: 아니, 왜 안 돼? 그동안 한 번도 안 빨았잖아. 좀 빨자.
0: 안 돼요.
1: 어? 이번엔 엄마도 양보 못 해? 아, 빨자.
0: 안 돼요.
1: 머리가 삐끗했나 봐. 아, 그 호빵아.
0: 네.
1: 엄마 그 파스 좀 찾아줄래?
0: 아, 네. 아, 파스가 어디 있더라? 아, 죄송해요 엄마.
1: 아, 그러니까 호랑이 빨자.
0: 호랑이랑은 잠시도 떨어져 있을 수 없어요.
1: 아, 그건 알겠는데. 아니 밤에나 안 하지나 안 주나 서나. 아니 잘 때나 놀 때나. 아니, 그리고 밥 먹을 때까지 그렇게 데리고 있으니까 한 번도 빤 적이 없잖아. 이게 좀 빨자.
0: 아, 세탁기 넣고 빨다가 찢어지면 어떡해요? 안 돼요.
1: 아휴, 그래. 엄마가 잡다 졌어. 아우.
0: 엄마, 여기 파스 없는데요?
1: 아, 그럼 안방에 있나? 여보, 안방에 파스 있어요?
2: 호떡아, 웬만하면 빨지 그래.
0: 오, 꼬질꼬질한 냄새.
3: 꼬질꼬질한 냄새라니.
0: 오, 호떡아, 또 울어? 왜 울어? 울지 마.
3: 모르겠어. 갑자기 눈물도 나고 콧물도.
0: 제 책임까지.
3: 갑자기 왜 이렇게 가렵지?
4: 진먼지 진드기, 진먼지 진드기.
0: 진먼지 진드기 딱지가 깜빡인다. 혹시 우리 집 어딘가에 진먼지 진드기가 있는 거 아니야?
3: 어, 어디 어디 어디 어디?
1: 호떡아, 엄마가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어. 그 담요 빨자. 그 안 빨면 진먼지 진드기 때문에. 얘네 어디 간 거야? 호빵아! 호떡아! 어?
5: 이제 끝인가 보.
6: 이대로 가다니 가기 싫어.
7: 자자, 다들 모였어.
5: 아직 참석하지 않은 진먼지 진드기가 있습니다.
0: 어? 여기가 어디지?
3: 누나, 다들 우리를 쳐다보는데.
8: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6: 오늘 마지막 날이라고 정신줄 놓은 거야? 하긴 나도 그 마음을 알지. 나도 가기 싫어.

0: 나도 가기 싫다고.
1: 자자자자 거우 의지들 마시오. 울면 배 꺼져서 배고프. 마지막 가는 길 배고프면 쓰겠소.
0: 아유, 그렇긴 합니다만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하니.
2: 마지막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3: 오늘 호떡이 엄마가
4: 호빵아 호떡아 오늘 우리 집 대청소 날이다. 호랑이 빨자
3: 라고 했잖아.
0: 우린 세탁기 따뜻한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 죽은 목숨이라는 걸 몰라?
5: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니 아니 우리들이 누구냐고.
0: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0: 그 최고 중에 최고인 호떡이 남녀 속에 진먼지 진드기 대장.
1: 우린 대장님을 따르는 진먼지 진드기.
2: 헛, 호떡이 담요에 진먼지 진드기들이 살고 있었다고? 그래서 진먼지 진드기 딱지가 깜빡했던 거야?
3: 헉, 이럴 수가.
4: 내 담요에 이런 건 없었는데 못 봤다고.
5: 어허, 이런 거라니. 듣는 이런 거 참 불쾌하군.
6: 우리 너무 작아서 안 보여.
7: 하지만 확실하게 살고 있다고.
8: 호떡이가 땀 흘리고 덮어서 축축한 이 살기 좋았는데 담요를 반대.
0: 자자자, 갈 땐 가더라도 우리 최후의 만찬은 즐깁시다.
9: 네, 대장님.
0: 셰프, 음식을 주시오.
10: 네, 대장님.
4: 근데 뭘 먹는 거지? 글쎄.
10: 오늘은 진먼지 진드기들의 최후의 만찬에 어울리는 특별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11: 특별한 음식? 뭘까 뭘까?
2: 호떡아, 저녁에 스테이크 먹는데.
11: 스테이크? 야호! 야호!
5: 우와! 대왕각질이다! 야호!
12: 배불리 먹겠구만!
10: 최고의 각질 요리를 준비하겠나이다! 짜잔! 호떡이 각질입니다.
13: 야, 각질이구나!
11: 야, 각질이라고! 내 각질!
10: 제 각질 요리가 마음에 안 드십니까? 마음에 안 드시면 호떡이 묵은때 요리도 있습니다만.
2: 저는 괜찮아요.
4: 저도요.
5: 하, 이럴 수가.
4: 누나, 진먼지 진드기들이 각질을 먹고 살았나 봐.
2: 묵은 때도 먹고 살았나 봐.
6: 그런데 말입니다. 다들 보셨습니까? 제가 싼 똥이 호떡이 콧구멍으로 들어가서.
0: 봤어, 봤어. 아주 훌륭했어.
7: 저는 호떡이 눈을 직접 공격했습니다.
0: 훌륭했어, 훌륭했어. 난 목덜미를 한 방에 공격했어.
13: 역시 대장님이십니다.
4: 이게 다 무슨 말이야?
6: 역시 마지막 날이라고 정신줄을 놓은 모양이군. 우리 진먼지 진드기들은.
4: 간질간질. 가려.
10: 긁어라, 긁어라.
6: 어, 똥. 뿌찌찌.
7: 똥.
10: 뭐지?
7: 똥.

0: 범행으로 내쫓아줘봐. 쏘!
1: 똥똥! 더 깊숙이 들어가. 똥! 똥그르르 똥똥똥똥!
0: 아, 이걸 어쩌나? 너무 작아서 놓쳤다.
2: 어? 콧물 난다. 담요 냄새를 맡았을 뿐인데 왜 콧물이 나는 거지? 담요 냄새를 맡았을 뿐인데 왜 눈물도 나고 콧물도 나는 거지? 담요 냄새를 맡았을 뿐인데 왜 눈물도 나고 콧물도 나는 거냐고?
1: 아니, 면역세포 대장님, 모니터 좀 보십시오. 콧구멍으로 정체불명의 침입자가 들어왔습니다.
3: 어? 처음 보는 녀석인데, 침입자 정체는 당장 알아봐.
4: 그게 정보가 없다는데요.
3: 뭐야? 정보가 없어? 쿠털 장군한테 연락해봐. 쿠털로 당장 잡아채라고.
4: 그게 놓쳤답니다.
3: 이럴 수가. 점액세포한테 점액으로 내쫓으라고 연락을...
4: 아유, 실패했대요. 아유.
3: 대체 누구냐 너?
1: 아, 대장님, 정체불명의 침입자가 점막을 지나 기도로 가고 있습니다.
3: 뭐야? 기도로 넘어가면 곧 폐님께 도달하게 될 텐데.
1: 폐님께 도착 5초 전입니다. 5, 4.
3: 뭐 하고 있어? 당장 재채기를 발사해.
1: 예. 네. 재채기 발사.
0: 진먼지 진드기 때문에 내가 눈물 콧물 다 흘리고 재채기까지 했던 거야. 진먼지 진드기 무서운 아이들이구나.
5: 근데 그동안 호떡이가 담요를 빨지 않아 땀 흘려서 축축하고
6: 늘 품고 다녀서 따뜻하니 진먼지 진드기들의 천국이었는데.
0: 내가 애정하는 담요 호랑이를 진먼지 진드기 천국으로 만들고 있었다니.
7: 호떡아, 그럼 이제 어떡할 거야?
0: 어떡하긴, 당장 가서 엄마한테 세탁해달라고 해야지.
7: 오? 진먼지 진드기 최고 딱지다!
0: 누나, 빨리 가자!
7: 응!
8: 어? 각질 먹다가 어디로 간 거야?
9: 자, 다들 어디로 갈 것이오?
10: 전 각질이 많은 침대로 가겠습니다. 가서 최고의 각질 요리를 연구하겠습니다.
5: 전 후떡이가 많이 눕는 소파로 갈래요.
6: 그럼 전 침대 아래로 가겠습니다. 그 축축하고 따뜻하니 가서 알을 듬뿍 낳겠습니다. 대장님은요?
9: 나는 죽어서 호떡이의 뱃속으로 갈 것이오. 호떡아, 제발 마지막으로 담요 냄새를 깊게 맡아줘. 제발! 아! 아! 아! 깨꼬다!
5: 허! 죽어서까지 꿈을 이루려고 하시다니!
6: 역시 대장님은 달라도 너무 달라. 아, 얘는 대체 어디 간 거야?
7: 엄마!
0: 엄마!
6: 어머! 너네 어디 있었니?
7: 엄마, 호떡이가 담요 빨 거래요.
6: 정말?
0: 호랑아, 우리 잠시만 떨어져 있는 거야. 마지막으로 냄새 한 번 맡지.
7: 안 돼! 냄새 맡다가 코로 진먼지 진드기가 들어가면 어떡해.
0: 어? 그럼 안 되지. 엄마, 말아주세요.
11: 그래? 세탁하는 것만으로도 진먼지 진드기를 없앨 수 있으니까 엄마가 깨끗하게 빨아줄게. 그리고 진먼지 진드기가 살 수 없게 깨끗하게 청소하자.
0: 네!

0: 뮴에서 키즈 스마트 오메가3 구미를 드립니다. 뿌띠엔에서 키즈 성장기 유산균 케어 세트를 드립니다.
1: 꼭

0: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1: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0: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낸대.
2: 자동차 도둑은

0: 아수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브레이브 킹덤의 공중근위대 카본 스카이 트리오. 듬직한 승기 카본 제트밴더. 용맹한 구름 카본 에어밴더. 유쾌한 헬리콥터 카본 헬리밴더. 밴더 3총사 슬랩밴드 발사. 차! 부드럽게 감기는 헬로카본 밴더 3총사.
2: 응급환자 발생. 컴지르비 구급차 출동.
3: 엑스레이 찍을게요.
2: 상처가 났네요.
4: 진짜 받고
5: 주사도 꽁.
6: 흥지랭가 주세요.
7: 알약이 짠.
8: 입원이 필요합니다.
9: 주사 싫어. 흥지랭가 구급차 약국룩이
10: 원형왕. 미미 쇼핑백에 열어봐.
11: 두근두근 미미 인유머리.
10: 열쇠로 미미 옷을 찾아봐.
11: 두근두근
10: 바지 입고 치마 입고.

0: 로블리의 휴가.
1: 아이고야.
2: 괜찮으세요?
1: 괜찮습니다. 빨리 아이들 비수놀이 준비를.

0: 사서 선생님.
1: 로블리, 미술놀이 준비는 미술 선생님께 맡기셨어요.
0: 제가요?
1: 기억이 안 나시나요? 어제 잠은 얼마나 주무셨지요?
0: 일이 많아서 3시간 정도.
1: 방금 넘어지기 전 어지러웠나요?
0: 살짝이요.
1: 기억력 문제, 수면 문제, 어지러움까지. 그러다 큰일 납니다.
0: 아이들을 위해 할 일이 많다고요? 난 괜찮아요.
2: 만약 로블리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마법 유치원 아이들은 어떡하나요? 정말 아이들을 위한다면 누구보다 먼저 자신을 지켜야만 해요.
0: 그렇네요. 제 생각이 짧았어요, 사서 선생님.
3: 로블리? 응? 로블리, 어디 아프세요?
0: 네? 아닙니다.
1: 아니, 좀 전에도 쓰러져서 큰일 나기 직전인데 아니라고.
0: 쉬면 괜찮아요, 맞지요?
1: 네, 그렇긴 하죠. 응? 아하! 주니, 토니, 로블리가 없는 동안 내일 하루 마법 유치원 특별 도우미가 되어주세요.
3: 네?
1: 로블리에게는 특별 휴가를 축하합니다.
4: 축하 축하해. 축하 축하해.
0: 축하할 일 아니야.
1: 걱정 마세요, 로블리. 로블리의 일은 제가 맡고 준이, 도니는 친구들과 말썽 부리지 않고 재미있게 놀기만 하면 된답니다.
3: 저희가 할 수 있을까요?
5: 네! 로블리를 위해 우리가 할게요.
3: 우리가? 왠지 불안한데.
0: 사서 선생님,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 주세요.
1: 싫습니다. 유치원 일은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쉬다 오세요.
0: 그래, 오늘은 휴가야. 로블리의 휴가.
5: 그래서 오늘은 우리끼리 재미있게 노는 거야.
6: 우, 재미없다.
3: 우, 재미없다, 핑.
5: 그럴 줄 알고 준비했지. 놀이터 놀이, 책 보기, 마법 장난감과 놀기,
3: 간식 시간까지. 신나게 노는 것만으로 꽉꽉 채워놨어. 같이 할 친구. 그럼 놀이터로 출발!
7: 놀이터니까 따라가 주는 거야.
0: 하늘도 좋고 바람도 좋고 기분도 좋고 로블리도 좋구나. 지금쯤 마법 유치원에 있었다면.
3: 아이고야!
0: 휴가가 좋긴 좋구나. 마음이 안 놓여. 아이들을 살펴봐야겠어. 놀이터에 모여있네.
8: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0: 꽃찾기 놀이 중인가? 너무 예쁜 우리 아이들. 이제 마음이 좀 편하군.
8: 무슨 꽃을 찾으러 왔느냐, 왔느냐.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5: 나의 승리, 내 말을 따르시지.
7: 싫어, 절대 싫어.
3: 시간표대로 놀기로 한 거 잊었어?
5: 다 같이 약속한 거였잖아.
7: 싫어, 난 물감 물풍선 놀이 하고 싶다고.
3: 아니지, 가위바위보 지면 이 시간표대로 하기로 했잖아.
7: 난 그런 거 몰라. 나의 시간표를 없애버릴까? 이제 시간표 같은 건 없으니까 우린 물감 물풍선 놀이 할 거야.
3: 할 거다, 핑! 시간표라면 얼마든지 있지. 약속을 지켜, 쿤타!
7: 모르겠다!
3: 쿤타!
5: 너 오늘 각오해?
7: 어디 한번 해볼까?